0: Well, that just there was Andrea Bocelli, David Guetta, EJ, Megan Thee Stallion, all together singing DNA, More Than a Game. And of course, that was one of the official songs of the World Cup this year as well. Mm-hmm. Okay, well,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one who has traveling in their DNA.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First American woman rose solo from California to Hawaii.
0: 미국 여성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노적기로 단독 횡단에 도전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의 한 여성이요. 혼자서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다른 동력 없이 오로지 노만 저어서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소식인데 이 거리가요. 2300 마일. 그러니까 한 3,800km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이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1: It has been 6 weeks since Kelsey Fendler, a Grand Canyon river rafting guide, launched her 21-foot rowboat off the craggy shores of Central California into the Pacific Ocean. Late Friday night, more than 2,300 miles and 43 days later, she pulled into Alawai Harbor in Honolulu, docked her boat, and stepped back onto land, breaking several records in the process. Fendler, 32, received a hero's welcome from hundreds of fans lined up in the harbor. Thousands more congratulated her on social media, where she had been posting daily videos documenting her progress.
0: 그랜드 캐니언의 래프팅 가이드인 켈시 펜들러가 캘리포니아 중부의 험준한 해안에서 21피트 길이의 노젓는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출항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00마일을 이동해 43일이 지난 후인 지지난주 금요일 늦은 밤 하와이 호놀룰루의 알라와이 항구에 도착해서 보트를 정박시키고 육지로 다시 발을 내디뎠고 이 과정에서 여러 기록을 경신합니다. 이날 32세의 팬들러는 항구에 줄지어 선 수백 명의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게 축하를 보냈는데 이 소셜미디어에 그는 지금까지 매일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동영상을 게시해 왔습니다. I thought it was amazing that in today's day and age, you can actually post things online while you're crossing the Pacific.
1: In the water. Yeah.
0: Yeah. But yeah, I mean, this is incredible.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here. The first one is to pull into a harbor.
1: If you're pulling into a harbor, then you are arriving there. Mm-hmm. You might pull into a driveway at home. You might pull into a parking lot. But yeah, it's kind of strange that you're... Because when you think of pulling,
0: yeah,
1: right?
0: Like it's, you're not.
1: It seems like the opposite, right? It should sound like you're pushing into some place, perhaps. But yeah, it's yeah. actually to pull in is to actually arrive somewhere.
0: Oh my goodness, this is mind-boggling.
1: Yeah.
0: It doesn't make sense all of a sudden. 어떡해요. 자, 그냥 외워야죠, 뭐. Pull in.

0: to 어디? 그러면은 어떤 곳으로 들어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를 주차할 때도 I pulled into the drivew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 주차해야 되는 곳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 거기로 내가 차를 이제 댔다, 뭐 가져갔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Kelsey Fendler 오늘의 주인공이죠. She pulled into a harbor in Hawaii.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1: It could be a city as well. So if I'm driving from Seoul down to Busan, I could say I pulled into Busan at 5 o'clock. So, you're usually giving it with a time or something like that. There's a reason that you say it,
0: 아,
1: but
0: 맞네요. 그러니까 pull into라는 행위 자체는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내가 뭐 부산에 몇 시에 도착했어, 도착 이제 할 예정이야라고 할 때도 I'll be pulling into Busan at around 3 this afterno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박하다 자체는 dock. So Kelsey Fendler, she pulled into Alawai Harbor in Honolulu, then she docked her boat, and then she stepped onto land. 동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죠. And she, of course, broke several records as well in the process.
1: In the process here, meaning that while she was doing something else. So at the same time that she was doing these things, she also broke the record. So in the process, while doing something at the same time.
0: 뭐뭐 하는 과정에, 뭐뭐 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중에 기록도 여러 개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She received a hero's welcome.
1: Hero's welcome means that you had a lot of fans or people that adore you, sort of like cheering you on when you arrive somewhere. Often, if a sports team wins a championship on the road at another city, then when they arrive in their own city, then there might be some fans waiting for them at the airport to give them a hero's welcome.
0: Yeah, give someone a hero's welcome. 금이 환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hundreds of fans lined up in the harbor. 그래서 지금 이 harbor 항구에 수백 명의 팬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마 뭐 박수도 치고 그다음에 후 이렇게 했겠죠? 이런 hero's welcome. 하와이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1: Lathe.
0: Leif?
1: Lathe.
0: 요것도 이제 목에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둘러줬을 것 같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연상이 되네요. 오케이.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She appears to be the first American woman to have successfully rowed solo from California to Hawaii, as well as the youngest person and the fastest to have completed that route without assistance,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 Her final time was 43 days, 17 hours, 55 minutes, and 59 seconds, she wrote on social media. We all had our phone lights on, guiding her into the harbor, sort of like guiding stars, said Sarah Mon, 33, a content creator who posts cooking videos under the name Sarah Crafty, and whose vacation trip to Hawaii happened to coincide with Fendler's finish. Everyone was chanting her name. Mon added, I followed her social media journey from the beginning, so I knew I had to be there in person. It was amazing to witness.
0: 네.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의 자료에 따르면은 팬들러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단독으로 노를 저어 횡단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미국 여성인 동시에 도움 없이 해당 항로를 완주한 최연소이자 가장 빠른 기록 보유자로 보입니다. So these are the records that she broke along the way. Or in the process of docking and things like that. 자, 그리고 팬들러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밝힌 최종 소요 시간은 43일 17시간 55분 59초였습니다. 하와이로 떠난 휴가 일정이 우연히 팬들러의 완주 시기와 겹쳤다는 세라 몬이라는 여성은 도착 지점에 갔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휴대폰 불빛을 켜서 마치 길잡이 별처럼 그를 항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두가 팬들러의 이름을 연호하고 외쳤어요.

0: 세라 크라프티라는 이름으로 요리 영상을 올리는 33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팬들러의 소셜미디어 여정을 지켜봤던 사람인데요. 도착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Okay, if you do something solo, row solo, or I don't know, drive solo, what are you doing?
1: Anything you do solo means that you're doing it alone or you're
0: Right.
1: doing it by yourself with no one else.
0: And it's an adverb, isn't it?
1: Yeah, that's right.
0: So 여기서 이제 drive solo, row solo 그러면은 혼자 단독으로라는 부사입니다.
1: You could say that you eat solo at a
0: Yep.
1: restaurant or you're going somewhere solo. You're going without a date, so you're
0: Yep.
1: going solo.
0: 근데 이제 콩글리시로는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을 솔로라고
1: That's
0: 할 때가
1: right.
0: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맞지 않죠. Single이라고 해야
1: Single.
0: 되죠.
1: I'm single.
0: You wouldn't say, I'm solo.
1: Yeah.
0: What? Oh, is your name solo? Han Solo? 이렇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싱글이야. I'm single이라고 하는 게 영어식으로는 맞고요. 이제 doing something solo. 그럼 혼자 performance, solo performance.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로 쓸수 있죠. 연주 앞에 붙으면은 이제 독주가 되겠죠. 그래서 solo performance. 그럴 때는 형용사로 쓸수 있습니다. Alright, what about chanting someone's name?
1: Chanting someone's name is that you're just saying their name over and over again, and it's usually a group of people. So when she arrived, there's probably a group of people saying, Kelsey, Kelsey,
0: Exactly.
1: Kelsey. So you're kind of just cheering them on.
0: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시범을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 그게 chanting someone's name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했군요. That's how they greeted her. Alright, they gave her a hero's welcome.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She turned her expedition into an online movement, amas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followers who tuned in to daily video updates she recorded from her boat. The videos from her rowing expedition show her doing everything from swimming in the ocean to discussing the psychological stress of high-endurance sports. On June 6, she demonstrated how she turns seawater into drinkable freshwater. On June 10, she explained how she was struggling to row every night until around 4 a.m., sleeping only about 2.5 hours. On June 16, she did her laundry on the boat, hanging it from makeshift clotheslines.
0: 팬들러는 자신의 여정을 온라인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이 배에서 직접 촬영한 일일 영상 업데이트를 시청하는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녀의 노적기 횡단 영상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부터 고강도 지구력 스포츠가 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6월 6일에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만드는 방법을 시연했고, 그다음에 6월 10일에는 매일 밤 새벽 4시경 힘들게 노을을 저으며 겨우 2시간 반 정도만 잠을 자는 고된 일상을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6일에는 배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임시로 만든 빨랫줄에다가 이 빨래를 넣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o people were tuning in to her daily video updates.
1: It means that they were watching or could be listening as well. So they're finding out what she's doing and they're paying attention, essentially.
0: 우리 지금 라디오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튠인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튠인이라는 게 라디오 다일을 맞추다. 원래는 이런 뜻이고 주파수를 맞추다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튜닝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디오는 아니지만 켈시 팬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취 저희 청취자가 아니죠. 팬들 뭐 팔로워들 그런 팬들이 영상들을 보고 시청을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They were tuning in to her video updates. 자, 그다음에 what's a makeshift

0: Kings of Convenience, Boat Behind 들으셨습니다. Well, Kelsey Fendler, is that her name? She didn't leave her boat behind.
1: No.
0: In fact, she rowed her way to Hawaii from California.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하와이까지 무려 3,860km에 달하는 거리를 혼자 노를 저어 횡단한 켈시 펜들러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1: It's an enormous achievement to complete an ocean row, and to break a speed record is another enormous achievement on top of it, said Fionn Paul, a record-holding ocean rower and the president of the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 which adjudicates ocean rowing achievements for the Guinness World Records. Paul said that while the records weren't official yet, his society's data indicated that Fendler's row was the fastest completed solo and unassisted on the Mid-Pacific route she took, and that she was the youngest to have completed it solo. He added that other rowers, including younger ones, have completed longer routes across the entire Pacific Ocean. He noted, too, that different rowers use different classes of boats designed for different speeds, which can make comparing records difficult.
0: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대양 횡단 노적기 성과를 심사하는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의 회장이자 기록 보유자인 피안 폴은 대양 횡단 노적기를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업적인데 여기에 속도 기록까지 경신했다는 것은 또 엄청난 성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폴 회장은 이번 기록이 아직 공식 인증 과정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펜들러의 항해가 그가 선택한 태평양 중부 노선에서는 단독 그리고 무지원으로 완주한 가장 빠른 기록이고 펜들러는 이 노선을 단독으로 완주한 최연소 기록 보유자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폴 회장은 펜들러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 다른 노적기 선수들이 태평양 전체를 횡단하는 더 긴 경로를 완주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마다 서로 다른 속도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등급의 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kay, so it's an enormous achievement on top of just being able to complete an ocean row.
1: Absolutely. And when you use the phrase on top of, then you're adding to something that's already impressive. And it could be impressive in a good way, but it could also be impressive in a negative way as well. So like maybe you're having a bad day, but on top of that, you've got a headache. So it's like added to something else, whether it's good or bad, but it's usually good.
0: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and on top of it 그래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앞에다가 그 추가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on top of it 라고 뒤에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서는요. It's an enormous achievement. 대단한 성과예요. To complete an ocean row. 이렇게 ocean 바다에서 혼자 노적기, rowing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합니다. And to beat a speed record, 거기다가 속도 기록까지 깼어요? That's another achievement. 또 다른 엄청난 성과인데요. On top of that, 원래 그 대단한 성과 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뭐 그런 업적이다.
1: And you could even start off the sentence with on top of that as well.
0: 그러네요.
1: So you could say like, on top of being the first woman to achieve this, she did it in record time, regardless of gender.
0: Oh, so you can put on top of in front of the sentence,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1: Yeah.

0: 다 말이 되네요. 좋습니다. What about an unassisted row?
1: Unassisted means that you did something without help or without the aid of something. So if you are assisted, then somebody has helped you. Maybe you have an assistant, as an example. An assistant might help you, but if you have no assistance, then you have done it by yourself without the aid of anything.
0: No machines, no motors, no nothing. 그래서 여기서 she's the fastest person to have completed this kind of ocean row solo. 단독으로 한 것도 하나의 기록을 세웠지만 and unassisted,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래서 기기나 그런 모터 이런 거 없이 그냥 노 저은 거밖에 없습니다.
1: Yeah, no sail or
0: Right.
1: anything.
0: Oh yeah, that's
1: No,
0: right.
1: yeah, no motors, no one helping or pulling her at any point. So,
0: 그러니까요.
1: yeah, just doing it
0: Wow.
1: by yourself.
0: Exactly. Unassisted. 도움을 받지 않았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Neil Bergenroth, another ocean rowing coach, called Fendler's row an incredible feat physically and mentally. It's a balance between how much do I sleep versus how much do I continue to row, said Bergenroth, who spent 2.5 years training an Irishman who this year won a 3,000-mile rowing race across the Atlantic Ocean. It's a very different animal than the Olympics events, which take 5 or 6 minutes to do.
0: 네. 또 다른 오션 로잉 코치인 버근로스는 펜들러의 이번 횡단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놀라운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잠을 잘지와 얼마나 계속 노를 저을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올해 대서양 횡단 3,000마일 노젓기 경주에서 우승한 아일랜드인 선수를 2년 반 동안 지도한 바가 있는 코치로서 오션 로잉에 대해서 버그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5분에서 6분 사이면 끝나는 올림픽 조정 종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So I guess he's saying it's more difficult, but I don't know if Olympians will agree. But you know, both are different animals actually. Why do we say it's a different animal? There's no animals involved here.
1: It's true, but it's like I think it just gives more description to the separation of it. Because when you think of like everything is the same animal, then it's got similarities. But yeah, something's completely different is basically what you're saying.
0: It's just an expression.
1: 예스.
0: 영어에서는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할때 다른 animal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올림픽은 뭐 물론 올림픽대로에 너무나 힘든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버근로스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은 그래도 5, 6분이면 끝나잖아요. 이 로잉은 지금 뭐 40일 넘게 걸렸죠. 완전히 다른 different anim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비교 불가라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1: Yeah, it's basically you're saying they're apples and oranges is another expression we use all the time because in the Olympics, you're competing against other people. You're trying to win a medal, which means you're racing against, 10, 20 other rowers. Whereas opposed to this, you're not really competing against other people. You're competing against yourself and Mother Nature. It's just about how long you can go, and 43 days is very different from 5, 6 minutes.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얘기할 때, it's a completely different animal. It's a very different anim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And this whole thing that Kelsey Fendler did is an incredible feat.
1: Yeah, and a feat, the feat here being FEAT, and not like your hands and feet. FEAT is an accomplishment. It's something that you do or that you complete. That's usually something that is pretty impressive or difficult to accomplish.
0: 대단한 업적이에요. 업적. feat라고 합니다. 발음은 우리 발이랑 같지만 스펠링은 feat니까요.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봤던 표현 5개 복습해 볼게요. The first one is to pull in to somewhere.
1: If you pull in somewhere, then you are arriving.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0: 지금 차 들어오고 있네. Her car's pulling in, or they're pulling 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0: 인데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고 보통은 이런 교통수단과 함께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 걸어오는데 폴링인이라고 하지 않죠.
1: No, 예.
0: 바퀴가 있어야 되죠.
1: Yeah, usually
0: 네,
1: it's a vehicle of some
0: 맞아요.
1: sort.
0: 네, 그래서 폴링인 하면은 뭐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든지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들어가는 입장일 때도 I'm pulling i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뭐, anyway, let's have a look at your example.
1: They pulled into their driveway just after midnight.
0: 12시가 넘어서 이제 이 driveway라는 거는요, 미국의 전원주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드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집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driveway예요. 차가 들어가서 이제 곧 주차를 해야 될 곳. 그래서 they pulled into their driveway just after midnight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이제 막집 앞에 주차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a hero's welcome.
1: A hero's welcome is when fans or friends and family are there to welcome you from when you return home or return to a destination from where you were.
0: 네, 아주 열광적인 환영.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금이 환영을 했다라는 뜻인데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came back to a hero's welcome after winning the championships.
0: 챔피언십 우승을 하고 나서 아주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 세 번째 표현은 chant someone's name.
1: If you are chanting someone's name, then you're saying their name over and over again. Usually it's more than one person. We're usually talking about a group of people, and you're saying their name to encourage them or to cheer them on, usually in a competition of sorts.
0: 네, 여러 사람이 같이 리듬에 맞춰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chanting이라고 하는데,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fans chanted his name after he hit a home run.
0: 최근에 이렇게 한 야구 선수 있어요? 뭐 생각나는 선수 아니면 최근 아니어도 돼요. 이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챈팅 해보게.
1: How about 이정후?
0: 오케이. 그럼
1: 이정후,
0: 이정후.
1: 이정후.
0: 요게 챈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the fans chanted his name after he hit a home run. 그래서 홈런을 치고 나서 팬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다 같이 외쳤습니다.
1: There's also maybe not chanting names, but when we think of a chant, when you're learning English, especially for little kids, there's a lot of chanting videos and sort of songs that you do because, at first you might have songs that kids sing, but then the difference between singing something and listening to just conversations, the in-between is like chanting. Right? So it's like you might chant certain things like, I went to the market yesterday. I went to the market yesterday. I went to the market yesterday. It kind of helps kids hear a sentence over and over again. So they get the feel of how a sentence is said, different from a song.
0: Exactly. It's not a song, but there's a rhythm to it.
1: Yes.
0: 그래요. 이렇게 노래는 아니지만 리듬에 맞춰서 아까 이제 그 선수의 이름을 우리가 다 같이 챈팅 하듯이 언어를 배울 때도 때로는 우리가 요 리듬에 맞춰서 뭐 이렇게 외우거나 약간 짧은 노래 아닌 노래 형식으로 뭔가를 읊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런 것도 다 챈팅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tune into 뭐뭐뭐.
1: Tune into something means to pay attention, or to literally, it would be to turn on the TV and watch something at a very specific time and channel.
0: 이게 전통적으로는 주파수를 맞춰서 뭔가 보다 듣다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A record number of people tuned in to watch the World Cup final.
0: 정말 기록적인 숫자의 많은 관중이 월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중계하는 것을 똑같이 다 주파수를 맞춰서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튜닝이라는 표현을 이제 방송 진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그 광고가 나갈 때도 튜닝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은 꼭뭐 시청해 주세요, 아니면 청취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A whole different animal.
1: A whole different animal means that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something else that you're comparing it to.
0: 완전히 딴판이야.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weather yesterday

0: was a whole different animal from the usual monsoon storms they'd been accustomed to.
1: 보통의 장마철 그런 스톰과는 어제 날씨는 완전히 달랐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기가 있었어요. Snorkeling, jet skiing, canoeing. 이 중에서 rowing 하는 거는 어떤 거죠?
0: The answer would be number three, canoeing.
1: 네, 노를 젓는 수상 스포츠는 바로 canoeing이 되겠습니다. Snorkeling은
0: It's when you're underwater,
1: 네,
0: looking
1: 그죠?
0: at fish usually with something to breathe through.
1: And jet skiing?
0: Jet skiing is like a motor-propelled thing that you can ride on, but yeah, it has an engine.
1: 저는 jet skiing은 안 해봤는데, 아, 카누잉도 안 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0: Oh, they're all fun. Jet
1: 네.
0: skiing's a lot of fun.
1: 그래요. 스노클링만 해봤네요. 지금 보니까. 자, 3번 정답이었습니다. 카누잉.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시카크림과 앰플 선물은 최수진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물 라떼 파우더는 5858님께 드릴게요.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well, it's time for us to take a song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the Alessi Brothers with Oh Laurie.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희곡 반야 삼촌이 최근 잇따라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극중 반야는 죽은 누이의 남편인 교수를 위해 어머니 그리고 조카 소냐와 함께 평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영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새 아내와 영지에 돌아온 교수는 영지를 팔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반야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열심히 살아왔나 깊은 허탈감에 빠져듭니다. 이 작품에 대단한 반전은 없습니다. 갈등 끝에 교수 부부는 떠나고 반야와 조카 소냐는 밀린 장부를 정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씩 각색대 설정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세상에 나온 지 130년이 된 고전이 오늘날에도 깊은 공감을 불러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것. 후회로 가득해도 인생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것. 체오프는 반야 삼촌 속 인물을 통해서 아주 쓸쓸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겠죠.

7월 16일 목요일 EBS FM 총계의 클래식 클래식 라마이노프의 보컬리제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영상만 봐도 금방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 크게 유행했던 아이템일수록 더욱 쉽게 즐기게 되잖아요. 모든 유행을 타기 마련인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좀 다르죠. 디테일한 부분에서만큼은 그 시대만의 독특한 정서가 묻어날 수밖에 없지만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통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질 이야기, 보편 타당한 이야기는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로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주영님, 밤에 구워서 듣는 정클클 꿀맛입니다. 체오프, 정클클에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체오프가 살던 시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은 듯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전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울림이 큽니다. 박주영님, 건강관리 잘하면서 밭에 가시기 바랍니다. 서진아님,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인생, 기왕 사는 거 힘차게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오전 10시마다 정경님의 멋진 멘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일 생방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서진아님 고맙습니다. 김소연님 안녕하세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처럼 정클클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잘 들을게요. 네, 클래식에는 평화로움이 있죠. 그 매력을 잘 알고 계시는 김소연님 대단합니다. 과자호두님, 보이는 라디오를 듣기 2일차. 클래식으로 시작하니 기분 좋은 오전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보시는군요. 과자호두님, 운전 중에는 안 됩니다. 예,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키님, 정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오키님. 몇 달 동안 바쁘셨군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이오키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희정님,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연휴라 더 편안하게 듣고 있어요. 금방 일주일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서희정님. 자, 이번에는 성악곡으로 아주 유명한 곡이죠. 슈베르트가 18세에 처음으로 쓴 가곡입니다. 마왕을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마왕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곡 마지막에 인사인엔 하르멘 다스 킨트 바르토트, 결국 아들은 죽어 있었다, 바르토트, 이 부분이 어떻게 피아노로 표현할까 기대를 했는데 리스트는 왼손 저음으로 표현했네요. 인상적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대표 아리아인데요. 카르멘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주는 자기소개 같은 아리아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생상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2번 비제, 하바네라.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류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칼 젠킨스는 16세기 이탈리아 건축가 팔라디오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썼습니다. 짧고 강렬한 리듬이 반복되며 층층이 쌓이는 듯한 음악.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1악장 알레그레토. 카민 로리와 데이비드 알베르만의 바이올린,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칼 젠킨스의 팔라드 1악장 알레그레토, 카민 로리와 데이비드 알베르만의 바이올린,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그라님, 그래, 그럴 수 있지. 단순하게 살자. 이예인, 수녀님 일기 단상집. 단순하게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정경의 클래식 듣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김그라님.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클래식과 함께요. 이제 클래식 감상하면 좀더 덜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영웅님, 어제 부장님을 모시고 운전하며 정클클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장님이 알아서 정클클을 듣고 계시네요. 와, 윤영웅님, 우리 성공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정클클의 청자가 되셨군요. 앞으로 매일 뵙고 싶습니다. 회사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직원분이 부장님께 클래식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쿠바 출신의 음악가인 파레스가 1947년에 스페인어로 쓴 곡이었습니다. 이후 영어 버전의 Perhaps를 빈 크로스비, 냉큐코,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유명 가수들이 불러서 더욱더 유명해진 라틴 팝의 명곡이라 할수 있는데요. 네킹콜의 버전은 왕가위 감독의 화학연화에도 쓰이면서 더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스발도 파레스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하는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하영님의 사연입니다. 7월의 첫날 전화한 살롱 음악회를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님의 연주회였는데요. 미술관에서 열린 연주회는 아늑한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편안한 좌석도 아니었고 음향시설을 갖춘 콘서트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믿고 듣는 EBS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에서 만난 연주자였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또 하나의 귀한 경험을 갖게 되었죠. 신청곡은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 조종 4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연주자의 곡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나도 큰 칭찬에 말도 해주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길 바란다고 말이죠. 아, 이 주신 말씀이 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악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찬 에너지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듬뿍 성혹해서 오겠습니다. 또 하아양님, 이렇게 우리 수요초대석에 출연한 아티스트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아양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 조중 4악장 알레그로토 포코모소, 양인모의 바이올린, 김태형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중 4악장 알레그로토 포커머소, 양인모의 바이올린 김태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의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원래 제목은 사랑은 자유로운 새이지만 간단히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쿠바 아바나에서 발전한 춤곡의 리듬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생상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2번 비제 하바네라. 문자 샵 1045나 히비스 라디오 프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까바티나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오페라의 서정적인 노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리스트의 제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에필폰 자원은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에 까바티나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아노가 긴 호흡으로 노래를 하는 듯한 곡입니다. 에필폰 자우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중 3악장 까바티나, 라르게토 하모로소, 스티븐 어프의 피아노,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밀폰 자워의 편의협조 1번 2단조종 3악장 까바티나 아르게뚜 아모로소 스티븐 어프의 피아노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4421님 정답 2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클래식과 친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아님 어머나 익숙한 그 곡. 대학교에서 오페라 교양 수업으로 처음 봤던 작품입니다. 괜히 더 반갑네요. 유행복님, 2번 옆에 동료가 고개를 좌우로 그리고 손으로 지휘까지 합니다. 심취한 모습이 예쁩니다. 푹 빠지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비제 하바네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BJ 오페라 카라멜.

BJ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라모레의 똥 와소벨, 사랑은 자유로운 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르네 디클로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영화 속 카르멘, 리타 헤이워드가 생각납니다. 춤, 노래, 미모를 갖춘 배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르멘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으로 이 유일한 메조소프라노 주인공으로 오페라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김소연님, 영화가 생각나셨군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150년 오디오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서울에 있는데요.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이란 곳입니다. 에디슨의 축음기부터 20세기 웨스턴 일렉트릭 혼스피커까지 오디오의 역사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컬렉션뿐만 아니라 박물관 건물 자체도 남다릅니다. 일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하고 아티드르

하라 케냐가 공간 디자인을 맡았는데요. 지난해 건축상인 베르사유상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콘서트 티켓팅처럼 빠르게 마감된다고 합니다. 평일 낮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1부 쿠쿠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남국의 장미 왈츠,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 클래식 살롱,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5690님의 신청곡 쇼팽 녹턴 20번 C샵 단조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된 버전이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5690님 쇼팽의 녹턴 20번 듣고 싶어졌어요. 오늘 살짝 여유 있는 연휴를 즐기러 시댁을 가거든요. 마음의 널뛰기를 이 곡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마음의 널뛰기라. 또 멋진 표현 보내주셨습니다. 5690님 덕분에 바이올린 버전으로 쇼팽을 감상했습니다. 자, 목요일 2부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오늘도 클래식을 잘 사용하는 법 소개받을까요? 클래식 음악계 유재석으로 통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나홍준입니다.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지난주 가실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계속 흐려서 제주도 잘 가셨나 걱정이 됐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1: 네, 무사히 또 잘 뜨고 네, 또 가서 잘 보내고 또 공연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자,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가져오셨을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아, 나 위로 좀 해줘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로를 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오롯이 내 마음만 위로받고 싶은 기분이 있는데 이거를 감정의 타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어찌 되었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타당하다 이런 마음. 하지만 이걸 타인에 의해서 100% 채우기는 힘듭니다.
0: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위해 하는 말이지만 뭐 중간중간 뭐 아, 그건 그래도 너가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든지 그리고 또 야, 상대방은 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클래식은 이런 잔소리 없이 온전히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0: 아, 아무런 잔소리 없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뭐랄까 매력적인데요.
1: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뭐 또 위로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또 위하는 말이지만 야, 그래도 그쪽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밸런스를 위해서.
1: 네, 근데 또 그 얘기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마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어쩐 그런 이야기가 섞일 수밖에 없는데 음악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0: 서재라님, 우와, 반갑습니다. 나홍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홍준 씨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음악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신뢰도 급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함께 울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두는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참 다양한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선곡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를 꼽아주셨네요.
1: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은 먼저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관악기 소리를 소개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다라고 표현한 걸 좋아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악기 부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소리내는 악기들을 관악기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때 부는 바람은 우리가 촛불을 끌 때 후 불듯이 그 바람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밀도 높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야지만 그제서야 악기에서 이제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때 호흡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호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관악기 호흡이 담긴 음악을 들으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홍준 씨는 트럼펫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 왜 이렇게 따뜻했나 했더니 관악기 전공자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비플랫 장조, 쾌번호 361, 그랑 파르티타 중 3악장 아다지오. 네빌 마리너가 취하는 세인트 마틴 인더필드 아카데미 실내 권양악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B플랫 장조 쾌에머러 361 그랑 파르티타 중 3악장 아다지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아이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하킴왕님으로 읽으면 될까요? 앞에 N이 붙어 있습니다. N 하킴님 6217님인데요. 와우, 제 아들이 트럼펫 불고 싶다 하면서 집에서 날마다 밤낮에 가리지 않고 리코더 부는 초등학생이라 더 쫑긋합니다. 보내주었습니다.
1: 보통 이제 요런 친구들이 잘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아니, 하고 싶어서 자꾸 대체적인 악기라도 막 부는 친구들이 이제 진짜 트럼펫을 만나게 되면 더 재밌게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0: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한 명의 전공생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1: 좋죠.
0: 자, 서진아님, 잔소리 없이 무조건 내 편으로 위로해주는 클래식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고요. 5690님, 감정의 타당화.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딱 좋은 오늘 클래식 살롱은 제 마음의 형태 알맞네요. 오늘도 푹 빠져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권수현님, 새벽과 오전 루틴을 끝내고 라디오를 딱 켰을 때두 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오늘도 다정한 음악과 일상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감정이 타당한 또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그제 아는 박사님께 이제 그 들었던 내용인데,
0: 네.
1: 이 감정의 타당화, 딱이 단어만으로도.

0: 막 그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들수 있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또 이런 단어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아주
0: 네.
1: 좋은 또 단어 문장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방금 들은 제목이 그랑 파르티타.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게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1: 예.
0: 그랑은 그랜드, 크다라는 의미고, 파르티타는 이제 모음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바로 연주 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듣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은 관악기로 이루어진 편성인데요.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작곡했던 1780년대에는 이렇게 관악 앙상블은 보통 6~7대 악기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 음악에서 총 13대의 악기를 사용했는데요. 거의 두 배의 편성이죠. 그래서 그랑 파르티타라는 의미는 큰 편성에 연주하는 모음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편성을 소개해드리면 오보에 2대, 바순 2대, 클라리넷 2대, 홀은 4대,
1: 와.
0: 바세톨은 2대, 더블 베이스 1대입니다.
1: 거의 뭐 오케스트라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랑 파르티타 잘 알겠습니다. 자, 바셋 홀은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 홀은과 다른 점이 있겠죠?
0: 네, 이 바세톨은 이제 목관 악기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악기고, 클라리넷 악기의 사촌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알토 클라리넷이나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지금은 대체해서 연주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의 이례적으로 베이스 파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현악기 더블 베이스를 이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1: 그 다른 현악기들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비올라나 뭐 첼로나.
0: 네, 이제 모차르트 시대 때 보면 관악기로만 하면 약간 이제 베이스 파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1: 예.
0: 그때 이제 더블 베이스라든지 이제 다른 현악기 베이스 악기를 좀 추가해서 그걸 좀 보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베이스의 이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블 베이스를 가져왔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극적인 상상력이 많이 더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차르트를 떠올렸을 때이 뭔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랑 파르티타 이곡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 그 샬리에르가
1: 네.
0: 모차르트 이야기만 많이 듣다가 모차르트 악보를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막 환상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라고 막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악보가 바로 이 그랑 파르티타고, 그 장면에서 이제 첫그 음악들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아마데우스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요 장면 요 유심히 살펴보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또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저는 그 살리에리의 질투 섞인 그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0: 네. 그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게 이제 실제로는 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료들 보면 샬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당시. 워낙 신분 차이도 났었고 돈도 더 많이 벌었기
1: 예.
0: 때문에. 근데 또 상상을 해서, 아, 그치, 저거를 이렇게 질투할 수 있겠지,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으니까. 또 그런 접근으로 바라본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1: 네.
0: 네, 재밌습니다.
1: 김준하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말씀 아주 설득력 있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살롱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을 클래식일까요?
0: 이번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며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제 스스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클래식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고, 괜찮아, 뭐 그랬을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해를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르죠.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어떤 곡을 사용해야 할까요?
0: 네, 바로 스페인 음악가 로드리고의 아롱헤즈 기타 협주곡 2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로드리고가 마음으로 작곡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드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이제 4살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결국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작곡을 한다고, 어떤 악기 협주곡을 작곡을 한다고 하면 그 악기 연주하는 걸 눈으로 보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아, 이건 가능하고, 야,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시력, 그 시각으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로드리고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랑헤즈 협주곡도 이런 방식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아랑헤즈는 마드리드 근교에 위치한 스페인 왕실의 별궁입니다. 그래서 로드리고가 아내와 함께

0: 함께 그곳에 놀러 갔다가 아내가 말해주는 풍경을 듣고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의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들으면 우리가 눈 뜨고 음악을 들었을 때와 음악을 듣고 상상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줬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감상을 해보면 더 좋은 감상이 되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가능한 상황이라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로드링고의 하랑웨이즈 기타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 멜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넥레제 세깅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로드리고의 환황의 주기 태엽치곡 중 2악장 아다지오,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넥네즈의 세경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986님, 마침 주차장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감상했는데 기타 소리가 마음을 울리네요. 평온한 선율에서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의 변주가 신비롭고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선생님 추천으로 눈을 감고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한번 눈 감고 들어보면 좋습니다.
0: 1545님, 추억의 명화가 생각납니다. 곡목, 작곡자는 알았지만 작곡가에 대한 사연은 몰랐는데 그런 애틋함이 있었군요. 한재현님, 옛날 주말 토요일 밤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토요 명화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제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곡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OTT로 언제든 영상을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아, 토요 명화 선생님 많이 보셨죠?
1: 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셨을 텐데, 그 토요 명화
0: 네.
1: 맨첫 장면에 이제 이 음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명화가 이제 필름으로 막 돌아가면서.
0: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때 나왔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명화 때.
1: 저는 이때 보면 제가 보통 그 신문 편성표 봤잖아요.
0: 네.
1: 월요일날 보면 이제
0: 나오
1: 주말에,
0: 맞아 미리 나와 있어요.
1: 그러면 이번 주말 그 토요명화에서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국에 또 주말의 명화, 이게 겹쳤잖아요, 두 영화 프로그램이. 그래서 막 어느 게더 재밌니 막 그러면서 그 일주일을 좀 설렜던
0: 아.
1: 그런 또 추억이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고 음악입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편성표가 또 아주 작았어요. 글씨가 정말 작지
1: 맨
0: 않았습니까?
1: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편성표 하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때 보면 막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막
0: 칠하면서.
1: 보고 싶었던 거
0: 예.
1: 이렇게 몇개 칠하면서, 왜냐면 채널을 옮겨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0: 그렇죠. 아, 너무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한것 같아서. 옛날 사람 인증을 너무 오랫동안 한것 같습니다. 자, OTT가 없던 시절입니다. 아, 네. TV에서 방영해주는 외아들 한편한 편이 너무 소중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언제든지 OTT를 통해서, 예, 보고 싶은 곡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곡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자, 앞서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이번에는 슬플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0: 아.
1: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속상하거나 슬플 때 빠르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슬플 때더 슬픈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카타르시스의 효과라고 합니다.
0: 이열치열이 아니군요.
1: 네. 즉,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0: 아.
1: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슬플 때, 그래서 더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빨리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은 이탈리아 음악가 토마스 안토니오 비탈리의 샤코느입니다.
0: 왜꼭 집어서 샤코느를 고르셨을까요?
1: 이 음악은 클래식 중에서도 가장

0: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음악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거나 슬픈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슬플 때 샤코너를 들으면서 저 눈물을 흘리면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가 억울했다가 눈물을 흘리면 좀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1: 예.
0: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좀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비탈레 샤코느, 야샤히 페츠의 바이올린, 리처드 엘사스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찰리의 샤코너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 음악이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인데요. 이제 방금 또 야사 하이패치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야사 하이패치는 자신의 음반에 이 음악을 수록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다라고 말했고 그 뒤로 이제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자, 사실 이 음악에 대한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곡가 비탈리는 166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이 알려진 건약 150년이 지난 1867년이었는데, 멘델스존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다비드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연주곡집을 출판했는데, 그중 이제 비탈리 샤코네가 수록돼 있고 그때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비탈리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가인데
0: 예.
1: 음악은 너무 낭만적이다, 사실. 그 바로크 스타일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악보가 비탈리의 음악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말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반대로 또이 음악이 비탈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그 다비드의 말뿐인데 반대로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아니라고 할수 있는 증거도 없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이 곡은 원래 제가 작곡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안 나온 거죠.
1: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일화와 함께 이제 비탈리 샤코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명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 비탈리 샤코네 또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이 음악을 한번 꺼내서 들어보시면 그 순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0: 네, 서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의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일까요?
1: 네, 이 감정을 추스른 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막그 슬픔을 격하게 느꼈잖아요.
0: 네.
1: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정 정리가 필요해요. 이제 감정을 막 토로했고 나면, 그래. 오케이. 이제 새로운 감정으로, 네, 이렇게 감정을 추스릴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인데요. 일종의 연고 같은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연고 음악.
1: 네. 우리가 이제 상처 나면 연고
0: 예.
1: 바르잖아요. 이제 상처, 이제 그 딱지치고 나면 이제 상처에 잘 아무르라고 연고를 바르잖아요.
0: 네.
1: 이런 연고와 같은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0: 어떤
1: 되겠습니다.
0: 음악입니까?
1: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3악장입니다. 이 음악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른 후에 섬세한 감정으로 음악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보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음악은 슈만이 30대 초반이었던 1842년에 작곡한 음악이고 그의 유일한 피아노 사중주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으실 3악장은 따로 독립적으로 연주될 만큼 실내악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슈만에게 그만의 특별한 작곡 방식이 있었다면서요?
1: 네, 이 슈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클라라가 있죠.
0: 예.
1: 그래서 1840년에 클라라와 결혼을 하고 슈만의 창작력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슈만은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1840년은 가곡의 해라고 부르고요. 이듬해인 1841년은 교향곡의 해, 그리고 1842년은 실내악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아노 4중주, 그리고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세 곡을 이제 1842년 실내악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매 해마다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하는 슈만.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 이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슈만이 한 장르에만 집중하면서 탐구하는 것이 좋은 작곡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방식은 슈만의 나름의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슈만은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를 가장 존경했는데 그들의 음악적 유산을 자신이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슈만은 독일 악파의 거장이라면 모든 형식과 장르를 두루 섭렵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자신의 거장들을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개 하기에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한해한 장르씩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는 게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분할적으로 생각을 했군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이 추천해준 감정을 추스른 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슈만의 곡 오늘 끝곡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

0: 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에서 있을 송지원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스피레이션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이플렛 장조 작모노 47종 3악장 안탄테 칸타빌레 메나임 프레슬리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르텟 연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땅콩만한 크기의 연꽃 씨앗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발화할 수 있어 꽃식물 가운데 가장 오랜 수명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4년 중국 북동부 지역 마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1300년 된 연꽃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화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서가 깊은 오래된 연꽃들이 있다. 고려시대 연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함안의 아라홍련,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온 경기도 시흥 관곡지의 전당홍 등이 그 예다. 수백 년 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꽃이 이 시대에 다시 피어나 우리를 만나는 경험은 마치 주인공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특별하다. 박원순 작가의 책 꽃을 공부합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히사이시조의 서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박원순 작가의 책, 꽃을 공부합니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네, 제가 곁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주 펼쳐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꽃 사진과 함께 그 꽃의 특성,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중에 오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린 겁니다. 미리 좀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 출석 이벤트 중이잖아요. 3주간의 개근 도전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암호를 드리는 날이에요. 문장 카페에다가 이번 주는 특히 약간의 힌트를 좀 깔아두곤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월요일 암호가 무지개였는데, 우리 문장 카페에다가

보니까 7개의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좀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다면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상하신 분들 있으면 미리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선희님이 반짝이게 좋은 하루라고 인사 주셨고요. 박연경님은 출석 암호 한다스가 완성되는 기쁨, 12번째 암호를 드리는 날이니까요. 윤고은의 북카페 좋아요, 우주를 뚫을 만큼 하셨습니다. 와, 출석 12번 출석 모두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들, 저는 개근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연으로 전 개근상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선희님, 여름?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이번 출석 암호 테마가 여름어였거든요. 여름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름은 너무 큰 거죠. 송태종님, 향기? 네, 여름 향기? 이렇게 이어지나요? 향기도 좋죠. 여름 향기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문장 카펫에 살짝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7417 쓰신 카페님, 꽃일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엇나갈 수가 있나요? 꽃일까요? 그렇죠. 꽃이겠죠. 오늘 제가 문장 카펫의 꽃에 대한 것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연꽃 얘기 읽어드렸죠. 왜 연꽃을 골랐냐면, 이 연꽃 씨앗이 읽어드린 부분도 너무 놀랍잖아요. 1300년 된 씨앗이 발화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실제로 이 연꽃 씨앗 그 발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더니, 150년이 지난 후에도 발화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나쳤던 연꽃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연꽃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꽃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무안의 회산백년지 이런 데 연꽃 축제 하잖아요. 6월에 했더라고요. 남부지방에는 이제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과 8월, 그러니까 7월 중순, 딱 지금쯤은 이제 중부 지역, 뭐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연꽃이 막 피어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여름의 꽃이죠. 연꽃. 오늘의 암호는 그래서 연꽃입니다. 카페님들, 연자 떼고 꽃? 이러시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연꽃, 샵1045 50원 편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앱으로 무료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꽃을 골랐냐면, 여름꽃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달해 드린 이 씨앗 얘기가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북카페에 매일매일 출석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80년 후쯤에, 80년 후쯤에는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80년 후에 북카페 듣고 계실 수 있는 150년 후에 가능하실까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처럼 오늘의 어떤 추억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꽃 골라봤습니다.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정서진님. 고은님 횟수로 3년차 카페인이에요. 늘잘 듣고 있어요. 노래가 좋아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또첫곡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오늘을 힘입어 자주 출석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 불러주시나요? 하셨는데 서진님, 네,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출석 암호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번의 출석 모두 하신 개근상, 그리고 한번 빠진 경우 아차상 집계를 우리 수뇌부가 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딱 틀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명단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도 올라가지만 한번 방송 중에도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시상식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그리고 펄스데이의 불어라 꽃바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연꽃입니다. 김현정님, 연꽃, 출석 12일 차. 개근이네요, 정말. 드디어 12일 출첵 개근 완료. 나 자신 칭찬해요. 짝짝짝 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5452 쓰시는 카페인님. 매일 듣기만 하던 카페인이었는데, 12일간의 출첵 나도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마침표를 찍었네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카페인으로 계속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취만 하시다가 지금 개근하신 거예요? 5452 쓰신 카페인님? 너무너무 놀라운, 네. 어떤 성과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너무 놀라운 어떤 그 변화인데요. 듣기만 하다가 출석까지 개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점프가 너무 놀랍고, 혹시나 개근은 못했어요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도요.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이님. 저 개근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뿌듯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카페인들이 알람 맞추시고요. 휴가지에서 보내시고요.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냥 그런 마음들을 더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63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사진을 동봉해 주셨습니다. 보라에도 좀 사진을 띄우면서 얘기 드릴게요. 저 오늘 휴가 내고 본방사수예요. 저는 개그는 못했지만 오늘 출석 단어 연꽃 들으니 사연을 안 보낼 수 없네요. 저희 집 앞은 저수지가 있어 연꽃 밭입니다. 연꽃이 한창이라 사진 한장 동봉 드립니다. 개그는 못했지만 연꽃이라고요? 저희 집 앞입니다 하면서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연꽃이 한가득 있습니다.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우리를 그냥 연꽃밭 앞으로 초대해 주셨네요. 연꽃은 일부러도 그 기운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제철에 찾아 나서서 보게 되는 꽃인데, 이게 집 앞에 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849 쓰시는 달개비님, 우리 달개비, 제가 별명 지어드렸던 달개비님이시죠? 이제 막 반지를 켰는데, 연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 토요일 그린 연꽃 그림을 올려보아요. 네, 요것도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출석 이벤트는 다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연꽃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하셨습니다. 개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꽃 그림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6386 쓰신 카페이님은 연꽃밭 사진을 더해주셨고, 이 마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상식 월요일에 할 거고요. 아까 박연경님이 시상식에 뭘 입고 갈까나 하셨는데, 네, 월요일 시상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제헌절 앞두고 법의 이유로 주제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시대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과 공공 복리, 권리 보호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법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가요? 정말 이런 법이 있다고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특이한 법도 존재합니다. 황당한 법을 거론할 때면 늘 싱가포르의 껌 수입 판매 금지법이 등장하곤 하죠. 거리 경관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법 조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런던에서 사다리나 긴 나무 판자 등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에는 런던의 포장도로에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나무 판자를 운반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1839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펍 안에서 취하는 것도 이론상 불법입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도 재밌네요. 또 하나 영국에는 연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상하게 연어를 들고 다니면 불법이라며 농담의 소재가 되곤 하는 법인데요. 불법 포획된 연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상한 상황에서 연어를 취급할 경우라는 모호한 법 조문이 문제였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안 됩니다. 세계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영국에서는 국왕의 얼굴이 새겨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을 반역 중죄법에 의해 반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론 실제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사문화된 법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영국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영국은 단일화된 성문 헌법이 없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판사가 과거의 판례나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이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기존의 관습과 판례가 누적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의 황당한 법들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제정된 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도 폐지 과정이 워낙 복잡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황당한 법들이 사문화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런던에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녀도 우표를 거꾸로 붙여도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퀸의 해머트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이상한 법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아, 이걸 또 완전히 폐지하는 그 절차도 복잡하고 어차피 사문화됐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그런 법들 너무 희한한 게 많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상한 법 어겨보기 이런 컨텐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어를 일부러 수상하게 들고 다닌다거나 거리를 긴 판자를 끌고 다닌다거나 갑옷을 챙겨 입고 국회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아,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잡혀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오케어님이 영국 가서 그럼 펍에서 술에 취해서 긴 막대기에 연어 한 마리 매달고 길거리로 나오면 전과 3범이 되겠네요. 신기한 법 이야기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걸 한 번에 다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때 가장 이상한 것은 지금 오늘 일간 카페인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는 펍에서 취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쵸. 너무 취하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취하면 불법이다. 이게 만약에 진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와, 이거 취함 농도를 어떻게 체크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범님은 제헌절이 그러니까 내일이 제 생일인데 법에 대해서는 뭘 알지도 못하고 준법 정신도 투철하지 않은 제가 부끄럽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법에 대해서 전잘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 다들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북카페에서도 이법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전달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지 법을 많이 외웁시다. 잘 압시다. 알아둡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내일이 생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 카페인 오수미님이 아, 기범님 생일 반말 축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범님 반말 축하 갈게요. 신청이 왔으니까. 기범아 생일 미리 축하해. 제헌절에 태어났네.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북카페와 함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여기 지금 내일 생일 축하가 이렇게 살짝 가는 김에 여기 이렇게 확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 지금 요 밖에 여기 지금 계신 호수 감독님 기술 감독님이신데요. 호수 감독님도 내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호수야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첫 곡도 아까 히사이시조의 서머 나왔잖아요. 그 서머도 요즘 연습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호수야. 이거 정말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날까지. 연습 많이 하고 무럭무럭 자라라. 반말 신청은 없었으나.

그냥 분위기상 해봤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연꽃 장담은 못하지만 다음엔 1년 개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년은 우리로서도 너무 아득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보폭을 넓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출석 이벤트는 아무튼 3주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미경님이 시상식 월요일에 드레스코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드레스코드? 라디오 듣는데 드레스코드?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레스코드는 반짝입니다. 반짝반짝. 하승성님이 카페인 법으로 카페인 분들이 만나면 반짝하고 인사하는 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서 반짝 드레스코드 월요일에 챙겨주시죠. 이제 음악을 듣고 일개 기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들려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짝 예고 좀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시상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카페인 분들이 드레스 코드를 물어보셔가지고 반짝이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날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 착장을 얼굴은 빼고요. 개인정보 보호상 얼굴 빼고 그 착장 부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샵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 그걸 가지고 재미난 방식으로 베스트 드레서상 한 분 드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한 분만요. 그래서 책 선물 드리는 걸로 뭐 개근상 받으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반짝 드레스 코드 챙겨서 월요일에 합류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재밌겠죠? 좀 이상하고 반짝반짝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드레서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의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필리프 제이 듀브와 엘리지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박효은 번역이고요. 오늘 일어나셔서 기지개 쭉 펴신 분들 계실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근데 우리가 기지개 한번 켜는 것도 생략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성인이 되고 바쁘면 오늘 푸른 박새의 요가 체조를 통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 배워보시죠.

동물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고양이 개 말은 짧은 낮잠에서 깨어난 뒤 몸을 쭉 늘리며 기지개를 켜고 턱이 빠질 듯 크게 하품을 한다. 아기들 역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둘기가 한쪽 날개를 길게 펴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깃털 하나하나를 기분 좋게 펼치며 날개를 따라 작은 발을 최대한 멀리 쭉 뻗는다. 이어 두 날개를 머리 위로 활짝 펼친 채 꼬리와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이런 동작을 한다. 동물들은 참으로 현명하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반사적으로 시원한 하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 이 간단한 동작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소 공급을 도우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개선한다. 더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엔돌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선사한다. 또한 저녁에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면 하루 종일 쌓여있던 긴장이 풀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지개를 켜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따금 새들처럼 기지개를 켜보자. 모이통에 푸른 박새가 찾아오면 가만히 관찰해본다. 그저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어느새 현란한 고개를 펼친다. 몸을 비틀고 발을 걸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날개를 쭉 펴고 깃털을 고른다. 사방으로 몸을 비틀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요가 수행자 같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힘이 센 푸른 박새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동작을 해낸다. 푸른 박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새는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포식자에게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유연함 때문에 요가의 다양한 자세에 새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까마귀 자세, 오리 자세, 거위 자세, 독수리 자세, 외가리 자세, 갈매기 자세, 공작 자세, 타조 자세, 황새 자세, 비둘기 자세, 종달새 자세, 수탁 자세. 놀랄 것 없다. 새들의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요가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된다. 동물들을 관찰하며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짧은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몸을 푼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자신에게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이다.

렌카의 프리 띄워드렸습니다. 라이팅 하우스에서 펴낸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둘기 자세, 독수리 자세 이런 거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에게서 배운 그 기지개의 지혜 너무 좋죠. 그런데 새를 관찰하고 싶어도 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착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새들도 이제 서식지 그 경로가 막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새들의 그 내장된

것들 사이의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종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어떤 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18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자연의 균형은 인간의 활동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다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조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영향은 분명하다. 외래종들이 북반구 여러 나라로 유입되면서 특정 환경에만 적응해 살아가던 경쟁력이 약한 토착종들은 점차 밀려났다. 서유럽으로 유입된 북미 원산의 큰 캐나다 기러기와 아프리카 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종 장미목도리 앵무가 대표적이다. 이들 외래종은 이제 서유럽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종들 역시 인간의 활동이나 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지며 과거보다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행동을 촉구하는 책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2년 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살충제의 해악을 고발한 선구적인 저작 침묵의 봄을 통해 농약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몇 해 뒤인 1965년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 관장이었던 장 도르스트는 자연이 죽기 전에를 출간하며 동식물 멸종과 서식지 파괴로 황폐해져가는 자연의 미래를 예견했다. 이런 책들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전 세계 자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 문구는 오랫동안 널리 회자되었지만 그 절박한 외침 역시 기대한 만큼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깨어나야 한다. 즉,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종들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할 때 두려움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실천으로 바꿔보자. 두려움은 자연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새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줌으로써 우리는 지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웃, 친구, 가족에게 새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새들을 관찰하며 아침을 함께 보낸 후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이 건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틀간 필리프 제이 듀부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경이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풍경들을 제시해 준과 동시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래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 통해서 남은 부분들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진승희 님이 어머

내일 생일인데 내일자 생일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릴 적엔 국경일이라 친구들과 놀며 보냈는데 올해 다시 공휴일이 되어서 편안히 가족과 보내는 생일이 됐어요. 저도 반말 축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바로 갑니다. 승희야, 생일 축하해.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생일 얘기한 김에 오늘부터 생일 전야제까지 잘 챙기기 바래. 전야제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나 내일 태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주문을 걸면서 나 내일 나의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제가 월요일에 우리 출석 이벤트 그 시상식 하잖아요. 개근상 아차상 시상식 하는데 시상식 시간은 한 5분 소요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5분도 시상식은 시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카페인 분들의 드레스 코드를 반짝으로 제안하면서 드레스 코드를 사진 찍어서 이제 얼굴 빼고 착장 부분만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그날요 우리 베스트 드레서 한 분께도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급 쇼핑 욕구가 무리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시상식은 5분 남짓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지나가는. 물론 우리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신 그 베스트 드레서 사진은 오래 북카페에 남겠죠. 그렇지만 뭐 쇼핑을 굳이 할 것까지야. 나에게 있는 것들을 냉털 하듯이 냉장고 털이 하듯이 그냥 있는 것들을 서랍장 털이 하셔가지고 잘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북카페가 드리는 베스트 드레서상 드레스 코드도 반짝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아주 촌스럽고 너무 덕지덕지하고 이런 거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근사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색종이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 14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낼까 봐요. 아, 시상식 때뭐 입지 하셨는데 네, 기존에 있는 거 한복 환영입니다. 네, 아무튼 잘 꾸며서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베스트 드레서 도전기도 한번 월요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앤 고로의 피카푸 딱따구리 들으면서 그럼 2부로 건너갈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Z세대,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가 만들어갈 내일을 상상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 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네요. 네, 오늘 책 진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일단 세대 이야기는 네. 늘 관심사이긴 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세대에 속해 있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끼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대부분 다 그렇다?
1: 네. 오. 앞선 세대는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네. 뭐 유산들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뒷세대는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네.
1: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다들 억울해요?
1: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네. 우리의 관심사가 향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다음에 올 세대. 왜냐하면 모르는 세대니까.
0: 그렇죠.
1: 어떤 일이 펼쳐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90년대생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0: 맞아요. 책 제목에도 많이 그렇죠. 등장하고.
1: 그래서 뭐 90년생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MZ로 갔다가 뭐 젠지로 갔다가
0: 그렇죠.
1: 요즘에는 알파 세대라고도 하는데
0: 알파 세대.
1: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정말 아직까지 정이 내려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0: 네.
1: 제목이

0: 제너레이션 AI입니다.
1: 제너레이션 AI. 진짜 이 얘기 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궁금합니다. 미미님은 무슨 세대예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르면
1: 네.
0: 밀레니얼 세대의 출발입니다.
1: 출발점.
0: 네. 뭐 세대를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1: 네.
0: 뭐 근래 세대만 하면 70년에서 80년생까지를
1: 네.
0: 보통 X세대라고 하죠.
1: 아.
0: 그리고 그다음 81년부터 한
1: 네.
0: 15년 정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1: 네.
0: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한 2010년, 11년까지를 Z세대. 이걸 합쳐서 MZ라고 했던 거죠.
1: 그쵸.
0: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2010년대
1: 네.
0: 이후 출생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아.
0: 또 MZ라고 하지 않고 Z세대와 알파를 합쳐서
1: 네.
0: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1: 아. 참.
0: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가 왔잖아요.
1: 네.
0: 다음은 베타 세대라고 지금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1: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0: 네.
1: 예상대로 갈지.
0: X, Y, G,
1: 맞아요.
0: 알파, 베타. 이렇게 온 거죠.
1: 카페이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류된 기준에 따르면, 혹은 내 마음은, 저는 X세대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 여러모로 저는 그냥 밀레니얼 쪽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그쵸. 아마 앞으로 가면 뭐
1: 네.
0: 68세대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 세대도 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1: 네.
0: 한 군데를 빼놓으면 또 섭섭해지십니다.
1: 지금 깨알처럼 이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카페님들 전 어떤 세대예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대로서 진짜 공감하는 부분 아닌 부분들도 좀 얘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0: 오늘 이제 키워드가 제너레이션 AI. 우리말로
1: 네.
0: 하면 AI 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이 세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AI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게
1: 네.
0: 뭐한 4, 5년 전에 챗GPT의 등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부터 막 며칠 만에 100만 명이 사용하고 지금은 뭐억 단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1: 그렇죠.
0: 바로 이때부터 AI를 태어나서부터 사용한 사람들. 그 앞서서 디지털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 쓴
1: 네.
0: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세대는
1: 네.
0: AI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아기 때부터 부모와 대화하듯이
1: 네.
0: AI 스피커와 대화했고,
1: 그쵸.
0: 내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는 AI였고, 이런 세대가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 이제 떠오르는 세대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바로 그 미래를 그려보는 책입니다.
1: 와, 근데 정말 미미님은 아직 AI 로그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0: 네.
1: 그런 세대와 미미님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가 만났을 때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 서로 신기해야겠죠?
1: 그렇죠? 네.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왜 AI 세대에게 주목을 했을까요?
0: 아,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네.
0: 하나는 좀 공식적인 이유.
1: 공식적인 이유?
0: 저자의 직업이 소비 트렌드 분석 전문가예요.
1: 아,
0: 한국에서도
1: 네.
0: MZ, Z세대 이런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된 이유가 이들이 소비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사람들의 취향이 뭐냐?
1: 네.
0: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냐? 이런 걸 빨리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도 당연히 다음 세대 관심을 가진 거고, AI 세대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인구로는 한 22억 명?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는 5조 5천억 달러.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거의 한, 지금 환율 따지면 한
1: 네.
0: 8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1: 와,
0: 어마어마한
1: 시장에서는 이들을
0: 거죠.
1: 분석하고 싶겠네요.
0: 그렇죠. 그런 직업적인 이유가 있고,
1: 네.
0: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1: 그게
0: 있습니다.
1: 더 궁금해요.
0: 본인도 X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X세대지만,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의 태동기부터 자기도 10대 때 겪을 만큼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1: 네.
0: 아이 둘이 2005년생, 2007년생인 거예요. 통상의 구분으로는 이제 Z세대 뒤쪽에 와 있는 세대라고 할
1: 그러네요.
0: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자녀와
1: 네.
0: 여기에 대한 감각에 대한 갈등과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게 된 겁니다.
1: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이책 펼쳐보시면, 진짜 공감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AI 세대 좀더 들여다볼까요?
0: 이제 크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0: 직관적으로 사용한 세대. 이 자유롭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자유롭게가 중요하다.
0: 지금 AI를 막 쓰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1: 네.
0: 우리 막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1: 아.
0: 책 찾아보고, 네,
1: 책으로 접근하려고
0: 영상도
1: 하고.
0: 찾아보고
1: 맞아요.
0: 배우려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쓸때 사실 그렇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모뎀부터 사용을 하긴 했지만,
1: 네.
0: 근데 이제 Z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너무 평생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쓰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리고 AI 세대는 바로 AI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존재했던 것처럼
1: 그렇죠.
0: 이렇게 쓰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세대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았지만
1: 네.
0: 예전의 구분으로 따지면 이제 Z세대의 뒷부분, 그리고 알파 세대, 여기를
1: 네.
0: 아우르는 세대가 될 것인데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AI를 곁에 두고 배우지 않고 AI를 쓴 사람들과는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살아본 적이 없다까지 나오니까. 자, 카페이님들 좀 보겠습니다. 5690 쓰신 카페이님. 막둥이가 아주 꼬꼬마였을 때 핸드폰 다루듯이 TV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듯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0: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 PC 같은 거 다루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진짜 조그만 애기가 숟가락 들고 혼자 못들것 같은 애기가 그 터치를 너무 자유롭게,
0: 그게 네이티브라는 거죠.
1: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와.
0: 황재성님, 아, 어서 오세요, X세대입니다.
1: X세대의 특징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어서 오세요 하시죠? 네.
0: 지금 보니까 좀 구수한 느낌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뭔가 일단, 뭐, 아우라가 있어요. X세대만의. 저는 사실 1980년생이어서 X세대의 가장 끝.
0: 끝의 끝이죠.
1: 그쵸? 그리고 사실 제가 볼땐 X세대의 뭔가를 또 진짜 X세대 중심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0: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1: 네.
0: 나는 끼인 세대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그쵸. 우리 왜 북카페에서 읽기의 기쁨으로 그 낭만 세대였나요? 그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
0: 네네.
1: 거기도 이제 그 보통 7, 4, 7, 5, 요 정도, 뭐한 7일부터 이제 뭐 70년대생들. 거기에 또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0: 그쵸, 그쵸.
1: 80년생은.
0: 다르죠.
1: 그래도 밀레니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아,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껴있단 말이죠. 아마 카페인님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이나라님께서도 저는 X세대인데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를 누렸고 다음 세대가 느끼지 못한 아날로그를 마지막으로 경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도 신기한데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지 궁금해지네요. 아, 이나라님은 굉장히
1: 와.
0: 여유롭게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약간 관조적인
0: 네,
1: 느낌도
0: 나
1: 들고,
0: 잘 살아왔다. 괜찮은 시대였다.
1: 네. 지금 막 억울해요 하는 저랑 좀 다르게, 나라님은 되게 우아합니다, 사연이.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까?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좀 어떤 세대를 선언했던 노래들을 골라왔는데,
1: 네.
0: 아, 이분 저랑 나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18살이다. 라는 TV 광고로
1: 네.
0: 앨범명이기도 했는데,
1: 아.
0: 큰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김사랑이 부른 필링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맷 브리턴의 책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조주희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지금 이 김사랑의 필링 들려드렸는데 이수양님이 어머 김사랑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부르곤 했는데 미미님이랑 동갑이라니 왠지 미미님 비주얼이 몹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시면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1: 그렇죠.
0: 네,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미미님과 저도 막그 오래전에 뭐 통신사 광고들부터 무슨 휴대폰을 썼느냐.
1: 그러니까요. 지금
0: 추억이
1: 없어졌으니까
0: 진짜 막
1: 얘기드릴 수
0: 예.
1: 있는데 아까 그 김사랑 씨의 앨범명이
0: 네.
1: 나는 18살이다였어요.
0: 네.
1: 18살 때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한 광고가 바로 018이었어요.
0: 018에서 광고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억이,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기억 날듯말 듯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통신사 광고들이 정말 재미난 게
1: 치열했죠.
0: 많았어요.
1: 짜장면 시키신 분.
0: 그 뭐였지?
1: 마라도까지 막
0: 아,
1: 짜장면
0: 그
1: 배달이
0: 기억나요.
1: 가서
0: 기억나요.
1: 여기서도 전화가 터진다.
0: 맞아요.
1: 이거 아마 017이었을 겁니다.
0: 맞아요.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데 배경으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1: 진짜
0: 같고.
1: 많죠. 지금
0: 그쵸.
1: 3483님께서도 추억 얘기해 주셨는데, 한메일로 첫 이메일 만들던 스무 살이 재민이랑 놀며 드는 건 디지털 시대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후퇴가 없어서 그런가?
0: 후퇴가
1: 그때
0: 없어서.
1: 그 이메일 주소 처음 만들 때 다들 고심했잖아요.
0: 맞아요.
1: 아이디 이거 뭘로 해야

0: 되나 아마.
1: 그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한글을
0: 아,
1: 영어로
0: 영타로.
1: 했을 때 그래서 다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0: 그거 좀 세련된
1: 아,
0: 방식이었는데.
1: 그래요? 그런 게
0: 예.
1: 되게 많은데요?
0: 보통은 그냥 한국어, 내가 별명이 있으면 그걸 그냥 영자로 바꿔서,
1: 그쵸.
0: 네, 이렇게
1: 맞아요.
0: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렇게 한타로 바꾸는 거는 좀 세련미가 있네요.
1: 아, 그렇군요. 제 친구들 세련미가 있었구나. 자, 신영아님.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X세대 7, 8년생입니다. 저희 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세대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X세대 분들의 사연에서는 참 요런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내가 나서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사 자부심.
0: 맞아요.
1: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는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0: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네,
1: 인정이에요?
0: 그 시절이 워낙 그랬으니까요. 신수아님께서는 요즘 아기들 앞에 책을 갖다 놓으면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터치부터 한다고 해요. 태블릿 PC로 책을 보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
1: 맞아요.
0: 정말
1: 맞아요.
0: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본다면 체감이 확될것 같아요.
1: 그쵸. 일단은 터치하고 본다.
0: 그쵸.
1: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거죠.
0: 화면이 안 커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1: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책을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X세대라고 하셨고, X세대가 지금 AI 네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0: 이 책을 열자마자,
1: 네.
0: 아, 이 저자가 본인도 이 시대를 열심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는 장치들이 많아요.
1: 장치들이요?
0: 첫 장을 펼치자마자
1: 네.
0: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책의 챗봇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1: 네.
0: 답을 해줍니다.
1: 답을
0: 그래서
1: 해줘요.
0: 제가 그걸 하다가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요런 접근은 또 처음이네요. 책에 QR코드 있는 거야, 뭐 많이 봤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챗봇이 답을 해준다?
0: 저도 처음 봤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클로드 AI가 썼습니다.
1: 아예 이제 저자처럼 들어온 거네요.
0: 네.
1: 그쵸?
0: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저자가 묘사한 미래의 관찰자이자 아직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참여자의 위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자가
1: 네.
0: 뒷부분에 가면 AI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탈고를 하면서 뉴욕타임스의 전문 서평가가 이 책을 보고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리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좋은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책은 너무 낙관적이라서 어떤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들어보니까 맞았대요.
1: 네.
0: 한 장을 더
1: 아,
0: 썼대요.
1: 진짜.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담아둔 거네요,
0: 그렇죠.
1: 책에다가.
0: 네.
1: 이것도 재밌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막 납니다.
0: 이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X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세대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1: 네.
0: 정치사회의 변화, 막큰 전쟁이 있었고
1: 네.
0: 한국도 광복이 있었고
1: 그렇죠.
0: 한국전쟁이 있었고 이런 게 훨씬 컸던 거란 말이죠.
1: 네.
0: 민주화가 있었고. 근데 뒤로 올수록 기술의 발전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렇잖아요. 이제 민주화나 제도 같은 것들은 안정화가 돼 있고
1: 네.
0: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1: 그쵸.
0: 안에서. 그래서 이 저자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오면 본인이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치를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고,
1: 네.
0: 또 지세대나 AI 세대에 대해 얘기할 때는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놓인 정치사회적 맥락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세대들이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미국
1: 네.
0: 기준이긴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IMF를 겪었듯이,
1: 그쵸.
0: 미국의 지세대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1: 네.
0: 또 그거 직후에는 정치 양극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트럼프 등장 이후에.
1: 그쵸.
0: 이걸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네트워크나 연결의 단절 같은 것들,
1: 네.
0: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겪은 세대라서 이 세대가 이 기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1: 그러네요.
0: 얘기하더라고요.
1: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니까, 입체적으로 진짜 볼 수가 있네요.
0: 그쵸.
1: 이 상황들을. 최은희님, 메일 아이디 만들었던 기억을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남자친구 이니셜, 내 이니셜, 태어난 해 조합 이걸로

0: 이제 메일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남자친구는 갔지만 그 아이디 아직도 쓰네요 라고
1: 아, 채연이님
0: 하셨습니다.
1: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0: 와.
1: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가.
0: 어.
1: 지금도 그걸 써요. 왜냐면 그게 너무
0: 그렇죠.
1: 익숙하니까.
0: 그런 경우 많죠,
1: 네,
0: 보통.
1: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제 이름의 이니셜,
0: 어.
1: 그 다음에 러브, 그 사람 이니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당시
0: 네.
1: 전화번호 뒷자리 4개, 이런 걸
0: 어머.
1: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사무실에서 제가 제
0: 아,
1: 회사
0: 그래요?
1: 인트라넷에서 로그인할 때그 패스워드를 칩니다.
0: 와, 모든 이 연애가 패스워드로 남는군요.
1: 패스워드는
0: 그냥.
1: 저만 보니까 다행이죠.
0: 아, 그렇죠.
1: 아이디는 설명하기
0: 아,
1: 시작하면.
0: 그렇죠. 네.
1: 네, 설옥경님께서도 추억 돋습니다. 고은님과 같네요. 80년생, 99학번인데, 90년대 학번 선배들이 8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 이러면서 애취급하셨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00학번은 또, 이제 00은 새로운 느낌의 또
1: 그렇죠.
0: 시작이니까.
1: 우린 다르다.
0: 어, 맞아요. 그러니까 99학번까지가 되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99학번이 조금, 아, 이게 진짜 세기말 학번처럼.
1: 그러네요.
0: 네, 그랬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이님. 생물이 발생하며 진화 과정을 겪듯 디지털 교육도 아날로그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내가 직접 굳이 다 살아볼 필요는 없지만,
0: 네.
1: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실은.
0: 맞아요.
1: 그 정도의 학습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0: 그쵸.
1: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0: 네.
1: 저자가 AI 세대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공간이 뭐냐?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0: 게임이요.
1: 예. 네. 그 이전 세대한테는 게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오락이나 스포츠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 일상은 살아가요.
0: 그렇죠.
1: 게임은 거기서 좀 분리돼서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0: 네.
1: 이런 거였는데, 지금 세대 같은 경우 왜그 로블록스라는 유명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잖아요. 미국 10대들은 거의 다 이걸 쓰고, 여기서 다 소통하고 살아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콘서트 보고, 거기서 친구
0: 게임에서.
1: 만나고, 그 제가 이런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 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아바타가 있어요.
0: 네.
1: 가족들 아바타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안에 내 지인들이 모여서 그 아바타들이 셀카를 찍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셀카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0: 그러네요. 아니, 우리도 그 갑자기 우리도라고 이제 저희 세대도 우리도 이제 싸이월드에 도토리 모아가지고 뭐 하고 하긴 했는데 집도 꾸미고 이제 아바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지금 도토리라고 하면 정말 산에서 따와서 사는 줄알 거예요.
0: 도토리, 네. 되게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근데 지금 들려주신 얘기랑은 접근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지분이 좀 너무 많아진 거죠,
1: 그렇죠.
0: 지금으로서는.
1: 맞아요. 오히려
0: 네.
1: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0: 네.
1: 기록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0: 기록이 남는다.
1: 네. 예를 들면, 뭐, 제 세대만 해도 내가 굳이 글을 남기거나, 녹음을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0: 네.
1: 이렇지 않는 한, 나머지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0: 그쵸.
1: 잊히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휴대전화나 이제 스마트워치 특히 쓰시는
0: 네.
1: 분들은 내가 종일 어디 다녔는지, 몇 보를 걸었는지, 뭐, 심박이 어땠는지,
0: 네.
1: 이런 것까지 다 수치화가 돼서 남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점점 발전돼서 요즘에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0: 그렇죠.
1: 체온도 측정해주고 스트레스 치수도 뭐 수치도 알려주고 뭐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내가 먹는 거 수면 이런 걸다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기 점검할 수 있도록
0: 네.
1: 또는 다른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삶 전체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0: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 감각 자체가 이 세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심리적으로도.
1: 우리는, 아, 저도 모르게 우리는이라고
0: 자꾸 우리 눈을
1: 하는데,
0: 지금 얘기한,
1: 오프라인의 세계의 무언가를
0: 네.
1: 온라인으로 옮기려는 의식적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0: 일부러 기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인지하면서.
1: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온라인에 무조건 모든 게 남는 거죠. 가끔 오프라인에서 그게 필요할 때 확인하고 꺼내보는 상황이 된 거죠.
0: 정말 많은 변화가 있구나를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아, 세기말 세대의 곡입니다.
0: 아.
1: H.O.T.의 We Are the Future.
0: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의 대화가 진짜 추억을 훅 훑고 오게 되잖아요. 지금 HOT 얘기까지 했는데 최은경 님이 오늘 추억은 방울방울 특집인가요? 하셨거든요.
1: 최은경 님 일단 추억은 방울방울을 쓰신 걸 보니까 X세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일 것 저는 같은데요?
0: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표현이 이게 너무 입에 탁 붙어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1: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추억을. 이 추억은 방울방울이 TV 프로그램에 이런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옛날 포스터처럼 연기자들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옛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0: 네. 난 그 방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 이게 딱 추억은 무조건 방울방울이거든요. 뭐지? 네. 한신혜님.
1: 네. 78년생 X세대 엄마인 저는 18년생인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알파세대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 저자랑 똑같은 상황이십니다.
0: 네. 아 저자랑 그러네요. 더 몰입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신영아님은 재키 노래도 들려달라 하셨습니다. 그 경쟁 구도 같은 게 있었죠.
1: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잭스키스 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런데 H.O.T. 꽃을.
1: 아무 잭스키스. 네. 사랑합니다.
0: 네, 갑자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H.O.T. 곡을 가지고 오셨고요. 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뜻밖의 모습들 이 찾아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1: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싶은 네. 의외의 AI 세대들의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0: 의외의
1: 네, 저도 이렇게 연결되나 싶었거든요.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 네. 그 AI 세대로 내려올수록 알파 세대로 갈수록 스스로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0: 네.
1: 특히 20대 중에서는 3분의 1은 무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사회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그렇죠. 기반의 사회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모르는 답, 즉 답이 없거나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주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전에는 뭔가 이게 심오하고 정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뭐 내가 철학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풀리면 종교적인 것들을 네. 의지해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인류가 종교를 계속 믿어왔던 거잖아요. 그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기도 하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0: 이 비워둠을 허락하기가 힘든 거네요.
1: 그렇죠. 그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상관없이 일단 뭐라도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즉각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0: 약간 테트리스 게임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빈 칸이 있으면 안 되는. 테트리스도 너무 옛날 건가요? 혹시 지금 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1: 아, 설마요.
0: 아,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 상징으로도 그런 느낌 뭐라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철학과 종교는 진짜 오랜 시간의 허기가 좀 필요한 분야인데.
1: 또 하나 재미난 장면을 말씀드리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늘어난다.
0: 도시 집중화.
1: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재택근무들도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0: 그쵸.
1: 굳이 도시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 늘어나느냐. 하나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차를 이용하는 일이 편리해진 거예요.
0: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특히 미국은 워낙 자동차 중심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요즘 도시 거주자한테 물어보면 차를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57%가 그건 선택할 수 있다. 공유 서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0: 네.
1: 자동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0: 네.
1: 부담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좀 더 주어졌고 그래서 도시 집중화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외곽에 있으면 차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0: 진짜 의외네요. 정말 네. 이런 부분들은.
1: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아이가 생기면 미국에서는 그 아주 밀집된 도시에 살기보다는
0: 네.
1: 좀 교외로 나오게 되는데
0: 아.
1: 그런 것들도 줄어들어서
0: 네.
1: 나만 생활하면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그렇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져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알파 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질 것이다.
0: 와, 그러면 미국 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보다도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1: 그렇죠.
0: 듣는다 오디오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생기겠죠. 자율주행이 네. 지금보다 발전하면
0: 네.
1: 차에 타서 내가 바깥을 볼 이유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상이나 게임이 훨씬 더 강렬할 테니까요.
0: 네.
1: 이 변화 양상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떤 그 대면하는 인간관계
0: 네.
1: 이런 거 좀 줄어들고 다 외부로 소통하고 이러면 될 것 같죠.

0: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그 AI 세대나 이제 알파 세대들에게 데이트 앱에 대한 경험이나 친근도, 긍정, 부정, 이미지 이런 걸 물어보면 사용률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낫다?
0: 네, 왜 낫냐면 그 데이팅 앱에서는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걸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바로 스와이핑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넘기는 걸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회의감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팅 앱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그 부정확한 혹은
1: 네.
0: 예측 불가능한 일종의 랜덤과 가깝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매칭보다 오히려 믿을 만한 현실의 친구가 추천해주는 관계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1: 어찌 보면 아까 그 답이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그거랑도 좀 비슷하네요. 실패하고 싶지
0: 아,
1: 않고,
0: 그럴 수도 있죠.
1: 안전하게, 투자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죠. 연애에 대해서도.
0: 그렇죠. 근데 생각을 돌려보면 뭐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한석규, 전도연 두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접속
1: 아,
0: 기억하십니까? 이건
1: 기억나죠.
0: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1: 그쵸.
0: 현실에서 안 풀리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모르는 웹상의 누군가와는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진짜 처음 인터넷 등장할 때 그런 세상이었던 거거든요.
0: 네.
1: 네.
0: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양방향, 다방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이 책의 뒤에 가면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1: 네.
0: 요즘 이런 서비스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바로 그 일종의, 사후 세계를 구현해주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1: 네.
0: 그 서비스 업체에다가 내 어떤 음성, 그 다음에 내 어떤 생활 습관,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걸 남겨두면 둘수록,
1: 네.
0: 그 서비스 업체에서 나라는 이제 어떤 그 개체의 성격을 구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친구나 뭐 연인이나 가족이 내가 그리울 때, 나와 대화하고 싶을 때,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거죠.
1: 이건 진짜 그 영드 블랙미러 같은 데서 많이 보던
0: 그쵸, 그쵸.
1: 그런 방식의
0: 그래서
1: 설정인데.
0: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아.
0: 그러니까 현실에도 내가 있고, 디지털에 내 트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0: 그렇죠.
1: 가동되는 거예요?
0: 뭐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1: 그 설정하기 나름이 무서운데요? 죽은 후에 가동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이 같이 공존하면 생기는 또 무수히 많은 드라마가 있을 것도
0: 그럴 수
1: 같고,
0: 있겠네요. 근데
1: 네.
0: 만약에 선택 가능하다면 그런 걸 남아있는
1: 네.
0: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으세요?
1: 저는 제가 남기고 싶은 걸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는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접속하도록. 그 이용자가 되고 싶긴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거든요. 블랙미러 같은 드라마 보면서.
0: 네.
1: 그런데, 어떠세요? 미미님은?
0: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게 일단 정답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울 때 보고 싶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내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
1: 네.
0: 내가 남겨지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1: 그리고 내가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이것도 무슨 장표 소설 마감하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0: 네, 예를
1: 진짜
0: 들면
1: 엄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식성은 제외 이런
1: 아,
0: 거.
1: 식성은 제외?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살아있는 존재는. 근데
0: 그렇죠.
1: 내가 거기에 접수한, 제공한 정보로 나의 생각이 계속 고정돼서 거기서 그러면은
0: 그럴 수 있죠.
1: 제공될까 하는 게 나중에
0: 특정 시점의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외향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뭐 나이듦에 따라서 어떤 계산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네. 카페인들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0: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견 올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주 비싸지 않은 정도.
0: 네.
1: 예. 네. 그때 가지고 오신 쌍안경 있죠? 그
0: 네.
1: 정도 금액이다.
0: 알겠습니다.
1: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악을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세대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솔리드가 부른 끼리끼리.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 앞에 그 H.O.T 곡도 그렇고 이 솔리드 곡도 그렇고 끝이 좀 비슷한 느낌을 저희에게 줘요. 일단 뭐가 딱 찬란하게 전사했다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는
1: 일종의 클래식이죠.
0: 네. 약간 옛날 노래방 온 듯한 느낌이
1: 저
0: 어느새
1: 지금
0: 듭니다.
1: 문득, 아, 너무 우리끼리 신나 있나? 이런
0: 아니,
1: 생각이.
0: 너무
1: 왜냐면, 우리
0: 재밌는데?
1: 수뇌부 중에서도
0: 네.
1: 지세대가
0: 아,
1: 계시잖아요.
0: 있죠.
1: 예.
0: 의견 지금 궁금해.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
1: 예.
0: 오늘 이야기 재밌나요? 지금.
1: 지금 이거 노래 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실 것
0: 아,
1: 같은데.
0: 감상 한 줄만, 네,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정유진님, 아까 미미님이 제안하신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
1: 트윈.
0: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 절대 싫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도록 그들의 추억 속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수진님도 지금 저는 기억 속에서만 남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요런 쪽에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라디오도
0: 네.
1: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내가 사연 보내면 그 사연 나오는 거 기다렸다 녹음했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은 다시 듣기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1: 그게 늘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자, 최유하님, 남겨진 입장에서는
1: 네.
0: 딱한 번만 트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인당 단 1회씩만 가능하도록 설정해야겠어요.
1: 이거 더,
0: 하셨습니다.
1: 너무 더 애틋한데요? 이거
0: 그쵸.
1: 평생 꿈에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
0: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1: 같아요.
0: 진짜. 정미숙님, 저는 60대인데 타자기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0: 2032 쓰시는 카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1: 네,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이미 60 가까이 산 사람들은 그저 뒤쫓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요. 그래도 별천지 얘기지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따라가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전 아직도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듣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0: 맞아요.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 그러니까
0: 많으세요.
1: 그 배음에 깔리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잖아요.
0: 그쵸.
1: 그 맛이 다르죠.
0: 톤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반디 앱으로 듣는 거하고도 좀 다르고. 자, 이 AI 세대가 마주할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나요?
1: 이제 큰 사회 구조 변동 속에서도 저자가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전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세대가
0: 네.
1: 가장 부유하고 수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204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0: 네.
1: 현재 추산했을 때 50조 달러예요. 50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처음 들어보는 단위가 나옵니다. 7경원입니다.
0: 경이 등장해요?
1: 네.
0: 와.
1: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시기를 역사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0: 네.
1: 위대한 부의 이전 시대다. 이렇게 이미 명명을 하고 있어요.
0: 위대한 부의 이전, 2045년.
1: 네, 이건 이제 확정된 세계니까. 왜냐하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수도 적죠. 그럼
0: 그쵸.
1: 물려받을 자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0: 네.
1: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저자가 염려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0: 염려요.
1: 지금 젊은 세대들의 돈에 대한 감각, 투자하는 상황,
0: 네.
1: 이런 것들을 보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일수록 지금 고위험 투자가 많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 세대가 워낙 즉각적인 만족감, 도파민,
0: 네.
1: 뭐 소셜미디어에서 막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0: 그쵸.
1: 맨날 듣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확천금처럼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투자에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경향을 갖고 성장한 세대가 그 위대한 부의 이전 상황과 만났을 때이 세상이 안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0: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물려주는 입장들의
1: 아, 물론 그렇죠.
0: 고민 인것 같고, 그 이제 물려받는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1: 근데 이제
0: 하고.
1: 어른들 걱정이 많은 이유가 실제로 이거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자동차 판매 예측까지 모든 걸다 배팅으로 하고 있는 문화가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무시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이런
1: 그래서 염려를 하는
0: 현상들.
1: 거죠.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부라는 게 이제 개인의 부기도 한데
0: 네.
1: 그게 어떤 생산과 뭐 유통과 소비와 이렇게 잘 굴러가야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0: 그렇죠.
1: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식으로 부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0: 와, 이 무서운데요. 지금 이거 얼마 후인데,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이제 불과 20년 남짓?
0: 네.
1: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은 대부분 살아서 이제 보실 세상인 거예요.
0: 그렇죠. 살아서 보실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구나 했는데. 자, 이상섭님. 알파 세대도 곧 9세대가 될 텐데,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의 세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1: 그러니까요.
0: 하셨습니다.
1: 참, 저희 장명하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돌아가면서 이것을. 저라면 아마 이런데 뭐, 이제 음식 이름 붙이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수뇌부 장명하듯이.
1: 고구마 세대,
0: 네,
1: 토마토
0: 뭐 그런
1: 세대,
0: 거,
1: 이렇게요?
0: 네, 우리 뭐 바게트 피디님 이런 것처럼, 바게트 세대, 무슨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참,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짐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이기 때문에
0: 네.
1: 변화할 여지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세대 책볼 때마다
0: 네.
1: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을 이책 보면서도 느꼈는데,
0: 네.
1: 우리가 이런 세대 얘기할 때늘 분석하고 책을 읽게 되면 특정 세대를 떼어놓고 보게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런데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중간에 있는 세대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연결돼 있고 같이 살아가는 세대인데
0: 맞아요.
1: 뭔가 이걸 얘기할 때는 좀 진공 상태에 있는 별도의 세대처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관찰하면서 보게 되고
0: 그쵸.
1: 그렇게만 보게 되면 접점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0: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좀 편협한 시각은 버려야 되겠네요. 네.
1: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0: 네.
1: 그 책을

0: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세대랑 좀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장들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자, 우리 참깨나라 조연주님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7700 쓰시는 카페이님, 얼마 전 들은 소식도 생각이 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관련 베팅도 나왔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0: 그러니까요.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1: 문화군요.
0: 얘기하더라고요.
1: 자, 오늘도 흥미로운 책 덕분에 만나봤습니다. 미미님, 오늘 끝곡이 바뀌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미미님이 한때 너무 좋아하셨던 H.O.T.보다 재키 팬이셨다고.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네. 저도 이곡 좋아했는데.
0: 그럼요. 대표곡이죠.
1: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미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0: 기쁨을 잊지 마세요.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3: 왕완링입니다.

축구 아직도 관람만 하시나요? 이제 직접 뛰면서 공을 찰 때입니다. 심지어 할머니들도 축구공을 차며 이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할머니들이냐고요? 케냐 마쿠에니 주의 시골 마을인 마이아니에 사시는 여자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나이는 50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 손주를 둔 할머니들이죠. 건강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공을 차기 시작하셨다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도 튼튼해진 가운데 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친목도 다지게 되었답니다. 이 어엿한 축구 클럽 이름도 갖고 계시죠. 세계 어디에도 없을 멋진 그 이름 마이애미 사커 그래니즈 마이애미 축구 할머니 클럽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 케냐 출신의 아티스트 무왕기가 부른 마이도 우리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좌식 생활이 흡연만큼 위험하다. 뭐 그렇지 않은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또 은퇴자들은 활동량이 줄어서 또 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생활 패턴이 고정되기 쉬운데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들 케냐의 마이아니 축구 할머니들은 트레이닝을 한답니다. 다 이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자식 생활 머무르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고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pray, play, sing 그리고 laugh 기도도 하고 함께 축구를 플레이하고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또 기분 좋아지면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 뭐 또 약물 의존도가 그러니까 뭐 몸 상태에 따라서 복용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도 많이 줄이고 이제는 웬만큼 실력이 돼서 다른 지역에 또 비슷한 그랜드 우먼 토너먼트에 또 출전하기까지 하신다는데요. 어제도 그 기억의 궁전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뇌의 뉴런의 연결 이런 구조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력이 향상된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분들처럼 또 축구 트레이닝을 하는 소식이네요. 인생은 트레이닝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또 꿈도 야무지셔가지고 케냐 국가대표로 또 이런 비슷한 그 좀 시니어 축구 토너먼트 뭐 국가대항이나 뭐 그런 경기에 언젠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꿈도 꾸신다는데요. 좋은 소식 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잘 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들의 축구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관람도 재밌는데 혹시 오늘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냐라고 김지희님께서 질문이 있네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죠. 제 마음속에서.

김정아님께서 왜 50살이 할머니인가요? 라고. 글쎄요, 저도 모르죠. 이게 할머니 되실 수도 있는 나이 아닌가요? 50살. 예. 손주가 있으면 할머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의도로 질문하신 거면, 뭐 할머니면은 어때요? 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축구 경기 최고였다라고 유영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축구, 이거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한국에도 이 할머니 리그가 있나요? 혹시 아시면. 저도 축구 배우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가르쳐주겠다고 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가족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이수진님께서. 그래서 그 뒤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계신다고요?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수진님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의 분들이랑 모여서 즐겁게 하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오셔서 또는 반디 이용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덴의 토벨로 그리고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레플러 꽃들 먼저 듣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디지즈와 데오도라의 멜로드라마까지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디지즈 앤 테오도라의 멜로드라마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토벨로,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데플러 꽃들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7월 16일 목요일 순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세계 음악 지도에 쿠바 손 음악을 세운 걸작, 별처럼 빛나는 이브라힘 페레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안겨준 역사적 앨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997년 쿠바 음악 전설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앨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 바친 찬사입니다. 이어서 일종의 추신처럼 코멘트를 남겼죠. 라이 코더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라고요. 미국의 기타 명인, 영화음악가 그리고 프로듀서 라이 코더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음반에서 추신처럼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는 그랬습니다. 2년 후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이 음반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면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을 때 이 라이 코더라는 추신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라이 코더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쿠바 아바나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태반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세기 말 쿠바 음악 제2의 부흥기를 이끈 음반에서 라이 코더의 조력의 손길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라이 쿠더가 세계음악 지도에 이정표를 꽂은 건 엄밀히 말해서 쿠바 아바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의 20대의 나이에 슬라이드 기타 연주로 완벽히 체화하며 명망을 쌓은 터였습니다. 동시에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주류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대부분 매끈하게 프로듀싱된 차트 지향적인 록 음악이었습니다. 라이 쿠더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묻힌 고대 문명의 잔재를 찾아 나선 고고학자처럼 서구 대중음악에 번쩍거리는 장막 아래 묻힌 뿌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텍스멕스를 재발견했죠.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멕시코의 전통 리듬인 노르테뉴 그리고 독일, 체코 등 유럽 이민자들이 전파한 폴카, 왈츠 리듬이 만나 탄생한 혼종 음악은 미국 음악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1976년에 발표한 라이 쿠더의 정규 5집 앨범 치킨 스킨 뮤직은 텍스맥스와 함께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그리고 하와이안 스타일을 경유해 미국 음악 전통의 역사를 새롭게 보완한 역작이 되었습니다.

텍스맥스를 재발견한 여정에서 만난 하와이 음악은 라이 쿠더의 탐험궤도, 아니 세계음악의 지평을 더 넓혔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의 독창적인 음악 발명품, 하와이안 스틸 기타의 본고장을 찾아간 라이 쿠더는 전엔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와이의 음유시인 개비 바이누이였습니다. 개비 바이누이는 하와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아티스트였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다죠. 라이 쿠더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히누이의 음악을 접한 라이 쿠더는 자신이 찾던 뿌리의 한 갈래를 발견했고요. 금세 의기투합한 둘은 두 장의 앨범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바히누이는 하와이를 넘어 본토 음악시장의 신성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음악 고고학자로서 라이 쿠더가 감행한 평생의 탐험은 소외된 문화유산을 제 것으로 전유하는 정복자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마다 주역의 자리가 아닌 뒤편의 그늘에 섰던 그의 겸양한 태도는 그는 잊힌 거장들의 유산을 원형 그대로 조명하면서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기타의 거장 라이코도의 음악 인생을 세계 음악의 고고학자 챕터를 통해서 집중해봤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 27살의 나이에 1975년이었는데요. 라이쿠도가 하와이의 슬래키 스틸 기타 명인, 그 스타일의 시조격인 게비 바히누이의 그 전통을 복원 아카이빙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세션으로 참여한 그런 음반 3부작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세션맨으로 연주자로 초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구부와 레이 모기하나, 나의 모기하나 레이 꽃이라는 하와이 작곡가의 스탠더드 곡이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 이 탐색하고 추적하고 들춰내고 이런 고고학적인 접근으로 뭐 20대 나이에도 열심히 했던 쿠더가 명성을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만난 적 없는 하와이 슬래키 스틸 기타의 거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와이 음악의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같은 존재다. 바히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쿠더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이고, 그냥 어울려 다니기만 하면서도 여태껏 그 누구에게서보다도 음악과 기타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했다고 하네요.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많은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브라임 페레르는 정말 오랫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구두 닦기 생활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스타로 등극한 이 전설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게비 바히누이 같은 경우도 40년의 커리어 동안, 그러니까 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라운지 연주나 뭐 이런 것들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닥 큰 주목을 받아오진 못했으나 아는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빠이누이의 업적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 한 레이블의 노력으로 이런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 또 라이코더가 참여하게 된 거죠. 심지어 게비 빠이누이는 그 뭐 여러 직종을 거치면서 뭐 도로 보수반의 뭐 일원으로 또 수십 년간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디테일도 있네요. 이브라임 페레의 모습과 약간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와이로 날아가서 라이쿠더는 방금 들으신 이 곡을 비롯해서 그 음반에서 만돌린과 티플이라는 또 전통 악기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이때부터 내가 이런 너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그런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곡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97년 이 음반에 이브라임 페레르가 부른 도스 가데니아스 치자꽃 두 송이 들으셨습니다. 이 음반이 더 독특하고 특별한 거는 물론 방금 전 음반도 하와이 현지에서 녹음을 하긴 했지만 이 쿠바의 그 뮤지션들을 모아서 쿠바 현지의 에그램 스튜디오에서 전부 녹음되었다라는 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라이쿠더의 디스코그래피는 방대하죠. 그가 뭐 16장 정도의 솔로를 냈고 콜라보 음반도 5장, 사운드트랙 15장, 프로듀서로서 10장, 또 세션 방금 하와이로 날아간 그런 상황처럼 사이드맨으로 160장, 2010년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미는 7회 수상을 했고요. 후보로만 16번 올랐죠. 그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또 이런 시도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이전에 있었죠. 인도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기록한 A Meeting by the River 그리고 말리의 알리파르카 투레와 함께한 Talking Timbuktu. 아쉽게도 이 음반은 현지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녹음실에서 기록한 음악이었는데 뭐 음악이 그렇다고 뭐 의미가 반감된다는 건 아니고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훌륭한 심지어는 쿠바 음악 선집으로서 이 기록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그 다양한 장르들이 또 대표적인 곡들을 이렇게 잘 선별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도스 가디니아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몰레로인가요? 아무튼 이것으로 금주의 새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다 마쳤고요. 내일은 새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가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토스카의 Giuramento, 맹세. 클라리넷 피처링으로 가브리엘레 미라바시가 참여했고요. 원곡은 브라질의 피싱기니아의 쇼루 호사입니다. 이어서 역시 이탈리아의 재즈 팝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감마리엘레의 연주와 노래로 Dalla pace del mare lontano, 먼 바다의 고요함으로부터 이 두 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피토 바예즈, 그가 부르는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을 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 중 하나죠. 그의 1990년 앨범 Tercer Mundo 제3세계 수록곡입니다. 사랑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좀 달라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후에 축구 응원가로도 인기였다는데요. 그 덕분에 TV나 광고 음악으로도 쓰이고, 잠시 어려웠던 피토 바이에스에게는 금전적인 안정을 또 가져다 주었다는 재밌는 사연이 있네요. 함께 코러스에 참여한 선배라기보다 피토 바이에스의 우상인 아르헨 록 역사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스피네타 그리고 다비드 레본이 함께 노래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는 그게 전부다. 오늘만이라도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슬픔과 고통이 저 밖으로 흘러가 버리게.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여기 머물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래,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때 우리 함께 마시며 온 도시가 취하게 만들자.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이 사랑의 불빛을 환히 밝히자.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우릴 둘러싼 공기가 바뀌는 것을.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땐 우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거야.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나의 어제는 처량했지. 그러니 제발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네가 내게 기쁨을 주면 난 괜찮아질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피토 파예즈 그의 1990년 발표곡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게 기쁨을 줘 노래 말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합니다. 베냉의 안젤리키 조가 부릅니다. 피파 이 축구 월드컵 개최하는 그 FIFA가 아니라 FIFA 평온이란 뜻이라네요. 음악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일본의 그 속칭 시티팝의 근원적 아티스트죠. 야마시타 타수로 1976년 그가 발표한 솔로 1집 서커스 타운 수록곡 윈디 레이디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음반 미국까지 날아가서 뉴욕하고 LA에서 녹음해 왔다네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애청자 김아리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하셨는데요. 어제 2부 순서였죠. 김포발의 코즈의 김영혁의 엘피사롱. 영혁 씨가 애정을 담아 소개한 미국의 빅밴드 거장, 지휘자이자 편곡가이자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 내한 소식을 전해 주셨었죠.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매 사이트에 그 일반석 뭐 A석 B석 이렇게 나뉘는 일반석은 다 팔리고 비싼 좌석만 남았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써주셨네요. 혹시 자신의 정보만 듣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A B석 포함해서 표 있다 도전하시라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스 시원하게 울리는 빅밴드 재즈 한곡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른 곡은 이 열기에 맞는 뜨거운 음악입니다. 1950년대 만보 열풍을 이끈 쿠바 출신의 음악가 베레스 프라도 그와 히즈 오케스트라의 만보 넘버 5. 이 음악 듣고요. 이하림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지난주 주중 공연을 또 하고 오셨잖아요.
1: 네.
0: 어떻게 잘 낭독이랑
1: 네.
0: 연주
1: 잘
0: 노래
1: 하고 왔습니다.
0: 만족스럽게.
1: 덕분에, 예. 네.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0: 아, 비 왔구나.
1: 네. 책도 읽고 중간중간 예. 막 책도 읽고 필사 책을 원래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다 그 핸드폰, 휴대폰에 네. 다 하나하나 이제 검지로 쳐 놨는데 그게 약간 배터리가 닳아 가지고 읽다가
0: 기억으로
1: 네, 막 읽다가 막 더듬더듬 하면서 네, 읽으면서 노래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0: 불안의 책 이야기하셨는데
1: 네.
0: 그 일부도 읽으셨어요?
1: 네, 불안의 아. 책에 관련된 그 문구들을 읽으면서 네.
0: 그렇구나. 불안한 공연이 아니었는데.
1: 네. 네. 불안에 떨면서 진짜 인간은 모두 불안하구나.
0: 예.
1: 네. 네. 그래서 네. 불안전을 시연을 몸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0: 멋있네요. 그 자크 브렐 소개하면서 와, 이 퍼포먼스라는 게 정말 어느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땀과 침과 표정과
1: 네.
0: 몸짓과
1: 눈물과 네. 뭐 다 있는 거죠.
0: 네.
1: 네.
0: 혹시 땀을 많이 흘리시는 공연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 공연 보면 비 오듯 땀이 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1: 안 그러신 편이시죠?
0: 저는 평생 그려본 적이 없어요.
1: 한 번도 그러면 이렇게 삐질?
0: 아, 이렇게 삐질은 나오죠. 네, 삐질은 나오는데
1: 콸콸은 안 나오죠.
0: 만족스럽지 않다. 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이렇게 타월을 어느 때부터
1: 네.
0: 관습처럼
1: 네.
0: 아티스트 배려한다고 물이랑 타월을 주잖아요.
1: 맞아요.
0: 예, 빠진 만큼 채우시고 닦으세요. 뭐 이런 배려.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1: 항상 타월을. 고송한 채로 타월을 예. 들고.
0: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예.
1: 저는 옛날에 하와이라는 팀을 했을 때
0: 예.
1: 그때 진짜 비 오듯 땀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0: 왜 그랬을까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유는 하나. 가발을 쓰고 공연을 했거든요. 가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제 한 겨울에도 이 선글라스에 습기가 껴가지고 이제 눈앞이 뿌연 데다가 가발 아래로 땀이 줄줄줄.
0: 자크 브렐 급이네.
1: 아, 진짜 네.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지 너무 더워서
0: 콧물도 이렇게 막 나면
1: 거기 이제 감기까지 걸리면 네. 먹어가면서 네.

0: 자주 나요.
1: 콧물은 알러지가 많으신가? 콧물도.
0: 콧물은 이제 감기 기운으로 아, 네, 있을 예. 때 나고 그리고 막 마이크에 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약간.
1: 그건 눈을 감고 잘못 거리 조절하면
0: 맞습니다.
1: 그거는 사고죠 일종의. 네. 그러면 이제 이가 계속 시리잖아요. 한 시간 내내.
0: 이도 시려운 이가 지금 네. 너무 부끄러움이 앞서가지고 네. 이 시려울 그 틈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쾅 소리 나고 막.
1: 그러면 자크 브렐이었으면 마이크를 뽑아가지고 막 머리를 치고 그랬을 텐데.
0: 마이크 돌리면서 네, 충분히 그러셨어요. 네,
1: 아무튼 농담 많이 했는데요.
0: 네.
1: 그 공연 잘 하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오늘도 흥미로운 또 평화로운 오늘은 평화로운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약간 환타스틱한 그런 네. 선곡 해보셨는데 네. 음악 정찬 메뉴 어떻게 정하셨나요?
0: 네, 오늘은 뭔가 너무 덥고 날씨도 덥고 비도 계속 오고
1: 네.
0: 꿉꿉하고 어디론가 이 더위와 이 습기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목요일에 어떤 피서 같은 느낌으로
1: 네.
0: 우리를 잠시 먼 곳으로 데려다줄 초능력 노래. 네. 초능력을 좀 발휘하게 해주는 노래들을 선곡해봤습니다. 뭐 별 초능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책을 읽거나
1: 네.
0: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잠시 그곳으로 현실을 잊고 어딘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들을 오늘 좀 문장 속으로 음악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1: 네.
0: 골라봤고 그 페소아의 문장 중에
1: 네.
0: 인생의 커다란 행운은 우연히 티켓을 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예술의 가치는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간다는 데 있다.
1: 데려가주는.
0: 네. 네. 그래서 오늘 세우명의 티켓을 사신 분들께 먼 곳을 한번
1: 포털 같은 거네요. 포털.
0: 포털.
1: 네, 그 문이 미지로의 문이 싹 열리면서
0: 네, 맞습니다.
1: 워프 할 수 있는
0: 네.
1: 단시간이라도
0: 제발 워프하길 바라며
1: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는 멋진데
0: 네.
1: 어떨 때는 이런 도피성이라고 저는 이거를 막 이렇게 쪼우죠.
0: 네.
1: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막 카오스의 중심에서
0: 네.
1: 그 매트리스 선전이더라고요.
0: 그
1: 거기 누워가지고 혼자만 전혀 요동 없이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 아 침대에 누워서 저럴 수 있구나. 예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카오스가 벌어져도
0: 네.
1: 나는 안전한 곳으로.
0: 네, 뭐 우주 괴물이 나타나도
1: 예.
0: 나는 고요하게 코를 골며
1: 예.
0: 잘 수 있다.
1: 오늘 코 고는 건 아니죠.
0: 네.
1: 더위와 습기를 피해서 잠깐 피서하는
0: 네. 네.
1: 피서송.
0: 잔잔한 노래들이 좀 많아서.
1: 네.
0: 네,
1: 근데 왜 초능력이라고 하셨어요?
0: 여기에 또 오늘 초능력에 관련된 노래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네. 초능력 뮤비가 또 생각나서 네. 초능력을 한번 초능력. 발휘해봤습니다.
1: 뭐 우리 누군가 우리 모두가 초능력 한 가지씩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다 그런
1: 아립 씨 초능력은 뭐예요?
0: 그 다 비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다 비밀로 하면서
1: 이거 그쵸? 밝히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초능력은.
0: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오늘 공개할 수 있을까 좀 초능력을 조금 오늘 조금 열어볼까 말까 그러면서 네. 이 노래를 들어보고요. 초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 제보 좀 해주시면 네. 나의 초능력 해가지고.
1: 저도 아직 쓰진 않았는데.
0: 그래. 아직 쓰지 않은.
1: 인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아.
1: 재고 있죠. 이거 언제 써야 쓸까? 되는지.
0: 오늘 그런 초능력들 다 잊고 있었다면 좀 꺼내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팀은 칠레.
1: 아, 칠레 긴 미션입니다. 나라죠. 긴
0: 네,
1: 긴
0: 나라고요. 네. 그 칠레 인디씬에서 요즘에 주목을 받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우아코라는
1: 네.
0: 싱어송라이터 가져와 봤고요.
1: 우아코.
0: 우아코.
1: 네.
0: 노래 제목은 그 알고 빼요루 해가지고
1: 네.
0: 더 나쁜 것,
1: 더 나쁜 것,
0: 더 끔찍한 것 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사건이나 어떤 이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더 나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1: 아
0: 사랑인 거예요.
1: 그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뭔가
0: 네, 지옥으로
1: 혼란 속으로 지옥으로 네,
0: 그리고 불안해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더 나쁜 것이라고 뭔가

0: 약간 그런 반어법적인 그런 노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칠레에서 비아 알레마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호아킨의 솔로 프로젝트가 이제
1: 아,
0: 우아코인데요.
1: 원래 활동명이 호아킨인데
0: 네.
1: 이제 부캐가 우아코.
0: 네. 그런데 직접 다 작곡하고 녹음하고 믹싱까지 직접 다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실내 악 같은 것들, 뭐 첼로나 피아노를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는 팀이고요. 최근 남미 인디씬에서 주목받는 그 젊은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보컬이 아닌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음압을 측정을 하면 아마 가장 유약한
0: 네네네.
1: 이런 수치가 잡히지 않나?
0: 네,
1: 뭐 그런
0: 맞아요.
1: 거예요?
0: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해서 이별을 하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다가올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약한 목소리인데.
1: 근데 이제 이곡 미리 들어봤는데
0: 네.
1: 끝에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치 그
0: 비행기.
1: 핵전쟁 이후에 아포칼립스가
0: 네.
1: 벌어질 듯한 그런 암시 같은 소리를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그 비행기 내리기 전에 그 바퀴가 닿아서 우웅 하는 그 소음이 납니다.
1: 일단 밝혔군요. 이 소음의 정체가 뭔지.
0: 네네. 그래서 제가 먼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첫 곡으로 골랐던 게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웅 하면서 네,
1: 착륙하는.
0: 착륙하는.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어딘가 착륙하시면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앨범이 총 11곡이 담겨 있는 앨범인데요. 노멘클라투라 이노르가니카라고 해서 이 앨범의 제목이 무기화학 명명법이에요.
1: 뭐 원소기호 테이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0: 네,
1: 건가요?
0: 그거를 전체 통틀은 그 통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의 화학식 같은 그런 제목을 달아놓은, 그래서 뭔가 감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데 절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어떤 화자의 목소리가 아닐까.
1: 혹시 그뭐 기억나는 원소기호 있어요?
0: 뭐철뭐뭐 이런 거,
1: 철,
0: FE
1: FE
0: 또뭐 있죠?
1: 번호 뭐지? 난 33번 비소
0: 그 쉽지 않은데.
1: 1급 발암물질.
0: 뭐 우라늄 부터 해서 별거 다
1: 우리
0: 있죠.
1: 저기 화학 선생님 실제 이름이 비소였거든요.
0: 아, 정말 진짜
1: 영어 철자가 한자만 더하면 빼면 비소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맨날 자랑을 해. 나는 화학 선생할 운명이 돼. 운명이다. 그러면서
0: 그 33번이 있지 뭐
1: 33번을
0: 드시고.
1: 그가 늘 얘기하던 거잖아.
0: 그 번호대로 외우는 법도 있잖아요. 어쩌고 뭐
1: 아, 그래요?
0: 나가 걸까 뭐 이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 공부 잘하셨나 보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아코 앨범 들으면서 먼 곳으로 붕 한번 그곳
1: 날아볼까요?
0: 날아볼까요?
1: 우아코, 칠레 아티스트의 알고 빼올. 더 나쁜 것.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송라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우리를 다 잠시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초능력의 노래들 이런 테마로 그가 고른 첫 곡이었습니다. 칠레의 싱어송라이터 우아꼬의 알골 빼올 더 나쁜 것 이런 제목의 곡이었고요. 그 기내 안내 방송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네. 마지막 부분에 네. 뭐 나레이션이 하나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 기장님 같아요. 약간 연세 좀 있으신.
1: 아 여자분 목소리여가지고 네. 아 여자분이 기장님 할 수.
0: 그럼요,
1: 있지,
0: 당연히.
1: 있지. 네. 네.
0: 잘 착륙을 한 듯한 소리인데 이게 만약 꿈이라면
1: 네.
0: 꿈에서 딱 눈을 딱 떴는데 옆에서 드라이기를 누가 막 쓰고 있어서.
1: 아 진짜 이런 상상력 진짜. 네.
0: 두려움이 있는데 애잔한 느낌이라고 오수민님 써주셨는데
1: 네. 받아들였군요.
0: 네.
1: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불안을 네. 불안과 함께 사랑하는 거니까
0: 사랑이 불안이구나.
1: 이분에게는 네. 사랑이 두려움이고 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이제 언젠가 이별을 할 거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0: 네.
1: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0: 저는 그게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저는 슬펐거든요.
1: 사랑이란 거가 네. 예상할 수 없고 네.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노래 네. 왠지 슬퍼요. 오미셀 님께서도 슬픔 네. 두려움.

0: 뭐 이런 걸로 다 해석되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에 코멘트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나 오늘은 피서고 이 불안하면 안 되고,
1: 맞아요.
0: 예, 여기보다 어딘가에 포탈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데.
1: 네, 지금 예. 칠레에 이제 잠시 내렸으니까.
0: 뭐 빌라 알레마나라 그랬나? 알레마나 맞네. 비아 알레마나 출신의
1: 네.
0: 아티스트니까 그
1: 맞아요.
0: 동네로 한번 가보는 거.
1: 그러니까 비아 알레마나 이런 데를 저는 이분 찾으면서
0: 예.
1: 알게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산티아고에서 약간 한 30, 40km 이 정도
1: 40km. 어.
0: 보이더라고요. 산티아고 못 가봤는데.
1: 저도 그냥 뭐 이름으로만
0: 갈
1: 알고
0: 일은 없을 것
1: 있습니다.
0: 같은데.
1: 평생 갈 일은 없을
0: 예.
1: 거라고 다 완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0: 네.
1: 아무튼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오늘 초능력 했던 게 이분들 때문이거든요. 마야 옹가크라는 일본의 록밴드인데요. 사이키델릭 록밴드입니다. 마야 옹가크가 이제 마야 음악을 이제
0: 아,
1: 옹가쿠라고.
0: 옹가쿠가 음악이죠.
1: 네. 그래서 아니 밴드 이름을 마야 음악이라고 어떻게 붙일 수 있지? 하는데 이분들의 Maybe Psychic 이란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심령술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해석한 거는 어쩌면 초능력자일지도 약간
0: 누가
1: 그러니까
0: 스스로?
1: 이 노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초능력자였다 하고 아마도 옛날에는 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0: 네.
1: 우리도 초능력자잖아요.
0: 그뭐 가깝게 가까운 역사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뭐한 3km 멀리에서도 보이고,
1: 정확하게 지금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0: 들리고,
1: 네.
0: 트래킹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 뭐 이런 거 있을 정도.
1: 축지법하고
0: 아, 그건 아니고
1: 네.
0: 이거 뭐풀 모양만 보고 뭐 동물이 어디로 뭐 이렇게
1: 가는지
0: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
1: 네.
0: 제 입장에서는 초능력인데.
1: 그 정도 초능력 쳐주죠. 네.
0: 공간 이동 이런 거가 초능력인가? 공중부양.
1: 공중부양. 네.
0: 그런 건 모르겠어요.
1: 이분들의 첫 번째 이제 뮤직비디오에 그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뮤비랑 꼭 같이 봐야 하는데 대나무 숲에서 이제 태극권을 이렇게 수련하면서 모두가 공중부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0: 아, 그 찍느라고 고생했겠다. 와이어 차고.
1: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뮤비를 찍을 수 있나 하는데 뮤비에 멤버 전원이 다 등장하고요. 그 멤버 전원이 다 등장을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숟가락을 들고 다 구부려요. 유리겔라처럼
0: 유리겔라.
1: 기본 굴부리고
0: 염력.
1: 아야 뭐 이렇게 계속 그리고 남은 시간은 계속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와요. 뭐 10년 전 우리 해가지고 막 되게 애송이일 때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마스터를 만나서 수련하다가 그다음에 10년 후뭐 이제 초심을 잃고 뭐 약간 요런 이야기들을 마치 한 편의 독립 약간 B급 감성의 독립 영화로 이렇게
0: 단편
1: 쫙
0: 영화처럼.
1: 단편 영화처럼 풀어줘가지고 제가 이 뮤비를 보면서 아 오늘 이 팀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 마야 옹가크라는 이팀 명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 사실은 그 마야 음악이랑 관계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 상상 속의 시야를 떠올리면서 그게 이제 마야 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만들었고, 팀 자체도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잼을 하면서 뭐 자연 발생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음악, 이 메이비 사이킥도 그 유럽 투어 중에 잼 세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잼으로 다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팀인데 올해 후지락 네, 또
0: 라인업이었어요?
1: 라인업에 나와서 마야 옹가크 되게 좀 신기한 음악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초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 혹시 초능력이 있다면
0: 제가 그 약간 이건 초능력 경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관심법 아니야 아니야
1: 아니에요.
0: 억지로 만든다.
1: 네,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안 먹어도 배부르냐.
0: 아,
1: 그리고
0: 원하는 거?
1: 네, 잠을 안 자도 안 졸리냐? 어떤 것
0: 때문에? 아,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네. 그 두 개 말고 딴 거.
1: 딴 거?
0: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쓸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 네.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
1: 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0: 그러다가, 아, 이거 너무 길다. 그럼 24시간을 12시간처럼 보내볼 수 있는 력.
1: 그것도 나쁘지 네. 않죠.
0: 네.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가 그렇게 되면
1: 저는 눈 깜빡했으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0: 그러네요. 그런 거 아주 좋네요.
1: 길게 쓰고 싶으시군요.
0: 네. 아니 좀 엿가락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1: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하루가 좀 길다 싶으면 다 율디님의 초능력입니다.
0: A에서 B로 가는데 네.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를 뭐 몰던가 달리던가. 근데 왜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나?
1: 아, 시간을 네. 왜 빨리 당길 수 없나? 어, 네.
0: 그거 엄청난 초능력 아니에요?
1: 진짜 시간을 네. 시간에 그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을 지금 개입하신다는 것이
0: 마야 온갖구의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다.
1: 네. 사이킥 메이비 사이킥 들으면서 네. 한번 조절해 볼까요?
0: 수련을 해 보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이 멈추는 게좀 아쉬운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My Own 같고요. Maybe Psychic. 2025년 작년에 발표된 싱글이었고요. 뭐 이런 초반부터 약간 인도의 신비로운 요소나 뭐 자메이칸 덥의 공간감이나 이런 느낌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강박이 전혀 없는 아주 좋네요.
1: 도로도로동. 아, 이게 진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0: 질문을 딱 던져놓고 끊임없이 생각해도 머리가 안 아픈 그런 느낌이랄까?
1: 맞아요. 진짜 이 분들이 음악을 자연 발화식으로 만드는 이 느낌 자체가 어디도 강요적이지 않고 억압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또 감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이상하다. 조희선님께서 마야온갖구의 음악을 박정용 씨가 후지랖 앞에 소개하면서 소개했던 아티스트라고
1: 아, 그렇죠.
0: 리마인드 해주셨는데 그 다른 곡을 들려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숲에서 들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곡은 또 다른 분위기다라고 뮤비를 보면서 팬이 될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정영님이 소개해 줬을 때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1: 네, 오늘 약간 초능력이
0: 같아요.
1: 임했나 봐요.
0: 오늘 약간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야 온갖구의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볼까 해가지고 제가 쳤어요. 검색하는데
0: 네.
1: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
0: 네.
1: 그러니까 이제
0: 이렇게 뚫으면은 바로 도착하는 나라.
1: 대척점에 있는 나라. 위도 척도 이런 거다 봐가지고
0: 네.
1: 그랬더니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이었습니다. 네.
0: 그 영역이군요.
1: 네.
0: 칠레는 살짝 비껴나나 봐요.
1: 칠레는 바로 약간 비껴나갔잖아요. 그래서 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래서 여기 새 음악이 제일 먼 곳으로 브라질로 많이 가는구나라는
0: 네, 맞아요.
1: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가 낮일 때 그곳은 이제 밤이고,
0: 계절도 정반대고.
1: 네, 우리가 여름일 때 그곳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해서 오늘은 또 두 명의 브라질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해볼까 해요.
0: 네.
1: 이게 1991년생이더라고요. 두분다 공교롭게도.
0: 30대 나이에 지금
1: 네.
0: 한창 뭐 인기 절정의
1: 아, 맞습니다.
0: 젊은
1: 진짜.
0: 뮤지션들.
1: 막두분다막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막상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고
0: 아, 라틴 그래미 뭐 이런
1: 라틴
0: 데서.
1: 그래미 맞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싱 베르나지스의 프루덴시아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0: 네.
1: 이싱 베르나지스 이분은 현재 브라질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인디록 밴드 오 테르노 예, 또 리더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솔로 활동에서는 이제 포크, 삼바, 보사노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0: 에미페베.
1: 에미페베를 이제 자신만의 감성으로 이제 풀어내는 브라질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작곡가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노래 중에 이 프루덴시아는 원래 마리아 베타니아라는 브라질의 전설적인 가수를 위해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이 2021년 앨범에 이제 이 노래를 수록했고, 그 뒤에 자신의 앨범에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발표한 곡이 아주 특이점인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점은 이 곡을 라이브 세션으로

0: 녹음을 했어요.
1: 아.
0: 라이브 세션을 녹음했는데 1970년대 브라질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옛날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요 무대 같은 곳에 자신이 이제 그때를 연상시키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걸로 이제 이 노래를 라이브 세션으로 녹음했고 그래서 그 특이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굉장히 고전적인 사운드, 칭 베르나르디스의 노래로 프루덴시아 신중함 듣고 오죠.

0: 브라질의 싱송라 징 베르날디스의 노래로 프루덴시아 신중함 오늘 아립 씨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고요. 브라질에서 한 아티스트 더 꼽아 오셨는데요. 바로 만나보죠.
1: 네, 그두 번째 싱송라는 후벨이라는
0: 네.
1: 뮤지션입니다. 브라질의 또 인기 싱송라이자 영화 감독이라고 해요.
0: 아, 영화를 만들어요.
1: 네. 그리고 이분도 뭐 라틴 그래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했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아지아넬라 까롤리나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래도 직접 쓴곡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사실 아까 그어싱
0: 징벨.
1: 베르나스랑 다르게 이 노래는 사실 미국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엘 다비드 아길라의 노래 알라 벤타나 까롤리나라는 노래를 후벨이 직접 포르투갈어로 번안을
0: 번안해서
1: 해가지고
0: 그럼 리메이크한 거예요.
1: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가로 캐롤라이나 약간 이런 가사의 노래를 담고 있고요.
0: 약간 세레나데인가? 창문을 열어다 뭐 이런 느낌인가?
1: 창문에서 조금 더 오래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조금 더 찾아봐. 좀 뭔가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네, 심연으로 빠져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
0: 창을 열었는데 벽이면 어떡하지?
1: 창 열었는데 막그 바람이 막 드라이기 바람이 계속 불.
0: 벽돌이야. 창을 열었더니 그런 건 아니겠죠? 포탈이 열리면서 미지로.
1: 미지로 한번 창밖을 바라볼까?
0: 알겠습니다. 브라질의 후베우의 아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 봐 카롤리나, 오늘 네 번째 이 아립의 선곡입니다.

0: 아, 자넬라 카롤리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후베우의 음악이었고요. 이것도 여운이 또 이런 깊은 한숨으로 남겨지네요. 예. 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백이 참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편곡들의 곡 많이
1: 맞습니다.
0: 듣는 거 좋은 것
1: 네.
0: 같아요.
1: 좀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0: 예.
1: 좀더 음악이 약간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초능력도 좀 거기에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오늘 마지막 곡도 기대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노래죠. 솔록스, This is a Life 이 노래 가져와 봤어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OST죠.
0: 아, 저도 이 영화 정말 감동으로 잘 봤는데,
1: 네.
0: 너무 웃겼어요,
1: 네,
0: 심지어.
1: 맞아요. 진짜 너무 웃기고, 오늘 노래 들으면서, 평행 우주의 나는 어딘가 지금 칠레에서 산책을 하고 있겠지, 산티아고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야말로 진짜 모든 곳에서 모든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뭐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베이글 장면이랑 그 돌멩이가 대화하는
0: 아.
1: 장면, 그 돌멩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제 대사만 이렇게 똥똥똥 뜨고 걔들이
0: 소리가 없으니까
1: 소리가 아예
0: 돌이란
1: 없어.
0: 그건
1: 그냥 바람이 살살 부는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이 약간 굴러와요. 근데, 진짜 무슨 약간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그 절벽에 딱서 있는 돌멩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 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잠시 또 돌멩이가 되어보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바람도 해보고, 이런 곳을 이렇게 좀 촉망라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네 노래를 하면 좋지
0: 이런
1: 않을까.
0: 음악이나 그런 영화 덕분에 뭐 도저히 뭐 우기지 않으면 그걸 경험했다 할수 없는 상황을
1: 맞아요.
0: 요만큼이나마 간접으로 느끼자 뭐 이런 거군요.
1: 네. 그리고 누가 우긴다 해도 쓸수 있겠는데? 라고 제 여지를 줄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0: 이 음악은 밴드였죠.
1: 네.
0: 영화 음악가로 이제 더 유명해질 텐데
1: 맞아요.
0: 손 록스라는 트리오가
1: 네.
0: 음악을 다 맡았고 보컬리스트도
1: 미츠키,
0: 미츠키와 데이빗 버니
1: 데이
0: 무려
1: 버니 함께
0: 함께
1: 해준,
0: 했네요.
1: 네. 정말, 정말 이, 그, 이렇게 실험적인 음악, 인디 록, 밴드에게 어떤 음악 전체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전체 스코어를 또 넘길 수 있는
0: 그러게요.
1: 진짜 대단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여백을 남기면서 떠나주십시오.
1: 네, 저는 퐁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손 룩스의 작업으로 영화 음악 This is a Lif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나킴드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카야트 파원.
1: 야! 캡틴 앵커! 신혜성 마카야가 드디어 티켓팅에 성공했어요!
0: 아니, 마카야트 파원 무슨 콘서트라도 가는 겁니까?
1: 아이돌 콘서트보다 핫하다고 하는 모기장 명당을 제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0: 에? 모기장 명당이요?
2: 네. 오늘 8월 8일. 전남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 2026 모기장 영화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모기도 피하고 음악도 즐길 수 있는 이 축제는 예매 시작 20초 만에 매진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고 해요.
0: 와, 모기장 안에서 영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니 이보다 안전하고 로맨틱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여름휴가로 꼭 모기장 영화 음악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마카야트파는 올해 여름휴가 계획 있습니까?
2: 네! 저는 모기 없이 영화, 음악을 즐기며 감성 한 스푼 충전한 뒤에 조용한 절에서 마음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약 50여 개의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 스테이를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저와 무건수행 같이 하실 분 모집할게요.
0: 와, 가끔은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무건수행이 필요한 수다쟁이 마카야트 파운 대신 다음 주엔 저 혼자 진행할까봐요?
1: 아닙니다. K뉴스는 진행하러 와야죠. 무건수행 취소!

0: 둘, 셋,
1: We go on and on!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켄눈입니다.
2: 예, 예, 예. 앞서 들으신 곡은 넬 스테이였습니다.
0: 네.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한국인들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2: 레게리.
0: 남하림 NHR0904님께서 캔디막띠 또 재밌게 놀아보장.
2: 오, she's back.
0: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번에도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2: 네, 그리고 0609님께서 여름 휴가 보내줘. 여름 휴가 어디로 가야 재밌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0: 여름 휴가?
2: 네. 여름에는 엠퍼센돌 아닙니까?
0: 그렇죠. 아니면 그 베트남에 있는 바다?
2: 바다 좋다. 바다도 좋고 그냥 뭐 시원한 걸 가야죠.
0: 네.
2: 네, 추천드립니다.
0: 그리고 메디 윤이 님께서 캠디 막디 오늘 목요일이니 이번 주도 이번 목요일이니 이번 주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힘내서 마무리해요. 파이팅.
2: 파이팅. 파이팅. 이제 딱 중간 왔네.
0: 용용용.
2: 네. 그리고 에비게일 테일러 06 님께서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 들어요. 평범한 밤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고마워요.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네. 이건 야스민도 같이 포함된 멘트네요.
0: 오늘 근데 야스민님 오시네?
2: 오늘 야스민님 네.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3: 그죠?
0: 네.
2: 오케이.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에 기분 좋은 힐링을 선물해주는 게스트를 소개해보겠습니다.
0: Introducing our guest who always bring laughter and comfort to 아이돌 한국어. 미니미니 야스미니. 야스민 welcome!
3: 진짜 똑같다.
2: 그죠?
3: 쌍둥이 해도 되겠네요.
0: 제가 좀 쌍둥이? 오늘부터 쌍둥이인가요?
2: 쌍둥이? 그럼 누가 나이 많아요?
3: 마카야죠.
2: 아, 저요? 그치, 제가 더 많죠. 넘어갈게요.
3: 네. 너무 양심 없었다.
2: 자,
3: 제가 봐도.
2: K-뉴스는 어떤 이야기였죠, 수민님?
3: Let's get it. This coming August, the 2026 Mosquito Net Film Concert, 모기장 영화 음악회. is set to take place at Hwaeomsa, a Buddhist temple located in Jirisan. Its popularity is so immense that tickets reportedly sold out just 20 wow. seconds after going on sale. And on top of that, we've brought you news that a variety of special overnight temple programs will be held at more than 50 temples throughout the summer.
0: 네, 지리산 별빛 아래에서 즐길 수 있는 모기장 영화 음악회는 뮤지컬 배우 이건명님이 MC를 맡고 리사, 김신의, 백주영 등 여러 배우가 함께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전국의 50여 개 사찰에서는 여름을 맞아 서핑, 래프팅, 요트, 스쿠버 다이빙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까지 조용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3: 와우.
0: 네. 아 근데 모기장 안에서 영화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니 뭔가 이색적인데요.
2: 네.
0: 되게 약간 그거 같다. 그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영화.
2: 그런 그거, 느낌.
0: 네. 그런 느낌 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야외에서
2: 드라이브인
0: 보는
2: 느낌. 시네마.
0: 네, 맞아요. 근데 영화관 공연장 말고 색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2: 오, 아 호주는 그거 있어요. 가끔 호주 시드니 시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좀 큰 공원이 있는데 그 바다 근처예요. 근데 거기서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 빈백을 엄청 많이 놔둬요.
0: 네.
2: 한 50개에서 100개 그냥 몇백 개. 근데 거기에 딱 몇 시에 영화가

0: 영화가 나옵니다. 네,
1: 우와.
0: 영화나 뭐가 나오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시원한 이게 여름 밤그 바람 아시죠? 그걸 좀 살짝 느끼면서 그냥 더 바다 옆이니까 바람이 또
1: 와우.
0: 시원하고 그리고 또그 근처에 푸드 트럭들이 또 많이 오죠. 우리
1: 재밌겠다.
0: 캠디가 좋아하는 푸드 트럭
2: 아, 맞아요.
0: 엄청
2: 어떻게
0: 좋아하잖아요.
2: 알았어요?
0: 아이 저
2: 어떻게 알았냐고요?
0: 아, 왜냐면 저번에 캠디 학교에 같이 한번 갔었어요. 왜냐면
2: 아,
0: 캠디 학교 끝나고 아 제가 픽업 같이 갔었는데 매니저님이랑
2: 아까 운전해가지고
0: 네
2: 장난이에요.
0: 그때 푸드트럭이 되게 많았어요. 축제 기간이어서. 근데 캠디가 푸드트럭마다 감탄사를 내는
1: 멈춰서
0: 거예요. 내가 지나갔는데 오 스시 오오 김밥 오 치킨 오오 저기 닭갈비 그 푸드트럭이 여덟 개면 오가 여덟 번 나온 거예요.
2: 아니 근데 사실 푸드트럭도 푸드트럭인데 아그 뭔지 아시죠? 푸드트럭만 느낄 수
1: 그
2: 있는
1: 감성.
2: 아,
1: Yeah, I love
2: 뭔가
1: it.
2: 너무 즐기고
0: 맞아,
2: 싶었어가지고
0: 맞아.
1: 안 먹어도.
2: 와, 아니면 되게 그때 약간 뭐였지? 랍스터 막 샌드위치
0: 오,
2: 막 이런 거
0: 맞아,
2: 있었고
0: 맞아, 맞아.
2: 뭐 이런 거 있었고 되게
0: 맞아,
2: 맛있는
0: 맞아.
2: 음식 엄청 많았어요.
0: 되게
1: 우와.
0: 신기한 것도 많았는데.
2: 그래서 보면서 이제 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0: 우리 야스민 씨는 좀 신기한 데서 공연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마카에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거 있는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0: 오, 알렉산드리아.
1: 그러니까
0: 알죠,
1: 약간 무산이랑 비슷한
2: 네.
1: 느낌인데,
2: 무산.
1: 거기서 약간 야외 시네마가 있어요. 진짜
0: 진짜요?
1: 뚫려 있는 그 바로 별 보이고 밤에
0: 우와.
1: 시네마인데 열려 있는 약간
0: 이야.
1: 아웃도어 시네마.
0: 네.
1: 이건 여름에 진짜 감성이
0: 아,
1: 대박이에요.
0: 좋겠다.
1: 그리고 옛날에 그 같은 시니마였는데
0: 네.
1: 의자가 옛날 그 플라스틱 의자 알죠?
0: 알죠.
1: 주화기 의자.
0: 네.
1: 그걸로 되어 있었어요.
0: 그 다리
1: 진짜 감성.
0: 너무 뒤로 누우면 다리 부서지는 거.
1: 맞아요.
0: 아, 그거 알죠. 아, 그걸로 돼
1: 네,
0: 있어요.
1: 옛날에 그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그거 막 무서운 영화 보면 되게 무섭겠다.
1: 맞아.
0: 밤에
2: 그쵸.
0: 지붕도 뚫려 있는데. 오케이.
2: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는 대학교에서 되게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 오.
2: University of Washington이라고 대학교가 있는데
0: 네.
2: 거기 이제 큰 강당 아 강당이 아닌데
0: 오디토리움?
2: 뭐라지?
1: 무당 무당
2: 아니,
1: 뭐지
2: 무당
1: 무대
2: 무당이
1: 무대 아 외국인
2: 무대
1: 외국인
2: 아
1: 이해해 주세요.
2: 오케이. Of course. Of course.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1: 아하.
2: 이렇게 하면서 오 되게 재미있게 본 적이 있었어요.
0: 아 강당? 아 야외예요, 근데.
2: 야외? 오케이.
1: 아 스테이지 뭐 이런
2: 재밌긴
1: 요런
2: 맞아요.
1: 느낌 어쨌든
2: 재밌었어요.
1: 재밌었다.
2: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모기장 안에서 별을 보면서 영화 OST를 듣고 되게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맞죠?
0: 낭만적이에요?
1: 맞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자, 그럼 나만의 여름밤 로망이 있다면
0: 오.
2: 뭐가 있을까요?
1: 저
2: 자,
1: 있어요.
2: 야스민님, 네, 말씀해 주시죠. 5초 안에 대답하십니다. 5, 4, 3, 2, 1, 땡. 늘렸어요, 늘렸어요.
1: 자, 잘 들었죠?
0: 뿅망치가 등장합니다.
2: 네, 근데 네, 어떤 로망이 있으세요?
1: 아,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사막 가서, 밤별 보고 싶어요.
2: 반별.
1: 예스!
0: 사막이
1: 그리고
0: 진짜.
1: 올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0: 어머나.
1: 박보검님의 나랑 별
2: 아, 별
1: 보러
2: 보러 가자.
1: 가지 않을래. 그거
0: 역시.
1: 들어먹고 별 보기.
0: 혹시
1: 제 버킷리스트예요.
2: 그럼
1: 사막
2: 혹시
1: 한
2: 한
1: 번도
2: 소절
1: 가보죠.
2: 부탁드릴게요.
1: 불렀잖아요.
2: 아, 저 지도 듣고 싶어요.
1: 진짜로? 그럼
2: 혹시
1: 보지
2: 에코,
1: 마요.
0: 네? 오케이.
2: 알았어,
1: 보지
2: 안볼
1: 마요.
2: 테니까 혹시 에코랑 이런 거좀 넣어주셔가지고. 잠시만, 조금만
1: 와,
2: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1: 너무하네, 진짜.
2: 그럼 더 그냥 좋게 퀄리티 만들어주는
0: 맞아요. 근데 에코가 더
1: 눌릴
0: 좋아요.
1: 거야, 안 눌릴
2: 아,
1: 거야,
2: 혹시
1: 진짜.
2: 에코 안 된대요.
1: 오케이.
2: 어차피 근데 야영 분량 이미
1: 좀 아쉽네요.
2: 잘하니까. 한번 보여.
1: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2: 이거 약간
0: 난
2: 호러
0: 괜찮긴 해.
2: 보이는데? 별
0: 호러
2: 보는데 약간 별 보러 약간 호러 약간
1: 왜요?
2: 귀신이 약간.
1: 그 그러면 조금 더 하이톤으로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 도전. 마지막
0: 언제
1: 도전.
0: 자기가
1: 도전.
0: 혼자.
1: 아 진짜 좋아하는
2: 되게 좋아요.
1: 노랜데.
2: 근데 이런
1: 자
2: 자리 좋아요.
1: 괜찮아요?
2: 이런 거 좋아요.
1: 오케이.
2: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1: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0: 다음에 보는 걸로 합시다.
1: 힘들다!
0: 아, 근데
1: 별 보지 않는 걸로 그냥.
0: 사실
1: 다른 거 볼게요.
0: 잘했어요, 사실. 사실
2: 아니,
0: 저희가
2: 너무 잘했는데
0: 장난치는 거기
2: 저는 그
0: 때문에.
2: 아늘레가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네, 네, 네. 되게
0: 느낌이 있어.
2: 느낌이 있었어요.
0: 아니, 이거 you. 되게 좋네요. 사막이 별이 그렇게 잘
1: 진짜,
0: 보인대요.
1: 진짜 진짜 잘 보여요.
0: 맞아요. 아, 거기는 하늘이 맑아서 구름도 이런 거 없고 맞아요. 또 밤에는 추워요 심지어.
2: 인생의 버킷리스트.

0: 비슷해요. 사막이랑
1: 어?
0: 이런 오로라 보는 거.
1: 오, 저도요,
0: 사막에서
1: 저도요.
0: 별 보는 거랑 약간 얼음으로 가득 찬 곳 있잖아요.
1: 예. Yeah.
0: 북구여가지고.
2: 진짜 오로라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또 저희가 또 템플스테이 얘기도 했었는데
0: 이번에
2: 여름에 네. 종류가 다양하대요.
0: 네.
2: 근데 캠디 그리고 야스민 씨는 템플스테이 가봤죠?
1: 네.
2: 캠디는 뭐 해봤나요 그때?
0: 가서 이제 컨텐츠 사막 갔는데요.
2: 네.
0: 이제 그때 가서 한 게 이제 고구마 쪄먹기. 그리고
2: 오.
0: 템플스테이에서 먹는 밥이 있어요. 되게 건강해요.
1: 맞아, 맞아.
0: 나물들로 거의 위주고요. 고기 반찬이 아예 없어요. 아, 그리고 무조건 다 먹고 설거지를 자기가 해야 돼요.
2: 설거지 했어요?
0: 네.
2: 진짜요?
0: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전 그 콩밥 먹었는데 그 콩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 콩을 안 좋아하는 게 되게 네.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0: 맞아요. 지금 저기 콩 보이죠?
2: 네.
0: 근데 아무튼 템플스테이에서 그거랑 이제 핸드폰을 안 써요.
2: 와.
0: 그러다 보니까
2: 디톡스?
0: 네. 근데 되게 전 좋았어요.
2: 진짜요?
0: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1: 오.
0: 하루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2: 야스민 씨는 어땠어요?
1: 그것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
2: 네.
1: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0: 아, 얘기 그, 아예 안 돼요?
1: 네.
2: 우린 컨텐츠가
1: 무검이라고 하나요?
2: 무건수행.
1: 예, 그 얘기를 안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0: 맞다,
1: 제일
0: 맞다,
1: 힘들었어요.
0: 맞네, 맞네, 맞네, 맞네.
1: 말이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죠.
1: 맛있는데 이걸 네. 말하고 싶은데 네. 친구들이랑 그게 안 돼서.
2: 그래서 야스민 씨가 소문을 들으면 네. 이게 밥 먹다가 참다 네. 말을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네, 갑자기.
1: 야호! 너무 맛있잖아.
0: 그렇게 해가지고
2: 쫓겨나요.
0: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다고.
1: 아, 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막 명상되는 것도
0: 상상했는데 막 약간 되게 있을 법하네요. 약간 되게
1: 그럴 것 같죠.
2: 야스민 씨도 디지털 디톡스 한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그걸 템플스테이 하면서 하진 않았고 혼자서 여행을 갈 때 저는 디지털 디톡스 일부러 해요.
2: 우와.
1: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했던 게 5월 달에 한번 강릉 여행 혼자 갔었거든요.
2: 네.
1: 3일 동안 핸드폰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0: 길 찾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그냥 사람들한테 일부러 우와. 물어보면서 가요.
2: 재밌겠다.
1: 진짜
2: 와, 재밌겠다.
1: 너무 좋아요.
0: 진짜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1: 중간에 딱 그 비행기 모드 해가지고 남기고 싶어서 영상만 들어놨어요. 비행기
0: 썼어요.
1: 모드 해가지고
0: 그럼 그거 쓴 거예요?
1: 아 남기고 싶어서
0: 그것도 쓴 거예요. 근데
2: 그래도 비행기 모드였으니까 비행기 모드였으니까 인정.
0: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기록하고 싶었으니까
1: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한번 21일 동안 핸드폰 아예 안 쓴 적이 있어요.
2: 21일?
1: 네.
0: 왜요?
2: 동안?
0: 왜요?
1: 이거 제일 긴 왜? 동안이었는데
2: 우와
1: 저 가끔씩 이렇게 해요.
2: 우와
0: 좋습니다.
2: 아 바로
1: 캔디님 이렇게 잘하실 거예요. 약간 마무리라도 해주시던지.
2: 아 저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저도요. 네.
1: 한번 같이
0: 좋습니다.
1: 네, 오케이.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항공인 네. 이야기.
2: 네.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여름 휴가 계획입니다. 뭐 친구와 맛집을 탐방하러 가기, 아니면 나 홀로 무계획 여행을 떠나기,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집콕 휴가 보내기 등등 올 여름 휴가에 하고 싶은 일을 보내주세요.
1: Yeah, Global 항공이대. Tell us about your summer vacation plan. We want to know all about it.
0: 단문 50원, 잔문 100원. 샵 103 문자나 반대 메시지를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2: 네, 그러면
1: 괜찮아요.
2: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wice, Dance the Night Away. Let's get it.

0: 항공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1: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Okay.
2: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0: 네,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미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항상 예상 단어 있으시잖아요.
2: 오늘
1: 맞아요.
2: 뭔가요?
1: 오늘 방학이나 뭐 이렇게 빙수를 빙수.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여름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생각을 했는데
0: 여름적인 그런적인 여름적인 느낌
1: 신기하네요. 아닐 것 같아요.
0: 오케이.
2: 자, 오늘 과연 수미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오늘도 정답자 분들을 위해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듣고 감이 오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정답 초성은 미음으로 시작할까요?
0: Yes,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미음.
1: 쉬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2: 제 기준 좀 조금 어려워요, 저는.
1: 두 글자인가요? Two syllables.
0: Two syllables, yes.
1: Yes. Do I like it?
2: Yeah, you love it.
0: You...
1: How do you know?
2: I'm just guessing.
1: Okay.
0: Yeah. I think it can change. 바뀔 수 있어요.
1: 행동인가요? Is it like kind of an activity or
2: activity?
1: Something that you do?
2: 이게요? 이게요? Mm-hmm. No.
0: Activity 아닙니다.
1: 사이즈 어떻게 돼요?
0: 사이즈가 계속
2: 다양해요. 다양해요.
1: 다양해요.
0: 근데 보통 저는 좀 크다고 느끼진 않아요.
1: 물건이에요. Is it an object?
0: 물건 아닙니다.
1: 아니죠?
2: 안들어, 예, 네, 안 되죠.
1: 내가 생각하는 거면 그러면 진짜 아, 오케이. 소리 나요? Does it have a sound?
0: 네, 네. 소리 납니다.
2: 되게 예뻐요, 소리가.
1: 오케이.
2: 제 기준이에요.
0: 전 좀 제
2: 기준.
0: 짜증나는.
1: 둘 다 좋아하나요? Do you guys like it?
0: 저는 안 좋아합니다.
2: 저는 고민 중이에요. 좋아할지 말지 요즘 고민 중이에요. 제가 진짜
1: 고민 중이에요.
2: 네, 왜냐면 제가 요즘 네 고민.
1: 오케이. 처리.

0: 절이랑 관련이 있나요? 절? Is it related to the temple?
1: 절?
0: Yeah.
2: 아, 절.
1: 아, 절. 절. 근데 절. 오늘 저희가
0: temple.
3: 절에 있죠.
1: 네. 오늘 절이. 오늘
0: temple stay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3: 행... 절에 있어요.
2: 액션이 아닙니다.
3: It's not an action.
2: It's not an action.
0: Yeah. 명상 아니죠?
3: It's not a 명상.
2: 오, 좋은 접근이었어요.
3: 어, 근데 약간 좋은 접근이었어요.
2: 제가 또 오늘 오프닝이랑 관련이 있죠, 이게.
3: 네.
0: 오프닝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2: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 길로.
3: 잘하고 계세요, 일단. 더 물어보세요.
0: 색이 있어요. Does it have a color?
2: Yes. Yes.
3: It's 애매한 색깔.
2: It's like red 색깔? and gray. Gray and red. 회색이랑 yeah. 빨간색.
0: Gray yeah. and red.
3: Yeah.
0: Gray and red.
2: 안에가 빨간색이고 밖에가 회색인 것 같아요.
0: 안에 yeah. 빨간색.
2: 네.
0: 밖에 회색.
2: 네.
3: 회색도 있고 뭐 검정색. 약간 회색 검정색.
2: 검정색 느낌.
3: 네.
0: 회색 검정색.
3: 네. 네. 검정색 약간
2: 작아요.
0: What?
3: 네.
0: 작다고요. Bell no. 아 그러면 언제 언제 그게 많아요?
3: 언제?
2: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쪽에 가면 되게 많아요. 물이 있는 곳에 가면.
3: 저도
2: 네
3: 저는요 좀 밝은데 있죠.
2: 아
3: 좀 밝은데.
2: 그 사실 지금 많죠? 지금 날씨
0: 스튜디오에 많다고.
2: 지금 날씨
0: 지금 많다고.
3: 스튜디오는 많이 없어요.
2: 지금 날씨 여름이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3: 여기까지.
2: 네, 아, 수민님이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오늘 좀 어렵게 줬나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항공이들의 답안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에 0330님께서 마카야 크크크크라고 하셨는데
0: 아
2: 와. 마카야는 항상 정답이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 자 그리고 메리드무님께서 먹고 싶은 건 빙수.
2: 땡. 저희가 방금 빙수 좀 먹긴 했어요.
3: 맞아요.
2: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빼꼼 두부 S2님께서 모기.
3: 오,
2: 모기 좋다. 모기.
3: 모기일 수도 있죠.
0: 밖에 회색 안에 빨간색.
2: 네.
3: 그리고 김지혜님께서 마음.
2: 마음도
3: 좋죠.
2: 마음이 네. 밖에는 회색인데 안에 빨간색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2팬더님께서 명상.
3: 우리 S2팬더.
2: 명상이 사실 맞아요. 라고 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 자 그렇다면 우리 수민님 정답을 좀 알 것 같나요?
0: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요.
3: 한, 네?
2: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0: 그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제가요? 김대님.
3: 아니 yes. 저 좋아한단 말보다는 고민한다 했어요. 저 고민한다 했잖아요.
0: 오케이.
3: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0: 왜요?
3: 가끔 정신 차리고 싶을 때 한번 물리면 괜찮거든요. 장난입니다.
2: 오케이. 자 수민님과 항공인들을 위해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간지러워. 아, 특히 목이 간지럽네. 목이.
3: 목이.
0: 어떡해.
3: 마카야 씨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간지러운 거예요?
2: 캠디 사랑방 코너 게스트로 나오셨던 청년 농부 차정환님 기억해요?
3: 네.
2: 아, 제가 거기 목이버섯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아 글쎄 너무... 모기에 물려버린 것 같아요. 아,
3: 너무 많이 알려주신다.
2: 아 그러잖아.
3: 아니 너무.
2: 그러잖아 수미님.
0: 네.
2: 탕수육에 들어가 있는 그 목이버섯. 드셔보셨어요?
3: 이거 대놓고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는.
0: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요? 네 먹어봤어요.
2: 네 목이버섯 너무 yeah. 맛있잖아요.
3: 어때요? 좀 헷갈리시나요?
0: 아 조금 헷갈리네요.
3: 자 그렇다면 제가
0: 모르겠어요.
3: 노래 힌트를 드릴게요.
0: 좋아요.
3: 자 노래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레드벨벳의 Mosquito.
0: 어머

0: 여러분은
1: 꺾었네.
0: 여러분은 빙수를 먹고 온 DJ 나캠 등과
2: 모기가 싫은 DJ 마카야 그리고
3: 모기 때문에 간지러운 야스민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앞서 네. 레드벨벳 마스키로 듣고 왔고요. 모두 정답 맞히셨겠죠?
2: 네,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0: 모기.
3: 야, today's answer is 모기. In English, it's called a mosquito.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모기입니다. 여름철이면 우리 곁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곤충. 모기는 작은 몸집과 달리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2: 올해는 봄철, 이례적인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월등 모기가 일찍 깨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기가 나타난 시기도 평년보다 훨씬 앞당겨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개체수도 크게 늘어났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0: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고 다양한 모기 퇴치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 항공인들이 꼭 피해야 할 모기를 오늘의 단어로 골라봤습니다. 자, 수미님 정답 맞추셨나요?
3: 정답 땡이죠. 우리 항공이들 힌트를 듣고 살짝 느낌이 오긴 왔어요.
2: 네.
3: 그 전까지는 아예 몰랐어요.
2: 아, 우리 오늘 항공이들이 오늘 너무 잘 맞춰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항상 항공이들이 되게 근접할 때가 많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오늘은 아예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1: 네, 오늘 항공이들이 오늘 항공이들 덕분에 그래도 전화를 맞추셨네요.
3: 그러니까요. 항상
1: 아, 사실 야스민이 맞춘 거 아니고 항공이들이 맞추신 그렇죠. 거죠.
3: 그렇죠. 네. 오늘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3: 아니, 느낌도 안 왔어요.
1: 자, 모기 발음 어떠신가요?
3: 모기. 아, 쉬운 것 같아요. 모기.
2: 확실히 뭐가 없긴 해요, 뭐가.
3: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장이 없으면 저는 옛날에 그거랑 헷갈렸어요. 목.
2: 아,
3: 그러니까 여기.
2: 모기.
3: 목. 이 붙이면 목이 되니까
2: 목이 아파
3: 그렇죠
2: 아, 네. 이런 거
0: 자 그럼 모기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Let's go
2: 모기에 물린 곳이 하루 종일 간지러워
4: The spot where I got bitten by a mosquito is itchy all day
2: 창문을 열어놨더니 모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
4: I think a mosquito got into the house because I left the window open
3: 음흠 모기 못 잡아서 정말 짜증나요 I feel so angry because I can't catch the mosquito.
2: No. 네, 그럼 이제 모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여름에 모기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여름이 위험한 시기죠. 아. 자, 그러면 우리 야스민 씨 캠디는 모기에 잘 물리는 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좀 안 물리는 편인 것 같아인지 궁금한데요. 캠디는

0: 최근에는 어떤 편이에요?
1: 모르겠어요, 사실.
0: 아, 진짜 딱 그냥
1: 진짜
0: average?
1: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목이 잘 물려 이런 얘기를 살면서 그렇게 많이 안 해왔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물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내가 잘 물리는 편인가 아닌가를 모르겠어요.
0: 그럼 보통 여름 되면 네. 많이 몇 번 물려요?
1: 저는 그냥... 한 번 물릴 때 많이 물리고요. 아. 근데 자주 물리진 않아요.
0: 그러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그거예요.
1: 피가 많이 쏟아서?
0: 아니요, 한 번 물릴 때 많이 물리는 게 캠디 방에 모기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냥 그날 밤에 폭식을 하는 거죠. 캠디의 피로.
1: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많이 물리는 날에는.
1: 지금도 들어와 있는 건가 그럼?
0: 지금
1: 처리해 주세요. 너무 싫어.
0: 야스민 씨 많이 물려요?
2: 아, 저는
1: 많이 물리실 것 같은데.
2: 생각보다 많이 물리진 않은데 저도 한 번에 물리면 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모기 알러지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2: 엄청 물려요. 그러니까 이집트 있었을 때 네. 엄청 많이 물려도 그 흔적도 안 남고 네. 뭐 그냥 가렵다 뭐 조금 있으면 좋아졌었는데 네. 한국이랑 아시아 쪽 여행 갔을 때 우와. 진짜 정말 이렇게 붙더라고요.
0: 그러면 맨날 모기 퇴치 스프레이
2: 맞아요.
0: 뿌리고 나와요?
2: 그래서 저 되게 여름에 일부러 긴팔, 긴바지 이러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한 번 물리면 심하게 물리기 때문에
0: 그러네.
2: 제 피가 맛있나 봐요.
0: 그러게요. 어머나.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지네요, 여름이.
2: 맞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그럼 한강 같은 데도 가기 좀 힘들겠다.
2: 가긴 가요.
0: 리스크 테이커.
2: 이야.
0: 왜냐면 모기들이 물에 알을 낳잖아요. 네, 그래서 물 주변에 모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강이나 뭐 사실 물이 많이 안 움직이는 곳에 가면 모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맞아. 그 스프레이 뿌리고 항상 네, 조심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모기 잘 잡아요? 둘이?
2: 아, 모기?
1: 제가 진짜 벌레는 원래 못 잡거든요. 모기만큼 진짜 잡고 싶어서 막
0: 네,
1: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근데 잘은 못 잡아요.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요.
0: 잘 날아댕기는구나.
1: 네.
2: 저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게 잡아요? 진짜 리얼로 그저께 네. 딱 엄마랑 이제 자기 전에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모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모기 있어! 하면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네. 계속 못 잡으니까 그냥 불 끄고 얼굴 다 가리고 자야겠다.
0: 우와.
2: 모기 집에 있으면 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잡고는 싶은데
0: 그쵸.
2: 못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다 가리고 자야겠다.
0: 아, 진짜요?
2: 네, 못 잡아요. 저도 벌레나 뭐 모기 이런 거 잘 못 잡아요.
0: 요즘 좋은 그 아이템들 많이 나왔잖아요.
2: 맞아요.
0: 그건 좋던데.
2: 맞아요.
0: 그거 써요?
2: 그건 안 써봤어요, 아직은.
0: 그거 쓰세요?
2: 스프레이 같은 건 전 잘 못 써서.
0: 스프레이 말고 이거. 일렉트릭.
2: Yeah. 그거. Yeah, yeah. 괜찮네.
0: 그거 있어요?
2: 없어요.
0: 그거 저희 집에 하나 사고 나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추천드려요.
2: 와, 오케이.
0: 네. 아,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잘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냥 딱 누웠는데 잠깐만 베개가 시원해. 그리고 이불도 시원해. 딱 누웠는데 오케이. 오늘 진짜 꿀잠이에요. 와
2: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나네.
0: 한번 듣고 약간 내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싶어.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얘가
1: 얘가
0: 다시 와요. 에어팟, 얘가 유턴을 해.
2: 맞아.
1: 그러면? 진짜 유턴할 때가 제일 화나는 거야.
0: 진짜. 네. 알고 그러는 거죠, 걔는.
1: 그러니까.
0: 그래서 바로 불 켜고 잡아야 되잖아요.
2: 맞아.
0: 전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잠을 포기하고 모기를 잡아요, 저는.
1: 저도 그래요. 절대 잠에 그냥 안 들어요.
0: 왜냐면 저희는 얼굴에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2: 맞아요.
0: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서 좋진
1: 저도요.
0: 않아요.
1: 네. 커버하기 힘들었어요.
2: 맞아요. 가려지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0: 진짜 안 가려지고 가려워요, 그냥. 가려지진 않는데 간지러워.
1: 나중에 그냥 호빵맨 스티커 붙여야 되겠다. 네? 뭔지 알아요? 호빵맨 진짜. 여드름 패치? 그거... 여드름이 아니라, 모기 패치. 모기 패치.
0: 모기 패치.
1: 모기 패치.
0: 요즘 왜?
1: 자, 여름에 모기 때문에 아 방금 재밌는 에피소드 들었고요.
0: 네.
1: 자, 우리 오늘의 한국어 모기와 관련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좀 아카시
0: 맞습니다. 저희가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이번 주는 모기 소리 대결로 발표할 사람을 정해볼게요.
2: 오케이.
1: 자, 모기 소리를 더 잘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진 사람이
1: 모기 소리 못 내는 사람이 네. 하는 걸로?
0: 네.
2: 음흠. 제가 아까 이렇게 좀 맛보기로 마카야님 목이 따라하는 거 들어봤는데
0: 네.
2: 더 잘 따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좀 흉내 잘 못 낸다.
1: 잠깐만. 이거 평가를 누가
2: 제가요.
1: 야스민님이야.
2: 네. 제가 심판할게요.
0: 야스민 씨에게 지금 아까... 권력이 주어졌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신나서 아까... 신나셨어요.
2: 아까 제가 노래 하나 불렀잖아요.
0: 네.
2: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권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예예예. 아, 예, 예.
1: 자, 누구 먼저 시킬지 한번 정해주시죠.
0: 캠니 먼저.
1: 네? 누구 먼저 시킬 거예요?
0: 캠니 먼저 할까요?
1: 캠 막디?
2: 누구 먼저 시킬 캠디부터 거예요? 캠디부터 가야죠.
1: 아, 재밌게 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2: 캠디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 찐으로
1: 이거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0: 어깨 잘하게 한다. 어깨 잘하게 한다. 오케이.
2: 와 진짜 소름 돋았어.
1: 자, 방금 된 리액션 안 나면 제가 이긴 거예요.
0: 오케이 저 가보겠습니다.
2: 마카이 렛츠고.
3: 안녕 난 모기야. 난 모기야. 내 목표는 너의 목이야. 내 목이야.
1: 아니 뭐든지 재미로 하려고 하시네. 아 이거 소리 잘 낸 걸로 해야죠.
2: 오케이. 딱 깔끔하게. 네.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1: 그런 게 어딨어요.
2: 캔디가 이긴 길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마카의 센스 너무 좋았지만. 네. 조금 더 저는 진짜 찐으로.
0: 그래도 저도 약간
2: 목이 있는 것 같아서 헤드셋 보시는 분 있으시면 네. 보셨을 거예요. 저 헤드셋 뺐어요.
0: 네.
2: 너무 그 목이 같아서. 네. 너무 찐이어서.
1: 다행이네요.
2: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그럼 목이 대결하는 캔디가 이겼고요. 정답자 발표는 대결에서 진. 막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4: 안녕하세요. 항공이들의 평화로운 여름밤을 위해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며 오직 모기만을 연구 중인 곤충학자 마카야입니다. 오늘 캠디 막디 모기 연구소에서 준비한 이건 진짜 된다 모기 물리지 않는 방법 지금 바로 선물과 함께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0: 먼저 아이디 추보영님께서 추보영님께서 목욕을 입고 있는데도 엉덩이까지 물어요 유라고 하셨네요. 캠디막디 모기연구소 분석 결과 모기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몸의 온도를 낮추고 땀 냄새를 제거하는 것. 따라서 우리 추보영님 뽀득뽀득 깨끗이 씻고 예쁘게 피부 관리하시라고 저희 연구소의 특별 지원용품 화장품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피부 관리도 하고 모기도 물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디 이은희님께서 정답 모기! 모기 물리면 너무 간지럽고 붓고 싫어요. 모기 버섯은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도 모기 물리지 않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모기 방어막 설치. 모기 소리가 들릴 때는 싸우지 말고 물리적인 보호막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은희 이분께는 저희 연구소의 특수 장비이자 캔디막디의 사인이 담긴 모기장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모기는 밖으로 싹 차단하고 소중한 꿀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이상 항공이들의 행복한 꿀잠을 위해 노력 중인 캔디막디 모기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모기 탈출에 성공한 항공이들 모두 축하합니다.
2: 와, 오늘도 마카야님 열일했네요.
0: 네, 오늘 그래요. 박사님 같았나요?
2: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0: 박사님을 안 들어봤어요?
2: 네.
3: 근데 궁금한 게 모기장을 네. 모기가 뚫을 때도 있죠.
0: 근데 가끔 뚫고 나오는 발성이 있던데요, 모기들이.
3: 그렇죠.
0: 네.
2: 맞아요.
0: 지금

0: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기 보호막입니다.
1: 이 모기장은 모기가 뚫어도 전혀 안 뚫릴 만한 그런
0: 맞아요.
1: 강력한 모기장이니 받을 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0: 네, 선물 당첨된 우리 항공인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디 추보영님, 화장품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희님, 캔디막디 사인 모기장입니다. 네, 두분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여름 휴가 계획입니다. 나 홀로 계획 없이 무계획 여행 떠나기,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며 집콕 휴가 보내기 등올 여름 휴가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eah, Global 항공이들. What are your summer vacation plans? Tell us all about it.
1: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Oh my girl, Dolphin.

0: 나를 일으켜.
1: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인들이랑 시원하게 여름휴가 떠나고 싶잖아.
2: Yeah, it's time to have a little chit-chat with our 항공이들. We're going to read your messages about your summer vacation plans.
3: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자, 536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 오사카에서 하는 M%1의 콘서트에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근데 엄청 더울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오, 걱정 안 돼요. 여름을 날려줄 시원한 M%1의 보컬 실력과 M%1의 시원한 댄스 그리고 시원한 랩이
2: 와우.
4: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네, 우리 오사카에서 봐요.
3: 네, 오사카.
4: 남화림 NHR090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의 여름

0: 네, 다리를 이렇게
1: 이렇게
0: 감아가지고,
1: 빡!
0: 맞아요. 그 제가 수영을 하고 있다가
1: 우와.
0: 그냥 파도에 밀려온 거예요,
1: 오 마이 갓.
0: 해파리가.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감아서 되게 따가워요. 따갑고,
1: 아우.
0: 그, 라이프가드가 뛰어와서 막 뭐지? 뭐, 그걸 뭐 부어줘요. 병에 있는 걸.
2: 식염수 같은 거?
0: 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어주고, It'll be okay, don't worry.
2: 혹시 딱 이런 비슷한 옷 입고.
0: 약간, 네, 약간 이런.
1: 나도 똑같은
0: 딱
1: 생각했어요.
0: 이렇게 뛰어오셔요. 멀리서 뛰어와요. 뛰어.
1: 뒤쪽 좀 한번 보여주세요.
0: 뒤쪽에 시큐리티 티셔츠 입고.
2: It'll be okay. It'll be.
1: You're gonna be okay.
0: Don't worry, don't worry, man. It's gonna be fine.
2: 멋있다.
0: No need to worry.
1: 저 그거 좀 궁금해요. 마카야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리액션 어땠는지 한번 성대모사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오빠라고 했어요?
0: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1: My girl! 막 이러면서.
0: 우리 아빠는 그냥, Hey, man, it'll be alright, it'll be alright. 그리고 라이프가드도 똑같은 호주 사람이어가지고.
2: 아니, 코미디인데. 네,
0: 아니,
2: 완전. 한편에 드라마인데, 약간.
0: 아니, 전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2: 아, 시트콤, 시트콤 같아, 시트콤. 네.
0: 진짜, 그래도 다행히 그게 좀 흔한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예, 네, 저.
1: 아, 너무 재밌네요.
0: 제가 바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1: 뭐예요, 또?
0: 한 번은 또 멀리 나갔다가, 갑자기 파도가 더블이 온 거였는데,
1: 우와,
0: 전
1: 이렇게.
0: 더블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2: 더블.
0: 저는 하는 줄 알고, 원래 파도면 이렇게 점프하거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2: 맞아.
1: 그렇죠.
0: 제가 원래는 위로 점프하는데,
2: 너 이렇게 덮쳤지?
0: 이번에는 내려갔어요, 제가.
2: 와.
0: 그래서 이 파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1: 더블!
0: 더블 파도여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저를 뻥!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저 그때 진짜 눈 감고 기도했어요. 나 제발, 나 살려달라고. 나 아직 죽기 너무 어리다고.
2: 맞습니다. 우리 항공이들 그래서 바다 갈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0: 네,
2: 이게.
0: 진짜. 안전한 곳에서 수영하면 진짜 괜찮아요.
2: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0: 맞아.
2: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항상.
0: 항상 깃발 사이에 수영하는 거 까먹지
2: 맞아요.
0: 마시고요.
2: 까먹지 마시고요.
0: 네, 부모님이랑 꼭 가세요.
2: 네. 자.
0: 우리 야스민 씨 읽어주세요.
1: 아,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존 김님. 아니 근데 진짜 다음 달에 친구랑 LA 가요. 너무 기대돼요. 와우.
2: 네, LA.
1: 부러워요.
2: 아, 저희도 LA를 한 두 달 전이었나요? 그때가?
0: 맞아요.
2: 벌써 두 달 됐죠?
0: 좀 됐어요 이제.
2: 근데 아, 너무 또 가고 싶어요.
0: 진짜.
2: 네, LA가 진짜 좋아요.
0: LA가
2: 그리고 사실 LA는 여름에도 그렇게, 아, 왜냐면, LA는 그, 밤에는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막 엄청 덥더라도, 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죠.
1: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LA 한번 이행시 갈게요. L.
0: Love you,
2: love you 항공이들.
1: A.
2: A lot.
0: 저도 한번 가보세요.
1: Nice.
0: 저 한번 가보세요.
1: Let's go.
0: 네.
1: L.
0: Elsa.
2: 어?
1: A.
0: Anna.
2: 오케이, okay. 야스민.
1: Do you wanna roll the snow?
2: 야스민, let's go. L.
1: L.
2: 어? A. A.
1: A. 이 다음 문자를 읽어야죠.
0: 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2: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1: 이렇게 재미없는 이행시를 처음 들어봐요.
0: 괜찮아요. 연습하면
1: 이렇게 돼요. 재미없는 이행시를 처음 들어봤다고요.
2: 근데 본인이 방금 말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아, 신기하네. 아,
0: 자기가 놀란 거야.
2: 자기가, 자기가 듣고.
1: 제가, 자기가. 네. 제가 해놓고 놀랐어요.
2: 아, 오케이. 너무 신기해요.
1: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나.
2: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2: 자, 김영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집에서 지리산 계곡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지리산 계곡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집에 와서 에어컨 틀고 드라마 정주행하다가 다음날 또 계곡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계곡이 와우. 이렇게 집중해 있나 봐요.
0: 좋겠다.
2: 저 계곡에 관련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1: 예를 들어서
2: 설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계곡을 놀러 가기 전에
0: 네.
2: 도토리전을 옆에 있는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1: 네.
2: 도토리전을 먹고 묵사발도 팔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계곡에서 재밌게 놀던 물총도 가져가서 이제 딱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이제
0: 네.
2: 장난이고요. 어쨌든 네, 물총 가져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빵이 빵이 했습니다.
0: 아, 재밌었겠네요.
1: 네.
0: 전 계곡 가본 적이 없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저는
2: 계곡의 맛이 진짜 있다. 근데
0: 기억이 없어요.
2: 계곡이 되게 맛있어.
0: 맛있어요?
1: 맛있다고요?
0: 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2: 계곡이
0: 아 호주 계곡은 가봤어요.
2: 네.
1: 어, 있어요?
2: 가봤다고?
0: 네, 호주에는 가봤는데
1: 오.
0: 한국

0: 한국에서 안 가봤어요. 네.
1: 와우.
2: 아, 너무
0: 왜냐면
2: 재밌죠.
0: 호주는 좀 달라요. 호주 거기가 근데 물이 되게 신기한 게 따뜻했어요. 왜
1: 오.
0: 산 옆이라서 그런가? 원래 그 여름이 아니었는데
1: 네.
0: 추웠어요. 그래서 수영 그냥
1: 오.
0: 우리끼리 놀러 갔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원래 그 날씨에 수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희 그냥 잠깐 수영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좀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작은 게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물이 따뜻한 거예요. 되게
1: 와우.
0: 신기하긴 했어요. 네,
1: 와우.
0: 좋습니다. 아, 근데 와 확실히 우리 셋이서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아, 너무 빨리 가긴 해요.
0: 네,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 오늘도 함께해주신 수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2: 네. 그럼
1: 목이
2: 끄고
1: 나갈 정도로
0: 네.
1: 신나게 잘 놀다 갑니다.
0: 아,
2: 네.
0: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1: 센스 어때요? 김대현 센스 어때요?
2: 너무 좋은데요.
1: 목이 나갈 정도.
2: 네, 저희가 빨리 해야 돼가지고요. 자, 끝곡으로 저희 추천곡 연준 아이스크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차가운 거 많이 찾게 되죠. 시원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찬물로 뭐 샤워도 하고요. 에어컨 온도도 한껏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찬 음료를 급하게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너무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긴장을 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또 세게 틀어서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되면요,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또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거 찾는 마음은 정말 너무 잘 알죠. 네, 하지만 뭐든 또 적당해야 좋겠죠. 자, 건강한 여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oss Stone, L-O-V-E.

7월 16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찬물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미지근한 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당연히 얼죽합니다, 제가. 예. 근데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도가 높으면 몸에 이제 체온이 높아지면 따뜻한 물을 마심으로써 그러면 뭐 다이어트나 뭐 소화, 뭐 혈액순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좀 미세한 편이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골든타임 대신에 골든 윈도우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 때가 있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컵 마시는 거.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바로 전에 마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전쯤에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할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자, 한분 모셔야죠. 웬징. 왠지 물의 청정함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저기 알프스 만년설이 빙하 퇴적층을 거치며

0: 자연 여과된 생소 아니면 쳐다도 안볼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네.
1: Oh, thank you for that wonderful introduction. You know, okay, I do not go to the Alps, but I do source my water from a good area
0: From a good
1: in
0: area.
1: 강원도.
0: Okay. That's good enough. 지금 방양숙님이요. 저는 냉수 1, 정수 1로 마셔요. Oh, that's an
1: Oh,
0: idea
1: hey,
0: too.
1: that's nice. Mix it up.
0: Okay. 조혜승님이요. 맞아요. 더울 때도 선풍기로 충분할 때가 많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견뎌보면 약간 그런 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게 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은 좀 가만히 있으면서.
1: You
0: 네.
1: can do it. You can do it.
0: 근데
1: But you
0: 자신이
1: know, you're
0: 없어요.
1: such a 뜨거운 남자.
0: Right. Well, not really. 아, 그렇죠.
1: You
0: 제가
1: are.
0: 몸에 열이 많아서
1: Yeah,
0: 그래서
1: that
0: 제가
1: is
0: 좀찬
1: true.
0: 걸 많이 마시는데.
1: I know.
0: 네. 자, 그리고 아직 신청 혹시 안 하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시다면 Easy Writing, 입이 트이는 영어, Easy English, 그리고 Power English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지금 바로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그리고 오디오 악당 들어가셔서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More than 800 wildfires ravaging across Canada have set off air quality alerts in Canadian cities and parts of the United States. Canadian officials say unusually high temperatures nationwide have added fuel to the rapid spread.
0: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일부 도시에도 대기질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A gold-colored $1 coin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s face is being rolled out to mark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The coin is currently in the works and is set to hit the shelves officially this fall.
0: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금빛 1달러 동전이 출시됩니다. 현재 주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 가을부터 공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1: A new food trend has peop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on a quest for the best rice cake shops in what's being called a duck pilgrimage. The chewy, soft texture unique to this traditional snack appears to have caught on with younger generations.
0: 맛있는 떡을 찾아 전국의 유명 떡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집 순례가 새로운 미식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 특유의 쫄깃하고 말랑한 식감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1: There's now neurological evidence backing up the old saying that a mother's touch heals pain. A research team at a Japanese university says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touch triggers a nerve response that eases pain.
0: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옛말을 뒷받침하는 신경학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촉각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More than 800 wildfires ravaging across Canada have set off air quality alerts in Canadian cities and parts of the United States. Canadian officials say unusually high temperatures nationwide have added fuel to the rapid spread.
0: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일부 도시에도 대기질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하늘은 이제 뿌옇고 굉장히 주황색으로 변해 버렸고요. 공기 중에는 나무 타는 냄새가 이제 난다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이 190만

0: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크게 났었던 적이
1: Yes.
0: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산불이 나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에.
1: Oh, but
0: 그럼
1: the air carries.
0: 오,
1: The smoke carries.
0: 하늘이 정말로 어두워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막 재가 날아다니고 그죠?
1: That's
0: 그때가
1: right.
0: 막 떠오르네요.
1: Absolutely. And so, with the heat, with his unusually high temperatures, the air quality index is at the highest risk level in Toronto. And not only that, but here's the thing. When there's a wildfire, it is not just that area because air moves. And so it carries it to its surrounding environments.
0: 아,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서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1: Right. So now it has spread into the Midwest and northeastern United States, like Michigan, Wisconsin, Maine, Massachusetts. They're getting all that air.
0: 아니, 지금 미국까지 건너간 거네요. 그 생각해 보면 산불 연기가 잠깐만. 여기는 캐나다니까 여기까지만 갈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국경을 상관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서부 그리고 북동부 지역까지 지금 산불 연기가 막 퍼졌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1: And the most concerning thing is that the final World Cup final is on the 19th, and it is in an outdoor stadium in New Jersey, where
0: That's
1: you
0: right.
1: lived.
0: Yes.
1: So they're very
0: Wow.
1: concerned that maybe this could affect
0: 와,
1: the
0: 지금
1: air quality.
0: 다가오는 19일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이제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데, 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겠네요.
1: Yeah, it's true because imagine even just a little air that's not good, it'll affect the athletes.
0: No one's gonna wanna,
1: No,
0: risk it, right?
1: no.
0: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지라이딩 같이 하시는 우리 세리나 쌤이 또 토론토에 계시거든요, 지금.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요.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More than 800 wildfires ravaging across Canada have set off air quality alerts in Canadian cities and parts of the United States.
0: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일부 도시에도 대기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800건이 넘는 wildfires래요. 그렇죠? Ravaging across Canada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wildfire이라고 하면서 앞에 wild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이런 자연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꼭 그게 산에서만 나야 wildfire가 될까요?
1: Usually yes, because then it would be like a city fire, right? So these are places that are usually in its natural state. Yeah, it's like in the wild,
0: 아, 오케이.
1: basically.
0: 그러면 만약에 완전 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 레이크가 있는데였다. 그것도 여전히 와일드파이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Yeah, I would say so. Unless it's like really in the city where it's a building or whatever, would we say there's a fire so and so? But a wildfire, and usually these fires happen in those forested areas because when it's so hot, the leaves and the trees, they get very dry.
0: 아, 너무 건조해지니까 나뭇잎이 거기서 이제 보통 화재가 발생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산불이다 이렇게 보는 게
1: That's
0: 좋겠네요.
1: right.
0: 오케이. 그런데 캐나다 전역을 막 여기저기를 막 건너면서 ravage하는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revenge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1: Ravage is a very,
0: Right.
1: very strong word. It's a word that means to cause terrible destruction.
0: Okay.
1: It's almost like it just kind of devastates a place very violently.
0: 와.
1: So an earthquake
0: Right.
1: can ravage a place. A fire can ravage a place. A flood. So these sort of natural disasters that
0: Right.
1: completely destroy can ravage a place.
0: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서 이 단어가 제일 형이네요. 제일 센 거네요.
1: Yeah,
0: Right?
1: even it can a disease can ravage people
0: 아,
1: as well.
0: 그러면 damage 정도도 아니고
1: Yes.
0: destroy 정도도 아니고 물론 destroy도 강력하지만 ravage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800이 나왔으니까
1: Sure.
0: 뭔가 좀 맞아 떨어지죠. Mm-hmm. So wildfire.

0: fires ravaging across Canada. 이렇게 얘기를 하면 캐나다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산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위험한 것도 있지만 뭐 연기도 그렇고 공기 중에 그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질 거잖아요. 우리가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한데, so 여기 set off air quality aler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ir quality는 당연히 이제 대기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set off 시킨다는 게 뭘까요?
1: Yeah, so this phrasal verb is often used to mean that it kind of causes or to trigger these official warnings. So it can set off an alarm. It can set off an alert. It can set off, a bomb. So,
0: 결국에는 팡 터트린다라는 느낌인데요. 지금 알람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동차 가다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아이들이 찬 거예요, 차를. 그러면은 it sets off the alarm, right?
1: Yeah, absolutely. And my mom, as they get older, she lived in a senior apartment in Los Angeles. And in that apartment, the fire alarms were set off constantly
0: How so?
1: because of cooking, burning.
0: 와, 그것 때문에 그렇게
1: Set off
0: 여기저기에서
1: an alarm,
0: fire alarm이
1: bear, and then another on the other floor,
0: Oh
1: and
0: my.
1: just it happens.
0: 거의
1: Even I do that.
0: 또 누가 태웠구만. 약간
1: Yeah,
0: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Okay, so set off 한다는 거가 뭐 알람이 됐던 아니면 심지어 아까 전에 bomb도 얘기하셨잖아요. 뭐 폭탄이 됐든 뭔가를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촉발시키는 거, trigger 하거나 cause 하거나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o air quality alerts를 set off 시켰다. 대기질 경보를 촉발시켰다. 막탁 시작하게 했다. 자, 다림님이요. 얼마 전 DDD에서 강 위에 편의점 기사로 캐나다 소식 들은 것 같은데 산불이 캐나다를 너무 삼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했습니다.
1: Yeah,
0: 예.
1: we hope so too.
0: 가뜩이나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곳인데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1: Totally.
0: Okay, 자, 이어가 볼게요.
1: Canadian officials say unusually high temperatures nationwide have added fuel to the rapid spread.
0: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흔치 않은 그런 높은 그런 고온 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있는 거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것에다가 더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을 준 거죠.
1: Yeah.
0: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added fuel to the rapid spread 했는데 원래 add fuel to
1: Fuel
0: the
1: to
0: fire,
1: fire.
0: fuel
1: That's
0: to
1: right.
0: fire이라는 표현이 원래 불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더 연료를 넣는다,
1: That's it.
0: 부채질한다.
1: That's it.
0: 근데
1: That's it.
0: 이거는 단어가 다르네요.
1: Yeah, but it's because we already talked about this fire.
0: Okay.
1: So basically, it's adding fuel to the spread. So it is spreading more and more and more. Why? Because it's so hot.
0: 아,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던,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1: Fuel
0: add
1: to the
0: fuel to the
1: fire.
0: fire이라는 게 기본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나저나 여러분들 그 불에다가 연료를 붓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걸로 바꿔주면
1: Occasionally.
0: 더안 좋게 만든다, 더
1: That's right.
0: 심각하게 만든다는 뜻이 될수
1: Make it
0: 있다는
1: worse.
0: 거예요.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그럼 이거 가능한가요? 가뜩이나 크쌤이 화가 나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약 올려요. 그 이것도 adding fuel to the fire. 잠깐 되는 것 같은데요. 표정을 보니까.
1: Yeah,
0: Yeah,
1: you
0: that
1: could.
0: works too that
1: That you
0: way.
1: could do. You could do that
0: Okay.
1: too.
0: Alright. So 뭐 사람에게 기분이 안 좋은 사람에게 더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ore than 800 wildfires ravaging across Canada have set off air quality alerts in Canadian cities and parts of the United States. Canadian officials say unusually high temperatures nationwide have added fuel to the rapid sprea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Benson Boone with Mystical Magical.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A gold-colored $1 coin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s face is being rolled out to mark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The coin is currently in the works and is set to hit shelves officially this fall.
0: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금빛 1달러 동전이 선보입니다. 현재 주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 가을부터 공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법이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이죠. 그때 건국 250주년 기념 주화 발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에 생존 여부 관계없이 인물의 얼굴을 동전 뒷면에 넣을 수 있다고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동전 앞면에는 인물의 초상을 넣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동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yes. 어떻게 보면 루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찾아서 아, 여긴 된다는 거죠? Yeah. 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1: That's right. So, I believe it was the Kennedy Center. Uh-huh. He tried to put his name on there.
0: Oh, yeah.
1: He did.
0: Uh-huh.
1: And then the
0: did it happen or no?
1: The court said, take it off.
0: Ah.
1: Yeah. So it's very apparent that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put his name on many things. And here we have an example here. He's going to be on the coin. Okay. It's a $1 coin or, and around it is the word liberty, and you've got the bald eagle in the, on the back, and the national bird of the United States. It looks like it's gold, but it's brass.
0: 와, 아, 그러니까 실제 금은 아닌 거고 황동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얼굴이 들어가고 나서 주변을 이제 둘러가지고 liberty, 그래서
1: liberty,
0: 이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출시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1: It is very much so.
0: 쌤의 얼굴이 예를 들어 어디에 박힌다고 생각하면
1: But you know, I mean, it can be a great collector's item later. Who knows?
0: Right.
1: But anyway, it is happening.
0: 네.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gold-colored $1 coin.

0: And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s face is being rolled out to mark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1: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금빛 1달러 동전이 출시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gold-colored $1 coin featuring,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피처링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쓰잖아요.
0: Yeah.
1: 그래서 featuring 누구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특징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ear Donald Trump. President Donald Trump의 얼굴을 feature하고 있는 이 1달러 gold colored입니다. Gold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동전 이것이 is being rolled out mm-hmm. 하고 있다.
0: Yeah.
1: 굴러서 나오는 건가요?
0: Yeah, so it's just like a red carpet mm-hmm. being rolled out.
1: Right.
0: It basically it is launching or introducing,
1: mm-hmm.
0: but it does feel like it's not all at once.
1: Okay.
0: Because it takes time for the carpet to roll out, right?
1: 뿅 하고 펴지진 않잖아요.
0: Yes,
1: 카펫이.
0: Yes. So that is the idea.
1: 천천히 뭔가 출시가 되고 있는 과정을 강조를 할 때 something is rolling out
0: yeah.
1: 하고 있다.
0: Yeah.
1: 그러면 launching 써도 돼요?
0: Yeah, absolutely.
1: Right? Okay.
0: It can be launched. And it doesn't mean that it's so slowly mm-hmm. being rolled out, but it does feel like that it's not happening all at once.
1: 아, 오케이. 그래서 조금... 뭐 시간 천천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갑자기 벌어진다기보다는 아 이제 출시가 준비가 되고 이렇게
0: yes.
1: 과정이고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좀 대량으로 나온다라는 느낌, 뭔가가 rolling out.
0: Oh yeah. Well, but it is the red carpet. So hey, everybody, this is a big deal.
1: Right.
0: We're giving you the carpet, the red carpet.
1: Right.
0: So it's gonna be
1: 나온다.
0: It is going to be a big thing.
1: All right.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coin is currently in the works and is set to hit shelves officially this fall.
1: 현재 주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 가을부터 공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진짜 이걸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과정이 있고 천천히 시간이 걸리고 mm-hmm. 한다는 게 여기 벌써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in the works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work는 우리가 작업한다. 그러니까 일한다 말고 그냥 뭔가 작업한다라고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mm-hmm. 것 같은데 이거는 명사로 쓴 것 같거든요.
0: Yes, absolutely.
1: Right.
0: So the expression is in the works.
1: Mm-hmm.
0: It goes together.
1: Right.
0: And basically, they are planning it. They are developing it. They are preparing mm-hmm. for it. Kind of behind the scenes.
1: Mm-hmm.
0: Yeah. They're very busy working. And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They're very busy working on this thing.
1: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서 지금 작업 중인 느낌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0: yeah.
1: right? 그래서 지금 한참 뭐 제작 중이다, 준비 중이에요. Something is in the works. 그러면 이 in the works라고 하는 거가 꼭 어떤 이런 코인 같은 상품에만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plan이라든가 project 같은 것이 is in the works라고
0: completely you
1: 둘 다
0: absolutely. So yeah, a project is in the works. A renovation is in the works.
1: Okay.
0: Anything where you're preparing and planning
1: uh-huh.
0: and you're getting things started can be in the works.
1: 결국에는 작업 중인 거니까.
0: Yeah.
1: 그렇죠? Right?
0: Yeah, that's right.
1: 다이엣이 in the works도 되나요? 부정적이시네요.
0: Yeah.
1: 알겠습니다.
0: That, so that's the thing.
1: 네.
0: That's a little bit more casual, right? Usually this is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official and formal.
1: 조금 더 공식적인 거에 어울리는 느낌. Mm-hmm. Okay. 자, and it's set 돼 있다는 거는 한 1억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yeah.
1: 그런 예정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 So it's set to hit shelves officially this fall. 이번 가을에 공식적으로 shelves라고 하는 건 진열대잖아요.
0: Yeah.
1: 진열대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0: So whenever you have something for sale mm-hmm. at a store, it's usually on a shelf.
1: Right.
0: So the fact that it's going to hit shelves, it means that it will be available for sale.
1: 판매를 위해서 이제 거기다 갖다 놔야 될 거잖아요. 진열대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상점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가 shelves에 있다는 거는 판매 중이다라고 쓸 수도 있겠고 아 우리 그것도
0: fly
1: 했었잖아요.
0: Off fly shelves.
1: off the shelves,
0: yeah.
1: right?
0: Mm-hmm.
1: 여러분들 fly off the shelves도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m-hmm. 그렇죠?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mm-hmm. 뜻이었는데 그때도 진열대에서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는데
0: That's right.
1: 이번에 이번에는 거기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글로 거기로 보내는 거네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Exactly. So if it, you know, to fly off the shelves, the products already have to be there.
1: Okay.
0: But here it's going to hit shelves. Mm-hmm. It means that they're going to put it on the shelves.
1: All right. 그러면

0: 비겟이라고 하는 거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조금 비격식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그럼 결국에는 shelves 쪽으로 간다. reach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1: Yeah.
0: 그렇죠?
1: So
0: right.
1: just much like we hit the road, Jack.
0: Jack.
1: Yeah. Okay.
0: 아,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 하지 마세요. Okay.
1: So we can use it in that fashion.
0: Okay. So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Set to 뭐 do something 한다는 게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shelves는 진열대인데 거기를 때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거기로 가는 거 결국에는 출시될 예정이다.
1: That's right.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Okay. Right. Shelves는 그나저나 shelf의 복수형이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gold-colored $1 coin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s face is being rolled out to mark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The coin is currently in the works and is set to hit shelves officially this fall.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A new food trend has peop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on a quest for the best rice cake shops in what's being called a duck pilgrimage. The chewy, soft texture unique to this traditional snack appears to have caught on with younger generations.
0: 맛있는 떡을 찾아 전국의 유명 떡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지 순례가 새로운 미식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 특유의 쫄깃하고 말랑한 식감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아주 훈훈한 뉴스입니다. 자, 너무너무 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떡 좋아하고 어떤 떡 좋아하고. 근데 한때 또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했었고, 그리고 나서 버터떡 드셔보셨어요?
1: No.
0: 충격입니다.
1: Oh no.
0: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유행을 했었고, 이제는 또 맛있다고 소문난 지역 떡집을 도는 떡지 순례 이런 게또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쫀득함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적인 그런 떡의 이런 식감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샘은 어떤 질문을 벌써 알고 계시죠? What's your favorite dog?
1: I thought you would never ask. Okay, so my favorite dog,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송편.
0: 송편.
1: Just classic 송편 with that sesame and sugar filling. Not the 꿀. No, I want the sesame. I want the sesame and it's like
0: Very
1: grounded with
0: specific right
1: sugar.
0: there.
1: Yeah, that's the
0: 아,
1: original 송편.
0: 오케이. 송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찌끗찌끗찌끗찌끗 이런 맛이 나는 거 있어요. 안에 찌끗찌끗찌끗. Sesame, yeah, sesame, right? 그게 정말 맛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1: Yeah, there is. I
0: Right?
1: mean, of course. And that's good too. But I do love that sesame. How about yourself, Sam?
0: 저도 그래요. 사실
1: What's
0: 송편
1: your favorite?
0: 중에서 그런 세스미 들어간 거.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절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절편
1: My
0: 만약에
1: son loves it.
0: 선물 받잖아요. 박스를 받았어요.
1: With honey? Do you like it? No, just.
0: 진정한
1: No,
0: 프로페셔널은요,
1: 간장?
0: 그냥
1: Oh,
0: 먹습니다.
1: 그냥.
0: 그냥 먹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비워야 돼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1: We
0: 이게
1: forgot about the
0: 됐는데.
1: news.
0: 자,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new food trend has peop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on a quest for the best rice cake shops in what's being called a duck pilgrimage.
0: 맛있는 떡을 찾아 전국의 유명 떡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지 순례가 새로운 미식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A new food trend has peop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여기서 has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게 만들다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roaming around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On a quest for the best rice cake shops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쌤, on a quest라고 하는 거 왠지 무슨 퀘스트를
1: Quest.
0: 뭐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퀘스트를 깨야 될것 같고.
1: I do feel like in a
0: Right?
1: video game or like a game. Quest. If you're on a quest, actually, this is a very dramatic word.
0: Okay.
1: But we use it, you know, in kind of like normal everyday situations too. So if you're on a quest for something, you're actually on a journey or adventure to find.

0: gain something or to get something, whatever it may be. There is a purpose. But it is not just dog originally.
1: Okay.
0: It was like, you know, the knights, you know, like King Arthur.
1: Okay. 기사들이.
0: And his quest for, right. And they're all finding the Holy Grail.
1: Mm-hmm.
0: If you watch Indiana Jones,
1: right.
0: You know, there are these like historians on a quest for something.
1: Uh-huh.
0: That is the feeling with this word.
1: 뭔가 내 앞에 막 모험이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뭐 in search of something,
0: yeah.
1: 뭐 그런 것도 나쁘진
0: Finding
1: 않은데
0: something.
1: 왠지 quest.
0: quest
1: 이 quest 자체가 무슨 뭐 탐색, 탐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on a quest for something 이러면은 뭔가를 탐험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0: Yeah,
1: 뭔가
0: right.
1: 모험이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네요. 근데
0: that's...
1: 이걸 더 재밌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1: 무슨
0: right.
1: 뭐
0: yeah.
1: 최고의 라이스 케이크 샵스를 찾는 거가 엄청난 어드벤처는 아니지만
0: 아니, that's right.
1: 재밌게 표현을 좀 한
0: that's
1: 거네요.
0: It, right. That's it.
1: 해피 캠퍼 님이요. 마유쌤 절편 김 싸서 먹으면 맞나요?
0: Really? Really?
1: 와, 저는 이렇게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0: Oh, that is a great suggestion.
1: 고민 한번 해볼게요.
0: Okay.
1: 저는 약간 오리지널 좀 위주이긴 한데.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탐험을 하게끔 막 만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런 과정 모두가 뭐라고 불리냐면요. 떡 pilgrimage라고
0: yeah.
1: 얘기가 나옵니다.
0: Yeah.
1: 떡은 당연히 뭐 라이스 케이크를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 pilgrim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순례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0: Yeah,
1: pilgrimage는
0: right.
1: 뭘까요?
0: So pilgrimage again. This is kind of silly to use this word
1: okay.
0: in this context, but usually it's kind of a religious spiritual thing.
1: Uh-huh.
0: So annually they go to, you know, people go to the Mecca, mm-hmm. go to Jerusalem, go to the Santiago de Compostela,
1: right.
0: this famous, you know, road
1: mm-hmm.
0: and it's kind of like to find that spiritual, you know, meaning.
1: Right.
0: And, you know, it's usually related to that.
1: 보통 종교적인 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0: Absolutely.
1: Right.
0: So it's a journey to mm-hmm. the holy site. Basically, that's what it
1: 근데
0: is.
1: 근데 그 holy site이 여기서는 떡집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Okay,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pilgrimage라고 하는 게 성지를 찾아가는 종교적인 순례를 뜻하는 단어가 맞는데 여기서는 뭔가 그런 adventure 같은 느낌을 더 주기
0: yeah.
1: 위해서 최근에 이런 특정 음식이나 뭐 맛집 같은 거
0: mm-hmm.
1: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열정적인 행위 이런
0: and,
1: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죠.
0: And Sam, too, dog, Korean food in general.
1: Right.
0: All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1: Right.
0: So maybe there's a special kind of dog
1: uh-huh.
0: in 전라도
1: uh-huh.
0: and another special kind of dog in 경상도.
1: 아, 그거
0: know,
1: 맞네요.
0: Right? So it's a kind of like, okay, in it's uh-huh. an adventure to find
1: 여기는
0: true.
1: 이런 떡이 맛있고
0: no.
1: 여기는 저런 떡이 맛있고 김치마저도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
0: yes.
1: 그렇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요 그런 거를 보통 맛집 탐방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0: Mm-hmm.
1: 맛집 탐방을 간다.
0: Yeah.
1: 근데 영어에서는 정말 어떤 무슨 무슨 순례를 간다.
0: Yeah.
1: 그 얘기는 정말 그 장소 제대로 된 맛집을 mm-hmm. 찾아서 간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님이요. 영양찰떡 and 오메기떡 are to my liking if you ask me. 떡집 술래
0: piques my curiosity.
1: My curiosity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0: 오메기떡 is very good. I've tried that before.
1: 그게 어떤 떡인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0: It's like pat on the outside
1: uh-huh.
0: and soft duck in the inside.
1: I know what
0: yeah,
1: it is.
0: It's like a reversal.
1: Mm-hmm.
0: Yeah.
1: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약간 라이스 케이크를 많이 좀 탐험해 봐야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chewy soft texture unique to this traditional snack appears to have caught on with younger generations.
1: 전통 간식 특유의 쫄깃하고 말랑한 식감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chewy한 거, 쫄깃한 거, 그리고 soft 아주 부드러운 텍스처는 여러분들 무슨 질감을 얘기를 하지만 먹을 때는 당연히 식감이 되겠죠.
0: Mm-hmm.
1: Unique to this traditional snack이라고 하는 건 떡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게 최근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거 있었거든요. 떡 하면은
0: older
1: 조금,
0: people,
1: right,
0: 할머니,
1: you know,
0: 할아버지,
1: right.
0: Yeah.
1: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케이크를 간다든가 보통 빵 쪽으로 많이 이제 그래서 빵 좋아하는 파가 있고 떡을 좋아하는 파가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generations도 이게 좀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younger generations들을 catch on 했다라고 표현했네요.
0: This simply just means to become popular or trendy.
1: Okay.
0: That's all.

0: 캐치한다는 yeah. 거가 정말 그 younger generations들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1: Yeah, it's much like a fire catches on, mm-hmm. you know, catch, you know, like catches on. So it's kind of like it ignites and then it just spreads.
0: 아, yeah. 정말 불이 붙는다라고 얘기할 때도 catch mm-hmm. fire, 뭐 catch on catch fire, fire. Mm-hmm.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Yeah. 뒤에 나오는 무어가 됐든 간에 그거를 확 잡았다는 거. 그 얘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 이쪽으로 끌어서 갖고 온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younger generations들한테 catch on with를 했다. Catch on with someone, 누구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다.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food trend has peop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on a quest for the best rice cake shops in what's being called a duck pilgrimage. The chewy soft texture unique to this traditional snack appears to have caught on with younger generations.
0: 자, 세 번째 뉴스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방금 떡지 순례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어 설명을 듣고 어떤 떡인 맞춰주세요.
1: When you bite into this small rice cake, a sweet sticky liquid oozes out from the center.
0: 아까 뭐 그렇게 쌤이 좋아하지 않았던 떡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yeah. 자, 다음 영어 설명 듣고 어떤 떡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1: When you bite into this small rice cake, a sweet sticky liquid oozes out from the center.
0: 네, 1번 가래떡, 2번 꿀떡, 3번 절편입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instead of hitting the shelves, we're going to hit the road, Jack, by Ray Charle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영어 설명을 듣고 어떤 떡인지 맞춰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2: The answer is 꿀떡, number 2.
1: 꿀떡. 안에서 ooze out 하는 게 싹 이렇게 스며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6987님께 보내드릴게요. 정답 2번 꿀떡. 퇴근하고 집 가는데 꿀떡 생각하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하셨습니다. 네. 배고픔을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2: Yeah,
1: 자, 20260님이요. 쌤들의 떡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I like that.
2: You know, this time is like when everybody's hungry. If you don't have dinner, 떡 is like so nice.
1: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청취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Okay.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0: There's now neurological evidence backing up the old saying that a mother's touch heals pain. A research team at a Japanese university says animal experiments confirm that touch triggers a nerve response that eases pain.
1: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옛말을 뒷받침하는 신경학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촉각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는 행동은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도 흔히 관찰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규슈대 연구팀이 발바닥의 통각 신경을 자극했을 때 해당 부위를 뭐 핥는 그런 쥐의 행동을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접촉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특정한 이 촉각 신경을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면 쥐가 발바닥을 핥는 시간이 약 3배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이 촉각 신경을 자극했을 때는 핥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각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 신호 전달이 억제가 된다는 말. 저는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아니 이건 당연히 과학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게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이거 아세요? 엄마 손은 약손.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보통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할머니 손은 약손 이거를 할머니가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실패 확률이 제로였습니다. 하면 무조건 좀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0: Better.
1: 배가.
0: So it was scientific.
1: Right.
0: There was a reason.
1: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0: Yeah.
1: Wow.
0: That's right.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here's now neurological evidence backing up the old saying that a mother's touch heals pain.
1: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옛말을 뒷받침하는 신경학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0: yes.
1: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evidence는 당연히 이제 증거가 되겠지만 뭐 도대체 어떤 증거냐 무슨 뭐 여러 가지에서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neurological evidence라고 하면 어떤 증거가 될까요?
0: So this comes from the word neurology.
1: 아, neurology.
0: Neurology.
1: Okay.
0: And basically this is medicine, a branch of medicine that deals with disorders of the nervous system.
1: Right.
0: And that includes the brain, the spinal cord, other nerves. So, you know, if you have a stroke or if you have Alzheimer's or, you know, Parkinson's,
1: okay.
0: you go to the neurologist.
1: 아, 신경학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거 신경 관련돼 있는 거 관련됐다면 그러니까 neurology라는 단어를 먼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0: Yeah.
1: 그게 뭐 신경학을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서 neurological 이렇게 되니까 신경학적인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evidence를 붙인 거네요.
0: Yeah.
1: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뭐 쥐 실험하고 핥는 거 실험하고 그게 이제 신경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증거. 결국에는 scientific evidence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0: Right.
1: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다 볼 수 있겠네요. Right?
0: Yeah.
1: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0: yeah.
1: I'm sorry about that.
0: Backing
1: so there's
0: up?
1: now neurological evidence가 있는데 그냥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old saying을 백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백업하는 evidence. 백업한다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 같은 거 혹시
0: 백업.
1: 날아가지 않게 백업으로 하나 남겨놓는다. 그런 뜻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0: yeah.
1: 어떤 뜻일까요?
0: So in this case, basically, we believe that something is... We have a feeling this is true.
1: Mm-hmm.
0: But if it is backed up by evidence, it means that there is support or... Basically, it is supporting the evidence.
1: Mm-hmm.
0: So here, neurological evidence backing up the old saying.
1: Mm-hmm.
0: So they have this real hard evidence that proves a mother's touch heals pain is true.
1: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를 백업한다. 이게
0: no.
1: 아니라 support에 더 가깝겠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뒤에서 약간 밀어준다고 보면 될까요?
0: It's backing it.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support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0: Sure.
1: Supporting the old saying or backing up the old saying.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속. 근데
0: yeah.
1: a mother's touch heals pain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많이 쓰나요, 이 saying을?
0: Well, yeah, sure.
1: Yeah.
0: I mean, I'm not sure exactly, but they're very similar, you know, expressions. Yeah, that's right.
1: 아, 한국 그

0: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촉각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동물 실험을 이제 당연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터치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만져주는 거,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 triggers a nerve response라고 했는데, 그냥 response 하면 뭐 말로 하는 respons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email respons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nerve response는 어떻게 응답을 하는 걸까요?
1: So it's really another way of saying reaction.
0: Mm-hmm.
1: Okay. So basically, here it's a reaction produced by the nervous system.
0: Okay.
1: So when there is a touch, there is something going on
0: Mm-hmm. 약간
1: that
0: 신경적으로.
1: happens.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일까요? 배를 이렇게 문질렀는데
1: Oh.
0: 갑자기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눈이 슬슬 감긴다든가, 졸려서 감긴다든가, 마음의 평온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nerve response 중에 하나라고 볼수
1: It is
0: 있겠네요.
1: affecting the nervous system. In this way, it is affecting it in a good way. It
0: Right.
1: helps you feel less pain.
0: Okay. So 이거는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자,
1: Fascinating.
0: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re's now neurological evidence backing up the old saying that a mother's touch heals pain. A research team at a Japanese university says animal experiments confirmed that touch triggers a nerve response that eases pain.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헤드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off air quality alerts라고 했는데, 이 set off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뭔가 알람을 터트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촉발시키다. So 대기질 경보를 촉발시키다.
1: The wildfire smoke set off air quality alerts downtown.
0: 산불 연기가 시내 대기질 경보를 촉발시켰어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수 있겠고요. 자, 아까 전에 그죠? 화났을 때더 퓨를 부어버리는 느낌. So add fuel to something. 뭔가를 더 악화시키다.
1: The rumor only added fuel to the office gossip.
0: 그 소문은 사무실 뒷담화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야. 더안 좋게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쓸수 있고요. Something is in the works라고 얘기를 하면 준비 중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를 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1: A new bike lane is currently in the works.
0: 새로운 자전거 도로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fly off the shelves는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shelves에서 날아가는 거지만,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hit shelves가 나왔습니다. So something is set to hit shelves, 정식 출시될 예정인.
1: The new cookbook is set to hit shelves next month.
0: 그 새해 요리책은 다음 달 정식 출시될 예정이에요.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뭔가 탐험의 느낌이 나왔어요. 그죠? On a quest, 뭐, for something 하면 뭔가를 찾아 나선.
1: The travelers went on a quest for the best street food.
0: 그 여행객들은 최고의 길거리 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Okay, we're going to have One Republic singing I Lived wrap up part 1.
0: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방계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박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삐 하는 소리 채워서

0: 영어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말 문장은요. 상처가 감염됐어요. 상처가 감염됐어요. 이거 영어로 하면요?
1: The wound got beep. The wound got beep.
0: 네, 방금 삐 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Pilot was bitten by bat after swarm invaded hotel room, lawsuit says.
0: 제목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쌤, swarm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swarm이 invaded 했다, 호텔 방을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swarm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1: Okay. Anytime you hear a swarm of animals, right. it's scary.
0: Okay.
1: Because there's a lot. It is a feeling of like, woo, like, you know, a swarm of insects.
0: 거의 때네요, 때.
1: Yeah, 때.
0: 근데
1: that's
0: 그것도
1: it.
0: 막, 뭐, 박쥐나,
1: Bats?
0: 뭐, insects나, 이게 swarm으로 온다는 거는 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Mm-hmm. 그리고 invaded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It means basically, I mean, to enter.
0: Right.
1: But the feeling is that the so many bats all kind of came in is like an attack almost.
0: 그냥 들어왔다라는 느낌. 그냥 entered 이 느낌보다는
1: no.
0: invaded to invaded. Attack someone, to harm someone.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네요.
1: You know, when I was living in Hadong,
0: right.
1: in the countryside,
0: yes, yes.
1: I lived in a hanok.
0: Uh-huh.
1: And there was bat.
0: No.
1: Yes.
0: Really?
1: Twice. But if it was a swarm,
0: uh-huh.
1: I would have died. But it was one.
0: Okay.
1: But it was like, it was dark.
0: Was it just staring at you?
1: Like,
0: oh my goodness.
1: And something, what is going on? And then the next day, I didn't know what it was. So I just, we went into the room and closed the door. Next day, up on the ceiling, it's the wooden ceiling,
0: no.
1: the wooden beams,
0: yes.
1: it was hanging upside
0: oh
1: down.
0: Oh my. You just gave me goosebumps right here. You see, seriously.
1: And my son was like, oh, mommy, it's a bat. Take it down. So I got a cloth and
0: goodness.
1: I brought it down and we looked at it.
0: You are,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로 방에 bat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봤다는 거.
1: Yeah.
0: 자,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호텔 방에 박쥐떼가 침입했다. 조종사가 물려서 소송을 했다.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일부 발췌를 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자,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콜로라도를 찾았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콜로라도 주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 조종사의 변호를 맡은 에드워드 로메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His client woke up to a commotion around 2:30 a.m. or 3 a.m. and realized there were multiple bats. He couldn't tell exactly how many flying around his room, Lomina said. The pilot called the hotel's maintenance staff, who worked to remove the bats, though the hotel refused to offer him a new room given the early hour, according to Lomina.
0: 로메나는 그의 의뢰인이 새벽 2시 30분에서 3시경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고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마리의 박쥐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로메나에 따르면 조종사는 호텔 시설 관리팀에 연락했고 직원들이 박쥐를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새벽이라는 이유로 호텔 측은 새 객실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요. 그렇죠? 그래서 조종사가 결국에는 에어컨 아래쪽 구멍을 막은 다음에 아, 방에는 더 이상 박쥐가 없겠다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잠에서 깼을 때 방 한 구석에 박쥐 한 마리가 여전히 쳐다보면서 안녕.
1: This is a nightmare. This is a living nightmare.
0: 진짜 무섭지 않아요?
1: Really, truly.
0: 그리고 뭔가 잡으려고 다른 데 잠깐 봤다가 거의 보잖아요. 그럼 없어져 있어. 그게 더 무서워.

0: 무섭죠. 네,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His client woke up to a commotion around 2:30 a.m. or 3 a.m. and realized there were multiple bats. He couldn't tell exactly how many flying around his room, Lomina said.
0: 로메나는 그의 의뢰인이 새벽 2시 30분에서 3시경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고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마리의 박쥐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났어요. So his client woke up to a commotion around 2:30 a.m. or 3 a.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Wake up to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쉬운 단어가 나올 줄 알았으나 commotion의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1: I mean, typically we wake up to an alarm.
0: Right.
1: Like, it's morning,
0: yes.
1: time to get up.
0: Yes.
1: But he woke up to a commotion. Mm-hmm. And a commotion is basically a sudden noise, a kind of disturbance.
0: Right.
1: And the idea is we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but it's like, you know, like... Uh-huh. It's a commotion.
0: 순간 무서웠어요.
1: Or like right. bat. You hear something, it's a commotion.
0: Okay.
1: Or people outside like, what's that? What's that? It's a commotion.
0: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든
1: yeah.
0: 아니면은 뭐 방 안에서 누군가가 두구두구두구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던 아니면 박쥐가 퍼덕퍼덕 하고 어우. 끔찍하네요. 그런 소란 같은 거, 소란스러운 소리를 commo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렇게 상상해도 될 것 같아요. Co 함께 뭔가 motion, 움직임이다.
1: 오,
0: 그래서 에이. 뭔가 you know, 느껴지는 것 같은
1: nice.
0: 거. 근데 그거에 하고 깬 거네요. Right? So wake up to a commotion.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몇 마리야 이게?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he couldn't tell exactly how man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0: 그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tell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1: Yeah, totally. And this is a very much, this can be confusing to ESL learners.
0: Right.
1: I can tell. I can't tell. Is the idea that we don't know. We can't figure it out.
0: Mm-hmm.
1: Maybe because we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0: We can't determine, right?
1: We cannot determine
0: right.
1: because it's so dark that we don't know exactly how many bats are there.
0: Okay.
1: So when you can't tell or you couldn't tell, it means that you can't determine something because you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or it was too dark.
0: 아하.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할 때, I can't tell. So, tell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별하거나 식별하거나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쓴 거지 말해준다라는 뜻으로 쓴 건
1: no.
0: 아닌 거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 어제 뭐 먹었니? 먹고 밤늦게 먹고 다니니?
1: You had ramen last night, didn't you?
0: How do you know? 했을 때
1: You're a little puffy.
0: I can tell.
1: I can tell.
0: 이러면서 알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1: Your eyes are, you know,
0: right.
1: swollen.
0: Okay, so 여기서 tell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하다. So he couldn't tell exactly. 이러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지 뭔지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pilot called the hotel's maintenance staff who worked to remove the bats, though the hotel refused to offer him a new room given the early hour according to Lomina.
0: 로메나에 따르면 조종사는 호텔 시설 관리팀에 연락했고 직원들이 박쥐를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새벽이란 이유로 호텔 측은 새 객실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There's a bat in my hotel room, and you're still not going to move me to another room. 이거는 좀 right.
1: I feel that this is a common thing in this area. Their reaction seems so, you know, like well, it's no big deal.
0: Uh-huh.
1: Like this is so strange.
0: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1: no way.
0: Right. So 이 파일럿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hotel's maintenance staff. 에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maintenance staff는 정확히 어떤 staff인가요?
1: So be maintenance staff at a hotel at apartments. Right. These are the people who keep the hotel, repair the hotel, clean the hotel, keep it running.
0: Mm-hmm. Mm-hmm.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를 maintain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유지 보수 같은 거.
1: Yeah, it's kind of like at the apartments. We live in apartments. We have the 관리 사무실. Uh-huh. It's the maintenance office.
0: 오, 거기

0: 다가 심지어 여러분들 쌤의 발음 들으셨나요? 방금 들을 때 maintenance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튠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1: Maintenance.
0: Maintenance.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TE는 거의 생략하는 느낌으로 가주면은 발음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1: Maintenance. American style. Right. Yes.
0: So, hotels maintenance staff. 호텔 시설 관리팀. 여기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His client woke up to a commotion around 2:30 a.m. or 3 a.m. and realized there were multiple bats. He couldn't tell exactly how many flying around his room, Lomina said. The pilot called the hotel's maintenance staff, who worked to remove the bats, though the hotel refused to offer him a new room given the early hour, according to Lomina.
0: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2: Here's Anne Marie with 2002.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Pilot was bitten by bat after swarm invaded hotel room, lawsuit says.
0: 자, 그래서 조종사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pilot called animal control, which captured the bat, and told him to seek treatment immediately for possible rabies exposure, saying two bats in the area tested positive for the deadly disease in the past month, according to his lawyer. His client was terrified. His initial reaction was, "Am I going to die from this?" Lomina said.
0: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조종사는 동물통제국에 신고했고 이들은 박쥐를 포획한 뒤 지난 한 달간 해당 지역에서 박쥐 두 마리가 이 치명적인 질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광견병 노출 가능성

0: 증상에 대비해 즉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로메나는 그의 의뢰인이 극도로 겁에 질렸다며 그의 첫 반응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와,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게 박쥐 이러면 병, 뭔가 질병을 옮기고 막 뭔가 감염되고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가뜩이나 그랬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두 마리가 질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 Yeah.
0: Oh no.
1: Right.
0: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 The pilot called animal control, which captured the bat and told him to seek treatment immediately for possible rabies exposure, saying two bats in the area tested positive for the deadly disease in the past month, according to his lawyer.
0: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조종사는 동물 통제국에 신고했고 이들은 박쥐를 포획한 뒤 지난 한 달간 해당 지역에서 박쥐 두 마리가 이 치명적인 질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광견병 노출 가능성에 대비해 즉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뭐 잠깐 쌤도 말씀하셨지만 집에 가서 발에서 물린 자국을 발견을 했다. 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뿅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지? 나 이거 스테이플러스 내가 쓴 적 있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와 엄청 겁을 먹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the pilot이 animal control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근데 animal control 이러면 그냥 동물 control? 이게 무슨 기관인가?
1: Yeah.
0: 이게 어떤 뭘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 Usually, I would say there's some formal like title or like full word, right? But usually, when we say animal control, it's the people, it'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the city sort of group that takes care of these sort of wild animals that can cause maybe danger or risk to the people. So they come in, and maybe there's like a dog even, and they're very aggressive. You call animal control. They come and try to catch that dog.
0: 아, 그러니까 animal control이라는 게 진짜 기관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동물 통제국 뭐 아니면 관할 기관인데 이게 뭐 보통 지역마다 막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무슨 무슨 무슨 동물 통제와 어쩌고 저쩌고 뭐 pest control and stuff.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 이거 좀 통제해 주세요라고 연락하는 곳이 animal control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무슨 뭐 동네에서 곰이 나타났어요. Right? 그랬을 때 뭐 연락을 한다든가 개가 뭐 사람을 물려고 한다든가.
2: Yeah, even a dog or a cat who's really like or and sometimes these animals may not be aggressive. Maybe they're just like there and there's so many then you can call animal control.
0: Okay. So animal control 이건 동물 통제국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약간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bat은 잡았지만 그 사람한테 아 빨리 뭔가 치료를 받아라. Right? Told him to seek treatment immediately for possible rabies exposure. 이러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 Go ahead. All right. So rabies, of course, this is we associate bats with rabies.
0: Right.
2: And rabies is a disease that attacks the central nervous system. So whether it's their saliva or maybe their droppings, whatever it may be, it You can die. You can die from a rabies,
0: rabies
2: infection.
0: Rabies부터. Okay. So rabies는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광견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 exposure이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되는 거죠.
2: Yes.
0: 어디에 exposure 됐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걸렸다라는 뜻이 된 건지 근데 그냥 광견병이 근처에 있다라는 뜻인 건지 어떤 느낌인 건가요?
2: That's right. So here it could be it's saliva.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even if it doesn't bite you, if you're exposed to it, if you're around it, that it could infect you.
0: Okay, so 만약에 뭔가에 exposed돼 있다라고 하는 거,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 그게 100% 걸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가능성이 있다.
2: Possible.
0: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 그래서 그 앞에 possible이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So, rabies exposure이라고 하면 광견병 노출 혹은 감염 가능성 exposure 자체가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0: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saying two bats in the area tested positive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하면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test positive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test negative
1: Negative.
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is client was terrified. His initial reaction was, Am I going to die from this? Lomina said.
0: 로메나는 그의 의뢰인이 극도로 겁에 질렸다며 그의 첫 반응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터 1585님이요. 더워서 일부러 소름 돋게 하려고 이런 기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 Yeah, that's right. It's summer. It's time for horror stories. Yeah.
0: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크쌤, 얼마 전에 그 박쥐 물리셨다 그랬잖아요.
1: Yeah.
0: 거기서 무슨 큰 병이 나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처음 생각이 드는 게, 에, 난 아닐 거야.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it says, his initial reaction was, am I going to die from this? 였는데요. reaction이라는 게 반응인 건 알겠는데, initial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니셜 적는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reaction인가요?
1: So when you hear the word initial, it basically means first. First, okay? So the first response. But why would you not say first response? The feeling is that you didn't even think about it. It was kind of almost an instinctive reaction. It's almost like your basic fundamental reaction. And then after, maybe there are some other reactions
0: 아,
1: that follow.
0: 뉘앙스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니셜이라는 걸 쓰면은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탁 어떻게 됐다. 근데 나중에는 조금 가라앉거나 다르게 될 수는 있지만이라는
1: Yeah,
0: 뉘앙스가 거의 살짝 들어가 있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아닐 수 있겠네 하더라도 처음에 initial reaction은 oh my
1: Oh
0: goodness
1: my gosh, I'm
0: 이거였구나.
1: gonna die.
0: Aye.
1: Yeah.
0: Okay. So initial reaction 첫 반응 혹은 즉각적인 반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pilot called animal control, which captured the bat and told him to seek treatment immediately for possible rabies exposure, saying two bats in the area tested positive for the deadly disease in the past month, according to his lawyer. His client was terrified. His initial reaction was, Am I going to die from this? Lomina sai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B를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상처가 감염됐어요.
1: The wound got I
0: 네.
1: almost said the word.
0: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상처가 감염됐어요는요?
1: The wound got
0: Alright,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ivingston with Architect.
2: Every word you said runs around inside my head again. Every conversation with myself, my God, a therapist. No, you can't resist. You're the name of my apocalypse. Thank the Lord I didn't fall for it. But something inside of me wants to change the earth. Build my kingdom, watch it burn. Chase the feeling, lift the curse. Teachers told me I never learn. I won't be the last, but you won't be the first. Hit while I'm kneeling, do your worst.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Pilot was bitten by bat after swarm invaded hotel room, lawsuit say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종사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박쥐에게 물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며칠 뒤 추가 광견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박쥐가 광견병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파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1: He said on Saturday that his client had health insurance and had not paid anything out of pocket for the rabies treatment, which he acknowledged was unusually high. I can't tell you why his was so expensive, he said. If his client is successful in his suit, at least a portion of the damages would be paid to his insurer, Lomina said.
0: 변호사는 토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광견병 치료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비용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쌌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메나에 따르면 만약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최소 일부는 그의 보험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이 조종사는 의료비로 약 10만 2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 썼다. 이 얘기가 있어요.
1: Are you serious?
0: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료비가 심각한지 미국이든 뭐 해외 등지에서.
1: But that seems unusually high.
0: Right.
1: That's a little suspicious.
0: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deductible 같은 거, right? 자기 부담금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He said on Saturday that his client had health insurance and had not paid anything out of pocket for the rabies treatment, which he acknowledged was unusually high.
0: 그는 토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광견병 치료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비용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보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1: Oh, yeah.
0: 그렇죠. 다행히도 여기서는 his client had health insurance였어요. And had not paid anything out of pocket 이라고 더 강조를 여기서 해준 것 같은데요. 돈을 내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out of pocket,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서라는 말을 썼을까요?
1: Yeah, so basically he didn't take any money out of his pocket.
0: Okay.
1: So which means that he didn't need to spend money on the treatment.
0: Okay.
1: That the insurance company

0: And he covered the whole thing.
1: Mm-hmm.
0: Now, this is very specific expression that is often used in when we're dealing with insurance.
1: Right, right.
0: Like I had to pay $1,000 mm-hmm. out of pocket, mm-hmm. which means the insurance paid 80%, mm-hmm. but you had to pay out of pocket, mm-hmm. maybe 20%.
1: 아, 그럼 아까 말씀 제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mm. deductible이라고 하는 거 자기 mm-hmm. 자기 부담금조차도 없었다. 나 정말 흔히 말해서 왜 생돈이 나갔다
0: yeah.
1: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Out of pocket이라고
0: yeah.
1: 하는 게.
0: It's coming out of your pocket.
1: 어, 오케이. Okay. 근데 그런 돈이 아예 없었다.
0: Yeah, thank goodness.
1: Right.
0: Yeah.
1: 엄청난 돈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Oh.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I can't tell you why his was so expensive, he said. If his client is successful in his suit, at least a portion of the damages would be paid to his insurer, Lomina said.
2: 왜 그렇게 비쌌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메나에 따르면 만약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최소 일부는 그의 보험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워낙 그게 비쌌기 때문에. 근데,
0: yeah.
1: 근데 여기서도 진짜 나오네요. Right? 왜 이렇게 비쌌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설명할 수가.
0: It was unusually high, yeah.
1: Right. Mm-hmm. So if his client is successful in his suit,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successful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긴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뒤에 보면 in his suit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근데 Sam, suit이라고 하는 거는 정장이란 뜻도 있잖아요.
0: Yes.
1: 이거 and... 잘못 보면 그의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Yeah, but in this context, it is short for lawsuit.
1: 아, lawsuit.
0: But the spelling is the same, S-U-I-T.
1: Mm-hmm.
0: So to shorten it, it could say in his lawsuit, but mm-hmm. we know the lawyer is talking.
1: Right.
0: So that's why he just said in his suit.
1: 너무 뻔하니까 컨텍스트상 mm-hmm. 이게 갑자기 정장을 입는다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mm-hmm. 그냥 suit. 해도 yeah.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in his suit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소송에서 만약에 그게 successful 하다면 아 그러니까 이긴다면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Mm-hmm. Yeah.
1: If he wins,
0: wins the lawsuit.
1: 아, okay. Mm-hmm. All right. 자, 그러면서 적어도 at least a portion of the damages would be paid to his insure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일단은 damage 뒤에 s를 붙였네요. 그죠? Mm-hmm. the damages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portion이 그 insurer에게 그의 보험사에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portion은 얼만큼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A portion is a part. We don't know.
1: All right.
0: So, but a portion is definitely a part mm-hmm. of the damages.
1: Okay.
0: And you know, it could be a small portion. Mm-hmm. It could be a big portion.
1: Okay.
0: But here. They're not specifying, they're mm-hmm. not being specific, so we don't know for sure.
1: So por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이기는 한데, 뭐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0: That's right, because you need an adjective in mm-hmm. front of portion
1: 아, 뭐,
0: to know 네. if it's big or small.
1: Mm-hmm. It's a big portion인지 뭐
0: yes.
1: small portion.
0: Mm-hmm.
1: 야, 그냥 a portion.
0: Mm-hmm.
1: 근데 of the damages라고 여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damages가 무슨 뜻일까요?
0: Well, here when you file a lawsuit, mm-hmm. you're asking for damages.
1: Right.
0: Basically, he got bit. You know, the hotel mm-hmm. should have done something
1: right.
0: so that the bats don't come inside the hotel.
1: Okay.
0: So there are damages.
1: Mm-hmm.
0: He and the insurance had to pay all this money.
1: Right. 그러면 right?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었을
0: It
1: 수도
0: could be.
1: 있고 병원에 또 가야 되고
0: That's
1: 왔다
0: right.
1: 갔다 뭐
0: And
1: 변호사
0: the rabies.
1: Right.
0: Yeah. Mm-hmm.
1: 여러 가지 데미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손상 피해 이럴 때는 그냥 damag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damages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mm-hmm.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a portion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은 안 해주겠죠. 어, 저희는 뭐 50% 받아요.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insurer에다가 줄 수도 있다.
0: Yeah.
1: 그렇게가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He said on Saturday that his client had health insurance and had not paid anything out of pocket for the rabies treatment, which he acknowledged was unusually high. I can't tell you why his was so expensive, he said. If his client is successful in his suit, at least a portion of the damages would be paid to his insurer, Lomina said.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Bebe Rexha and Florida Georgia Line with Meant to Be.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Cases of human rabies are rare in the United States, and fewer than 10 deaths from the disease are report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ut 70% of those who die do so after contact with infected bats, according to the agency. Other wildlife carriers of the disease include raccoons, skunks, and foxes.
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인간 광견병 사례는 드물며 매년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에 따르면 사망자의 70%는 감염된 박쥐와 접촉한 이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질병을 옮기는 다른 야생동물로는 라쿤, 스컹크, 여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완성이 됐네요. 와, 지금 몇 퍼센트가 나오긴 나왔는데 레어하긴 하지만 박쥐다. 이 얘기만으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Right. Yeah.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Cases of human rabies are rare in the United States and fewer than 10 deaths from the disease are report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인간 광견병 사례는 드물며 매년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So cases of human rabies are rare in the United States and fewer than 10 deaths.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Less가 아니라 fewer이라고 썼네요.
1: Yeah.
0: 그쵸?
1: So fewer is very similar to less than.
0: Right.
1: It is smaller than 10.
0: Right.
1: So we don't know. It could be like 9. It could be sometimes 7.
0: Right.
1: Four.
0: Or maybe one.
1: Or one.
0: Okay.
1: Yeah.
0: So 열 명도 채 안 된다이기 때문에 fewer than 몇 명의 death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수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I agree.
1: 그쵸?
0: Because if you say less than 10, well, okay, so it could be like 8. But when you use the word fewer, it does feel like it's much less.
1: Okay. Yeah. So fewer이라고 하면 뭔가 훨씬 적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이건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중요하니까요. Fewer를 쓰게 되면 셀 수 있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ewer than 10 deaths. 여기서 death라고 하는 거 원래 death는 개념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사망자 한 명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망자 열. 그래서 death 뒤에 s가 붙었습니다.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fewer 쓰는 거고 셀 수 없는 경우라면 less를 쓰겠죠. 그렇죠? Right?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70% of those who died do so after contact with infected bats, according to the agency.
1: 하지만 CDC에 따르면 사망자의 70%는 감염된 박쥐와 접촉한 이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심을 시키려고 해도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 그 파일럿한테 아, 그런 경우 굉장히 레어하다. 아, 다만 그 70%가 죽은 이유가 bat으로 뭐 관련돼 있다 이러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0: Yes,
1: 지금 상태가.
0: Right.
1: 자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But 70% of those who die 죽은 사람의 70%가 그 뒤에 do so라고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die를 두 번 하기가 너무 반복적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do는 또 die가 되겠죠. Right? After contact with infected bats가 얘기가 나왔어요.
0: Mm-hmm.
1: Right.
0: So, of course, if you have a contact, it means that there is some either they bit you or usually this is basically what it's saying.
1: Okay.
0: Right. And with, it says here, infected bats. So if they have rabies and they bit you, then you're gonna maybe die.
1: Yeah, right.
0: Yeah.
1: Well, 여기서 그러면 infected 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은데요, right?
0: Yeah.
1: Infected는 감염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infection도 얘와 관련이 있는 단어일 수밖에 없겠네요.
0: Absolutely, right?
1: So infection은 감염, 그리고 infected 그럼 감염된. So infected bats와의 접촉, contact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그쵸, 70% of those who die가 die 한다.
0: Die.
1: 이렇게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0: Yes.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Other wildlife carriers of the disease include raccoons, skunks, and foxes.
1: 네, 이 질병을 옮기는 다른 야생 동물로는 라쿤, 스컹크, 여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Wildlife가 뭔가 wild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전에 뭐 wildfire 뭐 이런 거 나왔지만 그런 carrier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wildlife는 진짜 wild에 있는 life니까 야생 동물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운송업체 뭔가 이렇게 뭔가 저희 배송해 주는 곳인가요?
0: Well, yeah, they are.
1: Right.
0: They're infected and they're delivering it to you. They're the ones that carry it and transmit things to you.
1: Okay.
0: That's why they're called wildlife carriers. Just like mosquitoes, right? They carry malaria.
1: Right.
0: Right. And so if you bit if you're bitten by a mosquito, then you can have malaria.
1: 아, 오케이. 그러면 그게 곤충이 됐던 아니면 정말로 어떤 배송 회사가 됐던 결국에는 carry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carrier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carrier이라고 하는 게 운송업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균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
0: Yes.
1: So 매개체, 보균 동물 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이런 것들은 뭐 라쿤 약간 너구리처럼 생긴 그 친구 있잖아요. 너구리 미국 너구리, right? 그리고 스컹크가 있겠고요. 근데 스컹크는 근처에 거의 본 적 있으세요, 스컹크?
0: No, I haven't.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smell.
1: Oh my.
0: No.
1: You could smell them from miles away. Did you know that? Like 이거 냄새 나잖아요. 무슨 뭔가 로드킬이 있던가 그 냄새 완전 심해요. 아니면은 뭐 오, 팡스스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여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0: Cases of human rabies are rare in the United States and fewer than 10 deaths from the disease are report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ut 70% of those who died do so after contact with infected bats, according to the agency. Other wildlife carriers of the disease include raccoons.

0: cones, skunks and foxes.
1: 네,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가 감염됐어요. 이 문장 어떻게 만들죠?
0: The wound got infected.
1: 아, infected. 좋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 홍기철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s.
1: 네. 6558님이요. 저도 선생님들처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연습할게요 하셨습니다.
0: You can
1: 아,
0: do it.
1: 꾸준히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라님이요. 오늘 사내 영어 수업에 이브닝 스페셜 내용이 자료로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오, 강사분도 두 분의 매력에 빠지셨나 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집니다.
0: Yes.
1: 감사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Tom Grennan with Something Better.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hotel 방에서 박치대 때문에 자다 깬 조종사 얘기 들었어?
0: 악몽이나 나올 법한 일이지.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아웃 했다.
1: 생각만 해도 소름돋아. 박쥐라니 징그러워.
0: 아니, 생각해보면, 솔직히, 배트맨으로 사는 거 극한 직업 아니야? 아니,
1: 어,
0: 호텔 가든, 식당 가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올 거야,
1: 맞아,
0: 그거.
1: 맞아.
0: 배트맨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1: Batman, you saw the movie, right?
0: Yeah,
1: Okay,
0: of
1: yeah, of
0: course.
1: course, of course. Everybody's seen the movie and all the bats that like
0: Yes.
1: fly. Ooh.
0: 거기서는 이제 그냥 영화니까
1: Yeah.
0: 이랬지만 진짜 실제로 보면요. 아까 전에 잠깐 중간에 그 샘이 저한테 그 bat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0: No.
1: That's right. So if you do something on the spot, it means immediately, like it's there's no thinking, you just do it.
0: Okay. So, spot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작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미 그 자리에서라는 거는 immediately라는 뉘앙스가 쓱 들어가 있다.
1: Yeah, that's
0: 나는
1: right.
0: 바로 거기서 뭐 물어보고 부탁도 안 해. 간다.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고요.
1: When I arrived in Korea,
0: Yes.
1: I worked at a hagwon and I did some private tutoring.
0: Yes.
1: And I literally, Sam, I quit on the spot
0: Well.
1: because the mom
0: Oh,
1: was
0: okay.
1: so annoying.
0: All right. I
1: So I was like,
0: see.
1: I'm sorry. Okay, this is my last class. Goodbye.
0: 뭐 이렇게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1: Just on the spot. So
0: All
1: that's
0: right.
1: how you can do it is when you quit on the spot or when you do something on the spot, it's like, you know,
0: Right.
1: goodbye.
0: Okay. So, 만약에 문장으로 만든다면, I would have checked out on the spot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서요, 소름이 돋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소름 돋는다는 표현은 꽤나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Get the creeps.
0: Get the creeps라고 하는 거. creeps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름이나 이런 것들, 뭔가 특히나 싫었을 때, 그렇죠? Right? It gives me the creeps라고 한다든가, I'm getting the creeps라고
1: Right, or
0: 한다든가.
1: she or he gives me the creeps.
0: Right. 남이 나를 소름 돋게 만든다든가 할 때는 give를 쓰시면 또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e pilot who woke up to a swarm of bats in his hotel room?
2: Yeah, that's the stuff of nightmares. I would have checked out on the spot.
1: Woo! I'm getting the creeps just thinking about it. Bats? Ugh, gross!
2: Come to think of it, being Batman must be one seriously brutal job.
1: Yeah, right.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샘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final song by Dionne Warwick, one of my favorites.
0: Oh, yes.
1: And really, that's what friends are for, Mayu-san.
0: That's right.
1: That's right.
0: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1.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많이 네. 아픈 편이에요?
1: 아니에요.
0: 감기 잘 안 걸려요?
1: 네. I think I'm very careful to wash my hands often. Since my wife is a nurse. So she really helped me make that good habit.
0: 그럼 결혼한 후에 더 네. 건강해진 거예요?
1: 네.
0: 오, 그럼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네요.
1: 네, 손 씻기 중요합니다.
0: Ooh, that's very important. Mm-hmm. 좋은 팁이네요.
1: 네,
0: 네 아내분이 간호사분이셔서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해주셨네요. 우리도 모두 다 손 씻기만 잘해도 감기에 잘 안 걸리겠네요. 저는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어요, 저도. Mm-hmm. 결혼하고 난 후에. 저는 손 씻기는 뭐 원래 잘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비타민C를 저희 남편이 네. 자주 먹이게 먹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결혼해서 잘 안 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0: 네. 그런데 이렇게 감기가 걸린 후에 좀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볼 거거든요.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1: You can say,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뭐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고 동료가 물어볼 수도 있고 몸은 좀 어때요라고 할때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렇죠? I feel much better now. 뭐 much better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우리가 배웠었던 건데 그거를 응용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 feel much better now. 그럼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자, 나는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나의 몸에 대한 어떤 컨디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는 물론 I'm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I fee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feel 나는 어떻게 느껴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I feel 그 다음에 I feel good 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좋아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I feel good. 그런데 더 나은 상태이니까 이전보다 better. 더 나은 상태, 비교급을 써서 better를 쓰는 거죠. 물론 전의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더 나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better를 쓰는 거예요. I feel better인데 훨씬 나아진 상태라면 I feel much better. 이렇게 much까지 넣어서 쓸수 있는 거죠. I feel much better 라고 하면 저는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I feel much better. 자,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오겠죠.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영어로는 now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I feel much better now 를 쓰면 되겠네요. I feel much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I feel very better now.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잭쌤?
1: 안 됩니다.
0: 안 돼요. 여기서는 very better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much better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feel much better now. 요거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feel much better now. 우리 better 대신에 다른 ER 단어 나오겠습니다. I feel much 뭐뭐er now.
0: 뭐뭐er. 그쵸.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요.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뭐, 요런 느낌으로 오는데, 이제 훨씬 더 뭐뭐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 감정 변화 등, 이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훨씬 더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강조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feel much better now. 요거 그럼 better 대신에 다른 거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another simple adjective.
0: Okay.
1: Healthy. I feel much healthier now.
0: 아하, healthy, 건강한. healthy는 y로 끝나니까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들은 y 대신에 i로 바꿔주고 er 붙이죠. I feel much healthier now.
1: Nah. But some words, like longer words, you cannot add ER. If it's three syllables,

0: vegetables, you use more 뭐뭐.
1: 그렇죠. 세 개 이상의 음절이 있는 형용사는 ER을 붙여주는 규칙을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에
0: 네.
1: 그 형용사는 그대로 놔두되 앞에 more라는 단어를 넣어주죠.
0: So we have much and then more and then the word. So let's use confident.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1: 이제 헷갈리네요. much하고 more 두 개 붙여야 됩니다.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Confident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는 말이죠.
0: Mm-hmm. Now, instead of more, you could also say less.
1: Less.
0: So be the opposite way.
1: Mm-hmm.
0: For example,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1: 이것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much가 오고 less가 오니까.
0: Much less.
1: 그죠? 자, less, more 대신에 less라는 단어를 써서 덜 뭐뭐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덜 뭐뭐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ess stressed라고 하면 덜 스트레스를 받는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0: Oh, that was quite a presentation.
1: 아,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0: Oh, thank you.
1: Mm-hmm.
0: I feel much calmer now. 이제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1: 아, 아까는 막 땀도 삐질삐질 흘리는데 지금 보니까 아, 괜찮네요. I can see that.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럴 때 I feel much calmer now. 이제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Calm. 여기 ER 붙였네요. 그렇죠? 네.
0: Calm.
1: Calm.
0: I feel much more positive now.
1: Positive. 긍정적인이라는 표현이죠. I feel much positive now. Much more positive, 그쵸? 여기도
0: mm-hmm.
1: positive 삼음절이니까 앞에 more 붙여야 되겠네요. Positiver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0: Mm-hmm. Now, we also had the word stressed, but we didn't say stresseder
1: mm-hmm.
0: because words that end in that ed, you also have to use more or less.
1: 맞습니다.
0: So let's use the word rested.
1: Mm.
0: I feel much more rested now.
1: 맞아요. ED로 끝나는 단어들도 앞에 more가 붙어요. rested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rested, ED로 끝나는 단어도 앞에 more 붙입니다. 그래서 I feel much more rested now. 이제 훨씬 더 푹 쉰 느낌이에요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rested 이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0: Mm-hmm. I feel much hungrier now.
1: Hungry가 배가 고픈인 거죠. Hungry는 ER 붙이네요. 그렇죠?
0: Mm-hmm.
1: Hungrier. Hungry도 역시 아까 healthy처럼 Y로 끝나니까 Y가 I로 바뀌고 ER 붙여주면 되겠네요.
0: And how about a really simple one? I feel much braver now.
1: Braver. Brave는 용감한이죠.
0: Mm-hmm.
1: Brave는 E로 끝나니까 그냥
0: 네.
1: R만 붙여주면 되죠. I feel much braver now. 이제 더 용감해졌어요.
0: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1: Relaxed. 이것도 ED로 끝나니까 앞에 more가 붙겠죠, 그렇죠? Relaxed도 아까 calmer처럼 비슷하게 훨씬 더 차분해진, 더 긴장이 풀어진 그런 기분이네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feel much 뭐뭐 now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해봤고요. 배웠던 표현들 다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0: I feel much healthier now.
1: I feel much healthier now.
0: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1: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0: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1: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0: I feel much calmer now.
1: I feel much calmer now.
0: I feel much more positive.
1: I feel much more positive now.
0: I feel much more rested now.
1: I feel much more rested now.

0: feel much braver now.
1: I feel much braver now.
0: I feel much hungrier now.
1: I feel much hungrier now.
0: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1: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여러분들도 relax 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3: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2: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3: 그렇게 할게요.
1: 배가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0: 배 아픈 것 is one word.
1: 한 단어입니다.
0: 네.
1: 복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참고로 두통은 headache입니다. 자,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0: 아하.
1: 자, 요거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자,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일단 말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알아야 할 표현은 약을 먹는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약을 먹는다? take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도 더 먹어야 한다? still, 아직도 그래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틀 동안, 이런 기간은 맨 뒤에 오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조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표현들이 나왔는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전체 내용 듣고 올게요.
4: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5: I feel much better now.
4: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2 more days.
5: I'll do that.
1: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4: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0: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1: 자, 복통은
0: stomach ache.
1: 그죠? Stomach ache. 두 단어 같지만요. 두 단어가 하나로 붙어서 stomach ache 한 단어입니다. 스펠링이 조금 길어요.
0: 네. And it has ACH 2 times in a row.
1: 맞아요.
0: STOMACHACHE.
1: 네. 그래서 stomach ache 두 개 단어가 붙은 거예요. Stomach ache가 이제 복통, 배 아픈 것이라는 뜻인데 How is your stomach ache? 너의 복통은 어떠니? 잘 지내니? 약간 How is that?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배 아픈 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환자가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5: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1: 네, 이 문장은 여러분 다시 안 해도 되죠. 안 할 만큼 외우셨죠? I feel much better now.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4: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2 more days.
0: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2 more days.
1: 자,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쵸? 자, 그래도 약은 더 드셔야 해요. 여기까지 보면 You still, 그래도 당신은 need to take. 자, you still need.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당신은 필요합니다. To take your medicine, 약을 먹는 게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자, take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For 2 more days. 이틀 더 동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시간, 장소 이런 표현들은 맨 뒤에 온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2 more days. 자, 이게 좀 긴 문장이지만 청크청크별로 보시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환자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죠.
5: I'll do that.
0: I'll do that.
1: I will do that. I'll 줄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t이 그렇게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 줄여버린 거죠. I'll do that. do that이 I'll take the medicine for two more days. 이거를 그냥 do that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대화 내용을 다시 들을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4: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5: I feel much better now.
4: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5: I'll do tha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문장은 뭐였나요?
0: I feel much better now.
1: 네, 자, 여기서 보통은 much를 좀 더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I feel, F 발음 주의하시고요. much better now 라고 하죠. better의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된다는 거. better now. 자, 요거 다 기억하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 feel much better now.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1: I feel much better now. 잘하셨어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0: Terrific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그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sudden downpour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1: Sudden downpour.
0: Sudden downpour. Yeah. Sudden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 되고,
1: right.
0: So sudden. 근데 이제 sudden에다가 downpour. 막 그 폭우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갑작스럽게 right.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다라고 해서 sudden downpour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1: Sudden, when something happens so quickly, out of the blue.
0: 그렇죠.
1: Sudden.
0: Out of the blue, 느닷없이 일어날 때.
1: Out of the blue.
0: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we're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rain-related expressions. Mm-hmm. 그러니까 비와 관련된 표현들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서 폭우를 만났던 걸 떠올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아, 동남아시아.
0: 네.
1: 우리말로는 동하고 남을 동남이라고 표현하는데
0: 네네.
1: 영어로는 남동이라고 표현해요.
0: 그러네요.
1: Southeast Asia.
0: 어머, 우리는 East South라고 하는데.
1: 그렇죠. 맞아요.
0: 아. 네, 자 Southeast Asia에서 이제 경험했던 걸 얘기합니다.
1: 일반적으로 이 영어로는 북하고 남을 먼저 얘기해요.
0: 네.
1: North, East, Northwest,
0: 어.
1: South, East, Southwest.

0: 우리말로는 네. 동하고 서부터 얘기하죠.
1: 그러네요.
0: 그렇죠. 오. 동남 동북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북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0: Yeah. It's just a difference in order.
1: 네. Yeah. 네.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뭐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비가 쉼 없이 계속 쏟아졌다.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또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라는 말도 있고 말이죠.
0: There are many useful expressions about downpours, about severe rains,
1: 네,
0: right?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비 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sure. 이런 말들을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자 먼저 우리말로 듣겠습니다.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아니 한 번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있었어.
0: 와, 주룩주룩 오는 비였어? 아니면 정말 폭우였어?
1: 계속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도로가 그냥 강으로 변해버렸거든.
0: 야, 그럼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어려웠겠다.
1: 그랬지.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0: 아이고.
1: 이런 경우 많죠. 어디 여행 갔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안에 있고.
0: Stay indoors.
1: Stay indoors.
0: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1: 그렇죠.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It's not that we wanted to. 그러니까 우리가 right. 그렇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자, 먼저 볼게요.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있었어.
0: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1: 네,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잠깐 쉬었다가,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자, 쉬지 않고라는 말이 without stopping이군요.
0: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It's not, the rain is not stopping for many, many hours.
1: 아, 맞아요. 아주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right. stop 하는 게 없이 계속 갔다.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0: 네, 아. 여기서 for hours 할 때 강조를 hours에 하셔야 돼요.
1: For hours.
0: For hours. For many hours.
1: 얼마 전에도 for days, for years, for months 이런 말 있었잖아요.
0: For weeks.
1: For weeks 그렇죠.
0: That's right.
1: 수주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였다는 걸 강조할 때 for hour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떠들었다, 얘기했다 한다면 we talk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이렇게 말한 경우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친구들하고 잘 그러거든요.
0: For hours. 네. Of course. For days.
1: 진짜로. 아, 그건 좀 심하고.
0: 조심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For hours. 네, 여기서는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이라고 하는데요.
0: 여기서 자, without stopping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non-stop 해도 괜찮아요.
1: 그렇죠. non-stop.
0: 뭐 좀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You can say here as well. It rained for hours non-stop.
1: But it rained for hours non-stop. 그렇구나. 그럼 이런 경우 non-stop 아니면 without stopping.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네.
0: Yeah, they're both perfectly fine.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continuously라는 어려운 단어가
0: 아, 그렇죠.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continuously non-stop.
1: 그렇죠. 계속해서라는 뜻으로 뭔가 말은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꼭 continuously라고 하는데 continue to rain. 이게 좀 어렵게 딱딱하게 그런 문장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0: 다른 표현들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네. continuously 해도 괜찮아요.
1: 그럼요.
0: Of course. 그럼요.
1: 일단 말을 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0: Absolutely. 네.
1: 이럴 때 속으로 고민하다가 아,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0: 그냥 들이대서요. Continuously밖에 생각 안 나. Okay, that's fine. Continuously.
1: 네. 선생님, 들이대세요. 그 뭐라고 하면 좋아요, 영어로?
0: 들이대세요 영어로.
1: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하세요.
0: Yeah, just go for it.
1: Just go for
0: just
1: it.
0: Just go for it.
1: 바로 저겁니다. Yeah. Just go for it. 그냥 해버리세요.
0: 해버려 그냥.
1: 자, continue 혹은 뭐 without stopping, non-stop 다 좋다는 거죠. 자,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볼까요?
2: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1: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Without 하면은 뭐뭐가 없이라는 말이 됩니다. Without you,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Without you.

0: you 한다든지 뭐 I cannot eat a hamburger without ketchup. 한 번에 케첩 없이 햄버거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거가 없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를 하지 않은 채 without stopping 멈춤이 없는 상태로라는 뜻이 됩니다.
1: Yes.
0: 자, 그럼 사는 말이 그럼 그 비가 주룩주룩 계속 오는 비였어? 아니면 폭우였어?
1: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0: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오, 자, was it like 뭐뭐 or really 어떠어떠한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명사였나요? 아니면 정말 형용사였나요?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네, steady rain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1: So if the rain is falling, not like pouring, just light rain, like normal rain, but it's steady. The rain is falling for a long time. Okay, like several hours. Like steady rain.
0: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내리는 게 아니라
1: Right.
0: 꾸준히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걸
1: Yes.
0: 말하네요.
1: So steady rain is just normal rain falling. Or was it like really heavy? We often talk about heavy rainfall. We are expecting heavy rainfall this evening. We hear in the news,
0: Yes.
1: it means we're gonna experience a lot of rain. A lot of rain, heavy rain.
0: Heavy rain. 그러니까 무거운 비라는 뜻일 것 같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많은 양의 어떤 게 있었다 할때
1: Yes.
0: heavy를 쓰더라고요.
1: Right.
0: 그래서 뭐 it rained heavily, it snowed heavily. 그러면은 혹은 we had a heavy rain, we had a heavy snow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 That's right.
0: 많은 양의 눈과 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이때 like가 들어간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뭐뭐 같은 거였어? 라고 말할 때 like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치생님이 언니 파티를 잘 가시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1: 이벤트.
0: 이벤트. 그 이벤트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격식을 갖춘 게 보우타이 메고 그런 파티였던가요? 라고 묻는다면
1: Right.
0: was it like a casual party or really formal?
1: Really form both.
0: 진짜?
1: I usually go to both, like casual events and a lot of like formal events, like professional events.
0: 그러니까 근데 그런 파티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갔다 온 것이 A 같은 거였냐 아니면 B였냐 라고 묻는 거죠,
1: 그럴
0: 선생님.
1: 때는
0: 네.
1: it was a casual
0: It was a
1: event.
0: casual event.
1: Just casual.
0: Just casual.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도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라고 물었더니요. 그건 말이야. 아주 계속해서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1: More like non-stop pouring.
0: More like non-stop pouring. 자, 지금 It was more like non-stop pouring 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앞에 it was는 그냥 빼버리고 more like 뭐뭐에 더 가깝지 more like non-stop pouring 정말 쉼 없이 계속 막 쏟아지는 그런 수준이었어 라고 하네요.
1: So the question is, was it light, steady rain or really heavy, heavy rain? More like non-stop pouring. It means very heavy.
0: 그렇습니다. Very heavy. 근데 그 heavy란 말을 앞에서 썼으니까 나는 또 똑같은 단어를 받아서 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1: Of
0: 그래서
1: course.
0: 그 대신에 non-stop pouring,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폭우였어라고 하는데 이제 A보다는 B에 더 가깝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more like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1: Yeah, more like it's absolutely like it's really, really A냐 B냐 정말 비었다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0: 그렇죠.
1: More like it's really like non-stop pouring rain.
0: 확실히 비에 더 가까웠어. More like
1: Yes.
0: non-stop pouring.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합니다.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거든.
1: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길, 특히 그런 걸 가리켜서 road라고 하죠.
1: Well, this looks like a scary movie. The
0: 그죠?
1: roads turned into
0: 네. 얼마나
1: rivers.
0: 무섭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자, 그 turn into 하면은 뭐뭐로 변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해 버렸다라고 하니까 turned into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가 그냥 쪼룩쪼룩 이게 쪼룩쪼룩 혹은 뭐 가볍게 drizzling 하게 내렸던 비가
1: okay.
0: 빠르게 폭우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the light rain quickly turned into a downpour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문장이 87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예문을 좀 곳곳에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아,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1: Yeah, the light rain quickly turned into a downpour.
0: The light rain, 가벼운 비가 quickly, 빠르게 turned into, 뭐뭐로 변했어요. Downpour. 폭우로 말이죠.
1: Heavy rain.
0: 네.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우리도 뭐 만약에 이제 추석 명절이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귀향길에 오른다라고 할 때
1: right.
0: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1: the
0: 말이죠.
1: The road turned into a parking lot.
0: 네. 왜냐면 꼼짝을 잘 못하니까.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turn into 뭐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 Mm-hmm.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3: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자, 이 말을 들으니 아까 우리 주치스님 반응하셨던 것처럼 잭도 야, 그러면 뭐 그때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겠다라고 해요.
1: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0: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네, 자, must have been 뭐뭐였겠구나라는 말이죠. 과거에
1: right.
0: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그랬었겠다 얘. That must have been hard. 그거 참 어려웠겠다. 뭐 하기가 get around in 그곳에서 돌아다니기가. 네.
1: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get around,
0: get around,
1: go around,
0: go
1: right?
0: around.
1: So yeah, Boyoung Sam knows the city of Seoul really well. She gets around the city really well without a map.
0: 세상에, 네. I wish.
1: I wish.
0: 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Mm-hmm.
0: 네, 자, get around in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를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 돼서요.
1: Mm-hmm.
0: That must have been hard. 그거 참 어려웠겠다. 틀림없이. Must have been 이 말은 뭐뭐였겠습니다라고 추측하는 말이 됩니다.
1: Right.
0: 뭐하기가 to get around in 그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기가 그렇죠.
1: Mm-hmm.
0: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랬다라고 yeah. 말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It was.
0: It was.
1: It was hard.
0: 그렇죠. It was hard to get around in the roads in the city 뭐 이런 말이 되겠죠.
1: Mm-hmm.
0: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1: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We just stayed inside. 아까도 이제 stay indoors라는 말씀을
1: right.
0: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inside라고 했습니다. We just stayed inside. 우리는 달리 방도가 없이 그냥 안에 있었지 뭐. We just stayed inside.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자, 이 말이 waited it out. Waited it out가 됩니다.
1: 현재형으로는
0: 네.
1: wait it out인데
0: 네.
1: 저도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우산 안고 나왔어.
0: 어.
1: 근데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막 it started raining really hard
0: 어.
1: for hours and hours. 우산이 없으니까 어떡해.
0: 어.
1: I just had to wait it out
0: 아.
1: for several hours.
0: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란 말은 안 해도 돼요?
1: Yeah, you don't have to be specific.
0: 어, okay.
1: Just any building, any indoors.
0: Mm-hmm.
1: You're just waiting until the rain stops.
0: 아,
1: you waited it out.
0: I just waited it out.
1: Mm-hmm.
0: Waited it, waited it, waited it out. 이제 과거형이라서 그 it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이란 말이 되니까요. 비가
1: right.
0: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Waited it out. 네,
1: That's right.
0: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1: Mm-hmm.
0: 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1: Mm-hmm.
0: 네, 자, 끝에 부분 들어볼게요.
2: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3: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3: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2: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3: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2: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3: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다.

0: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말해볼게요.
1: Let's go.
0: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거든.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2: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0: 그게 주룩주룩 오는 비였어? 아니면 정말 폭우였어?
3: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2: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0: 그냥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3: More like non-stop pouring.
2: More like non-stop pouring.
0: 도로가 강으로 변했거든.
3: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2: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야, 그럼 뭐 그땐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겠다.
3: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2: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0: 그랬지, it was.
2: It was.
0: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3: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2: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정말 잘하셨어요.
1: Good job, everyone.
0: 네, 항상 그래도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에 관련된 그런 과거의 경험들,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 Please be safe.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urnaround, 뜻은 호전, 회복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 recorded a historic 18% year-on-year increase in births in April, with over 24,000 babies born, marking an unprecedented turnaround. 여기서 turnaround라는 표현은 상황이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economy made a turnaround last year. 경제가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스에서 economic turnaround, remarkable turnaroun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urnaroun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땅콩만한 크기의 연꽃 씨앗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발화할 수 있어 꽃식물 가운데 가장 오랜 수명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4년 중국 북동부 지역 마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1300년 된 연꽃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화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서가 깊은 오래된 연꽃들이 있다. 고려시대 연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함안의 아라홍련,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온 경기도 시흥 관곡지의 전당홍 등이 그 예다. 수백 년 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꽃이 이 시대에 다시 피어나 우리를 만나는 경험은 마치 주인공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특별하다. 박원순 작가의 책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히사이시조의 서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박원순 작가의 책, 꽃을 공부합니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제가 곁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주 펼쳐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꽃 사진과 함께 그 꽃의 특성,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중에 오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린 겁니다. 미리 좀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 출석 이벤트 중이잖아요.

3주간의 개근 도전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암호를 드리는 날이에요. 문장 카페에다가 이번 주는 특히 약간의 힌트를 좀 깔아두곤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월요일 암호가 무지개였는데, 우리 문장 카페에다가 7개의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좀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다면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상하신 분들 있으면 미리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선희님이 반짝이게 좋은 하루라고 인사 주셨고요. 박연경님은 출석 암호 한다스가 완성되는 기쁨 12번째 암호를 드리는 날이니까요. 윤고은의 북카페 좋아요 우주를 뚫을 만큼 하셨습니다. 와, 출석 12번 출석 모두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들, 저는 개근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연으로 전 개근상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선희님, 여름?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이번 출석 암호 테마가 여름어였거든요. 여름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름은 너무 큰 거죠. 송태종님, 향기? 네, 여름 향기? 이렇게 이어지나요? 향기도 좋죠. 여름 향기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문장 카펫에 살짝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7417 쓰신 카페님, 꽃일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엇나갈 수가 있나요? 꽃일까요? 그렇죠. 꽃이겠죠. 오늘 제가 문장 카펫의 꽃에 대한 것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연꽃 얘기 읽어드렸죠. 왜 연꽃을 골랐냐면, 이 연꽃 씨앗이 읽어드린 부분도 너무 놀랍잖아요. 1300년 된 씨앗이 발화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실제로 이 연꽃 씨앗 그 발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더니, 150년이 지난 후에도 발화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나쳤던 연꽃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연꽃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꽃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무안의 회산백년지 이런 데 연꽃 축제 하잖아요. 6월에 했더라고요. 남부지방에는 이제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과 8월, 그러니까 7월 중순, 딱 지금쯤은 이제 중부 지역, 뭐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연꽃이 막 피어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여름의 꽃이죠. 연꽃. 오늘의 암호는 그래서 연꽃입니다. 카페님들, 연차 떼고 꽃? 이러시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연꽃, 샵 1045 50원 편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앱으로 무료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꽃을 골랐냐면, 여름꽃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달해 드린 이 씨앗 얘기가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북카페에 매일매일 출석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80년 후쯤에, 80년 후쯤에는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80년 후에 북카페 듣고 계실 수 있는 150년 후에 가능하실까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처럼 오늘의 어떤 추억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꽃 골라봤습니다.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정서진님, 고은님 횟수로 3년차 카페인이에요. 늘잘 듣고 있어요. 노래가 좋아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또첫곡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오늘을 힘입어 자주 출석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 불러주시나요? 하셨는데, 서진님, 네,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출석 암호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번의 출석 모두 하신 개근상, 그리고 한번 빠진 경우 아차상 집계를 우리 수뇌부가 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딱 틀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명단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도 올라가지만 한번 방송 중에도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시상식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그리고 펄스데이의 불어라 꽃바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연꽃입니다. 김현정님, 연꽃, 출석 12일 차. 개근이네요, 정말. 드디어 12일 출첵 개근 완료. 나 자신 칭찬해요. 짝짝짝 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5452 쓰시는 카페인님. 매일 듣기만 하던 카페인이었는데, 12일간의 출첵 나도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마침표를 찍었네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카페인으로 계속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취만 하시다가 지금 개근하신 거예요? 5452 쓰신 카페인님? 너무너무 놀라운, 네. 어떤 성과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너무 놀라운 어떤 그 변화인데요. 듣기만 하다가 출석까지 개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점프가 너무 놀랍고 혹시나 개근은 못했어요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도요.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저 개근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뿌듯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카페인들이 알람 맞추시고요. 휴가지에서 보내시고요.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냥 그런 마음들을 더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63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사진을 동봉해 주셨습니다. 보라에도 좀 사진을 띄우면서 얘기 드릴게요. 저 오늘 휴가 내고 본방사수예요. 저는 개그는 못했지만 오늘 출석 단어 연꽃 들으니 사연을 안 보낼 수 없네요. 저희 집 앞은 저수지가 있어 연꽃 밭입니다. 연꽃이 한창이라 사진 한장 동봉 드립니다. 개그는 못했지만, 연꽃이라고요? 저희 집 앞입니다. 하면서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연꽃이 한가득 있습니다.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우리를 그냥 연꽃밭 앞으로 초대해 주셨네요. 연꽃은 일부러도 그 기운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제철에 찾아 나서서 보게 되는 꽃인데 이게 집 앞에 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849 쓰시는 달개비님, 우리 달개비, 제가 별명 지어드렸던 달개비님이시죠? 이제 막 반지를 켰는데, 연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 토요일 그린 연꽃 그림을 올려보아요. 네, 요것도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출석 이벤트는 다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연꽃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하셨습니다. 개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꽃 그림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6386 쓰신 카페이님은 연꽃밭 사진을 더해주셨고 이 마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상식 월요일에 할 거고요. 아까 박연경님이 시상식에 뭘 입고 갈까나 하셨는데 네 월요일 시상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제헌절 앞두고 법의 이유로 주제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법은 그 시대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과 공공 복리, 권리 보호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법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가요? 정말 이런 법이 있다고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특이한 법도 존재합니다. 황당한 법을 거론할 때면 늘 싱가포르의 껌 수입 판매 금지법이 등장하곤 하죠. 거리 경관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법 조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런던에서 사다리나 긴 나무 판자 등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에는 런던의 포장도로에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나무 판자를 운반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1839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펍 안에서 취하는 것도 이론상 불법입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도 재밌네요. 또 하나 영국에는 연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상하게 연어를 들고 다니면 불법이라며 농담의 소재가 되곤 하는 법인데요. 불법 포획된 연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상한 상황에서 연어를 취급할 경우라는 모호한 법 조문이 문제였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안 됩니다. 세계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영국에서는 국왕의 얼굴이 새겨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을 반역 중죄법에 의해 반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론 실제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사문화된 법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영국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영국은 단일화된 성문 헌법이 없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판사가 과거의 판례나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이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기존의 관습과 판례가 누적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의 황당한 법들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제정된 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도 폐지 과정이 워낙 복잡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황당한 법들이 사문화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런던에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녀도 우표를 거꾸로 붙여도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퀸의 해머트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이상한 법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아, 이걸 또 완전히 폐지하는 그 절차도 복잡하고 어차피 사문화됐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그런 법들 너무 희한한 게 많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상한 법 어겨보기 이런 컨텐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어를 일부러 수상하게 들고 다닌다거나 거리를 긴 판자를 끌고 다닌다거나 갑옷을 챙겨 입고 국회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아,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잡혀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오케어님이 영국 가서 그럼 펍에서 술에 취해서 긴 막대기에 연어 한 마리 매달고 길거리로 나오면 전과 3범이 되겠네요. 신기한 법 이야기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걸 한 번에 다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때 가장 이상한 것은 지금 오늘 일간 카페인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는 펍에서 취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쵸. 너무 취하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취하면 불법이다. 이게 만약에 진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와, 이거 취함 농도를 어떻게 체크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범님은 제헌절이 그러니까 내일이 제 생일인데 법에 대해서는 뭘 알지도 못하고 준법 정신도 투철하지 않은 제가 부끄럽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법에 대해서 전잘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 다들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북카페에서도 이법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전달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지 법을 많이 외웁시다. 잘 압시다. 알아둡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내일이 생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 카페인 오수미님이 아, 기범님 생일 반말 축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범님 반말 축하 갈게요. 신청이 왔으니까. 기범아, 생일 미리 축하해. 제헌절에 태어났네.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북카페와 함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여기 지금 내일 생일 축하가 이렇게 살짝 가는 김에 여기 이렇게 확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 지금 요 밖에 여기 지금 계신 호수 감독님, 기술 감독님이신데요. 호수 감독님도 내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호수야, 생일 축하한다.

오늘 첫 곡도 아까 히사이시조의 써머 나왔잖아요. 그 써머도 요즘 연습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호수야. 정말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날까지. 연습 많이 하고 무럭무럭 자라라. 반말 신청은 없었으나 그냥 분위기상 해봤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연꽃 장담은 못하지만, 다음엔 1년 개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년은 우리로서도 너무 아득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보폭을 넓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출석 이벤트는 아무튼 3주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미경님이 시상식 월요일에 드레스 코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드레스 코드? 라디오 듣는데 드레스 코드?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레스 코드는 반짝입니다. 반짝반짝. 하승성님이 카페인 분들이 만나면 반짝하고 인사하는 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서 반짝 드레스 코드 월요일에 챙겨주시죠. 이제 음악을 듣고 일깨 기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들려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짝 예고 좀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시상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카페인 분들이 드레스 코드를 물어보셔가지고 반짝이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날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 착장을 얼굴은 빼고요. 개인정보 보호상 얼굴 빼고 그 착장 부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샵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 그걸 가지고 재미난 방식으로 베스트 드레서상 한 분 드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한 분만요. 그래서 책 선물 드리는 걸로 뭐 개근상 받으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반짝 드레스 코드 챙겨서 월요일에 합류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재밌겠죠? 좀 이상하고 반짝반짝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드레서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의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필리프 제이 듀브와 엘리지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박효은 번역이고요. 오늘 일어나셔서 기지개 쭉 펴신 분들 계실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근데 우리가 기지개 한번 켜는 것도 생략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성인이 되고 바쁘면 오늘 푸른 박스의 요가 체조를 통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 배워보시죠.

동물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고양이, 개, 말은 짧은 낮잠에서 깨어난 뒤 몸을 쭉 늘리며 기지개를 켜고 턱이 빠질 듯 크게 하품을 한다. 아기들 역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둘기가 한쪽 날개를 길게 펴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깃털 하나하나를 기분 좋게 펼치며 날개를 따라 작은 발을 최대한 멀리 쭉 뻗는다. 이어 두 날개를 머리 위로 활짝 펼친 채 꼬리와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이런 동작을 한다. 동물들은 참으로 현명하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반사적으로 시원한 하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 이 간단한 동작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소 공급을 도우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개선한다. 더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엔돌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선사한다. 또한 저녁에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면 하루 종일 쌓여있던 긴장이 풀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지개를 켜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따금 새들처럼 기지개를 켜보자. 모이통에 푸른 박새가 찾아오면 가만히 관찰해 본다. 그저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어느새 현란한 고개를 펼친다. 몸을 비틀고 발을 걸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날개를 쭉 펴고 깃털을 고른다. 사방으로 몸을 비틀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요가 수행자 같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힘이 센 푸른 박새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동작을 해낸다. 푸른 박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새는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포식자에게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유연함 때문에 요가의 다양한 자세에 새들의 이름이 붙어있다. 까마귀 자세, 오리 자세, 거위 자세, 독수리 자세, 외가리 자세, 갈매기 자세, 공작 자세, 타조 자세, 황새 자세, 비둘기 자세, 종달새 자세, 수탉 자세. 놀랄 것 없다. 새들의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요가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된다. 동물들을 관찰하며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짧은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몸을 푼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자신에게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이다.

렌카의 프리 띄워드렸습니다. 라이팅 하우스에서 펴낸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둘기 자세, 독수리 자세 이런 거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에게서 배운 그 기지개의 지혜 너무 좋죠. 그런데 새를 관찰하고 싶어도 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착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새들도 이제 서식지 그 경로가 막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새들의 그 내장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GPS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 산업화의 영향이기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부분은 조류학자의 진심 어린 호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종들 사이의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종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어떤 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18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자연의 균형은 인간의 활동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다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조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영향은 분명하다. 외래종들이 북반구 여러 나라로 유입되면서 특정 환경에만 적응해 살아가던 경쟁력이 약한 토착종들은 점차 밀려났다. 서유럽으로 유입된 북미 원산의 큰 캐나다 기러기와 아프리카 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종 장미목도리 앵무가 대표적이다. 이들 외래종은 이제 서유럽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종들 역시 인간의 활동이나 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지며 과거보다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행동을 촉구하는 책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2년 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살충제의 해악을 고발한 선구적인 저작 침묵의 봄을 통해 농약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몇 해 뒤인 1965년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 관장이었던 장 도르스트는 자연이 죽기 전에를 출간하며 동식물 멸종과 서식지 파괴로 황폐해져가는 자연의 미래를 예견했다. 이런 책들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전 세계 자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 문구는 오랫동안 널리 회자되었지만 그 절박한 외침 역시 기대한 만큼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깨어나야 한다. 즉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종들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할 때 두려움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실천으로 바꿔보자. 두려움은 자연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새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줌으로써 우리는 지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웃, 친구, 가족에게 새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새들을 관찰하며 아침을 함께 보낸 후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이 건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 통해서 남은 부분들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진승희님이 어머 저도 내일 생일인데 내일자 생일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릴 적엔 국경일이라 친구들과 놀며 보냈는데 올해 다시 공휴일이 되어서 편안히 가족과 보내는 생일이 됐어요. 저도 반말 축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바로 갑니다. 승희야 생일 축하해.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생일 얘기한 김에 오늘부터 생일 전야제까지 잘 챙기기 바래. 전야제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나 내일 태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주문을 걸면서 나 내일 나의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제가 월요일에 우리 출석 이벤트 그 시상식 하잖아요. 개근상, 아차상 시상식 하는데 시상식 시간은 한 5분 소요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5분도 시상식은 시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카페인 분들의 드레스 코드를 반짝으로 제안하면서 드레스 코드를 사진 찍어서 이제 얼굴 빼고 착장 부분만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그날요, 우리 베스트 드레서 한 분께도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급 쇼핑 욕구가 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시상식은 5분 남짓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지나가는. 물론 우리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신 그 베스트 드레서 사진은 오래 북카페에 남겠죠. 그렇지만 뭐 쇼핑을 굳이 할 것까지야. 나에게 있는 것들을 냉털 하듯이 냉장고 털이 하듯이 있는 것들을 서랍장 털이 하셔가지고 잘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북카페가 드리는 베스트 드레서상 드레스 코드도 반짝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아주 촌스럽고 너무 덕지덕지하고 이런 거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근사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색종이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 14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낼까 봐요. 아, 시상식 때뭐 입지? 하셨는데 네, 기존에 있는 거 한복 환영입니다. 네, 아무튼 잘 꾸며서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베스트 드레서 도전기도 한번 월요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앤 고로의 피카푸 딱따구리 들으면서 그럼 입으로 건너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Z세대,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가 만들어갈 내일을 상상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 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네요. 네, 오늘 책 진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일단 세대 이야기는 네. 늘 관심사이긴 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세대에 속해 있고
0: 네.
1: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끼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대부분 다 그렇다?
1: 네. 오. 앞선 세대는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네. 유산들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뒷세대는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네.
1: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다들 억울해요?
1: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네. 우리의 관심사가 향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다음에 올 세대.
0: 아.
1: 왜냐하면 모르는 세대니까.
0: 그렇죠.
1: 어떤 일이 펼쳐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90년대생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0: 맞아요. 책 제목에도 많이 그렇죠. 등장하고.
1: 그래서 뭐 90년생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MZ로 갔다가 뭐 젠지로 갔다가.
0: 그렇죠.
1: 요즘에는 알파 세대라고도 하는데.
0: 알파 세대.
1: 오늘 제가

0: 가져온 책은
1: 네.
0: 정말 아직까지 정이 내려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1: 네.
0: 제목이 제너레이션 AI입니다.
1: 제너레이션 AI. 진짜 이 얘기 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궁금합니다. 미미님은 무슨 세대예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르면
1: 네.
0: 밀레니얼 세대의 출발입니다.
1: 출발점.
0: 네. 뭐 세대를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1: 네.
0: 뭐 근래 세대만 하면 70년에서 80년생까지를
1: 네.
0: 보통 X세대라고 하죠.
1: 아.
0: 그리고 그다음 81년부터 한
1: 네.
0: 15년 정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1: 네.
0: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한 2010년, 11년까지를 Z세대. 요걸 합쳐서 MZ라고 했던 거죠.
1: 그쵸.
0: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2010년대
1: 네.
0: 이후 출생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아.
0: 또 MZ라고 하지 않고 Z세대와 알파를 합쳐서
1: 네.
0: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1: 아. 참.
0: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가 왔잖아요.
1: 네.
0: 다음은 베타 세대라고 지금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1: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0: 네.
1: 예상대로 갈치.
0: X, Y, G,
1: 맞아요.
0: 알파, 베타. 이렇게 온 거죠.
1: 카페인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류된 기준에 따르면, 혹은 내 마음은, 저는 X세대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 여러모로 저는 그냥 밀레니얼 쪽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아마 앞으로 가면 뭐
1: 네.
0: 68세대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 세대도 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1: 네.
0: 한 군데를 빼놓으면 또 섭섭해집니다.
1: 지금 깨알처럼 이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카페님들 전 어떤 세대예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대로서 진짜 공감하는 부분 아닌 부분들도 좀 얘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0: 오늘 이제 키워드가 제너레이션 AI. 우리말로
1: 네.
0: 하면 AI 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이 세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AI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게
1: 네.
0: 뭐한 4, 5년 전에 챗GPT의 등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부터 막 며칠 만에 100만 명이 사용하고 지금은 뭐억 단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1: 그렇죠.
0: 바로 이때부터 AI를 태어나서부터 사용한 사람들. 그 앞서서 디지털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 쓴
1: 네.
0: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세대는
1: 네.
0: AI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아기 때부터 부모와 대화하듯이
1: 네.
0: AI 스피커와 대화했고,
1: 그쵸.
0: 내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는 AI였고, 이런 세대가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 이제 떠오르는 세대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바로 그 미래를 그려보는 책입니다.
1: 와, 근데 정말 미미님은 아직 AI 로그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0: 네.
1: 그런 세대와 미미님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가 만났을 때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 서로 신기해야겠죠?
1: 그렇죠? 네.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왜 AI 세대에게 주목을 했을까요?
0: 아,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네.
0: 하나는 좀 공식적인 이유.
1: 공식적인 이유?
0: 저자의 직업이 소비 트렌드 분석 전문가예요.
1: 아,
0: 한국에서도
1: 네.
0: MZ, Z세대 이런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된 이유가 이들이 소비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사람들의 취향이 뭐냐?
1: 네.
0: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냐? 이런 걸 빨리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도 당연히 다음 세대 관심을 가진 거고, AI 세대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인구로는 한 22억 명?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는 5조 5천억 달러.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거의 한, 지금 환율 따지면 한
1: 네.
0: 8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1: 와,
0: 어마어마한
1: 시장에서는 이들을
0: 거죠.
1: 분석하고 싶겠네요.
0: 그렇죠. 그런 직업적인 이유가 있고,
1: 네.
0: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1: 그게
0: 있습니다.
1: 더 궁금해요.
0: 본인도 X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X세대지만,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의 태동기부터 자기도 10대 때 겪을 만큼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1: 네.
0: 아이 둘이 2005년생, 2007년생인 거예요. 통상의 구분으로는 이제 Z세대 뒤쪽에 와 있는 세대라고 할
1: 그러네요.
0: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자녀와
1: 네.
0: 여기에 대한 감각에 대한 갈등과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게 된 겁니다.
1: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이책 펼쳐보시면, 진짜 공감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AI 세대 좀더 들여다볼까요?
0: 이제 크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사용한 세대. 이 자유롭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자유롭게가 중요하다.
0: 지금 AI를 막 쓰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1: 네.
0: 우리 막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1: 아.
0: 책 찾아보고, 예,
1: 책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0: 영상도 찾아보고,
1: 맞아요.
0: 배우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쓸때 사실 그렇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모뎀부터 사용을 하긴 했지만,
1: 네.
0: 근데 이제 지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너무 평생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쓰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리고 AI 세대는 바로 AI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존재했던 것처럼
1: 그렇죠.
0: 이렇게 쓰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세대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진
1: 네.
0: 않았지만 예전의 구분으로 따지면 이제 Z세대의 뒷부분, 그리고 알파 세대, 여기를
1: 네.
0: 아우르는 세대가 될 것인데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AI를 곁에 두고 배우지 않고 AI를 쓴 사람들과는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살아본 적이 없다까지 나오니까. 자, 카페이님들 좀 보겠습니다. 5690 쓰신 카페이님. 막둥이가 아주 꼬꼬마였을 때 핸드폰 다루듯이 TV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듯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0: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 PC 같은 거 다루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진짜 조그만 애기가 숟가락 들고 혼자 못들것 같은 애기가 그 터치를 너무 자유롭게,
0: 그게 네이티브라는 거죠.
1: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와.
0: 황재성님, 아, 어서 오세요. X세대입니다.
1: 엑스세대의 특징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어서 오세요 하시죠? 네.
0: 지금 보니까 좀 구수한 느낌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뭔가 일단, 뭐, 아우라가 있어요. 엑스세대만의. 저는 사실 1980년생이어서, 엑스세대의 가장 끝.
0: 끝의 끝이죠.
1: 그쵸? 그리고 사실 제가 볼땐 X세대의 뭔가를 또 진짜 X세대 중심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0: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1: 네.
0: 나는 끼인 세대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그쵸. 우리 왜 북카페에서 읽기의 기쁨으로 그 낭만 세대였나요? 그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
0: 네네.
1: 거기도 이제 그 보통 7, 4, 7, 5, 요 정도, 뭐한 7일부터 요즘 뭐 70년대생들. 거기에 또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0: 그쵸, 그쵸.
1: 80년생은.
0: 다르죠.
1: 그래도 밀레니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아,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껴있단 말이죠. 아마 카페인님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이나라님께서도 저는 X세대인데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를 누렸고 다음 세대가 느끼지 못한 아날로그를 마지막으로 경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도 신기한데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지 궁금해지네요. 아, 이나라님은 굉장히
1: 와.
0: 여유롭게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약간 관조적인
0: 네,
1: 느낌도
0: 나
1: 들고,
0: 잘 살아왔다. 괜찮은 시대였다.
1: 네. 지금 막 억울해요 하는 저랑 좀 다르게, 나라님은 되게 우아합니다, 사연이.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까?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좀 어떤 세대를 선언했던 노래들을 골라왔는데,
1: 네.
0: 아, 이분 저랑 나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18살이다. 라는 TV 광고로
1: 네.
0: 앨범명이기도 했는데, 큰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김사랑이 부른 Feeling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맷 브리턴의 책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조주희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지금 이 김사랑의 필링 들려드렸는데 이수양님이 어머 김사랑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부르곤 했는데 미미님이랑 동갑이라니 왠지 미미님 비주얼이 몹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시면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1: 그렇죠.
0: 네,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미미님과 저도 막그 오래전에 뭐 통신사 광고들부터 무슨 휴대폰을 썼느냐.
1: 그러니까요. 지금
0: 추억이
1: 없어졌으니까
0: 진짜 막
1: 얘기 드릴 수
0: 예.
1: 있는데, 아까 그 김사랑 씨의 앨범명이
0: 네.
1: 나는 18살이다 였어요.
0: 네.
1: 18살 때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한 광고가 바로 018이었어요.
0: 018에서 광고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억이,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기억 날듯말 듯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통신사 광고들이 정말 재미난 게
1: 치열했죠. 네.
0: 많았어요.
1: 짜장면 시키신 분.
0: 그 뭐였지?
1: 마라도까지 막
0: 아,
1: 짜장면
0: 그
1: 배달이
0: 기억나요.
1: 가서
0: 기억나요.
1: 여기서도 전화가 터진다.
0: 맞아요.
1: 이거 아마 017이었을 겁니다.
0: 맞아요.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데 배경으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1: 진짜
0: 같고.
1: 많죠. 지금
0: 그쵸.
1: 3484님께서도 추억 얘기해 주셨는데, 한메일로 첫 이메일 만들던 스무 살이 재민이랑 놀며 드는 건 디지털 시대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후퇴가 없어서 그런가?
0: 후퇴가
1: 그때
0: 없어서.
1: 그 이메일 주소 처음 만들 때 다들 고심했잖아요. 아이디
0: 맞아요.
1: 이거 뭘로 해야 되나,
0: 그제
1: 막.
0: 친구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한글을
1: 아,
0: 영어로
1: 영타로.
0: 했을 때 그래서 다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1: 그거 좀 세련된
0: 아,
1: 방식이었는데.
0: 그래요? 그런 게 되게
1: 예.
0: 많은데요?
1: 보통은 그냥 그 한국어, 내가 별명이 있으면 그걸 그냥 영자로 바꿔서,
0: 그쵸.
1: 네, 이렇게
0: 맞아요.
1: 했었는데,
0: 맞아요.
1: 그렇게 한타로 바꾸는 거는 좀 세련미가 있네요.
0: 아, 그렇군요. 제 친구 중에 세련미가 있었구나. 자, 신영아님.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X세대 7, 8년생입니다. 저희 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세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상하게 그 X세대 분들의 사연에서는 참 요런 분들이, 요런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내가 나서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자부심.
1: 맞아요.
0: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는 그,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1: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네,
0: 인정이에요?
1: 그 시절이 워낙 그랬으니까요. 신수아님께서는 요즘 아기들 앞에 책을 갖다 놓으면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터치부터 한다고 해요. 태블릿 PC로 책을 보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이런
0: 맞아요.
1: 건 정말
0: 맞아요.
1: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본다면 체감이 확될것 같아요.
0: 그쵸. 일단은 터치하고 본다.
1: 그쵸.
0: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거죠.
1: 화면이 안 커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0: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책을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X세대라고 하셨고, X세대가 지금 AI 네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 이 책을 열자마자,
0: 네.
1: 이 저자가 본인도 이 시대를 열심히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는 장치들이 많아요.
0: 장치들이요?
1: 첫 장을 펼치자마자
0: 네.
1: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 챗봇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0: 네.
1: 답을 해줍니다.
0: 답을
1: 그래서
0: 해줘요.
1: 제가 그걸 하다가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요런 접근은 또 처음이네요. 책에 QR코드 있는 거야, 뭐 많이 봤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챗봇이 답을 해준다?
1: 저도 처음 봤어요.
0: 네.
1: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클로드 AI가 썼습니다.
0: 아예 이제 저자처럼 들어온 거네요.
1: 네.
0: 그쵸?
1: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저자가 묘사한 미래의 관찰자이자 아직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참여자의 위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자가
0: 네.
1: 뒷부분에 가면 AI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타알고를 하면서 뉴욕타임스의 전문 서평가가 이 책을 보고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리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좋은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책은 너무 낙관적이라서 어떤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들어보니까 맞았대요.
0: 네.
1: 한 장을 더
0: 아,
1: 썼대요.
0: 진짜.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담아둔 거네요,
1: 그렇죠.
0: 책에다가.
1: 네.
0: 이것도 재밌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막 납니다.
1: 이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X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세대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0: 네.
1: 정치 사회의 변화, 막큰 전쟁이
0: 아,
1: 있었고
0: 네.
1: 한국도 광복이 있었고
0: 그렇죠.
1: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게 훨씬 컸던 거란 말이죠.
0: 네.
1: 민주화가 있었고. 근데 뒤로 올수록 기술의 발전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렇잖아요. 이제 민주화나 제도 같은 것들은 안정화가 돼 있고
0: 네.
1: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0: 그쵸.
1: 안에서. 그래서 이 저자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오면 본인이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치를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고,
0: 네.
1: 또 Z세대나 AI 세대에 대해 얘기할 때는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놓인 정치사회적 맥락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Z세대들이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미국
0: 네.
1: 기준이긴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IMF를 겪었듯이,
0: 그쵸.
1: 이 Z세대, 미국의 Z세대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0: 네.
1: 또 그것 직후에는 정치 양극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1: 트럼프 등장 이후에
0: 그쵸.
1: 이걸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네트워크나 연결의 단절 같은 것들,
0: 네.
1: 그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겪은 세대라서 이 세대가 이 기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0: 그러네요.
1: 얘기하더라고요.
0: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니까, 입체적으로 진짜 볼 수가 있네요.
1: 그쵸.
0: 이 상황들을. 최은희님,

0: 아, 메일 아이디 만들었던 기억을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남자친구 이니셜, 내 이니셜, 태어난 해 조합. 이걸로 이제 메일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남자친구는 갔지만 그 아이디 아직도 쓰네요. 라고
1: 아, 채연이님
0: 하셨습니다.
1: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0: 와.
1: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가.
0: 어.
1: 지금도 그걸 써요. 왜냐면 그게 너무
0: 그치,
1: 익숙하니까.
0: 그런 경우 많죠,
1: 예, 네,
0: 보통.
1: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제 이름의 이니셜, 그 다음에 러브, 그 사람 이니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당시 전화번호 뒷자리 4개,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사무실에서 제가 제
0: 아,
1: 회사
0: 그래요?
1: 인트라넷에서 로그인할 때그 패스워드를 칩니다.
0: 와, 모든 이 연애가 패스워드로 남는군요.
1: 패스워드는 저만 보니까 다행이죠.
0: 아, 그렇죠.
1: 아이디는 설명하기
0: 아,
1: 시작하면.
0: 그렇죠. 네.
1: 네, 설옥경님께서도 추억 돋습니다. 고은님과 같네요. 80년생, 99학번인데, 90년대 학번 선배들이 8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 이러면서 애취급하셨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00학번은 또, 이제 00은 새로운 느낌의 또
1: 그렇죠.
0: 시작이니까.
1: 우린 다르다.
0: 맞아요. 그러니까 99학번까지가 되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99학번이 조금, 아, 이게 진짜 세기말 학번처럼.
1: 그러네요.
0: 네, 그랬습니다. 3483 쓰신 학페이님. 생물이 발생하며 진화 과정을 겪듯 디지털 교육도 아날로그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내가 직접 굳이 다 살아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실은.
0: 맞아요.
1: 그 정도의 학습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0: 그쵸.
1: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0: 네.
1: 저자가 AI 세대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공간이 뭐냐?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0: 게임이요.
1: 예. 네. 그 이전 세대한테는 게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오락이나 스포츠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 일상은 살아가요.
0: 그렇죠.
1: 게임은 거기서 좀 분리돼서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0: 네.
1: 이런 거였는데, 지금 세대 같은 경우 왜그 로블록스라는 유명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잖아요. 미국 10대들은 거의 다 이걸 쓰고, 여기서 다 소통하고 살아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콘서트 보고, 거기서 친구
0: 게임에서.
1: 만나고, 그 제가 이런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 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아바타가 있어요.
0: 네.
1: 가족들 아바타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안에 내 지인들이 모여서 그 아바타들이 셀카를 찍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셀카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0: 그러네요. 아니, 우리도 그 갑자기 우리도라고 이제 저희 세대도 우리도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 모아가지고 뭐 하고 하긴 했는데 집도 꾸미고 이제 아바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지금 도토리라고 하면 정말 산에서 따와서 사는 줄알 거예요.
0: 도토리, 네. 되게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근데 지금 들려주신 얘기랑은 접근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지분이 좀 너무 많아진 거죠,
1: 그렇죠.
0: 지금으로서는.
1: 맞아요. 오히려
0: 네.
1: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0: 네.
1: 기록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0: 기록이 남는다.
1: 네. 예를 들면, 뭐, 제 세대만 해도 내가 굳이 글을 남기거나, 녹음을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0: 네.
1: 이렇지 않는 한, 나머지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0: 그쵸.
1: 잊히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휴대전화나 이제 스마트워치 특히 쓰시는
0: 네.
1: 분들은, 내가 종일 어디 다녔는지, 몇 보를
0: 아.
1: 걸었는지, 뭐, 심박이 어땠는지,
0: 네.
1: 이런 것까지 다 수치화가 돼서 남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점점 발전돼서 요즘에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0: 그쵸.
1: 체온도 측정해주고 스트레스 치수도 뭐 수치도 알려주고 뭐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내가 먹는 거 수면 이런 걸다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기 점검할 수 있도록
0: 네.
1: 또는 다른 의료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삶 전체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0: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 감각 자체가 이 세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심리적으로도.
1: 우리는, 아, 저도 모르게 우리는이라고
0: 자꾸 우리 눈을
1: 하는데,
0: 지금 얘기한. 네.
1: 오프라인의 세계의 무언가를
0: 네.
1: 온라인으로 옮기려는 의식적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0: 일부러 기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인지하면서.
1: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온라인에 무조건 모든 게 남는 거죠. 가끔 오프라인

0: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 확인하고 꺼내보는 상황이 된 거죠.
1: 정말 많은 변화가 있구나를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세기말 세대의 곡입니다.
1: Oh.
0: H.O.T.의 We Are the Future.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의 대화가 진짜 추억을 훅 훑고 오게 되잖아요. 지금 HOT 얘기까지 했는데 최은경 님이 오늘 추억은 방울 추억은 방울방울 특집인가요? 하셨거든요.
1: 최은경 님 일단 추억은 방울방울을 쓰신 걸 보니까 X세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일 것 저는 같은데요?
0: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표현이 이게 너무 입에 탁 붙어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1: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추억을. 이 추억은 방울방울이 TV 프로그램에 이런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옛날 포스터처럼 연기자들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옛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0: 네. 난 그 방송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 이게 딱 추억은 무조건 방울방울이거든요. 뭐지? 네. 한신혜님.
1: 네. 78년생 X세대 엄마인 저는 18년생인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알파세대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 저자랑 똑같은 상황이십니다.
0: 네. 아 저자랑 그러네요. 더 몰입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신영아님은 재키 노래도 들려달라, 들려달라 하셨습니다. 그 경쟁 구도 같은 게 있었죠.
1: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잭스키스 팬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0: 맞아요. 예. 네, 그런데 H.O.T. 꽃을.
1: 아무 잭스키스. 네. 사랑합니다.
0: 네, 갑자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H.O.T. 곡을 가지고 오셨고요. 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뜻밖의 모습들 이 찾아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1: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싶은 네. 의외의 AI 세대들의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0: 의외의
1: 네, 저도 이렇게 연결되나 싶었거든요.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 네. 그 AI 세대로 내려올수록 알파 세대로 갈수록 스스로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0: 네.
1: 특히 20대 중에서는 3분의 1은 무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사회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그렇죠. 기반의 사회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모르는 답, 즉 답이 없거나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주잖아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뭔가 이게 심오하고 정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뭐 내가 철학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풀리면 종교적인 것들을 네. 의지해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인류가 종교를 계속 믿어왔던 거잖아요. 그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기도 하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0: 이 비워둠을 허락하기가 힘든 거네요.
1: 그렇죠. 그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상관없이 일단 뭐라도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즉각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0: 약간 테트리스 게임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되는. 테트리스도 너무 옛날 건가요? 혹시 지금 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1: 설마요.
0: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 상징으로도 그런 느낌 뭐라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철학과 종교는 진짜 오랜 시간의 허기가 좀 필요한 분야인데.
1: 또 하나 재미난 장면을 말씀드리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늘어난다.
0: 도시 집중화.
1: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재택근무들도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0: 그쵸.
1: 굳이 도시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 늘어나느냐. 하나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차를 이용하는 일이 편리해진 거예요.
0: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특히 미국은 워낙 자동차 중심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요즘 도시 거주자한테 물어보면 차를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57%가 그건 선택할 수 있다. 공유 서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0: 네.
1: 자동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0: 네.
1: 부담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좀 더 주어졌고 그래서 도시 집중화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외곽에 있으면 차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0: 진짜 의외네요, 정말. 네. 이런 부분들은.
1: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아이가 생기면 미국에서는 그 아주 밀집된 도시에 살기보다는
0: 네.
1: 좀 교외로 나오게 되는데
0: 아.
1: 그런 것들도 줄어들어서
0: 네.
1: 나만 생활하면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그렇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져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알파 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질 것이다.
0: 와, 그러면 미국, 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보다도,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1: 그렇죠.
0: 듣는다, 오디오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생기겠죠. 자율주행이 네. 지금보다 발전하면
0: 네.
1: 차에 타서 내가 바깥을 볼 이유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상이나 게임이 훨씬 더 강렬할 테니까요.
0: 네.
1: 이 변화 양상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0: 생각에는 아,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떤 그 대면하는 인간관계
1: 네.
0: 이런 거좀 줄어들고 다 외부로 소통하고 이러면 될것
1: 어,
0: 같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그 AI 세대나 이제 알파 세대들에게 데이트 앱에 대한 경험이나 뭐 친근도, 긍정, 부정, 이미지 이런 걸 물어보면 사용률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1: 어, 오히려 더 낫다?
0: 예, 왜 낫냐면 그 데이팅 앱에서는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걸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바로 스와이핑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넘기는 걸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회의감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팅 앱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그 부정확한 혹은
1: 네.
0: 예측 불가능한 일종의 랜덤과 가깝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매칭보다 오히려 믿을 만한 현실의 친구가 추천해주는 관계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1: 어찌 보면 아까 그 답이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그거랑도 좀 비슷하네요. 실패하고 싶지
0: 아,
1: 않고,
0: 그럴 수도 있죠.
1: 안전하게, 투자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죠. 연애에 대해서도.
0: 그렇죠. 근데 생각을 돌려보면 뭐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한석규, 전도연 두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접속
1: 아,
0: 기억하십니까? 이건
1: 기억나죠.
0: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1: 그쵸.
0: 현실에서 안 풀리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모르는 웹상의 누군가와는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진짜 처음 인터넷 등장할 때 그런 세상이었던 거거든요.
0: 네.
1: 네.
0: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양방향, 다방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이 책의 뒤에 가면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1: 네.
0: 요즘 이런 서비스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바로 그 일종의, 사후 세계를 구현해주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1: 네.
0: 그 서비스 업체에다가 내 어떤 음성, 그 다음에 내 어떤 생활 습관,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걸 남겨두면 둘수록,
1: 네.
0: 그 서비스 업체에서 나라는 이제 어떤 그 개체의 성격을 구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친구나 뭐 연인이나 가족이 내가 그리울 때, 나와 대화하고 싶을 때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거죠.
1: 이건 진짜 그 영드 블랙미러 같은 데서 많이 보던
0: 그쵸, 그쵸.
1: 그런 방식의
0: 그래서
1: 설정인데.
0: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아.
0: 그러니까 현실에도 내가 있고 디지털에 내 트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0: 그렇죠.
1: 가동되는 거예요?
0: 뭐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1: 그 설정하기 나름이 무서운데요? 죽은 후에 가동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이 같이 공존하면 생기는 또 무수히 많은 드라마가 있을 것도
0: 그럴 수
1: 같고,
0: 있겠네요. 근데
1: 네.
0: 만약에 선택 가능하다면 그런 걸 남아있는
1: 네.
0: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으세요?
1: 저는 제가 남기고 싶은 걸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는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접속하도록. 그 이용자가 되고 싶긴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거든요. 블랙미러 같은 드라마 보면서.
0: 네.
1: 그런데 어떠세요? 미미님은?
0: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게 일단 정답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울 때 보고 싶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내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
1: 네.
0: 내가 남겨지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1: 그리고 내가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이것도 무슨 장표소설 마감하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0: 네, 예를
1: 진짜
0: 들면
1: 엄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식성은 제외 이런
1: 아,
0: 거.
1: 식성은 제외?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살아있는 존재는. 근데
0: 그렇죠.
1: 내가 거기에 접수한, 제공한 정보로 나의 생각이 계속 고정돼서 거기서 그러면은
0: 그럴 수 있죠.
1: 제공될까 하는 게 나중에,
0: 특정 시점의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외향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뭐 나이듦에 따라서 어떤 계산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네. 카페인들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0: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견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주 비싸지 않은 정도.
0: 네.
1: 예, 그때 가지고 오신 쌍안경 있죠?
0: 네.
1: 그 정도 금액이다.
0: 알겠습니다.
1: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악을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세대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솔리드가 부른 끼리끼리.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 앞에 그 H.O.T 곡도 그렇고 이 솔리드 곡도 그렇고 끝이 좀 비슷한 느낌을 저희에게 줘요. 일단 뭐가 딱 찬란하게 전사했다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는
1: 일종의 클래식이죠.
0: 네. 약간 옛날 노래방 온 듯한 느낌의
1: 저
0: 옷을
1: 지금
0: 입니다.
1: 문득, 너무 우리끼리 신나 있나? 이런
0: 아니,
1: 생각이.
0: 너무
1: 왜냐면, 우리
0: 재밌는데?
1: 수뇌부 중에서도
0: 네.
1: 지세대가
0: 아,
1: 계시잖아요.
0: 있죠. 의견 좀 궁금해.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 오늘 이야기 재밌나요?
1: 지금
0: 지금.
1: 뭐 노래 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0: 감상 한 줄만, 네,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정유진님, 아까 미미님이 제안하신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
1: 트윈.
0: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 절대 싫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도록 그들의 추억 속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수진님도 지금 저는 기억 속에서만 남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요런 쪽에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라디오도
0: 네.
1: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내가 사연 보내면 그 사연 나오는 거 기다렸다 녹음했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은 다시 듣기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1: 그게 늘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자, 최유하님, 남겨진 입장에서는
1: 네.
0: 딱한 번만 트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인당 단 1회씩만 가능하도록 설정해야겠어요.
1: 이거 더,
0: 하셨습니다.
1: 너무 더 애틋한데요? 이거
0: 그쵸.
1: 평생 꿈에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정미숙님, 저는 60대인데 타자기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AI,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네요. 예를 들어, 청소기 대신 빗자루질이요.
1: 야,
0: 아, 이 마음 뭔지 알것
1: 타자기
0: 같아요.
1: 하시니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주산을 배웠습니다.
0: 저도 주판, 이렇게
1: 네.
0: 놀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1: 요즘 교과서에 주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과서에 주판이 있었어요.
0: 그래요? 제 교과서는 잘 기억이 안
1: 그러니까
0: 나지만.
1: 그 주판도 일종의 수를 배우는 하나의 상식의 세계였던 거죠.
0: 맞아요.
1: 예. 네.
0: 좀 필수적인
1: 그래서 그때
0: 거였어요.
1: 주산학원에 가면 이제 부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상업 이런 거.
0: 맞아요. 저는 주산 웅변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이연사 외칩니다.
1: 그런 게 있었네요.
0: 네, 그런
1: 네.
0: 것까지도 하고. 아, 그랬는데. 자, 2032 쓰시는 카페님은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1: 네,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이미 60 가까이 산 사람들은 그저 뒤쫓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요. 그래도 별천지 얘기지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따라가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전 아직도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듣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0: 맞아요.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 그러니까
0: 많으세요.
1: 그 배음에 깔리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잖아요.
0: 그쵸.
1: 그 맛이 다르죠.
0: 톤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반디앱으로 듣는 거하고도 좀 다르고. 자, 이 AI 세대가 마주할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
1: 네.
0: 어떤 게 있나요?
1: 이제 큰 사회 구조 변동 속에서도 저자가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전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세대가
0: 네.
1: 가장 부유하고 수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204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0: 네.
1: 현재 추산했을 때 50조 달러예요. 50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처음 들어보는 단위가 나옵니다. 7경원입니다.
0: 경이 등장해요.
1: 네.
0: 와.
1: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시기를 역사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0: 네.
1: 위대한 부의 이전 시대다. 이렇게 이미 명명을 하고 있어요.
0: 위대한 부의 이전, 2045년.
1: 네. 이건 이제 확정된 세계니까. 왜냐하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수도 적죠. 그럼
0: 그쵸.
1: 물려받을 자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0: 네.
1: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저자가 염려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0: 염려요.
1: 지금 젊은 세대들의 돈에 대한 감각, 투자하는 상황,
0: 네.
1: 이런 것들을 보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일수록 지금 고위험 투자가 많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 세대가 워낙 즉각적인 만족감, 도파민,
0: 네.
1: 뭐 소셜미디어에서 막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0: 그쵸.
1: 맨날 듣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확천금처럼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잖아요.
0: 그쵸.
1: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투자에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경향을 갖고 성장한 세대가 그 위대한 부의 이전 상황과 만났을 때 이 세상이 안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0: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물려주는 입장들의
1: 아, 물론 그렇죠.
0: 고민인 것 같고, 그 이제 물려받는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1: 근데 이제
0: 하고.
1: 어른들 걱정이 많은 이유가 실제로 이거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자동차 판매 예측까지 모든 걸다 베팅으로 하고 있는 문화가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무시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이런
1: 그래서 염려를 하는
0: 현상들을.
1: 거죠.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부라는 게 이제 개인의 부기도 한데 그게 어떤 생산과 뭐 유통과 소비와 이렇게 잘 굴러가야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0: 그렇죠.
1: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식으로 부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0: 와, 이 무서운데요. 지금 이거 얼마 후인데.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이제 불과 20년 남짓?
0: 네.
1: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은 대부분 살아서 이제 보실 세상인 거예요.
0: 그렇죠. 살아서 보실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자, 이상섭님. 알파 세대도 곧 9세대가 될 텐데,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의 세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1: 그러니까요.
0: 하셨습니다.
1: 참 저희 장명하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돌아가면서 이것을. 저라면 아마 이런데 뭐, 이제 음식 이름 붙이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수뇌부 장명하듯이.
1: 고구마 세대,
0: 네, 뭐
1: 토마토
0: 그런
1: 세대
0: 거.
1: 이렇게요?
0: 네, 우리 뭐 바게트 피디님 이런 것처럼. 바게트 세대 무슨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참.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준비

0: 진공 상태에 있는 별도의 세대처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관찰하면서 보게 되고
1: 그쵸.
0: 그렇게만 보게 되면 접점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1: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좀 편협한 시각은 버려야
0: 네,
1: 되겠네요.
0: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그
1: 네.
0: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세대랑 좀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장들이 더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자,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7700 쓰시는 카페인님, 얼마 전 들은 소식도 생각이 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관련 배팅도 나왔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0: 그러니까요.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1: 문화군요.
0: 얘기하더라고요.
1: 자, 오늘도 흥미로운 책 덕분에 만나봤습니다. 미미님, 오늘 끝곡이 바뀌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미미님이 한때 너무 좋아하셨던 H.O.T.보다 재키 팬이셨다고.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네. 저도 이곡 좋아했는데.
0: 그럼요. 대표곡이죠.
1: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미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담을 보면요,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게 왜 있지 싶었는데 그 틈이 없으면요, 강한 바람 때문에 담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네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지 돌담이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루를 빈틈없이 꽉 채우면 금방 지쳐버리잖아요.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마음도 좀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조금은 여유롭게 보내도 괜찮다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20살이 피처링한 유나의 노래 여름밤 들으면서 7월 16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돌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돌 사이에 있는 빈틈. 서로 모양이 딱 맞는 돌을 찾아서 생긴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 틈이 있어야지만 바람이 거기로 통해서 돌담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치지 않으려면 맞아요. 그틈 만들어야 돼요. 하루의 빈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운 빈틈의 시간에 경청이 또 함께 할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더 없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왕 생선님이시당 김태희님. 오늘 야자 1교시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라디오 봐요. 와, 되게 특이한 표현이다, 그쵸? 보이는 라디오지만, 라디오 봐요. 클레어 킴님,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저 제주도 사람인데요. 생선님, 저 생선님 만화책 다 있어요. 이렇게 믹스님이 초등학교 정승재의 수학 대모험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님, 안경을 쓰고 안경을 한참 못 찾았다고. 이번 주 무리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이르셨네요. 뭐, 휴대전화 들고 휴대전화 찾는 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지난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바다님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 모르는 번호 오면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수학이 너머로 혹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EBS 경청이요. 정승재 경청이요. 이렇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선물을 좀더 두둑하게 챙겼으니까요. 잠시 후에 장르 불문 생선물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켜 두었으니까 저의 칭찬받은 헤어스타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혹은 반디 어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주얼리 윤혜정 선생님 같이 보실 수 있고요. 혜정 승재 크로스 코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실시간 사연도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반디 앱도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 달에 설치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맞아요. 길 찾을 때 켜두는 거잖아요.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는 거요. 그게 달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달에서도 GPS처럼 위치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달 남극에 아주 어두운 분화구를 발견했대요. 거기에 초안정 레이저라는 거를 설치하면요. 달을 도는 위성이나 탐사선이 내가 달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직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앞으로 달에 기지가 생기고 탐사선이 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연구를 해두는 거라고 해요. 예전에는 달에 가는 것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젠 달에서 길을 잃어버릴 잃을까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솔루션스의 노래 티켓 투더문 달로 가는 입장권 뭐 이런 느낌일까요? 같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달에 생길지도 모른다는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죠. 아직은 좀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달에도 내비게이션이 진짜 필요하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울 거 아니에요. 땅이 좀 울퉁불퉁한 것도 많을 거고. 그렇다고 좀 길을 알려줄 건물이나 간판 같은 것도 없을 테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다 비슷비슷하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에서 쓸 내비게이션을 미리 연구를 한다니까. 와, 참. 그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연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야, 대단합니다, 정말. 안보나님. 생선님,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왜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라 그랬냐면, 맞아요. 내일 쉬는 날.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헌법 만든 날. 7월 17일이죠. 제헌절. 오늘 경청에 나오는 노래도 벌써부터 마음을 흔든다고, 오늘도 경청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청취율 조사 기간 기념해서 평소보다 통 크게 쏘는 코너, 장르 불문 생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플로터 듣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DJ 생선님이 선물로 답해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이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죠. 사연만 소개되면 무조건 커피 쿠폰인데.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참석해. 참석이 아니라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공개합니다. 정승재 경청의 매력 무엇일까? 어필하기. 예전부터 경청을 들어주신 바다님들은 경청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계속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바다님들은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청은 생선님의 외모가 참 좋아요. 경청은 노래 선곡이 참 좋아요. 경청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경청은이라는 말머니에 따라서 뒤에 장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여러분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왜 커피 쿠폰을 번호로 드려야 되거든요. 샵 1045 문자 메시지로만 받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들고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바다님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이 생각하는 경청의 장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죠. 리센니의 노래 Love Attack.

리센니의 러브 어택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날. 오늘의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정승재 경청의 매력을 어필해 주세요. 오늘 바다님들 경청의 어떤 점을 좋아해서 듣고 계신지 뭐라고 남겨주셨는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79님이 경청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제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요. 진짜 위로가 너무 많이 돼요. 라고 오타까지 내주시면서 흥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768님 경청은 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날 저를 위로해줘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9018님은 경청은 퇴근하는 직장인을 춤추게 합니다. 와, 맞아요. 물론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지만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청소년 시기가 살짝 지난 우리 직장인분들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6586님, 경청은 저도 아이들이 같이 저도 듣고 아이들도 같이 듣고 하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한 방송이다. 크, 멋집니다. 0506님, 경청은 완벽한 승재쌤의 친근하게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남겨주셨고요. 경청은 승재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완성됩니다. 더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0696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이라기보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잊었다 싶을 때 더 행복하도록 갑자기 커피 쿠폰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후 화면 밝기를 조금 조정해 주셔야, 약간 어둡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글라스 있으신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셔야 눈부심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갑자기 환해집니다. 주얼리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혜정승재 크로스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입니다. 샴푸의 요정.

0: 지난 화요일 경청 앞으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 오늘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갔다가 바다님을 만났어요. 경청을 듣고 있다는 예쁜 남학생. 반짝반짝하던 조선대 부고학생들 진심으로 응원해요.
0: 이렇게 학교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우리 바다님들이랑 함께하는 윤혜정 선생님과 오늘도 힘차게 크로스 해보겠습니다.
1: 혜정,
0: 승재,
1: 크로스!
0: 아우, 선생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예.
1: 저는요, 과세특에 막, 둘러싸여서.
0: 아, 진짜.
1: 열심히 입력하고 있습니다.
0: 계속 쓰고 계시는구나.
1: 네.
0: 세특, 그쵸?
1: 네, 방학 중에도 계속 쓸 것 같아요.
0: 아, 언제 방학해요?
1: 저 오늘 했어요.
0: 오늘 방학하셨어요? 네. 그래도 선생님은 되게 바쁘시잖아요.
1: 네네. 지금. 방학인지 몰랐어요, 진짜.
0: 방학인지 몰랐어요?
1: 네.
0: 그 정도로 정말 정신없게 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일산에 오시는 날이라서 여기 그 서울 쪽이 되게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반디톡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해요? 빛의 요정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저는 지금 여러분 너무 눈이 아파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1: 선글라스 사셨죠?
0: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1: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0: 왜요? 왜요?
1: 선생님 눈부시게서요.
0: 응? 아니 지금 서울 분들에게 되게 죄송스러워야죠. 지금 어둡게. 하기야 10시 반이면 어두워야죠, 그렇죠?
1: 그쵸?
0: 예. 혜정쌤, 저 조대부고에서 인사드렸던 김태현입니다. 기억나세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0: 아,
1: 선생님.
0: 선생님이세요? 아,
1: 네.
0: 그러시구나.
1: 조대부고 이제
0: 예.
1: 부장님이세요. 저를
0: 진짜?
1: 이제 학교로 초청해 주신.
0: 아, 진짜? 그래서
1: 네.
0: 강연하신 거예요?
1: 네. 근데 저는 진짜
0: 예.
1: 그왜 군부대에
0: 예.
1: 그 아이돌들 오면은 막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거의 그 정도로 저를
0: 예.
1: 학생들이 너무 반가워해 줬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교장 교감쌤도
0: 정말
1: 그러시고
0: 진짜
1: 정말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제가
0: 예.
1: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0: 쌤은 이번 생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시네요.
1: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0: 진짜로
1: 우리 반원님들도 저 이렇게
0: 예.
1: 너무 맨날 칭찬해
0: 그러니까
1: 주시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0: 그러니까
1: 네.
0: 호코30님은 생선님 크크크 윤혜정 쌤 나오시면 눈부시니까 선글라스 껴야 된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쓰셨다고 선글라스 끼니까 탑건 아저씨 여러분 탑건 아저씨의 주인공이 탐크루즈라는 배우잖아요
1: 네.
0: 제가 화면 봐좀 비슷하긴 한것 같고 그러네요 뭐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얘기 좀 들어야죠 선생님은 뭐 혼자서 뭐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1: 무슨
0: 예
1: 선생님이 1인자시죠.
0: 아 무슨
1: 경청의
0: 말씀이세요? 아유
1: 1인자.
0: 또 무슨
1: 저야
0: 말씀이세요?
1: 뭐 고작 게스트인데요.
0: 고작 참 선생님 저번 주에 저거 하셨잖아요 DJ 하셨잖아요
1: 근데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경청을 듣고 계실 바다님들의 고민 오늘도 저랑 혜정 쌤이랑 힘을 합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첫 번째 고민 김예원 바다님의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안국중학교 2학년 김예원입니다. 요즘 저는 공부 방법 또 진로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도 수학은 성적이 올라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국어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걱정이 돼요. 문해력이 부족한 건지 지문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문학 지문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또 주변 친구들은 벌써 가고 싶은 고등학교 또 대학에서 공부할 학과까지 정했는데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학교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진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1: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중학교 2학년. 야,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공부 고민도 하고 진로 고민도 하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수학은 자신 있다고 딱 적어주신. 와.
0: 궁금해요.
1: 수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 같은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대요. 김예원 바다님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원이에요.
2: 네.
1: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안국중학교 2학년 김예원입니다.
1: 안국중학교 2학년 김예원. 수학을 어느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 친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응.
2: 이번에 기말고사 100점 맞았어요.
0: 와, 이야, 잘한다, 진짜.
1: 진짜 너무 잘하네, 우리 예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수학을 잘했어요?
2: 아, 그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점점 올라가서.
1: 실력이 점점 올라갔어?
2: 볼 수 있게 됐어요.
1: 너무 좋다. 이번 시험 범위는 어디였어요, 수학?
2: 연립 방정식이랑 함수.
1: 1차 함수 공부했어요?
2: 네.
1: 1차 함수 어려운데 처음에 공부할 때 함수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너무 잘했다. 그런데 사연에 적어준 것처럼 국어 때문에 문해력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는데 윤혜정 선생님이랑 인사 나누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원 안녕. 국어가 많이 힘들었어 이번에?
2: 네.
0: 뭐 시험 범위는 어떤 거였는데?
2: 이번에 그 시랑 설명문 같은 거 보고 해석하고 그 설명 방법 고르고 하는 건데 많이 어려웠어요.
0: 중학교니까 거의 교과서가 시험 범위 아니야?
2: 네.
0: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그런 지문이나 작품도 막 시험에 나와?
2: 네.
1: 그럼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국어를 언제부터 어려워했어요?
2: 국어는 6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그치, 올라오라서 조금 어려워지더니 점점 공부가 힘들어졌어요.
1: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다닌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인강을 듣는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2: 학원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평가 문제집으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0: 효과가 없는 것 같아?
1: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빨리.
0: 아니 요즘에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교과서 외에 지문이나 작품을 출제하신다고? 근데 비중이 어때? 교과서랑 외부 지문이랑?
2: 그 비중은 비슷한데
1: 반반이야?
2: 네. 조금 어려워요.
1: 야, 그러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겠다.
0: 근데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용도로 그런 다른 지문이나 작품이 나오는 거지?
2: 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교과서를 계속 읽어야 되나?
0: 교과서도 읽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중학교에서 이렇게 자습서랑 그 학교 학습지, 평가 문제집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예원이가 어떤 부분을 왜 틀리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원아.
2: 네.
0: 그러니까 너 학교 문제 중간 이번에 기말고사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봤어?
2: 네.
0: 풀어보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어?
2: 아, 실수도 많고, 그리고 단어 뜻도 모르는 게좀 있었어요.
0: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원이가 지금 기말고사를 다시 풀어봤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고, 아, 정말 잘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1: 그러니까,
0: 들었거든? 근데 네가 다시 보니까 실수로 틀렸던 게 보이지? 그치?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봐. 내가 왜 실수를 했었는지를 적어보고, 이렇게 적고 내가 눈으로 보고 또 소리내서 읽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실수하는 것들을 잡고 그 실수하는 거는 다음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벌써 1학기 두번 시험을 봤으니까 지금 국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어디에서 문제를 내시는지 좀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는 학교 2학기 때 똑같은 국어쌤이 수업하시잖아. 그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네가 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문제로 저번처럼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 그리고 국어는 진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예원이 필기도 잘하지? 필기하고 그다음에 그날 그날 당일날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예원이가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이거 틀렸지? 이거를 꼭 정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학기 때 봤던 시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 강조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는지 조금 듣는 귀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수학도 너무 좋지만 국어도 매일매일 당일 복습, 수업 시간 했던 거 그날그날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말고.
1: 제가 이렇게 경청해서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예원이가 지금 수학은 어느 정도로 되는데 국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의 성향이랑 아주 밀접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0: 맞아요.
1: 그쵸? 국어는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이 그 출제자 선생님 그러니까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의

0: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야.
1: 문제의 스타일과 유형이 너무 완전
0: 그렇죠.
1: 많이 달라져요.
0: 그러니까 예원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아주 열심히 듣고 막 그래요? 국어 시간에?
2: 너무 졸린 날엔 조금 덜 듣긴 하는데, 그래도 평소엔 열심히 들어요.
0: 평소엔 또 열심히 들어요?
2: 네.
0: 학원이나 이런 그 평가 문제집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특히 국어는 수업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낼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졸리더라도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한번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1: 맞아요.
0: 예원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 네.
0: 아니, 또 고민이 진로 고민이라 그랬는데, 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2: 어렸을 때는 진짜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0: 나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2: 이게 내가 대학교를 가야지 취업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대학 학교를 갈수 있는지도 고민이 되고, 내 성적도 같이 생각이 들면서 진로가 많이 고민이 됐어요.
0: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그러면?
2: 아이돌이랑,
0: 아이돌? 또.
2: 작가도 하고
0: 오,
2: 싶었고,
0: 그럼 국어에 관심이 많네. 또.
2: 배우랑,
0: 배우도?
2: 네.
0: 오, 진짜. 아이돌, 작가, 배우. 다 방송 쪽이다.
1: 그러네.
0: 그러네요. 작가는 소설 작가도 있고, 뭐, 방송 작가도 있고, 다 하겠지만, 글 쓰는 직업도 너무 좋고.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
2: 네.
0: 오, 책은 어떤 책 많이 읽었어요?
2: 소설만 읽었어요.
0: 그래, 그러면 조금만 수업 시간에 관심 가지면 금방
1: 맞아요,
0: 늘겠다.
1: 맞아요. 예언아, 비문학이랑 문학 중에서 문학이 더 어려워?
2: 네.
1: 문학은, 이제 시험이나 이제 학교 국어에서 약속하는 것들을 네가 좀 익히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보통은 문해력이 좀 약하다거나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거든? 근데 너는 비문학이 오히려 더 쉬운 거잖아.
2: 네.
1: 그치? 잘할
0: 맞아.
1: 수 있겠는데?
0: 수능으로 치면 독서라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그거를 진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1: 그 예원아, 너 성적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고 꿈을 기준으로 성적을 바꾸면 되잖아.
0: 멋진 얘기다. 꿈을 기준으로 성적을 바꾸면 되지.
1: 내가
0: 맞아요.
1: 지금 이 성적으로 그 대학을 갈수 있을까? 그 학과 갈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너 아직 중인데.
0: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예전에는 아이돌도 하고 싶었고, 좀 배우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꿈이 달라진 거예요?
2: 아니, 꿈을 못 잡겠어요.
0: 못 잡겠어요. 아이돌이랑 배우는 그냥 화려해 보이고 참 예뻐 보이고 좋았는데, 아, 이게 현실적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2: 네.
0: 지금 당장 무조건 꿈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 이미 꿈을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도 그쪽으로 진학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원아.
2: 네.
0: 그게 늦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 맞아.
0: 그거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교과 과정 있잖아요. 배우는 거 사회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2: 네.
0: 그런 거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난왜 없지? 이렇게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1: 맞아. 진짜 맞아. 하나도 안 늦었어.
0: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2: 네.
1: 예원아,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 연극도 좋고 진짜 많이 보러 다녀봐. 그리고 영화도 좋은 영화들 또 많이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뭐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가보는 거야. 공연을 특히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또 다양한 공연의 그 내용들 있잖아.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어? 하면서 관심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평상시에 많이

0: 접하지 않은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네 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1: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생님 말씀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주말을 이용해도 되게 좋고, 그러면 진짜, 오, 나 저렇게 한번 되고 싶어 라는 막 동기부여가 막 꿈틀꿈틀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어요. 나왜안 생기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또 생기다 보면, 이쪽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혀 불안해. 지금 위로하는 거 아니야.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예원이. 모처럼 경청에 연결이 됐는데, 우리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께 또는 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우리 국민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어요?
2: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학원이랑 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1: 아니, 그러면 직접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2: 싶어요.
1: 엄마, 아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게 너무 고맙고,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2: 네.
1: 큐! 지금 얘기해요.
2: 네?
1: 지금 얘기해. 엄마, 아빠, 이렇게 직접. 전해달라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엄마,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2: 엄마, 그 학원이랑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지원해주고 용돈 같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1: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시겠다. 우리 딸다 컸네,
0: 맞아.
1: 그러시겠다. 응? 우리 예원이가 같이 바다님들이랑 듣고 싶은 신청곡도 있다면서요.
2: 네.
1: 어떤 노래예요?
2: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
1: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라는 거.
2: 네.
1: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또 인사 나누도록 해요. 예원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또뭐 생겼다고 그렇게 생기면 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사연도 남겨주시고 전화 연결 아니더라도 꼭 남겨주세요.
2: 네.
1: 들어가세요. 오늘 연결해서 너무 고맙고
2: 감사합니다.
1: 윤혜정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원아, 반가웠어.
2: 네.
1: 예원 바다님의 신청곡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 듣고 오겠습니다.

앞에서 통화했던 김예원 바다님의 신청곡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 듣고 왔습니다. 가우디 가우스님이 와 멋진 말이다. 오늘 윤회정쌤 명언 하나 터졌잖아요. 성적을 기준으로 꿈을 바꾸지 말고 꿈을 기준으로 성적을 바꿔라. 와 오늘 진짜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갈 거고요. 윷마치의 다큐멘터리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윤 윤혜정입니다.
1: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들과 전화통화한 김예원이에요. 혜정쌤이랑 생선님이랑 대화하니까 한결 마음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원바다님이 다시 한번 글 남겨주셨어요. 김지은님은 혜정쌤 웃는 모습 보면 저도 힘이 난다고. 어머, 왜? 이해를 못하겠네.
2: 제가 지은님 지난 토요일에 강릉에서 예. 만났잖아요.
1: 진짜? 네. 그러셨구나.
2: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너무 행복하신 김지은바다님. 지은바다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 제가 강릉에 강연하러 갔었는데요.
1: 네.
2: 또 우리 지은바다님이 강릉에 살거든요.
1: 그래서 만나셨구나.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김태희님은 윤혜정쌤이랑 정재쌤의 수업을 눈앞에서 들어보고 싶다고.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눈앞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불가능하겠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2: 우리 학교로 언제 한번.
1: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어떻게 들어야 되나? 3679님은 저는 고3인데 오늘 방학시켰다고. 근데 고3의 여름방학은 가짜 방학이라고도 하죠. 방학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학교 가야 해요. 아, 진짜 고3은 학교 와야 돼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2: 다르겠죠. 고3의 여름방학은 가짜 방학이 아니라 기회야.
1: 맞아, 기회지. 그치. 꿈에 따라서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2: 그럼요.
1: 오늘의 명언이네요, 정말. 고3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정말 기회로 삼아야죠, 선생님. 그쵸?
2: 네, 맞아요.
1: 마지막 기회지, 정말. 그쵸? 학생 좀 이렇게 매일 학교 가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순공 시간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으니까.
2: 그럼요.
1: 근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하루에 12시간도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이에요. 충분히 가능해.
2: 등급을 진짜 두 등급 이상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름방학을 잘 보내면.
1: 맞아. 꼭 보람찬 여름방학 보내는 고3 바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착한 사연, 다음 고민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반진우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정말 아주 많이 못합니다. 원래는 체육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공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도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처럼 공부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0: 나는 운동을 할 거니까 그동안 공부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교과서를 펴도 그냥 외국말 같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쵸?
1: 네.
0: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라서 저 생선님과 그리고 윤혜정 선생님은 고3 되어서 그리고 24살 돼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1: 너무 많이
0: 봤거든요.
1: 보죠.
0: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맞아. 되게 막막하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이 사연에 이제 와서 막상 시작해 보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말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1: 중학교 2학년이니까.
0: 중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은 당장은 되게 막막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공부를 못합니다. 아주 못합니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가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니까 막막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하면 돼. 중학교 2학년 걸 보지 말고 중학교 1학년 거. 그것도 안 돼? 초등학교 6학년 거. 왜? 다른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공부할 때 나는 운동을 염두에 뒀던 거잖아.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천천히 하면 돼요.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연구해 가지고 이 과정을 밟으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 낸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1: 네.
0: 좋겠는데.
1: 정말 그 운동 전공 엘리트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가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정말 진로를 바꿔서 그때 시작하는 선배들도 정말 많아. 근데 또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할수 있고 특히 국어라거나 아니면 사회라거나 이런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과목부터 좀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얻어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수학 50일 수학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초등학교 5학년 거부터니까
0: 맞아,
1: 그것도
0: 맞아.
1: 차근차근 지금이 얼마나 좋아. 여름방학이잖아.
0: 맞아.
1: 학교 진도를 딱 멈춘 이 기간. 이럴 때 그냥 꾸물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해 보는 거야.
0: 맞아요. 그거를 막그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여학생들은 요즘 그런 거안 하나? 소꿉놀이. 그래서 한 명은 역할놀이 하잖아. 나는 엄마고 너는 애기해 해가지고 막 역할놀이 하는 것처럼 역할놀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봐야지. 선생님 역할놀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50일 수학을 예로 들면 처음에 1강을 딱 들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1강을 막 내가 선생님 된 것처럼 역할놀이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수에는 뭐가 있고 배수가 뭐고 약수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재미있는 즐거움 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1: 국어는 그 개념의 답육과 인문편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아,
1: 그게
0: 진짜?
1: 시하고 소설, 그다음에 비문학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시가 많이 어렵다고 고정관념을 많이 갖는데 괜찮거든요. 어렵지 않고 그거부터 하면 중학교 2학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시가 딱 15강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번 시를 해보는 거야.
0: 좋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이번에 연립방정식 같은 거 처음 보니까 되게 어려웠을 거고, 1차 함수가 뭔지도 몰랐을 거고, 그럴 때 듣는 게 진짜 50일수. 함수가 뭔지부터 얘기해 주니까, 학교 진도,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진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50일수학이 70강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두 개, 2개 정도씩 나가도 방학 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예요. 그러니까
1: 그니까요.
0: 남들 선행학습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충분히
1: 저희
0: 잘할
1: 학교
0: 것
1: 학생들도 이번에 여름방학 때 50일 수학으로 계획 세운 아이들 있거든요.
0: 진짜?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어떤 되게 시커멓고 뚱뚱한 선생님이 이렇게 팍 설명을 하면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보면 막 귀엽기도 하고 막

같이 한번 쫙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이 고민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문자는 샵 1045,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든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골든 차일드의 노래입니다. 나침반.

0: 골든 차일드의 노래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반진우 바다님의 고민을 만나봤죠. 원래는 체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공부 쪽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모르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학이랑 국어랑 이런 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민정님은 중2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는 아름다운 나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사람이라는 거는 참 그래. 중2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그쵸? 참 웃겨, 정말. 어쩜 그렇지? 대학교 1학년 그 새내기들한테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니네들은 어머, 어떡해. 젊은 게 얼마나 이쁘니.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니.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 못
1: 몰라요.
0: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김지은님은 50일 수학 강의 듣는 울 아들, 재밌다 하면서 듣는다. 맞아. 이거 재미 한번 붙이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또 고민이 하나 도착했어요.

0: 시작했는데 청소년 바다님이 아니라 부모님 사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네.
0: 7740님. 중1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한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줘도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길래 그냥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일 거고.
1: 네.
0: 그런데 또 막상, 애가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마.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루하루가 고통일 거예요.
1: 맞아요.
0: 어떻게 또 계속 하지 말라 그래.
1: 맞아요.
0: 선생님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1: 저요?
0: 예.
1: 학교에 애들이 몇 명인데요.
0: 너무
1: 너무
0: 많지.
1: 많죠. 근데 정말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르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특히 그리고 엄마 아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참 신기해요. 잔소리가 되잖아요.
0: 정말 이런 표현이 아 진짜 싫어도 안 먹혀요.
1: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가끔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다니는데 요즘에 중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정말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요.
0: 그쵸,
1: 예.
0: 예.
1: 근데 참 신기하게 그뭐 몇백 명뭐 이렇게 많이 오면은 뭐 1,000명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서 그 어떤 한순간에 그한 문장, 그한 마디, 제가 들어주는 사례, 이 언니는 이랬어, 이 오빠는 이랬어, 이런 것들에 아이들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0: 움직여요,
1: 네.
0: 진짜.
1: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런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강연들 하거든요.
0: 정말 많아요.
1: 예. 그래서 그런 좀 애들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0: 싫지.
1: 기회들 또 선생님 또 티처스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잖아요. 그런
0: 맞아요.
1: 프로그램에서도 애들이 또
0: 동기부여
1: 아,
0: 많이
1: 예. 나도 해야
0: 얻어요.
1: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노력은 필요해요. 마냥 그냥 둬서는 사실은 늦게 깨닫는 애들도
0: 맞아.
1: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것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요즘 나 오늘 저거 보니까 인별그램 보니까 또그 EBS 강연 프로그램 뭐
1: 아.
0: 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1: 아, 그거 청년에게라는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특히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거나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그 하는 그런
0: 그런
1: 강연
0: 얘기예요.
1: 프로그램인데 짧아요. 20분짜리 두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1회는 지난 일요일에 방송이 됐고 2회는 또 이제 방송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영상도 참
1: 그것도
0: 동기부여가
1: 좋겠다. 그거
0: 돼.
1: 20분짜리인데
0: 그쵸? 근데
1: 그것도
0: 그것도 아빠가 야, 너희가 한번 들어봐 그러면 안
1: 그냥
0: 들어.
1: 틀어놓으세요.
0: 틀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니까.
1: 네.
0: 그쵸? 무조건 엄마 아빠 얘기는 안 먹혀. 그러니까 저도 간혹 가다가 강연 같은 거 가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는다는 거야. 엄마 아빠 얼마 전에 나 그런 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진짜 어떤 부모님인데 애가 너무 공부에 뜻이 없었다가 갑자기 운동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그만두고 일하겠다. 그랬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정말 장문의 손편지를 저한테 써주셔서 소원이래. 애안될거 알면서 마지막 동아줄 붙들듯이 얘기한다고 애기 한 번만 만나주시면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서 수학 성적을 하나도 몰랐는데 4등급까지 올렸는데 한 번만 그냥 쌤이 그냥 만나만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만나줬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뭐라 그러지? 부모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다가 그렇게 짧은 영상에 크게 동기부여되는
1: 맞아요.
0: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경청을 틀어 놓으시는 것도
0: 그것도 너무 좋을
1: 어떨까요?
0: 것 같아. 그쵸? 경청 이런
1: 네,
0: 것들도
1: 라이브 이제 유튜브를 틀어 놓으셔도 되고 또 이제 아빠가 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보시면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0: 음악, 학생들 다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예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그럼 진짜 들어보는 거, 틀어놓는 것도 좋아요. 저랑
1: 네.
0: 윤혜정 쌤 얘기하는 거 아니면 목요일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우리 친구들이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
1: 맞아요.
0: 나는 고민을 안 했네? 그러면 조금 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 그런 생각 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0: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1: 너무
0: 정말 많을
1: 많으시죠.
0: 거예요.
1: 너무
0: 그쵸?
1: 많으세요.
0: 맞아.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안 되고, 맨날 친구는, 애들은 휴대폰만 보고, 그쵸?
1: 진짜 스마트폰 문제예요, 문제.
0: 맞아, 그럴 거야. 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공부하라 하라 그랬어요? 어땠어요?
1: 저 진짜로 엄마 아빠한테 공부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원래 그러셨어요.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니셨고, 근데 저는 제가 뭐 매일매일 그렇게 막 악착같이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건, 전 학원을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진짜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들었고,
0: 그거라니까.
1: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 때 되게 열심히 했고,
0: 예.
1: 뭐 되게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동아리 활동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
0: 그 진짜 저도 기억나는 중학교 때 친구 보면 와 진짜 수업 시간에 다 한다니까요. 공부를 수업 시간에 다 끝내. 그러니까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야. 수업 시간에는 딴 공부하고 딴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걸 학원에서 공부하고 애들 다
1: 그니까
0: 그렇게
1: 전
0: 하잖아요.
1: 선생님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중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하고
0: 맞아.
1: 고등학생 때 다시 중학교 수학
0: 중학교 안돼
1: 간다고.
0: 있으니까 맞아.
1: 그냥 사실 모든 순간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모든 순간 놀 때는 진짜 정말 빡세게 놀고, 먹을 때는 또 열심히 먹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0: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김미성 바다님인데, 엄마가 경청 들으라고 알려주셔서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대. 언니가 중3인데, 언니도 알아서 할게 병에 걸렸대요. 근데 알아서 하지를 않는데, 자기가 봐도 언니는. 언제 고쳐질까요? 이렇게 동생이 남겨줬어요. 나 진짜
1: 우리
0: 미치겠다.
1: 미성 과장님도 나중에 그병 걸리면 안 돼요.
0: 알아서 할게, 병. 그러니까 이렇게 경청 들으면 이게 참, 이게 난 진짜 난 도움 되게 많이 될것 같아. 그냥,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 보거나 아니면 그냥 TV 보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냥, 틀어놓는 거. 틀어놓으면 아기가 먼저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왜 계속 아빠 뭐예요? 저번 주부터 맨날 이거 들어?
1: 맞아요,
0: 그러면,
1: 맞아요.
0: 야, 이거 재밌던데, 너 정승재 알아? 그러면, 정승재? 수학?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같이 이렇게 듣게 되는
1: 그러니까
0: 거야.
1: 반복해서 한 세네 번을 틀어놓으시면 진짜 이게 뭐야?
0: 듣는다니까?
1: 뭔데 이렇게 아마 올 거예요.
0: 맞아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친구들 고민도 듣게 되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이 한번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랑 윤혜정 선생님에게 나누고 싶은 고민 지금 보내주시면 노래 한곡 듣고 실시간 사연, 같이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로도 무료 사연 보내주시고요. 샵1045 문자 아시죠?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노래 버터플라이 듣고 오죠.

0: 해정승재 크로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4728님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수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풀리는 거를 되게 힘들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럴 때 수학은 원래 안 풀리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1: 오, 맞아요.
0: 이게 안 풀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 안 풀리니까 그안 풀리는 가운데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풀렸을 때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는 게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은 수학을 무서워하지 않게 엄마 아빠가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죄 아니거든. 그렇게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대부분은 엄마 아빠한테 많이 오거든요. 야, 너 이거 옆집에는 다 풀었는데 너 이게 못 풀어? 애가 그러니까 큰일 났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이 문제
1: 맞아,
0: 못
1: 맞아.
0: 풀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좀안 풀려? 아빠도 옛날에 진짜 안 풀렸는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풀리더라. 그런 식으로 되게 수학은
1: 중요해요.
0: 노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안 풀리는 거라니까 어려운 거라니까 원래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풀릴 텐데 이거를 너 혼자 한번 생각해서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풀어서 아빠한테 좀 가르쳐 줘.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098님은 제가 항상 뭘 고를 때마다 어려워한다고. 편의점에서 라면 살 때도 못 고르겠어서 AI한테 물어본다고. 근데 AI가 참 친절한 게 문제야. 또 토닥토닥까지 해주잖아요, AI는. AI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 예전부터 가장 원조 있잖아요.
1: 네네.
0: 너무 토닥토닥해줘,
1: 그래요?
0: 진짜. 예, 지금 저도 그 AI 없으면 되게 그래.
1: 정말요?
0: 또 너무 내 마음 잘 알아. 뭐든 쉽게 고르는 방법 없을까요? 예전에는 고를 후보를 두고 무슨 콜라 마실까 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정했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러네요. AI
1: 가나다순 어때요? 가나다순.
0: 가나다순.
1: 무조건.
0: 아, 무조건. 그것도 괜찮다. 그런 느낌으로 고르던가. 아니면 AI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AI한테도 이걸 물어봐. 나 어떻게 골라야 돼?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
1: 너무 오래
0: 그러면
1: 걸리잖아요.
0: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AI?
1: 뭐라 그래요?
0: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한다?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데. 항상 그래, 그
1: 아,
0: 친구는.
1: 그래요? 거짓말도
0: 넘났다.
1: 많이 하잖아요.
0: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걸
1: 맞아.
0: 잠깐 놓쳤네?
1: 맞아.
0: 미안해. 막 이래 또. 사과도 잘해. 그럼 고민까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와, 선생님 벌써 11시 반이
1: 아,
0: 지났어요.
1: 집에 가야 돼요.
0: 예, 오늘은 조금 주무실 시간
1: 아, 저
0: 있으세요?
1: 내일 이제
0: 예.
1: 수능 완서 완강하기 때문에
0: 오늘 또잘 시간
1: 오늘
0: 없구나.
1: 없습니다.
0: 아이고, 참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이렇게 또, 조대부고를 다녀와서, 이렇게 댓글에 계속 정재생님 조대부고 와줘서, 이런 글, 이게 민폐잖아요, 선생님. 잘 시간이 없는데, 또왜또 이렇게 또, 광주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1: 아, 근데
0: 하세요.
1: 너무,
0: 예.
1: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았고.
1: 정말.
0: 아까 제가 얘기, 그 김태현 선생님도 남겨주셨지만, 윤혜정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 나누니까, 그 올라오는, 서울에 올라오는 그 KTX에서 그 편지 다 읽어보셨대요. 그런데,
1: 네.
0: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주세요.
1: 아,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인데, 진짜 너무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막, 편지도 그냥 한 장도 아니에요. 막, 두 장씩, 세 장씩 이렇게 쓴 학생들의 편지가, 아, 선생님 되게 잘했다. 이런 마음도 되게
0: 그러니까
1: 하고.
0: 선생님 되기 잘했다 싶어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다시 태어나셔도 선생님 하실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제가 미쳤어. 미쳤어요는 안 했다. 아니요. 이런 다음에 저는 뮤지컬 배우나 가수를 할 거예요. 그랬어요.
1: 진짜 올해 이번 생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0: 아 맞아. 이제 여한이 없지. 네.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그러니까 바다님들 때문이에요. 맨날 뭐 밝아졌다.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배우를 하고 싶대잖아요.
1: 아, 배우 아니고 가수요. 가수.
0: 아, 뮤지컬 배우.
1: 아 뮤지컬 배우.
0: 어, 가수니까
1: 감동을 주는 사람.
0: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네. 주에 또 서울 또 너무 좀 어두우니까 네. 적당하게 이렇게 밝음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남겨두고 오세요. 서울에도.
1: 아, 명심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B2B의 나의 바람 예비체 트래블러.

0: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8914님 오랜만에 지하철역에 갔다가 그 냄새를 맡아버렸어요. 달콤한 만주 냄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 들려있는 만주 봉지 아웅 달달하러 맛있어.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그 만주 냄새 몰라요. 저 만주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본 적도 없어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걸어요, 그쵸? 근데 그 바쁜 걸음에도 멈추게 하는 게 만주 냄새라고 하는 거 보니 저거 아니에요? 지하철역에 꼭 항상 그 빵 냄새 같은 거 나던데 그걸까요? 다음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7님 저는 대학교 1학년이고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 꿈을 찾지 못했습니다. 2년제라 내년에 졸업인데 학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편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할까요? 편입을 하고 싶으면 편입을 해야죠, 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취직을 해야 하고요. 이제 상의는 해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아직 1학년이면 20대 초반이니까 맞아요.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늦은 건 아니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입일지 취업일지 아니면 세 번째 세상일지 부모님이랑도 이야기해보고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8245님
1: 생선님 청취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8245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경청의 서포토즈 경청의 홍보대사 경청 앰버서더로 임명합니다. 8245님 파이팅.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요. 저 다시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러버 하현상과 이담이 같이 부르는 By My Side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7월 16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우리 아까 1부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경청의 매력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소개 못 드린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059님이 경청은 생선님이 사연을 맛깔나게 읽어주셔서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다고, 게스트가 오시면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게 질문해 줘서 참 좋다고요. 그리고 리액션 생선님 좋아서 보이는 라디오도 모디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509님은 경청 들으면 무뚝뚝한 중3 딸과의 신명나는 토크 릴레이가 가능하다고, 딸이랑 폭풍 리액션하면서 밤새 수다를 떨다가 얻는 피곤은 덤이라고요. 딸아이 사춘기도 엄마하기 나름이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얼마나 좋아요. 그쵸. 대화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니까. 6652님은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환영합니다. 경청은 에너지가 통통 넘치네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매력을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세 분께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준비한 커피 선물을 마지막으로 세 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효신님의 노래 여러분 아세요? A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작별 인사 나누고,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케이신인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코 잘 자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축구 아직도 관람만 하시나요? 이제 직접 뛰면서 공을 찰 때입니다. 심지어 할머니들도 축구공을 차며 이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할머니들이냐고요? 케냐 마코에니 주의 시골 마을인 마이아니에 사시는 여자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나이는 50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 손주를 둔 할머니들이죠. 건강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공을 차기 시작하셨다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도 튼튼해진 가운데 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친목도 다지게 되었답니다. 이 어엿한 축구 클럽 이름도 갖고 계시죠. 세계 어디에도 없을 멋진 그 이름 마이애미 사커 그래니즈 마이애미 축구 할머니 클럽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 케냐 출신의 아티스트 무왕기가 부른 마이도 우리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좌식 생활이 흡연만큼 위험하다. 뭐 그렇지 않은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또 은퇴자들은 활동량이 줄어서 또 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생활 패턴이 고정되기 쉬운데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들 케냐의 마이아니 축구 할머니들은 트레이닝을 한답니다. 다 이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좌식 생활 머무르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고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pray, play, sing 그리고 laugh 기도도 하고 함께 축구를 플레이하고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또 기분 좋아지면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 뭐또 약물 의존도가 그러니까 뭐몸 상태에 따라서 복용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도 많이 줄이고 이제는 웬만큼 실력이 돼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비슷한 그랜드 우먼 토너먼트에 또 출전하기까지 하신다는데요. 어제도 그 기억의 궁전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뇌의 뉴런의 연결 이런 구조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력이 향상된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분들처럼 또 축구 트레이닝을 하는 소식이네요. 인생은 트레이닝인가? 오늘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또 꿈도 야무지셔가지고 케냐 국가대표로 또 이런 비슷한 그좀 시니어 축구 토너먼트, 뭐 국가대항이나 뭐 그런 경기에 언젠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꿈도 꾸신다는데요. 좋은 소식. 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잘 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들의 축구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관람도 재밌는데 혹시 오늘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냐라고 김지희님께서 질문이 있네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죠. 제 마음속에서. 김정환님께서 왜 50살이 할머니인가요? 라고. 글쎄요, 저도 모르죠. 이게 할머니 되실 수도 있는 나이 아닌가요? 50살. 예. 손주가 있으면 할머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의도로 질문하신 거면, 뭐 할머니면은 어때요? 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축구 경기 최고였다라고 유영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축구, 이거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한국에도 이 할머니 리그가 있나요? 혹시 아시면. 저도 축구 배우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가르쳐 주겠다고 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가족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이수진님께서 그래서 그 뒤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계신다고요.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수진님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의 분들이랑 모여서 즐겁게 하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오셔서 또는 반디 이용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덴의 토벨로 그리고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데플러 꽃들 먼저 듣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디지즈와 데오도라의 멜로드라마까지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디지즈 앤 테오도라의 멜로드라마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토벨로,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데플러 꽃들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7월 16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세계 음악 지도에 쿠바 손 음악을 세운 걸작 별처럼 빛나는 이브라힘 페레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안겨준 역사적 앨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997년 쿠바 음악 전설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앨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 바친 찬사입니다. 이어서 일종의 추신처럼 코멘트를 남겼죠. 라이 코더에게도 찬사를 보낸다라고요. 미국의 기타 명인, 영화음악가 그리고 프로듀서 라이 코더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음반에서 추신처럼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는 그랬습니다. 2년 후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이 음반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면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을 때 이 라이 코더라는 추신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라이 코더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쿠바 아바나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태반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세기 말 쿠바 음악 제2의 부흥기를 이끈 음반에서 라이 코더의 조력의 손길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라이 코더가 세계음악 지도에 이정표를 꽂은 건 엄밀히 말해서 쿠바 아바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의 20대의 나이에 슬라이드 기타 연주로 완벽히 체화하며 명망을 쌓은 터였습니다. 동시에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주류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대부분 매끈하게 프로듀싱된 차트 지향적인 록 음악이었습니다. 라이 쿠더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묻힌 고대 문명의 잔재를 찾아 나선 고고학자처럼 서구 대중음악에 번쩍거리는 장막 아래 묻힌 뿌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텍스멕스를 재발견했죠.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멕시코의 전통 리듬인 노르테뉴 그리고 독일, 체코 등 유럽 이민자들이 전파한 홀카, 왈츠 리듬이 만나 탄생한 혼종음악은 미국 음악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1976년에 발표한 라이 쿠더의 정규 5집 앨범 치킨 스킨 뮤직은 텍스멕스와 함께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그리고 하와이안 스타일을 경유해 미국 음악 전통의 역사를 새롭게 보완한 역작이 되었습니다.

텍스맥스를 재발견한 여정에서 만난 하와이 음악은 라이 쿠더의 탐험궤도, 아니 세계음악의 지평을 더 넓혔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의 독창적인 음악 발명품, 하와이안 스틸 기타의 본고장을 찾아간 라이 쿠더는 전엔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와이의 음유시인 개비 바이누이였습니다. 개비 바이누이는 하와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아티스트였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다죠. 라이 쿠더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히누이의 음악을 접한 라이 쿠더는 자신이 찾던 뿌리의 한 갈래를 발견했고요. 금세 의기투합한 둘은 두 장의 앨범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바히누이는 하와이를 넘어 본토 음악시장의 신성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음악 고고학자로서 라이 쿠더가 감행한 평생의 탐험은 소외된 문화유산을 제 것으로 전유하는 정복자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마다 주역의 자리가 아닌 뒤편의 그늘에 섰던 그는 잊힌 거장들의 유산을 원형 그대로 조명하면서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기타의 거장 라이 쿠도의 음악 인생을 세계 음악의 고고학자 챕터를 통해서 집중해봤습니다. 두곡 듣고 왔는데, 27살의 나이에 1975년이었는데요. 라이 쿠도가 하와이의 슬래키 스틸 기타 명인, 그 스타일의 시조격인 개비 빠히누이의 그 전통을 복원 아카이빙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세션으로 참여한 그런 음반 3부작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곡 골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세션맨으로 연주자로 초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쿠부아 레이 모기하나, 나의 모기하나 레이 꽃이라는 하와이 작곡가의 스탠더드 곡이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 이 탐색하고 추적하고 들춰내고 이런 고고학적인 접근으로 뭐 20대 나이에도 열심히 했던 쿠더가 명성을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만난 적 없는 하와이 슬래키 스틸 기타의 거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와이 음악의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같은 존재다. 빠히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쿠더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한 사람이고, 그냥 어울려 다니기만 하면서도 여태껏 그 누구에게서보다도 음악과 기타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했다고 하네요.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많은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브라임 페레르는 정말 오랫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구두 닦이 생활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스타로 등극한 이 전설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개비 빠히누이 같은 경우도 40년의 커리어 동안, 그러니까 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라운지 연주나 뭐 이런 것들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닥 큰 주목을 받아오진 못했으나, 아는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빠히누이의 업적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한 레이블의 노력으로 이런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 또 라이쿠더가 참여하게 된 거죠. 심지어 개비 빠히누이는 그뭐 여러 직종을 거치면서 뭐 도로 보수반의 뭐 일원으로 또 수십 년간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디테일도 있네요. 이브라임 페레의 모습과 약간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와이로 날아가서 라이쿠더는 방금 들으신 이 곡을 비롯해서 그 음반에서 만돌린과

피플이라는 또 전통 악기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이때부터 내가 이런 너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그런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곡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97년 이 음반에 이브라임 페레르가 부른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꽃 두 송이 들으셨습니다. 이 음반이 더 독특하고 특별한 거는, 물론 방금 전 음반도 하와이 현지에서 녹음을 하긴 했지만, 이 쿠바의 그 뮤지션들을 모아서 쿠바 현지의 에그램 스튜디오에서 전부 녹음되었다라는 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라이쿠더의 디스코그래피는 방대하죠. 그가 뭐 16장 정도의 솔로를 냈고, 콜라보 음반도 5장, 사운드트랙 15장, 프로듀서로서 10장, 또 세션, 방금 하와이로 날아간 그런 상황처럼 사이드맨으로 160장, 2010년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미는 7회 수상을 했고요. 후보로만 16번 올랐죠. 그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또 이런 시도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이전에 있었죠. 인도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기록한 A Meeting by the River, 그리고 말리의 알리파르카 투레와 함께한 Talking Timbuktu. 아쉽게도 이 음반은 현지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녹음실에서 기록한 음악이었는데, 뭐 음악이 그렇다고 뭐 의미가 반감된다는 건 아니고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훌륭한, 심지어는 쿠바 음악 선집으로서 이 기록,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그 다양한 장르들이 또 대표적인 곡들을 이렇게 잘 선별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도스 가르디니아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몰레로인가요? 아무튼 이것으로 금주의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다 마쳤고요. 내일은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뒷풀이 음감회가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도스카의 주라멘토, 맹세, 클라리넷 피처링으로 가브리엘레 미라바시가 참여했고요. 원곡은 브라질의 피싱기니아의 쇼루 호사입니다. 이어서 역시 이탈리아의 재즈팝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감마리엘의 연주와 노래로 달라 파체 델 마레 론타노, 먼 바다의 고요함으로부터 이 두 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피토 바예즈. 그가 부르는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을 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 중 하나죠. 그의 1990년 앨범 Tercer Mundo 제3세계 수록곡입니다. 사랑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좀 달라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후에 축구 응원가로도 인기였다는데요. 그 덕분에 TV나 광고 음악으로도 쓰이고, 잠시 어려웠던 피토 바이에스에게는 금전적인 안정을 또 가져다 주었다는 재밌는 사연이 있네요. 함께 코러스에 참여한 선배라기보다 피토 바이에스의 우상인 아르헨 록 역사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스피네타 그리고 다비드 레본이 함께 노래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게 전부다. 오늘만이라도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슬픔과 고통이 저 밖으로 흘러가 버리게.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여기 머물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래,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때 우리 함께 마시며 온 도시가 취하게 만들자.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이 사랑의 불빛을 환히 밝히자.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우릴 둘러싼 공기가 바뀌는 것을.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땐 우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거야.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나의 어제는 처량했지. 그러니 제발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네가 내게 기쁨을 주면 난 괜찮아질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피토 파예즈 그의 1990년 발표곡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게 기쁨을 줘 노래 말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합니다. 베냉의 안젤리키 조가 부릅니다. 피파 이 축구 월드컵 개최하는 그 FIFA가 아니라 FIFA 평온 이런 뜻이라네요. 음악 듣고 입으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첫 곡은요. 일본의 그 속칭 시티팝의 근원적 아티스트죠. 야마시타 타수로 1976년 그가 발표한 솔로 1집 서커스 타운 수록곡 윈디 레이디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음반 미국까지 날아가서 뉴욕하고 LA에서 녹음해 왔다네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애청자 김아리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하셨는데요. 어제 2부 순서였죠. 김포발의 코즈의 김영혁의 엘피사롱, 영혁 씨가 애정을 담아 소개한 미국의 빅밴드 거장, 지휘자이자 편곡가이자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 내한 소식을 전해 주셨었죠.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매 사이트에 그 일반석 뭐 A석, B석 이렇게 나뉘는 일반석은 다 팔리고 비싼 좌석만 남았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써주셨네요. 혹시 자신의 정보만 듣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A, B석 포함해서 표 있다 도전하시라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스 시원하게 울리는 빅밴드 재즈 한 곡.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른 곡은 이 열기에 맞는 뜨거운 음악입니다. 1950년대 만보 열풍을 이끈 쿠바 출신의 음악가 베레즈 프라도 그와 히즈 오케스트라의 만보 넘버 5. 이 음악 듣고요. 이하림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지난주 주중 공연을 또 하고 오셨잖아요.
1: 네.
0: 어떻게 잘 낭독이랑 네. 연주
1: 잘
0: 노래
1: 하고 왔습니다.
0: 만족스럽게.
1: 덕분에, 예. 네.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0: 아, 비 왔구나.
1: 네. 책도 읽고 중간중간 네. 막 책도 읽고 필사 책을 원래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다 그 핸드폰, 휴대폰에 네. 다 하나하나 이제 검지로 쳐 놨는데 그게 약간 배터리가 닳아 가지고 읽다가
0: 기억으로
1: 네, 막 읽다가 막 더듬더듬하면서 네, 읽으면서 노래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0: 불안의 책 이야기하셨는데
1: 네.
0: 그 일부도 읽으셨어요?
1: 네, 불안의 책에 관련된 그 문구들을 읽으면서 네.
0: 그렇구나. 불안한 공연이 아니었는데
1: 네, 네. 불안에 떨면서 진짜 인간은 모두 불안하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불안전을 시연을 몸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0: 멋있네요. 그 자크 브렐 소개하면서 와, 이 퍼포먼스라는 게 정말 어느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땀과 침과 표정과
1: 네.
0: 몸짓과
1: 눈물과 네. 뭐 다 있는 거죠.
0: 네. 네. 혹시 땀을 많이 흘리시는 공연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 공연 보면 비 오듯 땀이 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1: 안 그러신 편이신 거죠?
0: 평생 그려본 적이 없어요.
1: 한 번도 그러면 이렇게 삐질?
0: 아, 이렇게 삐질은 나오죠. 네, 삐질은 나오는데
1: 콸콸은 안 나오시나요?
0: 만족스럽지 않다.
1: 네,
0: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이렇게 타워를 어느 때부터
1: 네.
0: 관습처럼 네. 아티스트 배려한다고 물이랑 타워를 주잖아요.
1: 맞아요.
0: 예, 빠진 만큼 채우시고 닦으세요. 뭐 이런 배려.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1: 항상 타워를. 보송한 채로 타워를 네. 들고.
0: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예.
1: 저는 옛날에 하와이라는 팀을 했을 때
0: 예.
1: 그때 진짜 비 오듯 땀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0: 왜 그랬을까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유는 하나. 가발을 쓰고 공연을 했거든요. 가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제 한 겨울에도 이 선글라스에 습기가 껴가지고 이제 눈앞이 뿌연 데다가 가발 아래로 땀이 줄줄줄.
0: 자크 브렐 급이네.
1: 아 진짜 네.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지 너무 더워서
0: 콧물도 이렇게 막 나면
1: 거기 이제 감기까지 걸리면 네. 먹어가면서 네. 콧물은 종종 자주 나요.
0: 콧물은 알러지가 많으신가? 콧물도.
1: 콧물은 이제 감기 기운으로
0: 아,
1: 네, 있을 예. 때 나고 그리고 막 마이크에 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0: 약간. 그건 눈을 감고 잘못 거리 조절하면
1: 맞습니다.
0: 그거는 사고죠 일종의. 네. 그러면 이제 이가 계속 시리잖아요. 한 시간 내내.
1: 이도 시려운 이가 지금 네. 너무 부끄러움이 앞서가지고
0: 네.
1: 이 시려울 그 틈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쾅 소리 나고 막.
0: 그러면 자크 브렐이었으면 마이크를 뽑아가지고 막 머리를 치고 그랬을 텐데.
1: 마이크 돌리면서 네. 네, 충분히 그러셨어요.
0: 네, 아무튼 농담 많이 했는데요.
1: 네.
0: 그 공연 잘 하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오늘도 흥미로운 또 평화로운 오늘은 평화로운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0: 약간 환타스틱한 그런 네. 선곡 해보셨는데
1: 네.
0: 음악 정찬 메뉴 어떻게 정하셨나요?
1: 네, 오늘은 뭔가 너무 덥고.

0: 날씨도 덥고 비도 계속 오고
1: 네.
0: 꿉꿉하고 어디론가 이 더위와 이 습기를 좀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목요일에 어떤 피서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잠시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초능력 노래. 네, 초능력을 좀 발휘하게 해주는 노래들을 선곡해 봤습니다. 뭐별 초능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책을 읽거나
1: 네.
0: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 잠시 그곳으로 현실을 잊고 어딘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들을 오늘 좀 문장 속으로, 음악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고, 그 페소아의 문장 중에
1: 네.
0: 인생의 커다란 행운은 우연히 티켓을 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예술의 가치는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간다는 데 있다.
1: 데려가주는.
0: 네. 그래서 오늘 새 음행의 티켓을 사신 분들께 먼 곳을 한번 선물해.
1: 포털 같은 거네요, 포털.
0: 포털.
1: 네, 그 문이, 미지로의 문이 싹
0: 네,
1: 열리면서,
0: 맞습니다.
1: 워프 할수 있는,
0: 네.
1: 단시간이라도.
0: 제발
1: 네.
0: 워프하길 바라며.
1: 그리고 저는 이 아이디어는 멋진데,
0: 네.
1: 어떨 때는 이런 도피성이라고 저는 이거를 막 이렇게 쪼우죠.
0: 네.
1: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막 카오스의 중심에서
0: 네.
1: 그 매트리스 선전이더라고요. 그
0: 어.
1: 거의 누워가지고 혼자만 전혀 요동 없이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 아, 침대에 누워서 저럴 수 있구나. 예.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카오스가 벌어져도
0: 네.
1: 나는 안전한 곳으로.
0: 네, 막 우주 괴물이 나타나도
1: 예.
0: 나는 고요하게 코를 골며
1: 예.
0: 잘수 있다.
1: 오늘 코 고는 건 아니죠.
0: 네.
1: 더위와 습기를 피해서, 잠깐 피서하는,
0: 네.
1: 예. 피서송.
0: 잔잔한 노래들이 좀 많아서,
1: 예.
0: 네,
1: 근데 왜 초능력이라고 하셨어요?
0: 여기에 또 오늘 초능력에
1: 응.
0: 관련된 노래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1: 예.
0: 초능력 뮤비가 또 생각나서
1: 예.
0: 초능력을 한번
1: 초능력.
0: 발휘해봤습니다.
1: 뭐, 우리 누군가, 우리 모두가 초능력 한 가지씩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다 그런
1: 아립 씨 초능력은 뭐예요?
0: 그다 비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다 비밀로 하면서.
1: 이거 밝히면
0: 그죠?
1: 안 되는 거지,
0: 그럼
1: 초능력은.
0: 그치. 그러니까
1: 예.
0: 어디까지 오늘 공개할 수 있을까 좀 초능력을 조금 오늘 조금 열어볼까 말까 그러면서 이
1: 예.
0: 노래를 들어보고요. 초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 제보 좀 해주시면 나의 초능력
1: 저도
0: 해가지고
1: 아직 쓰진 않았는데
0: 그래 아직 쓰지
1: 인생에
0: 않으셨구나.
1: 딱한번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아
1: 재고 있죠. 이걸 언제
0: 언제
1: 써야
0: 쓸까?
1: 되는지.
0: 에이. 오늘 그런 초능력들 다 잊고 있었다면 좀 꺼내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팀은
1: 아,
0: 칠레
1: 긴 나라죠.
0: 뮤지션입니다. 네,
1: 긴
0: 긴
1: 나라.
0: 나라고요.
1: 네.
0: 그 칠레 인디 씬에서 요즘에 주목을 받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우아코라는
1: 네.
0: 싱어송라이터 가져와봤고요. 이분
1: 우아코.
0: 우아코 노래 제목은 그 알고 빼요루 해가지고 더 나쁜 것,
1: 더 나쁜 것.
0: 더 끔찍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사건이나 어떤 이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더 나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1: 아,
0: 사랑인
1: 사랑,
0: 거예요.
1: 그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뭔가
0: 네, 지옥으로.
1: 혼란 속으로,
0: 예,
1: 지옥으로.
0: 그리고
1: 네.
0: 불안해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더 나쁜 것이라고 뭔가 약간 그런 반어법적인 그런 노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칠레에서 비아 알레마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호아킨의 솔로 프로젝트가 이제 우아코인데요.
1: 원래 활동명이 호아킨인데
0: 네.
1: 이제 부캐가 왔고.
0: 네. 그런데 직접 다 작곡하고 녹음하고 믹싱까지 직접 다 하고
1: 예. 네.
0: 거기에 이제 어떤 실내 악 같은 것들, 뭐 첼로나 피아노를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는 팀이고요. 최근 남미 인디씬에서 주목받는 그 젊은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보컬이 아닌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음압을 측정을 하면 아마 가장 유약한
0: 네네네.
1: 이런 수치가 잡히지 않나? 네, 뭐 그런
0: 맞아요.
1: 거예요.
0: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해서 이별을 하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다가올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약한 목소리.

0: 인데
1: 근데 이제 이곡 미리 들어봤는데
0: 네.
1: 끝에 아주 뭐라 그러죠? 마치
0: 비행기.
1: 핵전쟁 이후에 아포칼립스가 벌어질 듯한 그런 암시 같은 소리를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1: 네.
0: 그게 제가 듣기에는 그 비행기 내리기 전에 그 바퀴가 닿아서 우웅 하는 그 소음이 납니다.
1: 일단 밝혔군요. 이 소음의 정체가 뭔지.
0: 네네. 그래서 제가 먼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첫 곡으로 골랐던 게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네,
1: 착륙하는.
0: 착륙하는.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1: 예.
0: 어딘가 착륙하시면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이 앨범이 총 11곡이 담겨 있는 앨범인데요. 노멘클라투라 이노르가니카라고 해서 이 앨범의 제목이 무기화학 명명법이에요.
1: 원소기호 테이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0: 네,
1: 건가요?
0: 그거를 전체 통틀은 그 통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의 화학식 같은 그런 제목을 달아놓은, 그래서 뭔가 감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데, 절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어떤 화자의 목소리가 아닐까.
1: 혹시 기억나는 원소기호 있어요?
0: 뭐, 철, 뭐 이런 거?
1: 네,
0: FE?
1: FE.
0: 또뭐 있죠?
1: 번호 뭐지? 난 33번.
0: 어?
1: 비소.
0: 아, 그 쉽지 않은데?
1: 1급 발암물질.
0: 뭐 우라늄부터 해서 별거 다
1: 우리
0: 있죠.
1: 저기 화학 선생님 실제 이름이 비소였거든요.
0: 아, 정말
1: 예,
0: 진짜
1: 영어 철자가 한자만 더하면 빼면 비소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맨날 자랑을 해. 나는 화학 선생할 운명이다. 그러면서
0: 그 33번이 친구
1: 33번을 그가
0: 주신
1: 늘 얘기하던 거예요.
0: 그 번호대로 외우는 법도 있잖아요. 어쩌고 뭐
1: 아, 그래요?
0: 나가 걸까 뭐 이런 저 기억이 안
1: 예,
0: 나는데
1: 공부 잘하셨나 보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아코 앨범 들으면서 먼 곳으로 붕 한번 그곳
1: 날아볼까요?
0: 날아볼까요?
1: 예, 우아코, 칠레 아티스트의 알고 빼올, 더 나쁜 것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송라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우리를 다 잠시 먼 곳으로 데려다줄 초능력의 노래들 이런 테마로 그가 고른 첫 곡이었습니다. 칠레의 싱어송라이터 우아꼬의 알골 빼올 더 나쁜 것 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그 기내 안내 방송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네. 마지막 부분에 네. 뭐 나레이션이 하나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 기장님 같아요. 약간 연세 좀 있으신.
1: 아 여자분 목소리여가지고 네. 아 여자분이 기장님 할 수.
0: 그럼요,
1: 있지,
0: 당연히.
1: 있지. 네.
0: 잘 착륙을 한 듯한 소리인데 이게 만약 꿈이라면
1: 네.
0: 꿈에서 딱 눈을 딱 떴는데 옆에서 드라이기를 누가 막 쓰고 있어서.
1: 아 진짜 이런 상상력 진짜. 네.
0: 두려움이 있는데 애잔한 느낌이라고 오수민님 써주셨는데
1: 네. 받아들였군요.
0: 네.
1: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불안을 네 불안과 함께 사랑하는 거니까
0: 사랑이 불안이구나.
1: 이분에게는 네. 사랑이 두려움이고 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이제 언젠가 이별을 할 거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0: 저는 그게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저는 슬펐거든요.
1: 사랑이란 거가 네. 예상할 수 없고 네.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노래 네. 왠지 슬퍼요. 오미셀님께서도 슬픔, 네. 두려움 뭐 이런 걸로 다 해석되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에 코멘트들이 많이 있네요.
1: 네.
0: 그러나 오늘은 피서고 네. 이 불안하면 안 되고.
1: 맞아요.
0: 예. 여기보다 어딘가에 포탈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데.
1: 네. 지금 네. 칠레에 이제 잠시 내렸으니까.
0: 뭐, 빌라 알레마나라 그랬나? 알레마나. 맞네. 비아 알레마나 출신의
1: 네.
0: 아티스트니까 그 동네로 맞아. 한번 가보는 거.
1: 그러니까요. 비아 알레마나 이런 데를 네. 저는 이분 찾으면서 네.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0: 산티아고에서 약간 한 30, 40km 이 정도 보이더라고요. 산티아고 못 가봤는데.
1: 저도 그냥 뭐 이름으로만
0: 갈 일은
1: 알고 있습니다.
0: 없을 것 같은데.
1: 평생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네. 다 완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0: 네.
1: 아무튼 두 번째 노래는 제가

0: 오늘 초능력 했던 게 이분들 때문이거든요. 마야 옹가크라는 일본의 록밴드인데요. 사이키델릭 록밴드입니다. 마야 옹가크가 이제 마야 음악을 이제
1: 아,
0: 옹가꾸라고.
1: 옹가쿠가 음악이죠?
0: 네. 그래서, 아니, 밴드 이름을 마야 음악이라고 어떻게 붙일 수 있지? 하는데 이분들의 Maybe Psychic이란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심령술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해석한 거는 어쩌면 초능력자일지도 약간,
1: 누가?
0: 그러니까,
1: 스스로?
0: 아, 이 노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초능력자였다 하고 아마도. 옛날에는 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 네.
0: 우리도 초능력자잖아요.
1: 그, 뭐, 가까운 역사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0: 네.
1: 뭐한 3km 멀리에서도 보이고,
0: 정확하게 지금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1: 들리고,
0: 네.
1: 트래킹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났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축지법하고
1: 아, 그건 아니고,
0: 네.
1: 이거 뭐풀 모양만 보고 뭐 동물이 어디로 뭐 이렇게.
0: 가는지.
1: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
0: 네.
1: 제 입장에선 초능력인데.
0: 그 정도면 뭐 초능력 쳐주죠. 네.
1: 공간 이동 이런 거가 초능력인가? 공중부양.
0: 공중부양. 네.
1: 그런 건 모르겠어요.
0: 이분들의 첫 번째 이제 뮤직비디오에 그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뮤비랑 꼭 같이 봐야 하는데 대나무 숲에서 이제 태극권을 이렇게 수련하면서 모두가 공중부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1: 아, 그 찍느라고 고생했겠다. 와이어 차고.
0: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뮤비를 찍을 수 있나 하는데, 뮤비에 멤버 전원이 다 등장하고요. 그 멤버 전원이 다 등장을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숟가락을 들고 다 구부려요. 유리겔라처럼.
1: 유리겔라.
0: 기본 굴부리고,
1: 염력.
0: 뭐 이렇게 계속, 그리고 남은 시간엔 계속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와요. 뭐 10년 전 우리 해가지고 막 되게 애송이일 때,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마스터를 만나서 수련하다가 그다음에 10년 후뭐 이제 초심을 잃고 뭐 약간 요런 이야기들을 마치 한 편의 독립 약간 B급 감성의 독립 영화로 이렇게
1: 단편
0: 쫙
1: 영화처럼.
0: 단편 영화처럼 풀어줘가지고 제가 이 뮤비를 보면서 아 오늘 이 팀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 마야 옹가크라는 이 팀명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 사실은 그 마야 음악이랑 관계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 상상 속의 시야를 떠올리면서 그게 이제 마야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만들었고. 팀 자체도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잼을 하면서 뭐 자연 발생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음악, 이 메이비 사이킥도 그 유럽 투어 중에 세션, 잼 세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잼으로 다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팀인데 올해 후지락 또
1: 라인업이었어요?
0: 라인업에 나와서 마야 옹가크 되게 좀 신기한 음악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초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 혹시 초능력이 있다면
1: 제가 그 약간 이건 초능력 경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관심법 아니야
0: 아니에요.
1: 억지로 만든다는
0: 네,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안 먹어도 배부른 약. 그리고,
1: 원하는 거?
0: 네, 잠을 안 자도 안 졸린 약.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1: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0: 네.
1: 그두개 말고 딴 거.
0: 딴 거?
1: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쓸수 있는 법, 뭐 이런 거.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
0: 저 너무 긴거 아니에요?
1: 그러다가, 아, 이거 너무 길다. 그럼 24시간 12시간처럼 보내볼 수 있는 력.
0: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1: 그럼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가, 그렇게 되면?
0: 저는 눈 깜빡했으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그런 거 아주 좋네요.
0: 길게 쓰고 싶으시군요.
1: 아니, 좀, 엿가락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게 있다면,
0: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하루가 좀 길다 싶으면 다 율디님의 초능력입니다.
1: A에서 B로 가는데
0: 네.
1: 빨리 갈수 있잖아요.
0: 그쵸.
1: 자동차를 뭐 몰던가 달리던가. 근데 뭐 시간은 그렇게 할수 없나.
0: 아, 시간을 왜 빨리 당길 수 없나?
1: 그거

0: 엄청난 초능력 아니에요?
1: 진짜 시간에 그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을 지금 개입하신다는 것이.
0: 마야 온갖구의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다.
1: 네. 사이킥, 메이비 사이킥 들으면서
0: 예.
1: 한번 조절해 볼까요?
0: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이 멈추는 게좀 아쉬운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마야 온갖구의 Maybe Psychic. 2025년 작년에 발표된 싱글이었고요. 뭐 이런 초반부터 약간 인도의 신비로운 요소나 뭐 자메이칸 덥의 공간감이나 이런 느낌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강박이 전혀 없는 아주 좋네요.
1: 도로도로동. 아, 이게 진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0: 질문을 딱 던져놓고 끊임없이 생각해도 머리가 안 아픈 그런 느낌이랄까?
1: 맞아요. 진짜 이 분들이 음악을 자연 발화식으로 만드는 이 느낌 자체가 어디도 강요적이지 않고 억압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또 감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이상하다. 조희선님께서 마야 온갖구의 음악을 박정용 씨가 후지랖 앞에 소개하면서 소개했던 아티스트라고
1: 아,
0: 리마인드 해주셨는데 그 다른 곡을
1: 그렇죠.
0: 들려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숲에서 들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곡은 또 다른 분위기다라고 뮤비를 보면서 팬이 될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정용님이 소개했을 때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가?
1: 네, 오늘 약간 초능력이
0: 네,
1: 임했나 봐요.
0: 오늘 약간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야 온갖구의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볼까 해가지고 제가 쳤어요. 검색하는데
0: 네.
1: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
0: 네.
1: 일단 이제
0: 이렇게 뚫으면은 바로 도착하는 나라.
1: 대척점에 있는 나라. 위도 척도 이런 거다 봐가지고
0: 네.
1: 그랬더니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이었습니다. 네.
0: 그 영역이군요.
1: 네.
0: 칠레는 살짝 비껴나나 봐요.
1: 칠레는 바로 약간 비껴나갔잖아요. 그래서 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래서 여기 새 음악이 제일 먼 곳으로 브라질로 많이 가는구나라는
0: 네, 맞아요.
1: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가 낮일 때 그곳은 이제 밤이고,
0: 계절도 정반대고.
1: 네, 우리가 여름일 때 그곳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해서 오늘은 또 두 명의 브라질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해볼까 해요. 이게 1991년생이더라고요. 두분다 공교롭게도.
0: 30대 나이에 지금
1: 네.
0: 한창 뭐 인기 절정의
1: 아, 맞습니다.
0: 젊은
1: 진짜.
0: 뮤지션들.
1: 그리고 막두분다막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막 상,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고.
0: 아, 라틴 그래미 뭐 이런
1: 라틴
0: 데서.
1: 그래미, 맞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싱 베르나지스의 프루덴시아라는 노래를 가져봤는데, 이싱 베르나지스 이분은 현재 브라질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인디록 밴드 오 테르노의 또 리더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솔로 활동에서는 이제 포크, 삼바, 보사노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0: 에미페베.
1: 에미페베를 이제 자신만의 감성으로 이제 풀어내는 브라질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작곡가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노래 중에 이 프루덴시아는 원래 마리아 베타니아라는 브라질의 전설적인 가수를 위해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이 2021년 앨범에 이제 이 노래를 수록했고, 그 뒤에 자신의 앨범에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발표한 곡이 아주 특이점인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점은 이 곡을 라이브 세션으로 녹음을 했어요. 라이브 세션을 녹음했는데, 1970년대 브라질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옛날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요무대 같은 곳에 자신이 이제 그때를 연상시키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걸로 이제 이 노래를 라이브 세션으로 녹음했고, 그래서 그 특이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굉장히 고전적인 사운드, 칭 베르나르디스의 노래로 프루덴시아 신중함 듣고 오죠.

0: 브라질의 싱송라 징 베르날디스의 노래로 프루덴시아 신중함 오늘 아립시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고요. 브라질에서 한 아티스트 더 꼽아오셨는데요. 바로 만나보죠.
1: 네, 그두 번째 싱송라는 후벨이라는 뮤지션입니다. 브라질의 또 인기 싱송라이자 영화 감독이라고 해요.
0: 아, 영화를 만들어요.
1: 그리고 이분도 뭐 라틴 그래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했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아지아넬라 까롤리나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래도 직접 쓴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사실 아까 그싱
0: 징벨.
1: 베르나스랑 다르게 이 노래는 사실 미국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엘 다비드 아길라의 노래 알라 벤타나 까롤리나라는 노래를 후벨이 직접 포르투갈어로 번안을
0: 번안해서
1: 해가지고
0: 리메이크한 거예요.
1: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가로 캐롤라이나 약간 이런 가사의 노래를 담고 있고요.
0: 약간 세레나데인가? 창문을 열어다 뭐 이런 느낌인가?
1: 창문에서 조금 더 오래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조금 더 찾아봐. 좀 뭔가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심연으로 빠져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
0: 창을 열었는데 벽이면 어떡하지?
1: 창 열었는데 막그 바람이 막 드라이기 바람이 계속 불.
0: 벽돌이야. 창을 열었더니 그런 건 아니겠죠? 포탈이 열리면서 미지로.
1: 미지로 한번 창밖을 바라볼까?
0: 알겠습니다. 브라질의 후베우의 아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 봐 카롤리나, 오늘 네 번째 이 아립의 선곡입니다.

0: 아, 자넬라 카롤리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후베우의 음악이었고요. 이것도 여운이 또 이런 깊은 한숨으로 남겨지네요. 예. 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백이 참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편곡들의 곡 많이 듣는
1: 맞습니다.
0: 거 좋은 것
1: 네.
0: 같아요.
1: 좀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0: 예.
1: 좀더 음악이 약간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초능력도 좀 거기에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오늘 마지막 곡도 기대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노래죠. Solox, This is a Life 이 노래 가져와 봤어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OST죠.
0: 아, 저도 이 영화 정말 감동으로 잘 봤는데,
1: 네.
0: 너무 웃겼어요,
1: 네,
0: 심지어.
1: 맞아요. 진짜 너무 웃기고, 오늘 노래 들으면서, 평행 우주의 나는 어딘가 좀 칠레에서 산책을 하고 있겠지, 산티아고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야말로 진짜 모든 곳에서 모든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뭐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베이글 장면이랑 그 돌멩이가 대화하는
0: 아.
1: 장면, 그 돌멩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제 대사만 이렇게 똥똥똥 뜨고 걔들이
0: 소리가 없으니까
1: 소리가 아예
0: 돌이란
1: 없어.
0: 그건
1: 그냥 바람이 살살 부는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이 약간 굴러와요. 근데, 아, 진짜 무슨 약간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그 절벽에 딱서 있는 돌멩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기 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잠시 또 돌멩이가 되어보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바람도 해보고, 이런 곳을 이렇게 좀 촉망라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네 노래를 하면 좋지
0: 이런
1: 않을까.
0: 음악이나 그런 영화 덕분에 뭐 도저히 뭐 우기지 않으면 그걸 경험했다 할수 없는 상황을
1: 맞아요.
0: 요만큼이나마 간접으로 느끼자 뭐 이런 거군요.
1: 네. 그리고 누가 우긴다 해도 어? 그랬 쓸수 있겠는데? 라고 제 여지를 줄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0: 이 음악은 밴드였죠.
1: 네.
0: 영화 음악가로 이제 더 유명해질 텐데
1: 맞아요.
0: 손 록스라는 트리오가
1: 네.
0: 음악을 다 맡았고 보컬리스트도
1: 미츠키,
0: 미츠키와 데이빗 버니
1: 데이
0: 무려
1: 버니 함께
0: 함께
1: 해준,
0: 했네요.
1: 네. 정말, 정말 이, 그, 이렇게 실험적인 음악, 인디 록, 밴드에게 어떤 음악 전체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전체 스코어를 또 넘길 수 있는
0: 그러게요.
1: 에이, 진짜 대단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여백을 남기면서 떠나주십시오.
1: 네, 저는 퐁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손룩스의 작업으로 영화 음악 This is a Life featuring 민츠키 그리고 데이비드 번입니다.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고 또 이런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3분钟 热度.
1: 일단 직역을 하면 3분钟, 3분. 1분, 2분, 3분의 3분. 热度. 열도. 그러니까 열기.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열정. 그러니까 3분 동안의 열정.
2: 好像这个热情的时间不太长哈只有三分钟
1: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하겠다라는 의지를 딱 가졌을 때 3일은 간다.
2: 我们都是用三但是中国人用的这个三时间用的更短三分钟韩国是三天
1: 그렇습니다. 중국어에서는 3분钟 3분 한국어에서는 3일 짧아도 너무 짧은 3분종. 아무튼 작심삼일 보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3분간의 열기, 일시적인 열정, 작심삼일.
2: 3분종 热度.
1: 학원에 등록하다.
2: 报班.
1: 报班. 报는 등록하다고요. 班이 여기서 이제 학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하는 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报班이라고 하면 학원에 등록하다. 빵을 굽다, 베이킹하다.
2: 烘焙.
1: 烘焙.
2: 但是因为那个背那个字不太常用，所以很多人容易读错，读成烘焙。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 자체가 배가 연상이 되는 언뜻 보면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烘焙 이렇게. 배. 그래서 빵을 굽다 베이킹하다 烘焙. 키우다 양성하다 배양하다.
2: 培养.
1: 培养. 습관을 기르다.
2: 培养习惯.
1: 에이, 培养习惯. 인내심을 기르다.
2: 培养耐心.
1: 培养耐心. 취미.
2: 爱好.
1: 爱好. 걱정하다.
2: 怕.
1: 怕. 꾸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2: 坚持.
1: 에이, 坚持. 입.
2: 嘴.
1: 嘴. 행동.
2: 行动.
1: 行动. 조치를 취하다.
2: 采取行动.
1: 아, 采取行动. 采取가 이때는 취하다. 그래서 采取. 행동, 실제 행동.
2: 실제 행동.
1: 네, 실제, 실제. 그래서 실제 행동. 한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기 어렵다.
2: 君子一言，驷马难追.
1: 君子一言，驷马难追. 직역을 하면 君子, 군자. 우리가 흔히 하는 과거에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양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군자. 네, 군자의 이言 한마디 말은 驷马.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일종의 뭐 마차라고 봐야 될까요? 난쥐 네 마리도 쫓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자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도저히 다시 되담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속성하다 빨리 익히다.
2: 速成.
1: 네, 速成. 배울 수 없다.
2: 学不会.
1: 学不会. 압력, 부담, 스트레스.
2: 压力.
1: 压力. 압력, 압박을 가하다.
2: 施加压力.
1: 施加压力. 스트레스를 풀다.
2: 释放压力.
1: 释放, 풀다죠. 그래서 释放压力. 단번에 갑자기.
2: 一下子.
1: 一下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2: 要不怎么怎么样.
1: 要不怎么怎么样.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我最近报了一个烘焙班，这回我一定要好好培养出一份爱好来。那太好了，可是就怕你又是三分钟热度。这次不一样，我一定要坚持下去。那我就不听你嘴上说什么了，就等着看你的行动吧。嗯。
4: 我一定要让你看看什么叫君子一言，驷马难追。
3: 好啊， 反正学烘焙没办法速成，不坚持就学不会。啊，这么难吗？压力一下子就上来了，要不换个别的？
1: 나 최근에 제빵 학원 등록했어.
2: 我最近啊报了一个烘焙班。我最近，최근에 요즘
1: 빠오빤이 그대로 학원에 등록하다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빠오빤 할 때 빤이 일종의 학습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지는 학생들이 모여지는 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인데 여기서는 빠오러 이거 어떤 반? 홍베이반.
2: 네. 빠오빤是这个离合词.
1: 이합사죠.
2: 네. 그래서 중간可以加上什么什么班.
1: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등록을 했는데 어떤 학원에 등록을 했냐 말 그대로 빠오 什么什么班 한데 이 什么什么가 어떤 반이죠. 근데 여기서는 홍베이반 제빵학원. 그래서 빠오러 이거 홍베이반. 이번에는 꼭 제대로 취미 하나 만들어 보려고.
2: 这回我一定要好好培养出一份爱好来.
1: 오호.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제빵학원에 다니는 것이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2: 爱好.
1: 그렇죠. 그래서 这回 이번에는 我一定要 반드시 뭐뭐 할 것입니다. 허허, 培养. 아주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培养. 培养은 말 그대로 기르다, 키우다, 배양하다 다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취미를 만들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培养出一份爱好来. 爱好, 취미죠. 뒤에 그 하오 그 발음, 호자의 발음이 하오가 아니고 허, 사성으로 한다라는 거 좋아하다. 그래서 爱好来. 오, 그거 좋네.
2: 那太好了。那太好了。
1: 다만 또 작심삼일로 끝날까봐 걱정되네.
2: 可是就怕你又是三分钟热度。
1: 오호, 那说明他经常三分钟热度。突然感兴趣，有了热情，然后三分钟以后忘记了。好像是报班不对。자，可是就怕你。 네가 뭐뭐를 할까 봐 걱정된다. 파 이때 두렵다, 걱정되다. 그래서 지오파니 요시 3분종 르도 또 작심삼일 될까 봐 걱정되네. 요시 또 뭐뭐이다. 이번에는 달라. 꼭 끝까지 해낼 거야.
2: 这次不一样，我一定要坚持下去.
1: 에, 这次不一样，不一样. 달라요. 我一定要. 나는 반드시 꼭 해낼 거야. 무엇을? 坚持下去. 坚持 버티다, 유지하다, 견디다. 下去가 동사 뒤에 나오면 그대로 동작의 지속이죠. 그래서 坚持下去, 계속해서 빵 배우는, 베이킹하는 거 배울 거야. 그럼 네가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행동을 지켜볼게.
2: 那我就不听你嘴上说什么了，就等着看你的行动吧.
1: 对, 제가 嘴上说的,
2: 不算数.
1: 做好行动. 아, 나
2: 最重要.
1: 对. 나, 我就不听. 그럼 나는 듣지 않을게. 뭐

0: 를네 쥐상 쇼 샤말러. 네가 입에서 하는 말. 무슨 말은? 어, 나안 들을게. 뭐만 뭡니까? 찌우 떵져. 기다리고 있을게요. 칸 니더 싱동 봐. 네가 하는 행동만 보고 있을게. 오호. 그러니까 나 어제 보 팅니 쥐상 쇼 샤말러. 네가 하는 말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찌우 떵져. 칸 니더 싱동 봐. 아, 네가 하는 행동만 지켜볼게. 오, 이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1: 매수와 장용대.
0: 是吧？어, 그렇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을 만한 또 일종의 칭찬도 될수 있고, 어, 격려도 될수 있고요. 어, 그래서 아무튼, 不听你嘴上说什么了，就等着看你的行动 봐. 응? 내가 반드시 군자의 말 한마디는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로도 못 따라간다는 게 뭔지 보여주겠어.
1: 我一定要让你看看什么叫君子一言，驷马难追。
0: 그러니까요. 와, 이딩요. 반드시 랑니 칸칸. 너로 하여금 보게 해줄게. 什么叫 뭐가 도대체 君子一言，驷马难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로도 못 따라간다. 그만큼 한 사람 군자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기 어렵다. 오호. 아무튼 제빵 기술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지 않으면 못 배워.
1: 好啊，反正学烘焙没办法速成哦，没办法，不坚持就学不会。
0: 当然，诶，这个世界上哪有一个就是速成啊？
1: 没错，
0: 嗯，
1: 所以有的时候我看什么速成什么
0: 速成
1: 学习
0: 班，对
1: 班，
0: 对对
1: 哎呀，
0: 对对对，
1: 有的时候我觉得真的都是一半以上都是骗人的。
0: 对，没错。보통 이 속성반이라는 이제 간판을 건 학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하, 还是 坚持 중요. 反正 쉐 홍베 그 제빵 기술을 배우는 건 没办法 速成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不坚持 꾸준하게 하지면 学不会 배울 수가 없다. 아, 그렇게 어려워? 갑자기 부담이 확 올라오는데 그럼 다른 걸로 바꿀까?
1: 啊，这么难吗？这压力一下子就上来了。要不换个别的？
0: 三分钟，
1: 3分钟都没有，2分钟我
0: 对
1: 觉
0: 对
1: 得
0: 对
1: 热
0: 对
1: 度。
0: 对对对，哎，这么难吗？哦，그렇게 어려워? 야리 이샤즈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부담감이 上来了, 확 올라오는데 여보 아니면 换个 别的 项目, 다른 걸좀 배워볼까요? 어허,
1: 换个速成的，
0: 换
1: 换个简单的。
0: 哎呀，这个世界上哪有速成的呀？
1: 没有什么东西能速成。
0: 对，你要学会，应该坚持。자, 해설 볼까요? 66쪽입니다. 첫 번째, 培养, 키우다, 기르다, 양성하다, 배양하다. 아이에게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1: 想培养孩子爱看书的好习惯，家长自己要先放下手机。
0: 当然，你自己看你的手机，然后让孩子读书。
1: 不像
0: 哎，
1: 话，我觉得
0: 没有道理
1: 没有道
0: 呀。
1: 理。
0: 想培养孩子，你可培养某某를만들고기르고싶다면，孩子爱看书的，아이가책 보는 걸 좋아하는 좋은 습관, 好习惯 길러주고 싶다면, 家长 自己 부모가 要先放下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手机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꽃이나 식물을 키우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1: 种花种草能培养耐心。
0: 种花种草 이때 종이 원래는 이제 심다인데요. 왜냐하면 재배하다. 그러니까 키우면 키우다도 됩니다. 种花种草能培养耐心.
1: 确实是，
0: 对.
1: 我种了一个西红柿，
0: 哦.
1: 已经1个月了，也就是有15厘米那么高，还没看到西红柿出来，我都想把它扔掉。真的需要耐心。
0: 对, 没错.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1: 要多参加团建活动来培养社交能力。
0: 어, 要多参加,많이 참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참여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要参加一些团建活动,단체 활동이죠. 단체 活动来培养,길러야 합니다. 社交能力,사회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성이죠.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두 번째, 이샤즈, 단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한꺼번에 밀어 바닥에 쏟아버렸다.
1: 他把桌上的文件一下子全推到了地上。
0: 오, 타바 쪼상더 바 자구문이 났네요. 뭐뭐를 목적을 앞으로 뺀 거죠. 他把桌上的文件

0: 서류, 그러니까 탁자 위, 책상 위에 서류를 이시하즈 한 번에. 오, 화가 났나 봐요.
1: 力气很大呀，全都推到地上，也需要力气呀。
0: 对，
1: 哎，洪老师，这有点像电视里边的场面
0: 啊，对对对，电视里
1: 了。哎
0: 面的场面，
1: 呀，
0: 全推到了地上，전부밀어서바닥에쏟아버렸다。한꺼번에너무많이먹지 마.
1: 别一下子吃太多。
0: 에이, 对了，别一下子단번에吃太多，너무많이먹지 마.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1: 天一下子黑了。
0: 에이, 天一下子黑了，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67쪽입니다. 心灵鸡汤.
1: 走得多慢都无所谓，只要你不停下脚步。
0: 그렇죠.
1: 没错，
0: 不怕慢，
1: 只怕站。
0: 只怕站，
1: 对，
0: 一个道理吧，
1: 一个道理，
0: 一个道理。
1: 就是这么回事儿。
0: 对，走得多慢，그러니까걸어가는 것이 느려도 无所谓，괜찮아요。只要你不停下脚步，멈추지，걸음을멈추지만않으면된다。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我最近报了一个烘焙班，这回我一定要好好培养出一份爱好来。
3: 那太好了，可是就怕你又是3分钟热度。
2: 这次不一样，我一定要坚持下去。
3: 那我就不听你嘴上说什么了，就等着看你的行动吧。
2: 我一定要让你看看什么叫君子一言，驷马难追。
3: 好啊，反正学烘焙没办法速成。不坚持就学不会。
2: 啊，这么难吗？压力一下子就上来了，要不换个别的？
0: 这么说，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끝까지 해내야 해.
1: 这次一定要认真坚持到底。
0: 이 과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딩요. 반드시 뭐뭐 해낸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这次 이번에 이딩요. 반드시 합니다. 认真 坚持到底. 좋은 말다 했어요. 认真 열심히 坚持 끝까지 到底. 아니, 끝까지 버틴다 해낸다. 坚持到底. 더 이상 그렇게 대충대충 살지 마.
1: 别再过得那么凑合了。
0: 凑合. 이게 이제
1: 对。
0: 认真과는 좀 반대되는
1: 没
0: 말이죠.
1: 错，没错。所以这个词其实也常用
0: 对，
1: 哦。
0: 哎，
1: 比如说今天吃什么？哎，随便凑合一下。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认真과 凑合는 고를 때는 반대인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凑合는 약간 좀이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凑合 약간 다릅니다. 예, 그냥 뭐 일단 대충
1: 随便
0: 하나
1: 吃点，
0: 넘어가지
1: 对，
0: 뭐
1: 大概
0: 이렇게
1: 随便吃点。
0: 그렇습니다. 别再过得那么凑合了. 베이킹은 오랫동안 연습해야 잘할 수 있어.
1: 烘焙需要长期练习才能做好。
0: 当然需要长期练习，장기간의 연습,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습해야 잘 능做好. 말로만 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
1: 光嘴上说，不如干脆别开始。
0: 当然。 꽝 쥐상 쇼, 꽝 다만 뭐뭐라면,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할 거라면, 꽝 쥐상 쇼, 뿌루 뭐뭐만 못합니다. 간쇠, 아예 차라리 别开始,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까지 생각해야 해.
1: 开了头就得想着收好尾。
0: 그렇습니다. 카일러 더 시작을 했다. 就得 해야 합니다. 想着 show how way. way가 이제 말 그대로 마무리까지, 끝맺음까지 show how way. 다 한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수습하지 못한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1: 君子一言，驷马难追。
0: 직역하면 말 그대로 군자의 말 한마디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로도 못 따라간다. 절대 자신의 말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说定了, 周末 吃饭, 你 请客。
1: 君子一言，驷马难追。
0: 诶，上周你也这么说的？
1: 哎呀，上周不是还没发工资吗？这周发了，我请客，放
0: 所
1: 心
0: 以
1: 吧，
0: 没问题。
1: 不要担心。
0: 好， 단어 보겠습니다. 약속하다.
1: 쇼띵.
0: 쇼띵. 띵이 이제 정하다니까 말한 대로 정하다, 지키다. 월급이 나오다.
1: 파공즈.
0: 파공즈. 그대로 공즈, 월급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정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오늘 기본 진도는 파트 5와 6가 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우리 또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 기본적인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각자의 계획을 짜실 때 큰 계획은 우선 이제 뭐 토익 만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일일 계획, 주간 계획을 잘 짜야 시험을 잘 보고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몇 문제 풀겠다 구체적으로 나 저 200문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알았죠?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당신은 토익킹 이미지랑 그 500회 그거 강조하면 돼. 이 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무슨 아 그 어떤 업체들 있죠. 뭐 이렇게 막 뭐 제일 뭐 이런 업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 몇 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성적이 몇 점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10번부터 우리 함께 보시죠. Products purchased from Le Maire Home Goods. 여기서 보면은 르메어 홈굿즈라고 할게요. 이 르메어 홈굿즈사로부터 구매된 그 제품들은 are blank wrapped 어떻게 포장됩니다. Before being sent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보내지기 전에 당연하게 이 자리는 앞뒤로 동사 수식 부사 자리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포장된다. 보기 중에 부사는 securely밖에 없죠. 그래서 C가 답이고요. 우리 많이 했던 얘기해 볼까요?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우리말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르메어 홈굿즈사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안전하게 포장된 후 고객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토익킹 강의 듣고 고득점 하세요. 만점 받으세요. 그리고 어디 또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토익 과외 구함 이래가지고 과외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점수 높은 상태에서 700점 확실히 보장 뭐 이래갖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 before, after처럼 after를 before처럼 이거 말해봐요.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거로 안 된다고요. 알았죠? 이거 잘 또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0.

0: 6번 들어볼까요?
1: Products purchased from Le Maire Home Goods are securely wrapped before being sent to customers.
0: 111번입니다. The Meadowbrook Visitor Bureau's website. 이런 그 웹사이트가 provides details, 세부 설명을 제공합니다. About popular local blank, 인기 있는 현지 명소들에 대해서 미리 말했어요. Including, 어우 반갑다. 그죠? Including, 여기 커마 찍히면 더 좋고요. 뭐를 포함하여 beaches, museums and walking trails.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변, 박물관, 산책로를 포함하여 인기 있는 명소죠. 명소가 영어로 뭐예요? Attractions. 관광 명소를 뭐라고 할까요? Tourist attractions.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나머지 보기는 뭐 너무 멀어요. C가 정답. 111번 들어볼까요?
2: The Meadowbrook Visitor Bureau's website provides details about popular local attractions, including beaches, museums, and walking trails.
0: 112번입니다. The Accounting Department, 그 경리 부서는 needs blank receipts,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해요. Before it can finalize the Company's tax report. 이 업체가 결국은 이 그 부서가 회사의 세무 보고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기 전에는 우선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D고요. 아까처럼 이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더 우리말스러워요. 회계 부서는 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 후에 이 부서가 이 회사의 세무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The accounting department needs additional receipts before it can finalize the company's tax report.
0: 여기 보기에 그 besides는 게다가라는 부사가 될 수 있고 또는 뭐뭐 외에도라는 전치사가 돼요. 근데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very도 이제 뭐 뜻도 안 맞고 안 됩니다. 113번 보시죠. Monday's announcement of Velaroo's annual sales figures. Velaroo Food사의 연례 영업 수치, 바로 매출의 발표가 blank a 12% rise in revenue, 수익에 있어서 12% 상승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이 드러내 보여주다 revealed, 이게 문맥에 맞아요. A가 답이고 entered는 들어가다 참석 뭐 하여튼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타동사로 이제 그렇게 쓰이고 enter into business라고 이제 사업계에 뛰어들다 이런 비유적 의미에 쓰일 때도 있습니다. assume은 책임을 지다 떠맡다 가정하다로 뜻이 안 맞고 persuaded도 이게 설득하다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2: Monday's announcement of Velaroo Foods annual sales figures revealed a 12% rise in revenu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같이 보시죠. Dear Mr. Rivera에게 I'm writing. 제가 글을 씁니다. To blank you. 뒤에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당신을 블랭크하기 위하여. On the successful launch of NovaCore Electronics' newly energy-efficient appliance collection. 어우, 문장도 기네요. 그죠? 그 성공적인 출시에 대해 당신을 칭찬하거나 축하하려고 글을 쓰겠죠. 성공적인이 힌트예요. 그러면은 131 ABCD 중에 칭찬하다가 있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A번 command 요단어입니다. COMMEND가 칭찬하다. COMMAND는 좀 더 밝은 발음으로 command 명령하다가 돼요. 그건 다른 단어고 칭찬하다로 A가 답이 되는데요. 노바코 일렉트로닉사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높은 가전제품 컬렉션의 성공적인 출시에 대해 당신을 축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당신을 칭찬하고자 글을 씁니다. 축하나 칭찬 의미를 찾아보니까 칭찬하다가 A번 command 여기 나오기 때문에 A번이 답이죠.

0: As regional partnerships director, 이 지부 제휴 어떤 이사로서, 지역 제휴 이사로서, you worked diligently, 아주 부지런하게 당신은 일하셨죠. With retailers and suppliers, 소매업체랑 또 공급업체들과 함께, to secure strong placement, 아주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for these products, 이 제품들의 어떤 배치죠. In stores, nationwide, 전국적인 상점에 제품을 이제 딱 제대로 배치하는데 많이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죠. Our executive team, 우리의 임원 팀은 devoted substantial resources, 상당한 양의 재원을 to developing this collection, 이 컬렉션을 개발하는데 썼죠. 헌신했죠. 이 컬렉션이 앞에 나왔던 appliance collection이에요. 가전제품 collection. But 그러나 the ultimate success of the campaign, 바로 이런 이 캠페인의 궁극적인 성공이 depended greatly on retailer enthusiasm and public response. 이 소매업체의 열정과 또 대중의 반응에 달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또 나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결국 성과를 냈습니다. 계속 칭찬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132에서 그것을 고르면은 D번입니다. Your hard work has led to an overwhelmingly positive response to the collection. 이 컬렉션은 가전제품 컬렉션이에요. 계속 이 컬렉션에 대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초래했죠.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132번은 D번이 좋겠죠. 그 다음 보죠. We are confident that 우리는 그리하여 대디아를 자신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6월 28일 토익 시험에 이 confident 집어넣는 문제가 파트 6에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The Novaco Electronics사가 will soon become a blank 브랜드가 될 것이라 확신해요. 그럼 지금 많이 알려져서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 자리는 브랜드라는 명사를 꾸미는 자리예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브랜드 말 되죠? 그래서 133번 정답은 A번 influential 이것만이 형용사입니다. 보기 중에 influential 이것만이 형용사로 정답이 되죠. 이것 아주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곧될 거라고 확신해요. In the smart home appliance industry, 스마트 가정용 가전제품 산업에서 An achievement 이 성취는 our company has pursued for many years. 우리 회사가 수년간 추구했던 바로 그 성취죠. 그래놓고 all of blank at the Seattle office. 이 시애틀 사무실에 우리 모두는 이래야죠. 이게 저 같은 회사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us가 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sincerely appreciate your dedication. 진심으로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기 appreciate에 밑줄 그어주세요. 결국 감사하고 칭찬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두노바코 일렉트로닉사의 이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34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는 이제 we, us 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뭐 A, B, C, D를 us가 답으로 하는데 you, 뭐 her, she 이런 게 나와서 인칭을 지금 누구인지 그 문맥을 잡아내는 거 그런 문제가 요즘에 인기 문제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볼까요?
1: Dear Mr. Rivera, I am writing to commend you on the successful launch of Novacore Electronics' new energy-efficient appliance collection. As Regional Partnerships Director, you worked diligently with retailers and suppliers to secure strong placement for these products in stores nationwide. Our executive team devoted substantial resources to developing this collection, but the ultimate success of the campaign depended greatly on retailer enthusiasm and public response. Your hard work has led to an overwhelmingly positive response to the collection. We are confident that Novacore Electronics will soon become an influential brand in the smart home appliance industry, an achievement our company has pursued for many years. All of us at the Seattle office sincerely appreciate your dedication to Novacore Electronics. Sincerely, Rebecca Langford, Senior Marketing Advisor, Novacore Electronics, Seattle Office.
0: 복습 들어갑니다. 110번. 마음을 여러분 좀 편안하게 하고 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긴장해도 잘 안 풀려요. 경쾌하게 즐겁게. 알았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110번. 빈칸 앞뒤로 보세요. Are wrapped. 아, 이거 동사구나. 동사 수식 부사겠네. 보기 중에 부사는 C번. Securely 뿐입니다. 들어보시죠.
1: Products purchased from Le Maire Home Goods are securely wrapped before being sent to customers.
0: 현지 명소 할 때 local attractions입니다. 관광 명소는 tourist attractions. Attractions를 함께 암기하십시오. 들어보죠.
2: The Meadowbrook Visitor Bureau's website provides details about popular local attractions, including beaches, museums, and walking trails.
0: 추가적인 영수증, additional이 문맥에 맞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후에 이 세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문맥입니다.
3: The accounting department needs additional receipts before it can finalize the company's tax report.
0: Revealed는 이제 비밀스러운 걸 공개했다 이 뜻도 있고 보여주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문맥에 맞아서 revealed가 정답.
2: Monday's announcement of Valaro Foods annual sales figures revealed a 12% rise in revenue.
0: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또 달라요. 세 번 들을 때 더 달라요. 131에서 134 문맥을 관찰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Dear Mr. Rivera, I am writing to commend you on the successful launch of NovaCore Electronics' new energy-efficient appliance collection. As Regional Partnerships Director, you worked diligently with retailers and suppliers to secure strong placement for these products in stores nationwide. Our executive team devoted substantial resources to developing this collection, but the ultimate success of the campaign depended greatly on retailer enthusiasm and public response. Your hard work has led to an overwhelmingly positive response to the collection. We are confident that NovaCore Electronics will soon become an influential brand in the smart home appliance industry, an achievement our company has pursued for many years. All of us at the Seattle office sincerely appreciate your dedication to NovaCore Electronics. Sincerely, Rebecca Langford, Senior Marketing Advisor, NovaCore Electronics, Seattle offic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거기 7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우리 지난 시간에 grassroots 거기 했죠. 예문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A grassroots organization helped local residents protect the park. 한 지역 주민 중심 단체가 주민들이 공원을 보호하도록 도왔죠. 여러분, help 목적어 동사 원형도 되고 help 목적어 to 부정사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to를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토익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The project began as a grassroots movement. 그 프로젝트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비슷한 의미가 community-based organization. 그리고 citizen-led organization, 이게 비슷한 의미가 돼요. 시민주도 단체가 되죠. 그 다음 거, 이거 또 학생들이 많이 몰랐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야 이런 게 나와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아 이거 저 세븐에 다 나왔던 거예요. Fortunately, 다행히도 her mistakes, 그녀의 실수는 were flagged, 지적이 되었고 and resolved, 해결되었다. Before any problems occurred,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이거는 결국 미리 해결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플래그를 보통 우리 깃발로만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깃발 탁 이제. 근데 플래그가 무엇을 표시하다, 주의를 끌다, 문제로 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e system flagged the error automatically. 그 시스템은 그 오류를 자동으로 표시했다. 이런 거고요. Several suspicious transactions. 몇몇 수상한 거래가 were flagged. 지적되었다. 표시되었다. By the bank. 은행에 의해 이게 지적되고 표시되는 거죠. The editor flagged a few mistakes in the report. 이 보고서에 몇 가지 실수를 편집자가 지적했다. 그리고 this issue,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ll right, 선생님. Mm-hmm. Yesterday we spoke to a local mm-hmm. who told us to be careful of the current.
1: Yes.
0: Because it's a bit tricky. Mm-hmm. And also that it's important to reapply sunscreen.
1: Right. 그래서 mm-hmm. 현지인과 그리고 여행객의 대화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0: 네.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92에 해변에서 스노클링 장비 대여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Mm.
1: 그 해외에 뭐 해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비치 자체에서 직접 뭐 장비를 빌려주고 하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은 거기서 흥정도 하기도 하고 mm-hmm.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와중에
0: 네.
1: 나오는 생활 표현이 많잖아요.
0: 오, 너무 좋아요.
1: 한번 가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Renting snorkeling gear at the beach.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Hi, how's it going? I'd like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3: We have a set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2: Sounds good. There aren't any sharks around, right?
3: You might run into one once in a blue moon, but most of them are harmless.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스노클링 장비 좀 대여하고 싶은데요.
0: 고글, 스노클, 오리발이 포함된 세트가 있습니다. 두 세트 빌리시면 10분짜리 레슨도 무료로 챙겨드릴게요.
1: 오,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근처에 상어는 아예 없죠?
0: 아, 아주 드물게 한 마리 마주칠 수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1: 대부분이라고 하셨나요?
0: Baby shark 뚜루뚜루뚜루
1: 이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무슨 뭐 가격 흥정까진 아니어도 뭔가를 챙겨준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뭐가 포함된 세트가 있다 이런 것도 다 알아들어야겠죠.
0: 오, 좋아요.
1: 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보면요. 상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현지인이 아주 드물게 한 마리 마주칠 수도 있긴 한데 이랬어요.
0: 네.
1: 자, 아주 가끔씩 뭐 가뭄에 콩나듯 어떻게 할까요?
0: 네, 영어로는 once in a blue moon.
1: 어허허.
0: 원어민들이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1: 음흠.
0: Once in a blue moon.
1: 네, 블루문에 한 번씩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블루문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끔씩이라는 느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Right. 자, 그러면 예문 만들어 볼게요.
0: Okay.
1: 세리나는 정말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나에게 전화해.
0: 맞아요.
1: 네. 거의 연락 없는 수준입니다, 저희.
0: 네.
1: 네, 세리나는 내게 전화해.
0: Serena calls me.
1: 파란 달에 한 번.
0: Once in a blue moon. Serena calls me once in a

0: A blue moon.
1: 네.
0: That's because I see you so often,
1: 그런
0: right?
1: 거죠. 네. 가끔 이제 뭐 텍스트가 오면은 갑자기 겁납니다. 무슨 일이 있나? Okay. So, once in a blue moon하게 전화를 한다.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마유는 가뭄에 콩나듯 샐러드를 먹어.
0: 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1: 자, 그렇게 긍정으로. 자, 마유는 샐러드를 먹어.
0: Mayu eats salad.
1: 파란 달에 한 번.
0: Once in a blue moon, Mayu eats salad. Once in a blue moon. 네.
1: 근데 이상한 게
0: 네.
1: 저는 채소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아니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0: 그래요?
1: 좋아하는데
0: 네.
1: 샐러드는 왜안 좋아하냐면
0: 왜요?
1: 그거를 meal로 먹잖아요. 그거는 안
0: 아,
1: 좋아요.
0: 그러면 appetizer로는
1: 아유,
0: 괜찮아요.
1: 맞습니다.
0: 아하,
1: 아하.
0: 오케이.
1: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린 정말 아주 가끔씩 헬스장에 가. 자, 우린 헬스장에 가.
0: We go to the gym.
1: 파란 달에 한 번.
0: Once in a blue moon, we go to the gym once in a blue moon.
1: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 사실을 근거로 한 예문입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1: 네,
0: expressions.
1: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비. 뭐 예를 들어 스노클링 장비라든가 뭐 아니면 스키 장비라든가 어떻게
0: 네네.
1: 할까요?
0: 영어로 gear라고 하는데요.
1: 아.
0: 이 장비 gear는 셀수 없는 단어예요. 네, it's kind of like furniture.
1: 오,
0: Yeah.
1: 오케이. So gear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장비를 다 합친 것을 얘기하는 거군요.
0: 맞아요.
1: 오,
0: 네.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고글.
0: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고글보다는 영어로는 goggles. 그리고 두 개, 그 R이 두개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거의 쓰죠. goggles.
1: goggles, right? GOGGLES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클을 뭐라고 할까요?
0: 네, 영어로는 이음절로 발음해요. snorkel. 마지막 cl, 짧게. snorkel.
1: 중간에 R이 또 껴있네요.
0: 네, 맞아요.
1: 스노가
0: order.
1: 아니라 스노어가
0: 네,
1: 되겠네요.
0: order 힘을 주시면서 반드시 발음하셔야 돼요.
1: Okay. Snorkel. 자, 다음은요. 지느러미. 흔히 오리발이라고 하죠.
0: 네, fin.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세트로 빌리니까 두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fins라고 하죠.
1: 아,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정말, 그런 fish의 fins라고 얘기를 하면 지느러미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 막 나아가게 하다 보니까 이제
0: 네.
1: 우리말로는 오리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1: 자, 다음은요. 무료로.
0: Yeah. 네. For free. For
1: For
0: free. 이 표현
1: free.
0: 너무 좋아요.
1: 네. 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좋다는 건줄 알았는데 정말 무료가 좋은
0: 네. Makes me
1: 거군요.
0: happy. 선생님, 이거보다 좀더 포멀한 단어 있잖아요.
1: At no cost.
0: 그것도 있고요.
1: Right.
0: Complimentary.
1: 오, 그것도
0: 네.
1: 좋아요.
0: 호텔에서 자주 보잖아요.
1: 하지만 그거는 돈을 써야만 보통 뭔가 complimentary로 나온다고
0: For
1: 합니다.
0: free도 그래요.
1: Well,
0: There's nothing free in life.
1: for free는 그래도 바라는 게 없잖아요.
0: Okay.
1: 자, 다음은요. 해롭지 않은, 해치지 않는.
0: harmless. Harmless.
1: Harmless. Harmful 하다라는 것은 사실 해로운이 되는데 그것의 반대가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Okay.
0: The shark are harmless.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1: 네,
0: expressions.
1: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표현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복습의 기회가 될것 같은데,
0: 좋아요.
1: 네, 첫 번째는요, A에 B가 딸려온다, 혹은 포함된다. 그러니까 A를 사면 B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0: A come with B. A come with B.
1: 네. A가 진짜 온다. B와 함께 온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A와 B의 순서가 바뀌어도 큰 차이는
0: 네,
1: 없습니다. 그렇죠?
0: 맞아요.
1: 결국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그 식사에는 음료수가 딸려 나와요.
0: 네.
1: 자, 그 식사는 와
0: The meal comes
1: 음료수와
0: with a drink. The meal comes with a drink.
1: 네. 자, 두 번째는요. 호텔 방을 뭐 예를 들어 예약을 하면 뭐 인터넷이 무료인 거예요.
0: 네.
1: 자, 그 호텔 방은 옵니다.
0: The hotel room comes
1: 무료 인터넷 접속과.
0: with free internet access. The hotel room comes with free internet access.
1: That's right. 자, 두 번째는요. 뭔가를 덤으로 주다, 챙겨주다. 이거 궁금하죠? 이거 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거.
0: Throw in 명사.
1: 음흠.
0: Throw in something.
1: 맞아요. 이거는 사실 어차피 뭔가를 덤으로 주는 거는 무료로 주잖아요. 그래서 for free를 안 넣어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0: Okay.
1: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날 위해서 뭔가를 덤으로 챙겨줬어. 샘플을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자, 그녀는 샘플을 던져 넣었어.
0: She threw in a sample
1: 날 위해.
0: for me. She threw in a sample for me.
1: 네. 두 번째는요. 혹시 무료 충전기 좀 어떻게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나요?
0: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사고 나서,
1: 맞습니다.
0: 네.
1: 자, 당신은 무료 충전기를 던져 넣을 수 있나요?
0: Can you throw in a free charger? Can you throw in a free charger?
1: 네.
0: 이거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요청할 때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아.
0: 왜냐면 Can you give me? 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강해요.
1: 너무 세고, 너무
0: 근데
1: 직접적이고.
0: 가볍게 그냥 하나 던져주세요.
1: Oh, come on.
0: Can you throw, can you throw in a future, a free charger?
1: 이거는 진짜 해외 나가서 써보실 만합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의 대부분 혹은 명사의 대다수라고 할 때는요.
0: Most of 명사.
1: 아하.
0: Most of 명사.
1: 네, 여기서 명사로 쓸수 있는 거는요, 복수 명사로 쓰던가 아니면 아예 불가산 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 대부분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 여자들의 대부분은
0: Most of the women
1: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0: are working full time. Most of the women are working full time.
1: 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뒤에 동사는 뭘로 매칭을 해줘요 할수 있는데요. 바로 most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또 복수 동사로 맞춰서 is가 아니라 are working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대부분은 내 잘못이야. 자, 그것의 대부분은
0: Most of it
1: 내 잘못이야.
0: is my fault.
1: 아하.
0: Most of it is my fault.
1: 네, 여기서는 of 뒤에 is이 있으니까 are가 아니라 is my fault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95.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볼게요. 자, 여행객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스노클링 장비 좀 대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처음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말로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는 게좀 습관적인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1: 네.
0: 네.
1: 자, 안녕. 어떻게 그건 가고 있어요?
0: Hi, how's it going?
1: 전 대여하고 싶습니다.
0: I'd like to rent
1: 약간의 스노클링 장비를.
0: some snorkeling gear. Hi, how's it going? I'd like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1: 네.
0: 모르는 사람한테 how are you 보다는 how's it
1: How's it
0: going을 더 많이
1: going?
0: 쓰게 된것 같아요.
1: 정말 가벼운 느낌도 들고, 그쵸?
0: 네네.
1: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게 your day, 그쵸? 당신의 날이 어떻게 좀 going, 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것을 가볍게 하는 케이스고, 이거는 진짜 원어민들은 그냥 지나가면 쓱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그리고 가끔은 가끔이 아니고 대부분에는 대답도 안 해도 돼요. 그냥
1: 맞아요.
0: Hey, how's it going? Hey, how's it going? 그 인사예요.
1: 그냥 똑같이 받아치거나
0: 네.
1: "에이" 이렇게 해버리거나
0: 네네.
1: 그렇다고 해서 루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현지인이 고글, 스노클, 오리발이 포함된 세트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세트가 있어요.
0: We have a set
1: 고글, 스노클, 그리고 지느러미들과 오는.
0: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We have a set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1: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세트를 구매를 하면 이게 다 딸려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현지인이 두 세트 빌리시면 10분짜리 레슨도 무료로 챙겨드릴게요. 자, 당신이 두 개의 세트들을 대여하면
0: If you rent two sets,
1: 전 던져 넣을 겁니다.
0: I'll throw in
1: 10분의 레슨을
0: a 10-minute lesson
1: 무료로.
0: for free.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1: 네.
0: 10분이 좀 짧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숨 쉬고 이렇게 자 가세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공짜니까. 그렇죠?
0: 네.
1: 자, 여기 보면 10 minutes lesson이 아니라 10 하고 하이픈 긋고

0: minute 단수로 쓴 다음에 lesson 했는데요.
1: 맞아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10 minutes은 형용사 역할이라서 레슨을 꾸며주는 역할이라서 S 안 넣어도 돼요.
0: 그러면 10분짜리 레슨이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10 minute lesson. So 뭐 30 minute lesson. 5 hour lesson.
0: lesson
1: 네.
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throw in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for free 없어도 무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1: That's
0: 같아요.
1: right.
0: 자, 그리고 if you rent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rent는 단순하게 뭔가를 무료로 borrow 한다는 느낌보다는 대여하다니까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느낌이 또 들어가
1: That's
0: 있죠.
1: right. And then for rent, you can use it for many different things. You can rent an apartment, but you can also rent items
0: That's
1: and
0: right.
1: rent a car as
0: 그럴
1: well.
0: 때는 이제 돈을 지불해야만 대여가 가능한 겁니다.
1: Yeah.
0: 오케이.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0: 네. 자, 그랬더니 여행객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근처에 상어는 아예 없죠? 자, 좋게 들리네요.
1: Sounds good.
0: 그 어떤 상어들도 없어요.
1: There aren't any sharks
0: 주위에.
1: around.
0: 그렇죠.
1: Right? Sounds good. There aren't any sharks around, right?
0: 네. 자, sounds good. 딱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앞에 뭐, that, it 같은 게 생략이 된 겁니다.
1: Sounds good는 정말 많이 써요.
0: 맞아요.
1: 네.
0: Sounds
1: 좋아요.
0: good.
1: 그렇게 할게요. Sounds good.
0: 나쁘지 않네요.
1: 네.
0: 이러면서. 그리고 around 자체만으로도 주위에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서 there aren't any sharks around, right? 확인하는 느낌.
1: 이거는 여행할 때 너무 필요한 단어예요. 주변에 뭐 있을까요? Are there any restaurants around?
0: 주변에라고 할 때 단순하게 끝에 around를.
1: 거기다가 here까지 붙여도 돼요. Are there any cafes around here?
0: Around here? Okay. 자, 이랬더니 또 이어가게 되죠. 아주 드물게 한 마리 마주칠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자, 당신은 어쩌면 하나를 마주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run into one.
0: 파란 달에 한 번.
1: Once in a blue moon.
0: 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해롭지 않아요.
1: But most of them are harmless. You might run into one once in a blue moon, but most of them are harmless.
0: 네. 자, 여기서 most of them이니까 복수로 뒤에 받아서 are가 맞겠죠.
1: 네, 매칭해 주세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Hi, how's it going? I'd like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3: We have a set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2: Sounds good. There aren't any sharks around, right?
3: You might run into one once in a blue moon, but most of them are harmless.
0: 장비,
1: gear,
0: 지느러미, 오리발,
1: fin,
0: 해롭지 않은, 해치지 않는,
1: harmless.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1: Once in a blue moon.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A에 B가 딸려온다, 포함된다.
1: A come with B.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Rid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그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그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1: 네, 오늘 배우신 표현, 명사의 대부분, 대다수, most of 명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0: 네.
1: 이 명사를 비동사랑 잘 매칭해 주셔야죠.
0: 비동사랑 매칭해 주는 게 또 핵심입니다.
1: 네.
0: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지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이지라이딩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라이딩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우리가 AI 사용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 내용이어서 저하고 피터 선생님이 이거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래서 고른 기사인데, 워낙 우리가 AI에 많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것들을 많이 부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그 리서치를 시킨다든가, 요약을 시킨다든가, 뭐 글쓰기를 아예 시킨다든가, 아이디어 자체를 뽑아달라고 한다든가.
3: Yeah, or replying to emails. That's a big thing these days. And it just means you have to think less. So you might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me. I can relax my brain. But it does mean we're doing less critical thinking as
4: 맞아요.
3: human beings.
4: 편리함의 어떤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MIT 연구진이 그 이 AI 챗봇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좀 했더니 연구를 한 거죠.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 중에 과제나 이런 글쓰기 같은 거를 이제 AI 챗봇에게 아웃소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내신경 활성화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대요.
3: 그렇죠.
4: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네, 이게 뭐 다 이 과정을 거쳤던 좀 연령대가 중년인 사람들하고 이 창의적인 생각을 폭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연령대에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더 우려할 만한 요인인 것 같아요.
3: Yeah, and they're even worried about potential longer term effects. It could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in later life if you're just not thinking, not using your brain for what it was designed for.
4: 그래서 이제 뭐 AI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시대이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내가 좀 창의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AI한테 좀 검증하는 그런 확장성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접근법 이거를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3: We'll find out more. It's on page 92 of our July book for part 1.
5: Rely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might harm human cognition. Recent studie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cate that excessive reliance on large language models might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Experts observed that students frequently forget information more easily when they outsource writing tasks to digital assistants. These observations led to experiments measuring brain activity during creative assignments to identify potential neurological shifts.
4: 자, AI 챗봇에 이제 과도하게 의존했을 때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입니다. 볼게요.
3: Recent studie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cate that excessive reliance on large language models might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4: 그러니까 이 챗봇들을 우리가 정말 범용으로 엄청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한 4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3: 그쵸.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최근에 이제 MIT에서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단어는 여기 excessive reliance. 여러분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과도한 의존이 되겠죠.
3: 네. Yeah, depending too much on something,
4: 맞아요.
3: right? And here

0: talking about the large language models, LLM is what 맞아요. we abbreviate them to, right?
1: 거대 언어 모델들인데 지금 뭐 챗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모델들이 전부 다 LLM이잖아요. Mm-hmm. 이런 AI 챗봇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might
0: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Yeah, diminish means to reduce or shrink something. So here,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that's your brain's ability to judge things and discern things and solve problems, basically. It's not talking about criticizing. It's not that kind of critical.
1: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영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AI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영어를 이제 봐오다 보니까 AI가 준 결과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0: 네.
1: 에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충분한 그 오랜 기간의 어떤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접하게 되면 AI가 얘기해 주는 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아예 AI한테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자, 그걸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MIT의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0: Recent studie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cate that excessive reliance on large language models might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Experts observe that students frequently forget information more easily when they outsource writing skills to digital assistants.
1: 특히 글을 쓰는 거와 같은 그런 과제를 스스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AI 어시스턴트한테 아웃소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0: 그쵸.
1: 외주를 맡긴다는 얘기죠.
0: 맞아요.
1: 재밌네요. 뭐 AI한테 외주를 맡겨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공부했었던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잊어버린다.
0: Yes, frequently forget information more easily. So it's more easy, but it's also more common to do that as well because it's frequent.
1: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Mm-hmm. 더 자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빈도가. 네. 물론 누구나 어떤 공부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AI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글쓰기 과제 같은 걸 맡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자주 더 쉽게 이와 같은 학습한 정보를 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0: Experts observe that students frequently forget information more easily when they outsource writing tasks to digital assistants. These observations led to experiments measuring brain activity during creative assignments to identify potential neurological shifts.
1: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더 자주 뭔가 공부한 내용을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나는 거지라고 해서 뇌 활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Yeah, these observations. So what they saw about this forgetfulness. It led them, it stimulated them to do experiments measuring brain activity, you know, using all these gadgets and gizmos during creative assignments. So like maybe writing an essay or something like that.
1: 맞아요. Right? 뭔가 에세이를 쓰는 것 같은 지금 피톤 선생님이 주신 예처럼 이게 다 뭐예요? Creative assignments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뭔가 창의적인 과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을 수행할 때 뇌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측정하는 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끝에 to identify potential neurological shifts. Neurological이란 건 신경학적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뇌세포, 뇌의 어떤 활동에 어떤 잠재적인 변화들이 있는지 그걸 식별해내기 위해서 identify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후속 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These observations led to experiments measuring brain activity during creative assignments to identify potential neurological shifts, changes in the brain. Let's listen to part two.
2: Researchers discovered that individuals using ChatGPT showed significantly less neural activation in areas responsible for creativ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is mental surrendering often results in unoriginal work that lacks the depth and soul of human-produced content. Furthermore, participants struggled to recall specific details from their own compositions after completing their assignments with digital aid.
1: 자, 연구진이 ChatGPT를 이용하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0: Researchers discovered that individuals using ChatGPT

0: showed significantly less neural activation in areas responsible for creativ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1: 우리 이제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Mm-hmm. 근데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냐면 areas responsible for creativity 하면 창의성을 관장하는 그런 뇌의 영역, 그리고 an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를 관장하는 그 영역에 neural activation이란 건 그 활성화되는 그 수준을 말하죠. 그쪽이 막 불이 나면서 거기서 뭔가 좀 이루어지는.
0: Yeah, that part of the brain is working. Uh-huh. You can see that, right?
1: 거기에 훨씬 더 활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0: Significantly less of that, right? Which is quite worrying, isn't
1: 맞아요.
0: it? And this is what researchers discovered that individuals using ChatGPT, but it could be any LLM,
1: 맞아요.
0: right?
1: 꼭 ChatGPT만의 얘는 아니겠죠. Mm-hmm. 어떤 챗봇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0: 그렇죠.
1: 자, 다시 한번 researchers.
0: Researchers discovered that individuals using ChatGPT showed significantly less neural activation in areas responsible for creativ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Mm. This mental surrendering often results in unoriginal work that lacks the depth and soul of human-produced content. Mm.
1: Surrender 하면 원래 항복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So to give up, right? So in this case, it means give up on thinking.
1: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Mm-hmm. 생각을 포기하는 걸 mental surrendering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 그냥 내려놓는 생각 없이 이거 해줘 그대로 복붙하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잘 보세요. Often results in
0: unoriginal work that lacks the depth and soul of human-produced content, right? So very critical here. To lack soul means, you know, it's missing that profound human meaning.
1: 맞아요. 우리 그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 독창적이지 않은 획일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결과물 같은 경우는 깊이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이 제작한 콘텐츠는 있어야 할 그 깊이와 영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Yeah, one more time. This mental surrendering often results in unoriginal work that lacks the depth and soul of human-produced content. Furthermore, participants struggled to recall specific details from their own compositions after completing their assignments with digital aid.
1: Okay.
0: Yeah, to recall specific details. So because AI has helped you write it, not completely, you just can't remember some of the specific points, right?
1: 그렇죠. 본인이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0: 그쵸.
1: 아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뭘 줬습니까? 예요? 제가 예를 들었나요? 뭐 약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0: Yeah, so it's from their own composition. Composition can be a bit confusing. You might know that it means like music that you compose,
1: 그쵸?
0: but a composition can also mean an essay or a bit of writing.
1: 맞아요. So composition 하면 작곡한 곡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작이란 말 할 때 composition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작성한 글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디지털 에이드란 건 디지털 툴 말하는 거예요. 그 디지털 도구, 즉 AI의 어떤 도움으로 과제를 완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작성한 글에서 그 세부사항들조차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Furthermore,
0: participants struggled to recall specific details from their own compositions after completing their assignments with digital aid. Here's part three.
2: Computational neuroscientists warn that this lack of cognitive effort could lead to a knock-on effect of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dementia later in life. They suggest adopting a hybrid intelligence approach, where humans use these tools to challenge their own thoughts. Ultimately, maintaining a healthy mind requires consistent mental exertion and a refusal to accept convenient digital shortcuts.
1: 자, 나중에 이게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볼게요.
0: Computational neuroscientists warn that this lack of cognitive effort could lead to a knock-on effect of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dementia later in life.
1: 자, computational neuroscientists, 뭐 계산 신경과학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warn that this lack of cognitive effort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인지 노력의 부족이란 얘기는 머리를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1: AI를 자꾸 이용하는. 자, 이것이 결국에는 could lead to a knock-on effect. 이것도

0: 동그라미 잘 쳐놓을게요. 많이 나오는 말인데 연쇄 반응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뭐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또 뭐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 반응을 knock-on effect라고 합니다. 파장이라고 번역도 해요.
1: Yeah, like an indirect consequence, not necessarily deliberate, like in this case, right? AI wasn't invented to make us stupider, of course, and increasing potentially the risk of dementia later in life.
0: 나중에 이제 어떤 연쇄 반응이냐면 이게 이거에 영향을 쭉 계속 미쳐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1: Computational neuroscientists warn that this lack of cognitive effort could lead to a knock-on effect of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dementia later in life. They suggest adopting a hybrid intelligence approach where humans use these tools to challenge their own thoughts.
0: 그래서 이제 AI한테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방식보다는 Hybrid Intelligence Approach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자동차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솔린 기관과 전기 전동기를 같이 달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뭔가 접목된 지능적 근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Where는 상황을 받겠죠.
1: Where humans use these tools to challenge their own thoughts, right? To question your assumptions, right? And dig deeper into your arguments.
0: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뭔가 만들고 이거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뭔가 비판인가 보완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좀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1: Good. So you can work together with AI. Ultimately, maintaining a healthy mind requires consistent mental exertion and a refusal to accept convenient digital shortcuts.
0: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어떤 정신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requires consistent mental exertion. 조금 어려운 단어죠. exert 한다는 얘기는 뭔가 애쓰고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exertion은 힘씀, 뭐 애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머리를 계속 쓰는 두뇌 활동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1: Yeah, making an effort with your brain, right?
0: 여기서는요.
1: And on a regular, consistent basis.
0: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머리를 쓰는 두뇌 활동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And the refusal to accept convenient digital shortcuts. AI를 이용한 디지털 지름길을 이제 채택하는 걸 이것을 이제 수용하는 걸 거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All right, that's all the time we've got for now.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2: Rely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might harm human cognition. Recent studie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cate that excessive reliance on large language models might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Experts observed that students frequently forget information more easily when they outsource writing tasks to digital assistants. These observations led to experiments measuring brain activity during creative assignments to identify potential neurological shifts. Researchers discovered that individuals using ChatGPT showed significantly less neural activation in areas responsible for creativ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is mental surrendering often results in unoriginal work that lacks the depth and soul of human-produced content. Furthermore, participants struggled to recall specific details from their own compositions after completing their assignments with digital aid. Computational neuroscientists warn that this lack of cognitive effort could lead to a knock-on effect of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dementia later in life. They suggest adopting a hybrid intelligence approach, where humans use these tools to challenge their own thoughts. Ultimately, maintaining a healthy mind requires consistent mental exertion and a refusal to accept convenient digital shortcuts.
0: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Goodbye.

0: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T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Welcome to 입티영,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5: 날씨가 한여름에 이렇게 무덥다 보면은 이제 특히 오후에
3: 네.
5: 갈증이 날 때 뭐 빙수나 스무디 같은 거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3: 빙수가 먹고 싶네요.
5: 이런 빙수집이나 스무디집에 가면 빠지지 않는 주인공 같은 과일이 하나 있어요.
3: I know. It's gotta be the mango.
5: 맞아요.
3: Yeah.
5: 망고 빙수 스무디뿐만 아니라 뭐 케이크에도 보면 망고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3: Yeah.
5: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계열에도 망고가 많이 쓰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5: 네.
3: 사실 망고가 들어가거나 사용되는 디저트, 뭐빵뭐 이런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5: 많아졌죠.
3: Yeah.
5: 네. 망고 요거트도 많이 먹어본 것 같고,
3: Yeah.
5: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망고의 대부분은 이제 태국과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 같고, 이제 수입산이고, 제주도에서 일부 재배는 하지만
3: Yeah, they're growing in
5: 유통량의
3: 제주도.
5: 극소수이긴 한
3: Yeah.
5: 약간 선물용 고가용으로
3: Oh,
5: 쓰이는
3: 맞아요.
5: 국내산 망고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망고.
3: 아하.
5: 원래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그 이제 과일이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흔한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많이 생산돼서 많이 수출이 되기도 하니까요.
3: 맛있습니다.
5: 맛있죠. 예. 당도도 상당히 높고.
3: 아하.
5: 자, 오늘 이제 망고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특유의 어떤 진한 향과 그 이국적 풍미 때문에 왠지 국내에서 먹고 있으면 외국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바로 해주셔서 저도 공감이 가고, 특히 휴양지에서 우리가 많이 먹다 보니까
3: Yeah.
5: 옛날에 거기 태국 어디서 먹었던 건데 뭐
3: 맞아요.
5: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것
3: 저도 옛날이지만 태국에 아마 처음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I was on the beach and then I saw this man. He was passing by and then he was selling mangoes. So I bought mangoes and he would slice it up right there on the
5: 거기서
3: spot.
5: 맞아요.
3: 저는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요.
5: 저는 태국에서 망고하고 찹쌀밥을 같이
3: Oh,
5: 주더라고요.
3: yeah, that's very popular.
5: 그래서 이게 뭐야?
3: 맞아요. Sticky
5: 이게
3: rice.
5: 디저트에 왜 밥을 준 거야?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 망고의 이와 같은 정말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 있습니다.
3: 네,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망고 먹으로 동남아로 여행 가는 청취자님입니다.
5: 여행 가서 많이 드시고 오셔야겠네요.
3: 네. Okay, let's begin by listening.
6: Mangoes. Mangoes have soft flesh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They truly deserve the nickname the king of fruits. Their rich aroma and exotic flavor make you feel as if you've escaped to a tropical getaway. Mangoes aren't just delicious.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keep your skin healthy. They also contain lots of dietary fiber, which helps with digestion. Plus, the beta-carotene in mangoes is known

0: to promote eye health. Of course, mangoes are not perfect for everyone. Some people can have allergic reactions. They're also high in sugar and considered a cooling food, so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or stomach discomfort.
1: 망고는 샛노란 껍질 속에 부드러운 과육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2: Mangoes have soft flesh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1: 일단 이름이 약간 mangoes 이렇게 읽으시네요.
2: 맞아요. Mango가 아니라 mango예요.
1: 입을 mango. 살짝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mangoes. Yeah. 그게 미국 발음입니다. Mangoes have soft flesh.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살도 flesh라고 하는데 과일의 그 과육이라고 하죠. 그것을 또 flesh라고 합니다. 그래서 soft flesh는 부드러운 이제 그 과육을 품고 있다는 얘기고요.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샛노란 그 껍질 안쪽에 그런 부드러운 과육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skin이란 것도 우리 피부도 skin이지만 과일의 껍질도 skin.
2: Skin or peel이라고도 하죠.
1: Peel이라고도 yes. 하는군요. 필이 동사로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Mangoes.
2: Mangoes have soft flesh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1: 그런 약간 붉은기를 띠는 그런 품종도 있더라고요. Yeah, 우리 뭐 애플 망고라고 부른 것 같은데 yeah. 그 뭐 품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개발된 품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애플 망고라고 그냥 부른 별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건 겉이 약간 빨개요.
2: Yeah,
1: 그렇지만
2: different.
1: 일반적인 망고는 노란색 맞습니다. 네. 자,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과일입니다.
2: They truly deserve the nickname the king of fruits.
1: 그쵸? Deserve the nickname이라고 하면 그런 별명으로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다. That's deserve, right?
2: Yeah.
1: 뭐 somebody deserves that title, deserves that nickname 이런 식으로. 자, the king of fruits, 과일의 왕. 특유의 진한 맛과 이국적인 풍미는 마치 열대 휴양지에 온 듯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2: The rich aroma and exotic flavor make you feel as if you've escaped to a tropical getaway.
1: Mm-hmm.
2: Rich aroma and exotic flavor 할게요. 그러니까 rich aroma, 굉장히 좀 진한 향이 되겠죠? 향, 그리고 exotic flavor 하면은 맛이에요. It's not just plain old flavor, it's something that's exotic. Hard to come by.
1: 그렇죠.
2: Right?
1: 우리말의 그 이국적인,
2: 맞아요.
1: 뭐 이색적인,
2: uh-huh.
1: 이 약간 exotic이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smell이라고 안 하고 aroma라고 한 건 주로 좋은 향을 aroma라고 하니까
2: 맞아요.
1: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할 때 그 aroma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향이고 그다음에 flavor, 약간 taste보다는 flavor를 쓰면 좀 더 풍미에 가까운 어떤 진한 맛 이런 거 할 때 flavor라는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Make you feel as if 마치 어떤 느낌을 받게 한다. 그 형태 구문 잘 보세요. Make you feel as if
2: you've escaped to a tropical getaway.
1: 뭐 열대 휴양지니까 뭐 tropical resort 해도 되는데
2: 네.
1: getaway는 뭐예요?
2: Getaway. It's just another word for trip. 왠지 뭔가를 좀 벗어나서 떠나는 그런 trip.
1: 그렇죠. Yeah. 여행 자체를 getaway라고도 하고
2: yeah.
1: 그 여행지를 getaway라고 getaway. 부를 수도 있거든요.
2: Yes.
1: 여기선 여행지가 되겠죠. 즉 휴양지를 tropical getaway.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Resort라는 말 대신에. 자, 망고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합니다.
2: Mangoes aren't just delicious.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1: 우리 음식 관련된 주제 많이 하잖아요. 뭐 최근에 코코넛 그릭 요거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항상 영양 성분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packed with, 뭐 rich in, 뭐 high in, 뭐 contain a lot of 오늘 다 나오거든요. 뭐 음식 나올 때 계속 복습해서 입에 붙여보는 연습이에요. 자, 뭐가 정말로 풍부하다라고 할 때 packed with입니다.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자,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문장 다시 한번요.
2: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1: 비타민 A와 C가 가득해서 면역력 증진과 피부 미용에 탁월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2: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keep your skin healthy. So they are rich in, packed with가 아니라 rich in vitamins A and C라고 했네요. Which helps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Immune system이면 면역

0: 능력인데 strengthen이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1: 그쵸?
0: and keep your skin healthy. 우리 피부도 건강하게
1: 그쵸?
0: 유지해준다.
1: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 그거
0: Yeah.
1: 그렇게 같습니다. 자, 아까 packed with, rich in 다 표시 잘 해놓으세요.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뭐가 풍부하다. 그런 의미로 오늘 네개 표현 다 표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contain lots of. 그것도 표시하시고 문장 드릴게요.
0: They also contain lots of dietary fiber, which helps with digestion.
1: 그렇죠? 함유량이 풍부하다. They also contain lots of dietary fiber, 식이섬유죠, which helps with 전치사 동그라미 digestion. 그렇죠? 뭐에 대한 도움을 준다라고 할땐 it helps with 명사 형태로 씁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좋아요. 그다음에 특히 망고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눈 건강을 지켜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Plus, the beta carotene in mangoes is known to promote eye health.
1: promote 자체가 뭘 증진한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뭘 광고하고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죠, 당연히. 근데 눈 건강은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진의 의미겠죠. 그래서 promote eye health 하면 우리의 눈 건강을 더 좋게 해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베타카로틴이. 자, 물론 망고가 모든 이에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0: Of course, mangoes are not perfect for
1: 그렇죠.
0: everyone.
1: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과일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망고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입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막 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망고 뭐 만지거나 잘못 먹으면.
0: Some people can have allergic reactions.
1: Allergy가 명사 형태고 allergic reaction 이게 알러지 반응이 되겠죠. 발음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Allergic reactions.
1: 어떤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니까. Some people can have allergic reactions. 또한 당분이 높고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0: They're also high in sugar and considered a cooling food, so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or stomach discomfort.
1: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이죠. 함유량이 높다. High in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오늘 총 4개였어요. Packed with, rich in, high in, contain lots of. 모두 다 함유량이 풍부하다 할때 쓰는 표현들. They're also high in sugar. 자, 당분이 높다란 얘기고요. And considered a cooling food. 이건 찬 음식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부분. So.
0: So,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1: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 요즘 많이 하지 않나요?
0: Yeah.
1: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blood sugar spikes인데 혈당 스파이크 억제제 안 드세요? 저는 먹거든요. 밥 먹고 나서 운동할 거 아니면 그 먹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억제하는
0: I see.
1: 뭐 하나씩 먹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보조제를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니까 오늘 그이 문장을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 그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eating too much.
0: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1: 한번
0: spikes.
1: 더요.
0: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1: 좋습니다. Or stomach discomfort. 우리 그 복통 자체를 뭐 stomach aches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아실 것 같아서 discomfort이라고 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속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어감으로 쓰는 게 stomach discomfort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Mangoes. Mangoes have soft flesh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They truly deserve the nickname the king of fruits. Their rich aroma and exotic flavor make you feel as if you've escaped to a tropical getaway. Mangoes aren't just delicious,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keep your skin healthy. They also contain lots of dietary fiber, which helps with digestion. Plus, the beta carotene in mangoes is known to promote eye health. Of course, mangoes are not perfect for everyone. Some people can have allergic reactions. They're also high in sugar and considered a cooling food, so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or stomach discomfort.
1: 자, 오늘과 같은 멋진 입체형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면 되시고, 처음 사연을 남겨주시면

0: 하시는 분이라면 제목의 앞에 머릿글로 새싹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 94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갈게요. 영양분이 매우 매우 풍부한 packed with nutrients.
1: Mangoes are packed with nutrients.
0: 자,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하다.
1: In addition to being delicious, it's packed with nutrients.
0: with 쓴다는 거. 자, 이 요리는 신선한 재료 덕분에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1: The dish is packed with nutrients thanks to the fresh
0: Okay.
1: ingredients.
0: 자, 피부 건강을 유지해주다. Keep someone's skin healthy.
1: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keep your skin healthy.
0: skin이 우리 피부이기도 하고, 과일의 껍질이기도 하다고 얘기했죠. 오늘 두 가지로 다 썼죠. 나 피부 관리를 위해서 딱히 따로 챙기는 건 없습니다.
1: I don't do anything in particular to keep my skin healthy.
0: Okay. 피부 관리를 잘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To keep your skin healthy, it's important to drink lots of water.
0: 오케이. 자, 그다음 속이 불편한 거, 복통을 stomach discomfort라고 하셔도 돼요.
1: Eating too much can cause stomach discomfort.
0: stomach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Stomach.
0: 약간 끝 발음이 mk에 가까워요. stomach. 한번 더요.
1: Stomach.
0: stomach. 이렇게.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
1: I experience stomach discomfort when I'm stressed out.
0: When I'm stressed out, 구동사 처리해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확 이렇게 받으면 배가 아프다. 한 번만 더요.
1: I experience stomach discomfort when I'm stressed out.
0: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mango?
3: I ate all I wanted last year in Vietnam.
2: Was it good?
3: It was amazing. They'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s you get in Korea.
2: I'll have to try them sometime.
3: You should definitely give them a try if you ever visit Southeast Asia.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mango? She says, I ate all I wanted last year in Vietnam. I ate all I wanted.
0: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가서 정말 실컷 먹고 왔다. 여러분, 동남아 과일 그에 쓰세요. 여행지에 가서 그 나라 과일 먹네. 동남아 과일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아, 가서 정말 원없이 먹고 왔어. I ate all I wanted last year. 자, in Vietnam. 동남아 과일에 쓰기 딱 좋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정말 코코넛 원없이 먹고 왔다.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1: I ate all I wanted last year in Vietnam.
0: 다시 한번.
1: I ate all I wanted last year in Vietnam.
0: 나라 이름은 살짝 바꿔서 외우셔도 되고. 자, 그랬더니요.
1: 맛있었냐고 했더니 It was amazing이라고 하죠. 와, 환상적이었어. They'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s you get in Korea.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
0: 한국에서 이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도 다소 힙산이긴 한데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1: yeah.
0: 맞아요.
1: 했더니 I'll have to try them sometime. 언제 꼭 먹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You should definitely give them a try if you ever visit Southeast Asia. 동남아에 혹시 언젠가 가게 되면은 꼭 먹어봐.
0: 꼭 먹어봐라. 네. 일단 뭐 현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화문 잘 활용해 보시고 96페이지에 5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손으로 영작을 쭉 해보시고 그 페이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AI 챗봇한테 준 다음에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본인의 영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본인의 표현도 가능한지 피드백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1번과 4번의 별표 찍게요.
1: All right, and that about does it for today's Zip to Young.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bye.
0: Goodbye.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is the pharmacy week.
1: Sure. Things 네. you might say when you get sick while traveling.
0: Right. Or the doctor week, we can call it. 네, 그래서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특히 이제 뭐 약국에 갔거나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아니면 아플 때 동료와 같이 여행 간 친구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 our sentence uses the phrase side effects.
0: Side effects.
1: Now, when before the era of smartphones, when we were just looking at our phones all the time, when we used to eat meals, we would read the boxes of like the cereal boxes or the food boxes. Or when we were washing, we'll read the shampoo bottles. Do you remember doing that?
0: I do.
1: Yeah. And we would read the medicine boxes also. And they would say things about possible side effects.
0: 맞아요.
1: May cause 뭐뭐뭐뭐뭐뭐뭐.
0: 그렇죠. 옛날에 진짜 스마트폰 없을 때는 별의 별걸 다 읽었어요.
1: 네.
0: 물론 책도 읽었지만 라벨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었고요. 그 특히 뭐 시리얼 같은 거 박스에 있는 것들 읽고 거기에 게임 같은 것도 다 하고
1: 네.
0: 모든 걸 다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에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side effects가 바로 부작용이라는 뜻이죠.
1: So today's sentence is,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1: So the patient might ask the doctor, are there any side effects about the medicine? Or the doctor might ask the patient, are there any side effects after they started taking the medicine?
0: 그쵸. 둘 다 물어볼 수 있겠네요. 환자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혹시 이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을 먹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혹시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환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Side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메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부라는 뜻이고 effect가 효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ide effect가 부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 문장이 나올까? 뭐뭐가 있나요? 라는 말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때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물어보기 때문에 are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 명사가 올 거라는 거를 이미

0: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re가 오면 당연히 there가 따라 붙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때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there are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평서문을 질문으로 만들 때는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there are가 are there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are there? are there?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Are there side effects?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Side effects가 뭐그 자체로 부작용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뉘앙스적으로 혹시나 그 어떤 종류든 조금이라도라는 하나라도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any라는 표현을 질문에서 써요. 그래서 are there any 뭐뭐라고 하면 어떤 종류든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라는 느낌을 줘요. Are there any 뭐뭐? 그래서 any가 들어가는 거그 위치도 잘 기억해 주세요. Are there any 뭐뭐? 좀 꼼꼼하게 보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뒤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부작용은 여러 개가 올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side effects, s를 꼭 붙여주면 돼요. Are there side effects? 혹은 Are there any side effects? 느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적으로 어떤 종류든 말하고 싶으면 any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애니를 넣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소개해 주세요.
1: 오늘 패턴은 Are there any side effects 대신에 다른 거? Are there any 뭐뭐?
0: 그쵸. 그래서 any까지 살려서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의 느낌으로 뭐뭐가 있나요라는 질문 are there any 뭐뭐를 할 텐데요. 뭐뭐 자리에는 복수 명사가
1: No,
0: 들어가야 되겠죠.
1: because are there. If it was is there,
0: 그쵸.
1: then you could ask a singular thing, but are there?
0: 그리고 is를 물어보면은 any가 들어갈 수 없어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are there any?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잭쌤은요, 해외여행 가면 한국 식당을 찾는 편이에요?
1: 아니요.
0: 근데 사실
1: I
0: 잭쌤한테
1: live in
0: 물어보는 게,
1: Korea, so
0: <게.
1: I come back to Korea and eat lots of Korean food.
0: 웃음>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살고 한국 음식을 매일 먹지만, 해외여행 가면 또 해외의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가끔 가다 김치가 먹고 싶을 때는 있거든요. 잭쌤도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니까 그럴 때 없어요? 없군요.
1: It
0: 알겠습니다.
1: depends how long the trip is. If it's a longer trip, then I start to
0: Crave?
1: want Korean food.
0: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럼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1: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0: 이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나요?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Around here는 이 근처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1: In my hometown, there are only two Korean restaurants.
0: 진짜요? Only two?
1: Two. And one of them is not very good.
0: 아.
1: So really, there's only one.
0: 아, 그렇네요.
1: Are there any taxis outside?
0: 밖에 택시가 있나요? 뭐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느낌인 거죠. Are there any taxis? S 붙여줘야 돼요. Outside?
1: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0: 아까 한 100개 있었는데 남은 샌드위치가 있나요?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여기서도 샌드위치에 S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0: 근데 ES를 붙여줘야 돼요, 이 경우는. 그렇죠?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1: When you travel, do you like window seats or aisle seats?
0: It depends.
1: Oh.
0: 네. 만약에 세 개가 붙어 있는
1: 네.
0: 경우는 aisle seat를 좋아하고요. 두 자리인데 혼자 간다. 그럼 window seat가 낫고요.
1: Ah, okay.
0: 네. What about you?
1: Oh, I prefer aisle seats just because I have long legs.
0: 아, 그렇군요.
1: But let's pretend that I want a window seat.
0: Okay, let's pretend.
1: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창가 자리가 있나요?
0: Let me check for you.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Are there any seats? 좌석이 있나요? 뭐 자리가 있나요? By the window. 창가 옆에? 라는 말이죠. 그렇죠?
1: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0: Apples in the fridge? Fridge가 냉장고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러면 냉장고에 사과가 있나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grocery shopping 가기 전에 물어볼 수 있는
1: 네.
0: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1: Are there any clean towels?
0: 빨래하기 전에 Are there any clean towels? 깨끗한 수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1: Are there any questions?
0: 아,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라는 말인데, Are there questions? 보다는 Are there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1: 네.
0: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Are there any questions?
1: Are there any volunteers?
0: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라는 뉘앙스예요. Are there any volunteers? Volunteer가 봉사자라는 말이죠.
1: Are there any objections?
0: Objection이라고 하면요. 반대하는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re there any objections? 반대 의견 있나요? 라는 뜻이고요. Objections 여기서도 S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뉘앙스에 뭐뭐가 있나요? Are there any 뭐뭐? 많이 연습해 봤고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쭉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0: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1: Are there any taxis outside?
0: Are there any taxis outside?
1: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0: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1: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0: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1: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0: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1: Are there any clean towels?
0: Are there any clean towels?
1: Are there any questions?
0: Are there any questions?
1: Are there any volunteers?
0: Are there any volunteers?
1: Are there any objections?
0: Are there any objection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re there any 뭐뭐 연습 다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연상해 볼게요.
2: 부작용이 있나요?
3: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2: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3: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0: 환자와 의사와의 대화 이어지네요. 자, 환자가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그냥 술술 나오죠. 그쵸? 이제는 부작용 기억나시죠?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졸릴 수 있다. 졸린. Sleepy?
1: Sleepy.
0: 근데 sleepy는 진짜 잠이 막 오는 거고요. 꾸벅꾸벅 갑자기 막 이렇게 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운전하지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게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 그거 외에는. 요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괜찮으실 거예요? 뭐, 괜찮은, 뭐, okay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Okay. Anything else?
1: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2: 부작용이 있나요?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자, 이 표현은 이제 잘 아시죠?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1: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3: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2: It might make you drowsy. 자, 네. drowsy가 바로 졸린이라는 표현이죠.
3: This is a very common side effect of many different medications. May cause drowsiness
2: 그쵸?
3: is on the box.
2: 맞아요. May cause drowsiness라고 써 있으면 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네요. 그죠? So 졸릴 수 있어요. So don't drive. 그러니까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죠.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0: Okay. Anything else?
3: Okay. Anything else?
2: 자, anything. 또 다른 것.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Else는 뭐 또 다른 무엇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anything else 자체가 또 다른 무엇이라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1: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3: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2: 그거 외에는
3: other than that.
2: 그쵸? Other than that.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Mm-hmm. Other than that, 그거 외에는 you should be fine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fine이 바로 괜찮은이라는 표현이죠. You should be 뭐뭐는 당신은 뭐뭐 할 거예요. 뭐뭐일 겁니다. 약간 요렇게 완전 확신은 아니지만 그럴 거예요. 뭐 그럴 겁니다. 요 정도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Fine은 괜찮은. You should be fine. 네, 뭐 괜찮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Okay. Anything else?
1: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이제 발음 연습해볼까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여는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Are, 다음에 there any, 그 다음에 side effects. 여기는 R 발음이 아니라 side의 D 발음이 모음소리 사이에 껴서 real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ide effects가 되는 거죠. Are there any side effects?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렇게 되는 거죠. F 발음도 물론 주의해 주시고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Are there any side effects?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Are there any side effects? 잘하셨어요.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3: Wonderful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한번 그 태풍을 겪은 경험이 있는 수미 씨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그 자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1: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풍, 뭐 폭풍우를 storm이라고 하잖아요.
0: Storm.
1: Storm. 네. We're talking about storms. But in business, in companies, we also experience storms.
0: 어, 그게 뭐예요?
1: 가끔 이제 보행님이 전화했을 때 나 지금 바빠 안 돼. What? I'm in the middle of a storm.
0: I'm in the middle of a storm.
1: 어떤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어.
0: 어머.
1: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어. 정신 없어. 바빠 죽겠어.
0: 어.
1: I'm in the middle of a storm.
0: 그 단순히 그냥 바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something happened.
1: Yeah.
0: 그래서 그게 지금 we'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r situation. So the situation itself is a storm.
1: Yeah. It's a big problem.
0: It's a big problem.
1: Yeah. I'm experiencing a storm.
0: 아,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1: 난리 난 거예요, 지금.
0: 정신 하나도 없어. 이 말이 I'm in the middle of a storm.
1: Yes.
0: 야, 나 storm 한가운데 있다 이 말이군요.
1: 이게 다 지나가면 내가 연락할게.
0: 네.
1: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0: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1: 이 표현도 오늘 나옵니다.
0: 저거. 어, 나온다고요?
1: 첫 문장부터.
0: 아, 있구나,
1: after the
0: 있구나.
1: Storm passed.
0: 내가 써놓고도 몰랐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storm이 passed다. 뭐 이런 말을.
1: 이거는 진짜 real, real storm이고요. 이 좀 이렇게 figuratively
0: 네.
1: 예를 들자면 네. 비즈니스에서 정말 미치게 바쁜 상황에서 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지나면 이 문제가 지나면 이 storm이 지나면 연락할게.
0: 어.
1: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0: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1: Yes.
0: 이 storm이 pass하고 나면 전화할게. 선생님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1: sure.
0: 우리가 폭풍 전야.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Okay.
0: 그러니까 it's really unusually quiet.
1: Right, right.
0: Right before something like storm, something like storm happens.
1: 그러니까 you mean the eye of the storm?
0: Eye of the storm. 그러니까 폭풍이 눈이 되는 거고
1: right.
0: 폭풍 전, the night right before the storm. That's a literal translation.
1: Oh, the calm before the storm.
0: Exactly. 그런 말이 있나요?
1: 그런 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0: 아, 그래요?
1: This is the calm before the storm.
0: This is the calm before 네. the storm.
1: 좀 전에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0: 네.
1: 프로젝트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야.
0: 어.
1: 이제 미치게 바쁠 것이 코앞에 보여.
0: 네.
1: 근데 그게 바로 내일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은 the calm before the storm. 내일부터 미치게 바쁘게 하루 종일 야근하면서
0: 어.
1: 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0: 네.
1: 오랜만에도 한 다섯 번 있었는데.
0: 아.
1: 맨날 두려워, 떨려, 잠도 못 자. The calm before the storm.
0: 아, 그때가 그때구나, 선생님. 잠 못 잔다고 막 그럴 때가.
1: 눈이 빨개지고, 그렇죠?
0: 오, so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런
1: yes.
0: 말이 있군요.
1: That's
0: 네.
1: right.
0: Calm은 C-A-L-M을 말하게 됩니다.
1: Calm down 할 때.
0: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도 calm 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calm 가라앉는다라는 뜻으로. 네, 알겠습니다. Storm에 대해서도 뭐 한 시간 내내 얘기할 것 같아요.
1: Oh, that's right.
0: 네, S-T-O-R-M. 이거 storm이라고도 흔히 우리 글로는 쓰게 되는데 발음할 땐 storm 이렇게 사실 해야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1: Storm.
0: Storm. 네, 먼저 우리 말로 듣겠습니다. 그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엔 진짜 세상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더라.
1: 어, 그러니까 어떻게?
0: 여기저기 막 나뭇가지들이 막 쓰러져 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뭐 차단이 되고 그랬어.
1: 우와, 엉망이었겠다.
0: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더라고.
1: 아이고.
0: 네.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네. 또 날짜가 걸리죠.
1: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tornado
0: 네.
1: or hurricane many storms happen in the southern area of U.S. So when there's a big storm, there's a big damage, huge damage in that area. And cleanup, you know, fixing everything, it takes a long time, sometimes years.
2: 근데 그게 보통 이제, do they usually do something to, in, to prepare for those kind of disasters?
1: Sometimes you can't. In the tornado area, in the middle of America, tornado area, you can go underground.
2: Right.
1: Most, they have a tornado shelter.
2: Uh-huh.
1: But for water, it's hard to get, you shouldn't go underground.
2: Mm-mm-mm.
1: So it's really difficult to prepare for hurricanes. And
2: Or tornadoes, 말씀하시죠?
1: Or tornadoes even.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폭풍, 뭐 혹은 태풍, 뭐 또 회오리 바람에 대한 그 사고 소식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1: sure.
2: 그 어쩐지 저희 동생도 미국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그런 빈번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하실이 그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더래요.
1: Yeah, the basement.
2: The basement.
1: Yeah, that's right.
2: 그렇죠. 지하실이 아주 발달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 퍼내는 펌프 같은 경우도 거의 집집마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Yeah. 네, If you're prepared, you'll be better off.
2: You'll be 무한.
1: You will be 무한.
2: 네,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2: 아니, you'll be 무한이
1: you'll
2: 아니고요.
1: Be 무한. You'll be 무한이죠.
2: You'll be 무한. 네, 그러니까 prepare를 잘하게 되면
1: right.
2: 그 화를 조금 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2: 네, 자 이런 내용인데요. 태풍이 혹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
1: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2: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 storm이 pass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그 어려운 좀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가면 전화할게 라고 right. 말할 적에도 비유적으로 I'll call you after the storm passes 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storm하고 pass라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잘 다니네요. 보니까.
1: That's right. Yeah, 네, yeah.
2: 여기서도 after The storm passed.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everything looked different.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1: I think physically, because a storm caused much damage, everything literally looks different.
2: 그렇죠.
1: Really looks different.
2: Right. Yeah. Really looks different. Yeah. 모든 것이 정말 달라 보이게 마련이겠죠. Everything looked different. 그러니까 differently라고 하기보다는 different라고 해야 맞겠죠. 다른 채로. 다른 달라진 모양으로 나에게 보여졌다. Everything looked different.
1: That's
2: 자 그렇게
1: right.
2: 네,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야?
1: Like how?
2: Like how? 네.
1: 어떻게? So tell me more in detail.
2: 그렇죠.
1: Tell me more. Like how? How did everything look different?
2: 그렇습니다. How did everything look different? 어떤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다는 말이냐? 간단히 줄여서 how라고 말할 것을 조금 부드럽게 그나마 만드는 것이 앞에 like가 될 텐데요. Like how.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지? Like how. 이렇게 right. 구체적으로. Could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되겠죠.
1: Yeah,
2: 네.
1: but simply when you say like how, that explains everything.
2: 그렇죠.
1: Tell me the detail. How was it different? Tell me more.
2: 그렇습니다. Yeah. Like how까지 들어볼게요.
3: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4: Like how?
2: Like how? 자 여기까지는 the storm passed라는 말도 있었고 everything looked different. Like how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저기에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됐었다.
1: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2: 네,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there is 하면은 지금 있는 거고 눈앞에 there was 그때 있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there were라고 하니 여러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혹은 여러

0: 개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1: Because branches
0: 그렇죠.
1: is plural, right?
0: 네. 그러니까 branch, not just one branch, but many, many branches. 많은 나뭇가지들을 말하는데 이게 나뭇가지라고 하니까 뭐 가느다란 양상한 나뭇가지를 생각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1: There are many big branches from big trees. So you have to be careful with those big, large branches.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나뭇가지가 그냥 확 길을 막을
1: Right.
0: 수도 있고, 그래서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여기저기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됐었다고 해요.
1: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0: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자,
1: Right.
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도로들은 몇몇 거리들은 차단됐다라고 할 때, streets were blocked 라는 것이 기본 골격인데요. Not all streets, but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해서 몇개좀 살을 붙여봤습니다. Some streets라고 하죠. were blocked가 아니라 were even blocked라고 하죠. 조금 말에 이렇게 좀 구체성을 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되기까지 했다. 자, block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 So if something is blocked, the roads, when a tree falls on the road, it blocks the road where the cars cannot pass through.
0: 그렇죠.
1: So the trees are blocking the road for the cars to pass by.
0: 맞습니다.
1: So it's causing a blockage, causing an obstacle.
0: 그렇죠. 그러니까 causing blockage. 그러니까 차단되고 막는 것을 이제 그 말을 야기시켰다라는 말이 될 텐데, 흐름을 막는다라는 뜻에서 block는 참 여러 경우에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탁 트인 시야가 있는데 저 건물이 내 시야를 방해해, 시야를 막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1: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0: 그렇죠.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네,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1: 제가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사는 제일 뒤쪽에는 뒤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0: 오, 산도
1: 구리시,
0: 보이고.
1: 노원구시 다 보이는데,
0: 네.
1: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everybody's complaining it's gonna block the view. Personally, I don't care. I'm rarely home. 근데 people are like, oh, we enjoy the view. Don't block the view. It will block the view.
0: 그렇죠. It will block the view. What can you do about it?
1: What can you do?
0: 정말. 네. 자, 시야가 건물에 의해서 가려졌네요. 막혔네요. 하면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Right?
0: 여기서도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라고 하니까 몇몇 도로들은 이렇게 블락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branches에 대한 얘기 있었고 block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죠.
2: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0: 네.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자, 그 말을 듣더니, 야, 듣고 보니까 뭐 엉망이었겠구나.
1: Sounds like a mess.
0: Sounds like a mess. mess처럼 들리네 라는 뜻이죠.
1: Mess.
0: 네.
1: M-E-S-S. 우리가 엉망진창인 그 상태를 mess라고 하잖아요.
0: 네.
1: Oh, your desk is messy. M-E-S-S-Y 하면 이렇게 어지럽고, it's like, it's not clean, it's not tidy.
0: Right.
1: So we say, an unclean desk is messy. So, but then, we usually talk about rooms, desks that are messy. 그 명사가 mess죠.
0: 네.
1: It is a mess.
0: It's a mess. My room is a mess right now. 그러면 제 방이 지금 엉망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Oh, your office is a mess.
0: 그렇죠.
1: Clean up.
0: 너무너무 tidy up.
1: Tidy up.
0: 정리정돈 잘하라고. 네. 아니 그게 먼지는 없는데 it is clean for sure. 근데 다만 조금 좀 cluttered. 이렇게 조금
1: Clutter.
0: 잡동사니까 많은 것뿐이지 사실 하나하나는 깨끗해요. 그게
1: Are
0: dirty한 건
1: you
0: 아니죠.
1: sure?
0: 네, 그럼요. 이게 dirty하고 mess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좀 찔리시나 보다.
0: 아니, 저안
1: Is
0: 찔려요.
1: your desk
0: 아니,
1: like tidy?
0: 그게 저의 취미라니까요.
1: 아침이시구나.
0: 네, 청소하고 정리정돈
1: My
0: 하는
1: desk
0: 게.
1: is a mess.
0: 저를 불러주세요, 선생님. 네.
1: 오케이.
0: Sounds like a mess. 여기서는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Sounds like a mess. 뭐뭐처럼 들리는구나. 자, 그랬더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나 걸렸다고 말해요.
1: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네, 자 오늘

0: 나온 문장 중에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 문장입니다. 먼저 이만큼의 날짜가 걸렸다,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때 It took, 그럼 먼저 시작하죠. It took days 하니까 우리가 for days, for hours라고 할 때 그 days 같이 아주 오랜 몇 날 며칠 동안이란 말이 되겠어요.
1: Right.
0: 그러니까 수일이 걸렸다. It took days. 뭐뭐가 뭐뭐 하기까지. 자, 이때 뭐뭐가라는 것이 for things가 됩니다.
1: Yeah. 네. It took days. It took several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For everything to be sort of tidied up, cleaned up. Back to normal.
0: Back to normal.
1: The way it was before.
0: The way it was before. 아, 그것도 참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상태로. The way it used to be. To get back to normal.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다. Get back. 그러니까 get back home. 그러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한다든지 get back to work. 뭐 산후 조리를 끝내고 일터로 복직했다. Get back to work. 근데 get back to normal 하게 되면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1: 이런 표현도 있죠. Get back together. Boyfriend, girlfriend broke up. 헤어졌는데 let's get back together. 약간 그게 생각이 나네요.
0: 아, 그렇군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Get back together. 다시 서로 같이 하게 된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1: 예전처럼,
0: 뭐.
1: 예전처럼. 그렇죠.
0: 자, 우선은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자, it for to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때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공부하셨던 표현일 거예요.
1: Right.
0: It took days for, 아, 이때는 it took days니까 좀 다른 것이 되겠지만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Things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1: Right. That's right.
0: 네,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Sounds like a mess.
3: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네, 누구누구가 혹은 뭐뭐가 뭐뭐를 하기까지 얼마만큼 걸렸다. It took 얼마만큼 for 누구누구 혹은 무엇무엇 to 뭐 do something, 뭐뭐 하기까지 뭐 이런 식의 문형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 연습하실 수 있는 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2: Like how?
3: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2: Sounds like a mess.
3: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같이 말해주세요.
1: Let's go.
0: 태풍이 지나간 다음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1: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0: 그러니까 어떻게? Like how?
1: Like how?
0: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1: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0: 그리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도 됐어.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1: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0: 야, 엉망이었겠구나. Sounds like a mess.
1: Sounds like a mess.
0: 그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렸어.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1: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여기까지입니다. Yeah!
1: Good job, everyone.
0: 네,
1: All right.
0: 큰 소리로 잘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1: Mm-hmm.
0: Good job. 자,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항상 복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진짜 적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요? 에콰도르 퀴토 외곽에는 5층짜리 적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에서 땅을 향해 내리그은 선이 바로 적도죠. 관광객들은 이 선을 중간에 두고 한쪽 발은 남반구에, 다른 발은 북반구에 디딘 채 기념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정확히 말하자면 적도가 아닙니다. GPS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 잘못 측정한 위치를 표시했던 거죠.

0: That was Rain Dance by Dave and Thames.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expressions we want to review from those stories. 다섯 개의 주요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The first one is 분명히 보여주는 underscoring.
1: The results underscore how serious the problem is.
0: 결과가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사로 썼네요. To underscore, 분명히 보여주다. 다음 표현은 굉장히 찾기 힘든, 잡힐 듯말듯 하는데 안 잡혀요. 이럴 때 elusive.
1: Police are searching for the elusive suspect.
0: 계속 붙잡히지 않고 있는 용의자를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기밀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1: The document contains confidential information.
0: 이 서류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이제 거래, better deal.
1: I'm going to shop around for a better deal.
0: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뭐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이 있는지 더 봐야겠어라는 뜻이죠.
1: That's kind of a set expression. People say they're going to shop around. I'm going to shop around for a better deal. Or if someone even just says, I'm going to shop around, what they mean is they're looking for a better deal.
0: Exactly. And this could be houses, cars, or just something
1: Anything.
0: small. Yeah. Like a little, I don't know.
1: Eggs. I buy a lot of
0: Eggs.
1: eggs,
0: Okay. There you
1: so
0: go.
1: we shop around for the best deal.
0: 이 shop around라는 게꼭 무슨 이 샵, 저 샵을 돌아다닌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물건을 비교하면서 아직은 구매하지는 않고 이것저것 더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 선생님은 계란을 살때 그렇군요. 예, 뭐, 한 판에 얼마. 이게,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달에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2: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4: 만나요.